0: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장국도는 총정치위원이 되고 나더니 군단들끼리 서로 정황을 알릴 때 쓰던 암호책을 모두 거두어갔다. 13군단에서 군사위원회와 모 대통령에게 연락을 할 때 쓰던 암호책마저 가져갔다.

0: 키가 크고 네모난 얼굴에 눈썹이 아주 짙은 군인이 백덕희 앞에 나타났다. 3군단의 유능한 참모 무정이었다. 그는 황포공관학교를 나온 조선 사람으로서 성격이 굳세고 믿음직하였다. 그는 3군단에서 유능한 참모로 꼽히었다.
1: 비밀리에 움직여야 할 중요한 일이 있는데 동지한테 맡겨도 되겠습니까?
0: 백덕희가 엄숙한 얼굴로 무정을 바라보았다.
1: 지휘관 동지, 말씀만 하십시오. 1군단이 거주로 가는데 연락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군단에 빨리 암호책을 갖다 줬으면 해서. 알겠습니다.
0: 무정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1: 길이 험할 겁니다. 망망한 조원에 길잡이도 없을 텐데. 괜찮습니다.
0: 무정이 웃으며 대답하였다.
1: 저한테 지도도 있고 라침판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몇 사람 데리고 어서 출발하십시오. 고제 이르게 되면은 림표와 서병진대로 곧장 나한테 연락하라고 하십시오.
0: 무정이 떠났다.
1: 이래도 부족해. 하지만은 먼 데는 물로 당장 마른 목을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지.
0: 백덕희는 고개를 숙인 채 한 시간쯤 걷고 나더니 모아진 오른손으로 왼손바닥을 내리치었다. 큰 결심을 했을 때 버릇처럼 하는 행동이었다. 그러고는 방에 들어가 전화로 설풍을 군단 지휘부로 불렀다. 한 시간 뒤에 설풍이 말을 타고 달려왔다. 종명하고 재간이 있는 설풍은 본부에서 작전국장으로 있다가 지금은 团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한 손으로 끊임없이 땀을 훔치면서 방에 들어섰다. 백덕희는 설풍이 자리에 앉기를 기다려 물었다.
1: 요즘 뭐라고 지냅니까? 정주입에서 또 일주일을 더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0: 설풍의 말투에 불만이 묻어 있었다.
1: 북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여기서 부대나 추스리고 훈련을 하다니요.
0: 설풍은 상급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 하고 백덕희를 힐끔거렸다. 하지만 백덕희는 말이 없었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한참 망설이다가 말머리를 돌렸다.
1: 동지, 주둔지를 좀 옮겨야 하겠습니다.
2: 어디로요?
0: 백덕희는 일어서서 지도를 가리켰다. 주왕의 주둔지 아그이와 아주 가까운 마을이었다.
1: 바로 여기요.
0: 백덕희는 엄숙하게 말했다.
1: 동지들은 당장을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2: 무슨 일이 있습니까?
0: 설풍이 놀란 얼굴로 눈을 반짝이었다. 백덕희는 무언가 말을 하려다 말고 고개를 저었다.
1: 아니, 어느 때든 우리는 당장의 안전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0: 설풍의 총명한 두 눈이 다시 반짝 빛났지만 더 물어볼 수도 없었다.
2: 당장 출발할까요?
1: 그러시오. 저녁을 먹고 인차 출발하시오. 또 다른 일은 없습니까?
2: 없습니다.
0: 백덕희는 설풍을 대문밖까지 바래다 주었다.
1: 설풍, 이 며칠 당신이 바쁘게 움직여줘야겠습니다. 만약 일이 생기면 동지한테 책임을 물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0: 설풍이 마루에 앉자 정중하게 대답했다. 백덕희는 설풍을 바라고도 그 자리 한참 우두커니 서 있었다. 거센 바람에 억센 풀을 알 수가 있고 난리의 충신을 알 수 있다. 선비 풍모를 가진 점잖은 장군이 위험한 시각에 초인간적인 용기로 길이 이름을 남긴다. 정지휘부와 중앙기관은 모두 반주에 들어있었다. 반주는 보부소와 가까운 곳인데 박의에서 동쪽으로 20리쯤 떨어져 있었다. 소나무로 뒤덮인 골짜기에 수백 가구가 살고 있다. 산비탈에도 드문드문 몇 집이 있었다. 집집마다 지붕 위에서 흰 경번이 펄럭이었고 마을에는

0: 교사원보다 좀 작은 결당이 있었다. 총집이 서향전과 정치위원 진창호는 그 경당에 머물렀다. 마을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높은 산 밑아래 서장식으로 지은 작은 층집이 있었는데 모태동 장문천 박고가 그곳에 묵었다. 9월 9일 점심때가 지나 백덕현은 총주의부가 들어있는 경당을 나왔다. 얼굴빛이 몹시 창백하고 불안해 보이었다.
1: 일이 이 지경이 됐으니 이제는 말을 해야겠군.
0: 그는 북쪽으로 고로 높다란 산 밑아래에 있는 집에 들어섰다. 모태똥은 화덕 옆에 있는 쪼끌상에 앉아 이마를 찌푸린 채 전보를 보고 있었다. 화덕의 불은 벌써 꺼져 방 안은 썰렁하였다. 팽덕현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모태똥의 맞은편에 있는 쪼끌상에 앉으며 말했다.
1: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0: 모태똥은 전보문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었다.
2: 무슨 말이라도 들었습니까?
1: 오전에 총주의부에 들렸는데 북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다시 갔더니 진창호가 완전히 딴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2: 아니, 왜요?
1: 남하는 게 좋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0: 팽독회가 화를 내며 말했다.
1: 아바가 통강, 남강, 파종보다 좋다고 떠들어대더군요. 개소리, 북상에서 항의를 하자는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0: 모태똥은 그저 하더니 말이 없었다. 팽독회가 말을 이었다.
1: 나는 말없이 나와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곧 행동 방향을 바꿀 겁니다.
0: 모태똥은 무거운 얼굴로 한동안 침묵하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1: 어젯밤 문천, 을레, 박고, 가상거리고 창호, 향전까지 일곱 사람이 회의를 열고 우리 이름으로 장국도한테 전포를 보냈습니다. 남하의 불리한 조건들을 몽땅 이야기했지요.
2: 회답은 받았습니까?
1: 받았습니다. 그래도 남하를 주장하더군요.
0: 모태똥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2: 전부가 모두 여기 있으니 보십시오.
0: 팽독회는 먼저 일곱 사람이 어젯밤 10시에 좌로군에게 보낸 전보를 보았다. 주득 장국도 누백성 동지에게. 지금 홍군은 위험에 빠져있다.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얻은 결론이다. 첫째, 좌로군이 남쪽으로 움직인다면 모든 조건이 아주 불리하다. 1. 지형 자체가 적이 아군을 막기는 이롭고 아군이 공격하기에는 불리하다. 담바 남쪽으로 천리 무공에서 남쪽으로 700여리는 모두 설산이거나 밀림 아니면 좁고 험한 길이다. 강당, 로정, 천전, 로산, 아안, 명산, 공내, 대업에서 무공, 무변 일대까지는 적들이 이미 보루를 쌓고 단단히 막고 있기에 아군이 공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2. 경제 조건이 대군의 포급을 감당할 수 없다. 대도와 일대 천혈이 남짓한 구간의 몰가이와 같은 곳은 마사면 하나뿐이다. 수정, 숭화는 인구가 8,000명 쯤 되는 양식이 몹시 부족하며 무공, 무변은 양식이 이미 바닥났기에 대군이 이곳에 머문다면 식량이 부족할 우려가 있다. 3. 아바에서 남으로 몇 명에 이르기까지 모두 소수민족 지역으로서 우리 군이 이곳에 머물면은 병력이 소모만 될 뿐 보충을 받을 수가 없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게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4. 북쪽은 적들이 막고 있어서 전략적인 퇴로가 없다. 둘째, 이런 형편에 대해 동지들이 깊이 생각해서 아바 초크지에서 식량을 마련한 다음 머리를 돌려 북진하기 바란다. 행군 중에 비교적 큰 감원이 예상되지만 감속남부는 북요론 지역이라 충분히 보충받을 수가 있다. 또 지형이나 경제 조건, 주민의 형편, 전략적 퇴로 같은 걸 모두 살펴보면 우리에게 훨씬 유리하다. 셋째,
1: 지금 눈앞에 있는 호종남 부대는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는 형편이고 추호는 왕균의 부대가 오려면 시간이 걸릴 터이니 북쪽은 여전히 비어있다. 우리는 우로군에서 군대를 얼마쯤 보내 25군, 26군과 함께 적을 요인해서 좌로군이 감속으로 들어가 새로운 국면을 벌려나가도록 도울 생각이다. 이런 의견을 모두 홍군 전체의 앞길을 생각한 것이니 동지들이 결단을 내린다면 혁명에 이로울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을례, 락보, 박고, 향전, 창호, 택동, 가상, 9월 8일 22시. 백덕현은 이마를 잔뜩 찌푸린 채 오늘 아침 장국도가 보낸 답전을 펼쳤다. 갑, 지금 적의 역량과 위치, 아군의 감원과 탄약, 의복 따위를 잘 살펴야 하며 적을 한 번에 무찌를 수 있을지 아니면은 지구전을 해서 무찌를 수 있을지 적의 병력이 증가될 가능성이 없는지를 차분한 마음으로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을, 좌로군의 25사, 39사는 어느 탄이나 1,000명이 안 되며 사람마다 전투원이 많아야 1,500명쯤 되는데 그 가운데 발을 못 쓰게 된 사람이 3분의 2나 된다. 이런데도 북진을 한다면 우로군은 10일, 좌로군은 20일을 연속 행군해야 하니 감원이 반수 이상에 이르게 될 것이다. 병, 그때 가면은 아래와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1. 동쪽으로 내몽골 서부 봉쇄선을 뚫으려면은 끝없이 기동전을 해야 하는데 겨울에도 계속 행군을 한다면 승리할 전망이 있겠는가? 2. 만약 샤흐 주하에 머무른다면 든든히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3. 만약 샤흐 주하 일대 꼭 머물려 한다면 남으로 진군할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황하를 등지고 있으면 적이 공격해 오지 않을까?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지들이 깊이 생각하고 나서 내일 답복해 주기를 바란다. 4. 사천 군대는 약해서 진지를 잘 막아내지 못하지만 우리는 산악전에 강하다. 무공, 담바, 수정 일대는 바위가 적어 통강, 남강, 파중에 비해 험난하지 않다. 게다가 남쪽은 식량이 풍족하다. 25사와 39사에는 간부들에게 자세히 물어보니 그렇다고 했다. 아바에서 대금천 동쪽 기슭을 따라 송강에 이르려면 엿새쯤 걸리는데 가는 길이 집이 2,000가구쯤 있어 날마다 머무를 곳이 있다. 강의 서쪽에는 큰 벌판이 4개나 있고 조무조에는 양식과 집이 넉넉한 편이다. 수정 송화에는 6,000가구가 살며 옥수수가 이미 여물었다. 믿음직한 길잡이의 말로는 담바, 갈제, 도우, 천노 지역이 조화, 샤흐, 공내, 대업 일대보다 훨씬 낫다고 한다. 북진하려면 아바 남쪽에는 부상병을 모두 버려야 하지만 남으로 내려가면 모두 보살필 수가 있다. 적을 이길 생각은 안 하고 소수민족 지역을 무시하고 버리려고 한다면 얻을 것이 없다. 5. 지금은 일부 병력을 동쪽으로 진군하는 것처럼 꾸며서 적을 북으로 유인하고 우리는 그 틈에 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한다면 2군단, 6군단이 힘을 모으는 데도 아주 좋다. 장계석은 사천의 적군과 갈등이 많아서 남쪽을 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격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절대 도관에 든 쥐가 될 리가 없다. 6. 좌로군과 우로군은 절대 헤어져 행동해서는 안 된다. 나는 당과 혁명에 충성을 하며 절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시를 기다린다. 백덕현은 전보문을 다 읽고 나더니 한바탕 욕을 퍼부었다. 개놈의 자식, 분명 당의 북진 방침을 깨뜨리고 있는 주제에 당에 충성한다고... 그는 전보물을 모태똥에게 건네주며 물었다.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모태동은 호주문에서 보부소 전투 때 로액한 미려표 코년을 꺼내 한 대 천천히 피워 물고는 말이 없었다. 만약 우리가 계속 남하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뜻밖의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팽독해가 모태동을 주시하면서 물었다. 장국도는 야심이 큰 사람입니다. 그들이 삼군단을 해산한다면 어찌할 겁니까? 모태똥은 담배만 피울 뿐 아무 말이 없었다. 누른 손가락에 낀 담배에서 잿빛 연기가 곧게 우로 올라가고 있었다. 팽독현은 곁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는 나직한 소리로 떠보았다. 지금은 보통 상황이 아니니 만일을 대비해서 인질이라도 잡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모태똥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고개를 번쩍 쳐들며 단호하게 말했다.
2: 그건 안 됩니다.
1: 모두 저 계십니까? 문 밖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다. 역검령이었다. 그는 헐레벌떡 사다리를 올라왔다. 일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모태똥은 역검령을 자리에 앉히고 물었다.
2: 일이 잘못되다니?
1: 역검령은 호주문에서 전보를 꺼내 모태똥에게 건넸다.
3: 장편 소설 대장정 안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름다운 조국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돌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 동방에 힘차게 날아치는 중국. 중국 꿈을 꽃피우며 새 시대 열어가는 조국의 번영 불강을 기원합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천리만리 수려한 금수강산, 꽃향기 온 대지 감싸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56 형제민족 한 마음 모아 따뜻한 정으로 미래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인데요.
4: 이 시간에는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창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도강중의 문진보 지점은 연길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십니까?
4: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5: 네, 도강중입니다.
4: 네.
5: 저희들 도강중 의원은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좋고 여러 매체에서 소개드린 지 오래됐습니다. 좀 특징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주원실도 있고 그 다음에 주사실도 있고 댄디라함에 근육주사람 다 맞출 수 있단 말입니다. 화암실도 있고 유명한 치과의사도 계시는 치과도 있고 이래서 좀 종합적인 중의원이다. 중서의가 결합된 중의원이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 네.
5: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 명이 명로중의들이 계십니다. 명로중이란 이름 있고 그 다음에 오랜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의사 선생님을 말합니다. 특히 우리 이 도강 중에 계시는 이 최기명 그 원장이라며 오랫동안 계셨고 전주 쪽으로 나아가서는 전성 전국적으로 이 피부병 방면에서 유명하기로 이름난 분입니다.
4: 네.
5: 각종 이 피부병 방면에서의 소보짐도 좋고 백정풍도 좋고 여러 가지 스전의 신마전이라든가 특히 대상포진이라든가의 티쉔이라든가 소주쉔이라든가의 많은 이런 뱀핑류라든가 회지자라든가 남성분들 이 생식기 가려움증이라든가의 림빙이라든가 성병이라든가 이런 많은 방면에서 경험도 많고 치료 효과도 뚜렷한 효과를 보는 선생님입니다. 최기명 선생님이 화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출근하십니다. 오전에만 나오십니다. 그 외에

0: 조일만 선생님 계십니다. 조 선생님도 보면은 오랜 덕망을 갖춘 심내혈관 전문가입니다. 이분은 이 젊은 심내혈관 방면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은 오랫동안 이런 그 환자를 보면서 많은 이런 그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그게 이 좀 널리 알려졌단 말입니다. 소문이 내가 중풍 올 뻔했는데 조 선생님 약을 쓰고 이제는 몸이 가벼워지고 팔다리가 정상으로 만대로 폈다 굽했다 할 수 있다. 말이 어눌하고 말이 잘 안 되고 이렇던 게 내 어제는 그게 다 없어졌다. 심지어 입이 싹 삐뚤고 눈이 처지고 반신불수 오고 했던 분들 조 선생님이 점약하고 친구료법 같이 결합하면서 확실히 그 증상이 싹 없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위에 김성춘 교수님 계십니다. 김성춘 교수님 여러 차례 우리 그 국내외로 해서 많은 곳에서 공부를 했고 또 본래 연변병원 중의과에 계셨던 분이고 그 치료와 처방 이 방면에서 보면 좀 독특한 면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이 연변병원이라는 게 이게 우리 병원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일한 산자병원입니다. 예. 그 중의과에 계시면서 많은 환자분들을 접했고 그 가운데서 임상 경험도 많고 특히 우리 호흡도 계통이라든가 간선 각종 간염 그다음에 콩팥이 문제 그 외에 각종 두통 특히 완고성 두통, 갱년기 종합증, 실면증 이 치료 방면에서는 큰 소리 치는 부위입니다.
1: 네.
0: 큰 소리 친다는 거는 그만큼 그 림상 경험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효과를 잘 본단 말입니다.
1: 네.
0: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보고 하는 말이죠. 이래서 이제 말씀드린 완고성 두통, 어지럼증, 실면증, 우울증, 식물신경문란이요, 갱년기 종합증이요. 특히 우리 호흡도 방면, 각종 간염, 콩팥 문제상에서 김성춘 교수님 찾으십시오.
1: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2: 예, 저는 저 유명자 조일만 선생님 치료를 바쁘습니다.
0: 네.
2: 나는 어디가서 이 심리 가서 나는 고르지 못하고 항상 이 머리가 저기 뭐니까 이 대퇴소리가 아픕니다.
0: 제가. 네.
2: 예, 그리고 환자나가 조금 걸어도 숨이 차서 꼼짝 못한다. 너무 숨이 와만큼.
0: 네.
2: 예, 그리고 평일에 등장 등장 따위에 이 가슴 심장이 답답하면 숨이 잘 올라올 때도 있고 그리고 밤잠이 못하고 그랬습니다.
0: 네.
2: 예, 그런 게 내가 지금 절만 선생님 치료를 지금 두 번 받았습니다.
0: 예.
2: 예, 두 번 지금 야 갖다 쓰고 한 게 지금 마음 매우 좋아졌습니다. 지금 특히 아침에 안 나가요. 활동도 못하던 게 지금 나가요. 조금 한 10분, 20분씩 활동해도 그렇게 숨 잘도 모르고, 예. 그리고 저녁 지금 잠 잘 잡니다, 이 시간에. 지금.
0: 확실하게 알깁니다, 효과가, 예.
2: 예.
0: 예.
2: 두 번 치료 거지 바닥까지 왔는데, 알깁니다, 지금.
0: 효과가. 네.
2: 예. 그리고, 이, 날마다 내 이 심리도 측근해보면, 심리도 지금 많이 고라졌습니다, 지금.
0: 네.
2: 많이 높게 지금, 이제, 반지등력은 전반적으로 지금 이것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0: 네.
2: 예. 그리고 머리가 지금, 아프던 것도 지금 증세가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예 아픕니다.
0: 네, 머리 아예 아픈 것도 살 것 같죠.
2: 예, 아, 맨날, 예. 그러니까 전자는 막 전동팬도 먹고 가나 이랬는데, 이제 지금 왜, 여기는 아이 먹어도 이렇습니다, 지금.
0: 그러면 점차 우리 조그만 움직여도 숨이 차던 거, 그 조그만 움직여도 숨이 찬다 이러면 우리 관성동맥이 그 거반 60, 70% 막혔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수를 해도 숨이 차 꼼짝 못한다 하죠. 예? 이러다가 이 관심병으로 쓰러집니다. 그런데 조일만 선생님 치료를 받고는 주자를 해라던 분들 주자를 아이 하고 숨이 차던 분들 숨이 차지 않습니다.
2: 예, 그러면 지금 효과가 좋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뭐 몇 번 더 치료도 아무래도 완전 이렇게 좀 근치되게 치료를 받으려고 지금 오늘 그러니까 이제 국경에 쉬자니까 예.
0: 네.
2: 그러니까 오늘 또 가겠습니다.
0: 오늘 네. 오늘이 오셔서 저리 약을 떼놓는 게 좋습니다.

0: 습니다. 국경절 휴일 뒤에 우리 그 501-735번을 이용하신다 할 때 바쁜 분들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연락해서. 예.
1: 예.
0: 예.
1: 예, 알겠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담번 링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저는 이민결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네.
3: 위에 몇 년 동안 계속 아파서 계속 약서 달겠어요. 연비병원에 가서 검사한 게 위경 한 개 수면 위경이었습니다. 이게 시루 아홉 개 있는데 작아서 이래 다 지졌답니다.
0: 네.
3: 예, 그런데도 예, 계속 고소 약 쓰는 약 모두 자꾸 아프해서 그 다음에는 이 방송을 통해서 이민규 선생님이 이용하시다가 가서 보였는데 아 약을 예, 첫 번에 숨겨서 하고 알깁니다.
0: 네.
3: 접수가나 벌써 알깁니다.
0: 네.
3: 그러니까 지금 예, 약을 두 번 썼는데 완전히 전에 위 아프지 않아 밥이 용서를 먹습니다.
0: 네.
3: 그전에는 예, 밥이 첫술이 들어가면 예, 위 안에 싹 찝어진 것처럼 밥알이 들어가면 막 위통선하고 이렇게 안 파는데 밥을 들어가서 길에 먼저 두비 먹고 이래 달달이 날이 만만하고
0: 네
3: 아무것도 먹어도 위 아예 아픕니다.
0: 예, 그러니까 위점막이 염증 상태로 있을 때 우리 그 수면마취람 하고 위경했다니까나 말하는데 위점막이라는 거는 우리 위경하에서 보면은 연분홍색이 나면서 예, 아주 이쁩니다. 그런데 지금 환자분 같은 분들이 위경에 나타나는 건 어떤가? 얼룩덜룩 검어고 빨갛고 염증 상태고 충혈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뭐 음식이 들어가서 특히 오이 먹었다 조금 뭐 보리밥을 먹었다 땅땅한 햄이 들어갔다 하면은 위가 아파서 난리죠. 예? 그 치료는 잘 됩니다. 그런데 반복이 오기 쉽습니다. 이 피부의 병원에 좀 꾸준히 치료하십시오.
3: 예. 그리고 예 선생님 허리 다리 아픈 것도 또 욕 많이 났습니다.
0: 같이 치료하죠. 이민길 선생님 특징이 거기입니다. 어디 아프다면은 종합적으로 약을 제줍니다.
3: 예 그리고 예 그 2층에서 치과를 또 용산합니다.
0: 맞습니다.
3: 예 우리 주위에서 여러 사람이 했는데 아, 틀리지 속하고 뭐 에플란드잔도 그것도 좋고 예 어쨌든 예 그래서 어간이 이리 빼도 자라 빼서 해도 자라고 용자랍니다.
0: 네.
3: 예, 내가 같이 우리 옆집 할머니는 둘이를 하려고 하자 돼서 두 사람 예약하자고 그럽니다.
0: 네. 두 사람으로 예?
3: 예.
0: 예, 예약하겠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0: 네.
4: 예, 저는 저, 이, 방안과 잘 들지 못하고 그리고 또 밥맛이가 그냥 똑 떨어지고 그러면서 밥을 그 못 먹다니까 맥이란 게 그냥 숟가락들 맥이도 다 쓰라란 말입니다.
0: 네 진짜 맥이 없으면 숟가락들 맥도 없다 합니다.
4: 네 그 밖끝에 가기도 또 싫고 사회 나와도 사회 가기도 딱 싫다만 그냥 자꾸 누워있기도 좋다만
0: 네
4: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그 선생님 강의도 명심해서 국회에서 이 김성춘 선생님이 간이 잘한대서 그래 가서 배웠는데 야 정말 그라 우측을 가져다 줬는데 벌써 얘 한 됐어야 될 거 아니야 아기들아만
0: 네.
4: 다음에 든다 말다
0: 네.
4: 그리고 그 다음에 밥이가 얘 먹기 싫으면 생각난다만 옛날에 마도 안 좀 딱 생각 냉채도 싫다만
0: 네.
4: 그래서 한 번개나 먼게 좋을까 두 번째 또 개라 또 썼다만
0: 네.
4: 좀 낫다만 벌써
0: 네.
4: 네, 오늘도 또 한 번 웃게 되시니까 또 오늘 가서 또 한 번 더 배우자
0: 네 오늘로 예약해랍니까
4: 예예예
0: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약이 예. 됐습니다 예.
4: 선생님 안녕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0: 네
5: 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5: 아, 네, 지금 이거 김성선 선생님이 약을 먹고 있었다. 원래는 그 머리 두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두통이 심은 게 어쩌더니 막 이렇게 매실 없고 그다음 눈알이 푹 빠진 것 같나 그랬습니다.
0: 네.
5: 그래서 예, 다른 데서는 있었고요. 그 아무래도 아플 때마다 병원을 가서 댄지를 한 열흘씩 맞으면 맞을 때인데 아이 맞으면 또 아프더라 말입니다.
0: 네.
5: 근데 지금 이 선생님이 약을 먹고 있다고 내 일곱 날을 먹었는데 약을 두 약을 일곱 초 먹었는데 지금 머리 두통 달고 매실 없지도 않고 눈알도 지금 아예 아픕니다.
0: 그렇죠. 그렇게 효과 보는 분들 많습니다.
5: 예, 겨울에 간이 나빠서 어떤 입도 쓰고 밥맛도 없고 맥도 없고 이랬습니다. 근데 예. 그 약도 같이 이랬었는데 좀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0: 예.
5: 예, 그래서 내 좀 애교고 침도 맞고 이렇게 가서 다리 아파서 침 맞은 게 예, 이렇습니다 지금.
0: 네.
5: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예약이 됩니까 오후에?
0: 501-735에 전화하십시오. 그러면 에, 이 방법을 대줍니다. 선생님하고 연락해서 뭐 기다린다든가 혹은 예, 예, 여기에 전화하십시오. 지금
5: 예, 알겠습니다.
0: 501-7355번입니다.
5: 501-7355
0: 예.
5: 예,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0: 예.
6: 네, 아,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그 지난번에 리명길 이사 선생님을 보였습니다.
0: 네. 네,
6: 그 소화가 이렇게 자꾸 안 되고, 예, 그리고 어딘가 뭐 조금 먹어도 예, 예 자꾸 뭐 찬 것 같고 위에 차서 예,
0: 네.
6: 예, 계속 말
0: 부디 사고.
6: 예, 부디 사고. 그리고 또 좀 알 먹으면 또 마음이 또 아련하고 예, 그래가지고. 네. 예, 이명규 선생님 가서 이렇게 한번 보이고, 그리고 한 점약을 일주일, 7일 동안 뭐 먹어보고, 이제 또 효과 좀 괜찮으면 또 다시 또 약을 또 뭐 바꾸겠다고 하던데, 예, 지금 한 일주일 드셔보고, 아용, 속이용 변하고, 예, 이렇게 식사하는데도, 예, 기존보다 이렇게, 이렇게 부디 이상 그런 부분도 많이 낫고 해서, 예, 지금 한 번 더 가서, 예, 또 보이려고 합니다.
0: 예. 네.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예.
6: 예, 예.
0: 예.
6: 국경절이 돼서 혹시 쉬지 않습니까?
0: 그래서, 이렇게 예. 오실 분들, 501-7355에 먼저 연락하고 오십시오. 그러면 허탕치지 않습니다.
6: 아, 예, 예.
0: 예,
6: 알겠습니다.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예. 도광중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광중리는 여러 가지 이런 특징이 있고, 다른 중의원보다, 뭐, 문진부도 있고, 주원부도 있고, 화암실도 있고, 주사실도 있고, 막 각종 이런 상규 검사를 할 수 있는 화암실도 있고, 하지만 제일 특징적인 것이, 우리 명로중리들이 여러 분 계신다, 이 말입니다.
2: 네.
0: 그래서 이런 명로중리들에 대해서 한 분 소개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이 곰팥이 문제 요즘 말씀드립시다. 또 특히 예, 날씨가 추워오면서 호흡도 개통하고 이 곰팥이 문제 상에서 환자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 네.
0: 예, 예, 지금은 우리 계절로 따지면 가을입니다. 가을이면 제일 많이 생기는 병이가 호흡도 질병입니다.
2: 네.
0: 우리 중에는 사계절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 자연에는 사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 네.
0: 중기는 오계절이라고 말합니다.
2: 네.
0: 그러면 어느 계절이 한해 더 섞였는가? 지금 이 계절입니다. 늦가을의 늦여름이라고도 말하고 초가을이라고도 말하죠. 예?
2: 네.
0: 지금 초가을에 들어섰죠. 이 계절에는 습기하고 한기가 동시에 들어오는 계절입니다.
2: 네.
0: 예, 이러면서 이 호흡도 질병 있는 분들 발작하기 쉽죠. 아마 천식으로 고생하는 분들, 기관지 확장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특히 또 이 호흡도 질병을 갖고 있던 분들 보면은 예, 우리 쭉 둘러보십시오. 우리 집안 내력이라든가 내 주위의 친구라든가 폐암으로 사망된 분들 사망된 분들 보면 왜서 사망됐던가 따지고 보면은 폐암이나 그 다음에 또 폐암도 이미 전에 폐결핵을 했던 분들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생하던 분들 계속 기침을 달고 사람들 맥이 없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 폐암으로 쉽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예.
2: 네.
0: 그래서 우리 사망 원인 중에서 큰 원인을 차지하는 한 개 질병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절에 우리 호흡도 질병 치료를 잘 하고 또 이때 치료를 한다 할 때 말을 잘 듣는단 말입니다. 약이 몸에 잘 흡수된단 말입니다.
2: 네.
0: 이거에 우리 그 한족 분들은 압니다. 계절을 아주 중요히 여깁니다. 특히 중이들이 그렇습니다. 중이들이 이 계절에 따라 병을 치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네.
0: 예, 이래서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김성춘 교수님 찾아오시면 거기에 따르는 처방하고 치료법이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효과를 잘 보고 그다음에 콩팥 질병입니다. 당장 겨울에 들어서지 않습니까? 찬바람이 떨어졌고 이래서 소변이 작고 그다음에 소변을 봐도 시원하게 못 보고 특히 남성분들 전립선 비대, 전립선 염증, 그다음에 만성 신우신염을 갖고 있고 여성분들 뇨도 갈란이라거나 신우신염 앓는 분들 다 김성춘 교수님 보이십시오.
2: 네.
0: 그거에 자꾸 집에서 그저 간단한 뭐 약국이나 혹은 간단한 서의를 보이고 소염제만 자꾸 써 아이 됩니다. 소염제도 또 자꾸 그 뭐니까 산소라든가 이전에 도매소라든가 이런 거 제비절로 막 싸잡 쓰는단 말입니다. 예. 예, 소염제도 너무 먹으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습니다. 많은 손상 준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중이에는 이 사람이 자꾸 이런 뇨로관란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 위에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전립선 비대나 전립선 염증이 심한가? 이걸 사람마다 또 원인이 다 다르습니다. 똑같지 않단 말입니다. 예. 이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데 역시 김성춘 선생님 이 방면에서의 잘합니다. 이런 병은 더 두면 또 점점점 병이 진화되면서 다른 장기를 칩니다. 예를 들어서 콩팥이 나쁜 걸 계속 더 보십시오. 뭐에 나빠지는가? 바로 나빠지는 거는 심장입니다.
2: 네.
0: 예, 우리 중에는 샹성샹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샹성은 내가 좋을 때 예를 들어서 콩팥이 좋을 때 어느 장기가 좋아지는가 이겁니다. 콩팥이 좋을 때는 따라서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장기는 간입니다. 이제 나빠질 때는 어떻습니까? 콩팥이 나쁠 때는 바로 나빠지는 장기는 심장이라 했죠.
2: 네.
0: 이거는 크입니다. 이 장기가 나쁘면 다른 장기를 어느 장기를 크하는가 긁어내리는가 염증을 주는가 이거 말합니다. 이걸 우리 중에서는 샹성샹크라 하는데 이런 도리에 근거한달 때 우리 콩팥이 나쁜 걸 오래 두게 되면 바로 심장이 나빠집니다. 여기서 조금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콩팥은 음기하고 양기가 있습니다. 음기라는 거는 좀 음이 강한 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콩팥은 수에 속합니다. 어행학에서 물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물은 어디다 쓰는가? 전체 우리 몸의 수분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심장열이 세다. 심장열이 센 거 어떻게 아는가? 해를 봅니다. 우리 중에서는 설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설전. 이 맥만 짚어보는 것이 아니라 중에서 보통 우리 중이들이 맥을 짚어보고는 어찝니까? 해를 내미십시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예? 해를 보면은 해 끝이가 우리 심장입니다. 해는 심장이 싹이라고 말합니다. 심장 꺼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들어서 밭에다 옥수수를 심었다. 옥수수가 노랗게 죽어갑니다. 어찌 그런가? 뿌리가 벌레 다 먹었단 말입니다. 그거 뽑아보면은 뿌리가 벌레 다 먹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심장은 뽑아볼 수 없습니다. 어디를 보는가? 해를 봅니다. 특히 해 끝을 봅니다. 예? 보면은 이스라지처럼 빨갛게 되어 있거나 해가 싹 갈라져 있거나 예? 해가 마르거나 해 전체적인 색깔이 어둡고 벌겋고 설태가 없고 이럴 때 있습니다. 예? 이럴 때는 이 사람이 심장열이 아주 세다는 거 말합니다. 우리 중국은 세계에서 제일 그 중의학이 발전되고 5천년 역사의 중국 중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텔레비람에 보는 분들 아실 겁니다. 베이징타이라는 게 있습니다. 텔레비에. 거기에 보면은 텔레비에서 우리 그 이 양성학을 강의하는 프로입니다. 진짜 이 유명한 중의들이 나와서 이 환자들을 직접 보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이 프로를 아주 열심히 보는데 저희들 방송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연필을 쥐고 책을 놓고 잘 받아서 씁니다. 근데 이분이 그랬단 말입니다. 연필에 쥐고 책을, 책에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중의들이 나오는 병원 전화번호 다 적으면서 봤단 말입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세요.
0: 네.
7: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김성춘 선생님 하는 환자입니다.
0: 네.
7: 이 김성춘 선생님이 그 병원에 있을 때도 투시하기 그때부터 내 봤는데 한 20년 전 그런데 그랑 김 선생 이게 동원증이 온다면 너무 기뻐서 요즘에는 그냥 어제 어지럼증이 좀 나고 이런 골이 아프면서 그런 자지 못하면서 느낌이네. 그래서 이전에도 그랬는데 이제 나이들이 좀 더 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가서 두 번 보는데 어떠니? 야, 요즘엔 사버렸는데 잘 온다.
0: 그렇게 효과 잘 본다, 김성춘 교수님 처방이.
7: 네, 유명한다. 유명하다. 지금부터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집에 그런 우리 언니 또 다리 허리도 아프지, 그냥 손이 사지 못하고 어지럼증이 자꾸 나지, 심장도 안 좋고. 그래서 네 선생님, 난 어지럽고 그걸 수면에만 제가 있는 게 같은 게 이 골관절에도 잘한다. 이 골관절에.
0: 그게 다 연계돼 있단 말입니다. 실면증이 어느 원인이 간선이 다 나쁜 거고 간선이 나쁘면 골가병이 생기고 이게 다 연관돼 있습니다.
7: 그것이 그런 거예요.
0: 예, 딸랑 수면만 오고 신경성 문제만 아닙니다.
7: 그래서 신경쇠약이 있어서 소리 그냥 머리에서 소리 나지 그것도 없어. 그래요 머리 관절이요 하고 허리가 아파서 그렇지만 다 치료를 못했는데 선생님 치료를 몇 번 받고서 요즘엔 듣고 치료를 잘하지 그러는데 야 이렇게 손에서 이게 있는 건 몰랐다면서 언니 호학이 아니고 그래서 왕성해서 왔단 말인데 그래서 오늘 또 가서 약 몇 번 더 줘서 그래서
0: 오늘 해서 김성춘 교수님 예약입니다. 예.
7: 오늘 나왔지요?
0: 예, 예, 오전까지 예, 나오십니다.
7: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말을 하는 원인이가 그 환자 이렇게 전화번호란 적던 환자가 갑자기 해가 빨개 나면서 대단히 해가 아프단 말입니다. 병원에 가 보이니까 셔아이라고. 해암이라고 진단받았습니다.
2: 네.
0: 이분이 책을 놓고 전화번호 놓고 적으면서 보던 분이가 이래서 서의학적으로는 서아이는 수술도 못합니다. 석 달밖에 안 남았다. 두 석 달밖에 안 남았다. 이런 사형 선고처럼 이런 진단이 나왔죠.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그 자기 테레비로 보면서 보이고 싶었던 선생한테 찾았습니다. 중이란 말입니다. 중에는 서아이라는 진단이 없습니다.
2: 네.
0: 암이란 진단이 없습니다. 그 원인을 찾죠. 예?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중리가 로중리가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수명이 석 달밖에 없다 하는데 그럼 나한테다 두 달을 맡겨봐라. 그래서 이분이 본래 테레비를 보면서 이 선생한테 신뢰감이 셌단 말입니다.
2: 네.
0: 그러니까 바로 이거 접수해갖고 이 선생이 약을 중리 로중리 약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로중리는 어떻게 진단하는가. 이 사람이 해를 보니까 그래서 빨간 게 이스라지처럼 서태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설태가 있어야 됩니다. 약간 하얗게 연분홍색이 나면서 설태가 있어야 이게 정상적인 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설태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빨갛단 말입니다.
2: 네.
0: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는 진단하는가. 심장열이 센 걸로 진단합니다.
2: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강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8: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 기능, 심장 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여러분의 편안한 쉼터,
1: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살롱 토크쇼.
0: 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쇼에서 인사드립니다. 윤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엄일환입니다.
0: 네. 오늘은 9월 30일 국가가 법으로 정한 조국과 인민을 위해 생명을 바친 혁명 열사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위대한 희생과 공헌을 기념하는 전국 열사 기념일입니다. 2014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표결을 거쳐 1949년 인민영웅기념비가 정식으로 착공된 날을 선택해 매년 9월 30일을 전국열사기념일로 정했습니다. 전국열사기념일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가추모의식이 진행됩니다.
1: 어전 10시 북경인민영웅기념비 앞에서 인민영웅 화환 헌정식이 엄숙하게 거행됩니다. 먼저 군악대가 국가를 연주하고 전원이 국가를 부릅니다. 국가 연주가 끝난 후 전원이 숙연히 서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열사들을 향해 묵념합니다. 묵념이 끝나면 소년 아동 대표가 소선대가를 부르고 대례를 올립니다.
0: 이어 당과 국가 지도자 각계 대표가 차례로 기념비 앞에 화환을 헌정하고 영웅들의 넋을 추모합니다. 전국 각지에서도 일제히 열사 추모 행사를 펼치며 열사 묘역 참배, 영웅 사적 학습, 온라인 추모 활동 등을 진행하여 열사들의 순간 희생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고 있습니다.
1: 수많은 열사들은 청춘과 생명을 바쳐 조국의 해방과 발전을 지켰으며 굽히지 않는 의지와 숭고한 정신으로 민족의 혼을 굳건히 세웠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열사들의 정신은 영원히 불멸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화와 행복, 안정된 생활은 모두 열사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0: 전국 열사 기념일을 맞아 모든 혁명 열사들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어쩌면은 연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또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그런 날인데 우리말 순 우리말 또 퀴즈 시간입니다. 뭐 오늘은 또 전화 참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명절 인사도 가끔 나누고 또 문제도 풀어보면서 정말 또 짧지만은 추억의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 우리말 퀴즈 첫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순우리말 말머리 아이의 뜻은 무엇일까요? 순우리말 말머리 아이의 뜻은 무엇일까요? 선택사항 드리겠습니다. 1번 첫째 아이, 2번 결혼하자마자 낳은 아이, 3번 막내 아이, 4번 입양한 아이. 자, 네.

0: 뭐 아이들은 뭐 첫째 아이든 뭐 이제 막내 아이든 사실 또 뭐 이제 상황상 아이를 갖지 못하신 분들도 입양해서 아이를 키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 아이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죠. 예. 근데 정말 순우리말에 말머리 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머리 아이는
1: 보통 평소에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시나 봐요.
0: 근데 그 아이
1: 그냥 아이라고 하죠. 우리 예. 아 그냥 우리가 금방 난 아이 아니면 첫째 아이 뭐 요즘 보면 거의 다 뭐 독신 자녀잖아요. 예전 같으면 자녀들 많이 둘 때는 뭐 둘째 아이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0: 네. 그 아이 얘기나 우리가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 또 요즘 젊은 세대들 보면은 조금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좀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여러모로 이제 아이 하나 키우는 것이 사실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솔직히 저희를 이제 아이 키워보면서 근데 이제 또 아이가 있으면은 그만큼 또 이제 가정의 변화라는 게 또 생기거든요. 그 변화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행복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사람들 좀 아이를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뭐 상황상 또 가정상 다 다르겠지만은 요즘 결혼해서 예전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는 정말 아이들이 정말 아이를 많이 낳고 또 이제 자녀들을 많이 두고 그것이 가정의 하나의 좀 부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도 아이를 많이 낳고 그러면서 다 이제 건강하고 잘 키웠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보니까 아이 하나 낳는 것을 굉장한 어떤 부담감으로 생각하는데 좀 과감하게 하는 또 이제 우리 나라를 위해서라도 예 또 민족을 위해서라도 뭐 이제 여러모로 또 우리 아이들을 이 사회에 건강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또 지켜보면서 아이를 좀 많이 낳고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1: 윤일 씨는 아이가 몇이죠?
0: 하나 한 명이죠. 예.
1: 그러면서 남보고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다른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기에는 윤희 씨가 굉장히 자녀를 많이 둔.
0: 아 그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제
1: 생각이 하나만 낳았죠.
0: 아니 생각이 차이인데 저는 네. 그래서 후회를 합니다.
1: 후회해 이제와 후회해요.
0: 아이를 그때 뭐 더 낳 한 명 더 낳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1: 지금이라도 안 낳은 것 같은데.
0: 네,
1: 괜찮은 것 같아요.
0: 이제 제 마음대로 되는 일도 아니죠. 네. 부부 쌍방이 어떤 공감이 형성될 때야만이 되는 것인데 이제 제 아내도 이제 아 아이가 이제 뭐 점점 커가고 있으니까 이제 뭐 또 아이 한 명 더 낳아 키운다는 것이
1: 여유가 생기면은
0: 예, 부담되죠.
1: 둘째가 좀 아유 그때 낳았더라면 좋았겠는데 이렇게 후회하실 것 같아요.
0: 자, 순우리말 말머리 아이입니다. 오 이걸 여러분들 조금 이제 어려워하시는데 첫째 아이 결혼하자마자 낳은 아이 막내 아이 네. 입양한 아이 아 아마
1: 두 번째 문제 또 내드리면서 그동안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 드릴까요?
0: 일단 전화가 이제 뭐 조금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조금 이제 아까 점검하는 그런 모습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점검 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 그러면 이제
0: 노래 한 곡 먼저 일단 내드리고
1: 2번까지 예. 드리고 노래 드릴까요? 2번 그러면
0: 헷갈리거든요. 네? 첫 번째 문제를 생각하는데 두 번째 문제까지 내어드리면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1: 두 번째 문제만 네. 맞추셔도 되고요. 네.
0: 일단
1: 아 어렵나요? 어려운가요? 아니면 지금 좀 저기 전화를 하시면은 2919333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을 기다릴게요.

0: 자, 첫 번째 문제 그럼 저희가 정답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순우리말 말머리아이의 뜻은 정답은 바로 이번 결혼하자마자 낳은 아이를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첫째 아이는 말머리아이와 무관하고요. 말머리아이는 순우리말로 결혼한 뒤에 곧바로 낳은 아이입니다. 즉 우리가 뭐 허니문 베이비라고 하죠. 그리고 막내아이는 말머리아이와 무관하고 입양한 아이는 말머리아이와도 또 무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문제 정답은 바로 이번 결혼하자마자 낳은 아이를 뜻하는 말, 바로 말머리 아이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한자어 부사, 심지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한자어 부사, 심지어의 뜻, 선택사항 드리겠습니다. 1번 마음 깊이, 2번 결국, 3번 더욱 심하다 못하여 나중에는. 자,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를 안 할 겁니까?
1: 예? 하세요. 혼자 하세요.
0: 혼자 네. 제가 진행해랍니까?
1: 네, 괜찮아요.
0: 아, 그럼 뭐 이제 필요 없죠. 제가 혼자 하면 되는데.
1: 예. 한 번 더 반복해란 뜻이죠.
0: 아니, 그러니까 제가 두 번 네, 얘기했는데.
1: 전화 참여가 지금 이 전화가 고장이 났나요? 한자어 부사, 심지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런 문제였습니다. 1번은 마음 깊이, 2번은 결국, 3번은 더욱 심하다 못하여 나중에는. 이 세 가지 답안이 내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선택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0: 예.
1: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심지어.
0: 그럼 평소 우리가 아유 심지어 뭐 어떻다 어떻게 일이 진행되더라 뭐 심지어 이런 말 자주 쓰죠. 자, 그렇다면 심지어는 어떤 뜻을 가리킬까? 마음 깊이, 결국, 아니면 더욱 심하다 못하여 나중에는.
1: 예. 이걸 모르실 분들은 안 계실 것 같고요. 아마 저희가 지금 전화가 앞에서 그 좀 선로가
0: 예.
1: 이상이 생겼나 봐요.
0: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네. 이 우리말 퀴즈 시간을
1: 기다리고, 뭐
0: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전화 참여가 좀 안 되다 보니까
1: 네.
0: 저희가 뭐 그냥 편안하게 그럼 이제 공부하는 시간처럼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1: 그래요. 네. 한자 부사, 심지어의 뜻은 어떤 뜻일까? 정답 공개하기 전에 지금 전화가 들어왔네요. 1번은 마음 깊이, 2번은 결국, 3번은 독심하다 못하여 나중에는,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야, 1번은 저기 2번으로 생각했는데 틀릴까봐 못 맞췄네요.
1: 아,
2: 엄미란 선생님, 예, 네.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예.
2: 예, 이게 전화가 저기 걸리지 않는 게 무슨 문제 있다고 그래서 제가 걸어봤습니다.
0: 아, 그래요. 신호는 괜찮죠?
2: 예, 예.
0: 아, 그래요. 네.
1: 그러니까 예, 답안이 지금 네.
2: 저기 심지어라는 게 아, 이것도 예. 아.
1: 심지어 1번은 마음 깊이, 2번은 결국, 3번은 더욱 심하다 못하여 나중에는.
2: 심지어 하니까 예.
1: 심지어 뭐까지 못하더라, 심지어 어떻더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2: 예.
1: 네.
2: 그래서 1번 아니면 3번이겠는데 3번으로 해봅시다.
0: 3번으로.
1: 네.
0: 예, 더욱 심하다 못해 나중에는.
2: 괜찮습니다.
0: 그래. 네. 어머님 어떻게 국경절 연휴에는 어디 놀러 다녀오십니까?
2: 아, 놀러는 안 가고 아들이 가이드 하니까나 우리 딸은 저희 한국에 아들을 저기 공부 시키느라고 그래 박사까지 시키고
0: 예.
2: 한국 가고 없고
0: 예.
2: 그래서 저기 가이드 하기 전에 왔다 갔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2: 네, 와서 돈도 품푸이 주고
1: 아유.
0: 야, 좋으시겠네요.
1: 또 시골에서 또 공기 좋은 시골에서 또 한적한 시골이잖아요. 요즘도 시골 한적하지 않더라고요. 관광객들도 또 찾아드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래서
2: 예.
1: 편하게 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예.
1: 네.
2: 이번에 하일란드를 갔다 왔어요.
0: 아, 하일란드요?
1: 예.
2: 예. 그래서 거기 그 높은 데까지 다 올라갔다 오고
1: 어우, 잘하셨네요.
2: 또 먹고
1: 예.
2: 그랬습니다.
1: 아이고. 그래, 잘 오시기 바랍니다.
2: 예.
1: 네.
0: 자, 다음 분 전화 받겠습니다.
1: 여보세요?
3: 박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엄마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예.
1: 네, 감사합니다.
3: 예. 2번 합니다.
0: 2번 알겠습니다. 결국.
3: 3번?
0: 3번. 아, 3번.
1: 3번 더욱 심하다 못해 나중에는.
3: 예.
1: 네, 정답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3: 예.
1: 네. 아, 두 분 다 3번 선택해 주셨습니다.
0: 요즘 보니까 사실 심지어 이제 여기에도 저희가 심지어란 얘기가 들어가네요.
1: 심지어
0: 시골 마을은 도시 못지않게 정말 그 사람들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1: 그럼요.
0: 왜냐하면 요즘 관광이라는 것이 단지 그 도시의 도심의 어떤 모습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도시의 또 주변의 시골의 모습도 느껴보고 가는 거 역시도 관광의 하나의 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 연변 같은 경우에는 그 시골 마을이 얼마나 잘 됐고 또 마을마다
1: 시골이 너무 깔끔하고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0: 그렇죠.
1: 그리고 요즘 시골에 주변에 요즘 커피숍이 많잖아요.
0: 맞아요. 예.
1: 예, 도시 커피숍보다는 아는 농가나 이런 마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0: 그래서 예전에 시골 마을이 아닙니다. 요즘은 시골 마을은 정말 경치부터 시작해서
1: 보장.
0: 뭐 도로도 정말 이제 다 포장된 도로고
1: 네.
0: 다니기도 편하고

0: 그 차로 운전하기도 얼마나 편합니까? 마을
1: 그러니까요.
0: 구석구석을 이제 운전하면서, 아, 마을의 그, 뭐, 인풍도 느껴보고, 예, 그런 전경들을 느껴보는 게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광, 우리 연변에 오시는 우리 관광객들도 오셔서, 우리, 도시의 모습도 좋겠지만은 시골의 우리 연변의 모습도 정말 또 느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두 번째 문제,
1: 정답
0: 예.
1: 공개해 드릴까요?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아우, 그 뭐, 마음 깊이 이런 말은 아예 아니겠죠. 심지어 그는 뭐 어찌다 못해 심지어 뭐 어디까지 갔다 이렇게 하면은 마음 깊이 갔다 그런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것은 더욱 심하다 못하여 나중에는 바로 정답입니다. 두분 정답 맞추셨어요.
0: 네. 자, 세 번째 문제 계속해서 내어드리겠습니다. 인지상정의 뜻은 무엇일까요? 인지상정.
1: 인지상정.
0: 예, 선택상 드리겠습니다. 1번,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도리. 2번, 보통 사람의 마음. 3번, 사람의 본성. 4번, 세상의 리치.
1: 네.
0: 인지상정.
1: 인지상정. 인지상정의 뜻은 무엇일까요? 1번은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도리. 2번은 보통 사람의 마음. 3번은 사람의 본성. 4번은 세상의 리치. 네 가지 답안 사항이 있습니다.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인지상정. 네.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0: 인지상정, 네. 뭐,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도리, 보통 사람의 마음, 사람의 본성, 세상의 리치.
1: 한어로 사람과 사람 사이 人之常情. 네,
0: 그러니까 보통
1: 이렇습니다.
0: 그렇죠. 아유, 정말 인지상정이다. 네.
1: 인지상정인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걸잘 몰라준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것이 정답이 될까요? 인지상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또 평소에도 주고받는
0: 맞아요.
1: 말이기도 합니다.
0: 뭐 이제 국경절 다가오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휴가에 들어가고 연휴가 시작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또 여기에 본인들의 이제 휴가까지도 겸해서 이제 연휴를 길게 즐기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어떻습니까? 뭐 이제 우리 우미람 선배님은 어디 가십니까? 아니면은
1: 아니 그냥 일주일만 쉬어도 굉장히 쉬는데 거기다
0: 아
1: 본인이 휴가까지 내면 참 저희 방송은 누가 할까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방송인들은 그렇게 다른 뭐 부문에서는 그렇게 할수 있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쉴 수가 없잖아요. 한 주만 지금 쉬고 저도 아까 김 여사님처럼 뭐 시골 아들이나 가볼까요? 네.
0: 아니, 제가 여쭤본 거는 뭐, 어디 다녀오는가 아주 간단하게 물어봤는데,
1: 아니, 나
0: 그게
1: 다니 안 가요.
0: 정치적으로
1: 그러니까
0: 얘기하십니까?
1: 시골을 가요,
0: 예.
1: 시골을.
0: 아, 그러니까
1: 시골을 가보고 싶어요.
0: 간단하게, 아, 어디 가십니까? 하면은 뭐, 아, 시골 좀 연휴 때가.
1: 아니, 근데
0: 예.
1: 어떤 분들이 그렇게 그, 막 본인의 휴가랑 겹쳐서
0: 예.
1: 뭐, 그러면 한두 주도 놀겠네요.
0: 그럼요, 예.
1: 두주 쉰다는 거 말이 안 되죠. 네, 답변입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정답은요?
2: 예, 이것도 사람이 가져야 할 도리 같으로 하기도 하고 1번으로 해봅시다.
0: 1번, 알겠습니다.
1: 인지상정.
0: 사람이
1: 네.
0: 마땅히 가져야 할 도리, 알겠습니다.
1: 도리라고 생각하세요?
0: 네.
1: 네. 알겠습니다. 네.
2: 예, 수고하세요. 예.
1: 평안천이 너무 좋다고 하셔서 한번 평안천에 놀러 가볼까요?
0: 너무 먼 곳이 아닐지라도, 예,
1: 네.
0: 그런 어떤 촌이나, 그런 뭐, 시골 마을 다녀오는 것도,
1: 그럼요.
0: 마음을 조금 이제 내려놓는, 우리가, 휴가를 내고, 또그 연휴 때, 그 관광이랑 별거 있습니까? 단지 그 마음의 여유를 조금 이제 가져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명절을 기다리고, 연휴를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큰 어떤 대도시에 가서 정말 쇼핑하고 뭐 이런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저는 요즘은 가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먹으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느끼는 게 관광도 하나의 그 어떤 문화거든요.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서 갔을 때 그곳의 고장에 여러 가지 이

0: 학문이나 그 역사나 이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여행하는 게 그래도 그게 이제 평생 기억이 남거든요. 나중에 이제 후대들한테 아 내가 예전에 어떤 도시가 이제 그 도시의 역사, 그 도시는 이렇게 발전해 왔더라.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공부하고 오면은 좋을 것 같은데 단지 우리가 쇼핑 여행, 예 물론 소비를 하는 것도 좋겠죠. 그것도 역시 참 즐거운 일인데 동시에 또 여러 가지로 많이 또 배우면서 그래서 이번에 관광을 하러 우리 연변에 오신 분들 우리 연변의 그 역사나 문화 또 연변의 민족 조선족 자치주의 우리 인민들은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정말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1: 근데 그 명절 때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피해 다니시는 것도 어쩌면 또 괜찮을지 그렇게 생각돼요. 왜냐면 아유 전국적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에 그 여행이라는 의미는 낯선 도시로 가서 또 내가 못 봤던 명소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뭔가를 또 통해서 방금 윤희 씨가 말하듯이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눈을 띄울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행은 정말 바람직한데 어떤 분들은 참 귀찮다. 사람 피해서 나는 정말 특별히 다른 여가를 통해서 가겠다고 하면은 갈 수도 있는 거죠.
0: 그래요.
1: 네.
0: 뭐 사람마다 이제 그런 어떤 관념이 다 다르죠. 어떤
1: 그렇죠.
0: 분들은 또 북적북적한 여행이야말로 여행이다.
1: 네. 그
0: 조용한
1: 사람만 보고
0: 예.
1: 나오죠. 네.
0: 그런 뜻.
1: 사람 구경만 하다가
0: 예.
1: 올 수도 있고요.
0: 자, 인지상정 정답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이번 보통 사람의 마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도리는 인의에 가깝습니다. 인지상정은 사람으로서 보통 가지고 있는 마음을 뜻하는데요. 사람의 본성은 인성을 뜻합니다. 세상의 이치는 세상의 도리를 뜻하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의 네 번째 문제입니다.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일이 매우 쉬움을 뜻하는 한자 성어는 무엇일까요?
1: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일이 매우 쉬움을 뜻하는 한자 성어.
0: 선택사항 드리겠습니다. 1번 수중 직원, 2번 여반장, 3번 탄지지간, 4번 순식간.
1: 네,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일이 매우 쉽다. 이것을 뜻하는 한자 성어는 수중 직원, 2번은 여반장, 3번은 탄지지간. 4번은 순식간.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0: 자, 다음 전화 걸려 들어갔습니다.
1: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야, 우리말이 정말 까다롭네요.
1: 예.
2: 이 들려도 좋은데 4번으로 하겠습니다.
1: 4번, 순식간. 알겠습니다.
0: 순식간?
1: 예, 그래요.
2: 선생님, 이렇게 좋은 프로 있어서 너무 고맙고, 치매도 방지하고, 너무 좋습니다.
1: 예, 그래요.
2: 굉장히 휴가 잘 보내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1: 예. 자, 마지막 문제 정답 공개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여반장이었습니다. 여반장. 예,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이름에 오심을 뜻하는 한자성어는 바로 여반장입니다. 자, 수중 직원은 손 안에 쥔 권세라는 뜻이고요. 여반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뭐, 이 밖에 다른 선택상 역시도 이, 한자성어와 상관이 없죠. 자, 이렇게 오늘 또, 네 문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말 퀴즈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내일 국경절 연휴란 얘기 또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요. 이렇게 오랜만에 보내는 연휴는 단지 본인도 즐거운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동안 함께 가족과 보내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또 느끼시는 그런 시간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 아이, 국경절 연휴네요. 네. 국경절 연휴 잘 보내시고요.
1: 저희는 다음 시간 명절 연휴 끝나고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백세춘 황하구복액은 교고란, 제하수호, 화마인, 황정, 천막, 삼칠, 옥죽, 영지 등 진귀한 약재로 조성이 되는 오태시 국약입니다. 이끼 양혈에 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효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기혈 부족, 간과 신장이 허해서 나타나는 눈앞이 아찔해나고 어지러우며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 과기는 30병이 들어있으며 하루 3번 공복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황하구복액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및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국경절 맞이 대형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황하 구복액은 한 곽의 가격 3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두 곽을 사시면 열 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일곱 곽을 사시면 다섯 곽을 더 드리고 열다섯 곽을 사시면 열다섯 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 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시춘 황화구방액 이렇게도 부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쉽게 부르자면 황화구방액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백세춘이라는 것은 백세를 봄날로 산다. 그러니까 백세를 젊음으로 산다 하는 그 뜻에서 나온 백세춘 황화구방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황화구방액과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이 시간 당에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대활동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국경절을 계기로 나온 우대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대 그러기 때문에 폭이 좀 큽니다. 폭이 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도 인정하는데요. 지금 황화구방액은 한각에 398원인데요. 한각은 열흘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열흘 내지 열다섯에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12각을 싸면 10각을 물어러 드립니다. 12각에 10각을 물어러 드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은 598원 한각을 하고 있는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15각에 15각을 드립니다. 100% 물어러 주죠. 거기에 1,000원 현금권을 또 빼줍니다. 이 정도게 되면 여러분들이 싸매 있어서 아주 눈이라면 일신이 천냥이라면 눈이 구백냥이라 하게 되는데 여기에 투자하는 그 비례로 놓고 말하게 되면 한각에 한 200원, 890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하니까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안녕하세요.
2: 예, 황화구방액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황화구방액 네. 너무 선택이 잘 됐을 겁니다. 어떠세요?
2: 예, 야, 좀 좋습니다. 이 무슨 소화구도에 아이디에서 위구 양, 그도 불뚝 차가지고 식구물이 울러 올라오고 이래던 게 지금 그니까 딱 이렇게 소화 잘 되고, 예. 그리고 예, 밤 소변 사수 말라가지고 자지 못했는데 지금 소변 사수도 많이 줄고, 예.
1: 그럼요. 그다음에 콤파치 든든해집니다. 예.
2: 예, 이 심자의 대안가에 그도 영, 뚜끈뚜끈 하면서 그리고도 하기 칵칵 막히던 게 그것도 이롭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심장 공능이 예. 좋아지는 건 이 제품이 제일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2: 그리고 그 다음에 혈압 조절 잘 되지, 혈당 조절도 잘 되지. 어쨌든지 이 황화구방에 써보니까 예, 오, 약이용 말 잘 듣고 예, 효과용 빠릅니다.
1: 이게 장, 전 지구적으로서 장수대에 속하는 장수 따이라 합니다. 따이가 한 개 그 큰 지구를 장수 그런 지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장수의 비계를 바로 이 중약 황화구복액 이것으로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가 전 지구입니다. 우리 지금 75억 인구라 하면 거의 80억에 달하는 인구 가운데서 제일 장수의 비결이 어디서 나온다 하는가 하면 전 나라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장수 나라라 하긴 어렵겠지만 해도 전 지구로는 장수 지구가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바마현이라는 광서짠조 자치구 바마현이라는 이 일대가 전 세계에서 이름 넣는 장수 그 지구에 속하게 되었는데 그 비밀이 바로 황화구방액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2: 예, 어쨌든지 약을 써보니까 나의 여러 면으로 용 좋아지고 사람이 이 전기 돌고 예.
1: 그렇죠.
2: 용, 예, 전기 돌고 용 이 맥등하고 그도 예. 용 조신다 속도 편안하지. 여러 면으로 좋아서 나는 예, 우대할도에 참여를 했는데 선생님 한 가지 자문합시다.
1: 말씀하세요.
2: 예, 우리 언니 이제가 예, 이 이전은 부마든지 이전 한 4년 되는가?
1: 예.
2: 그랬는데 지금 예, 요즘 무슨 증세 있는가? 뭐 그래서 맥이 똑 떨어지고 예.
1: 예.
2: 아픈 거는 모르겠단다. 이전 연세에서 그런다. 예. 아픈 게 없는데
1: 맥이 똑 떨어진다. 예.
2: 밥맛이 떨어진다.
1: 밥맛이 없고. 떨어진다. 예.
2: 예. 그래서 내 지금 이 황하구보액 대접시켰으면 어떻게 했는가 안 하겠나.
1: 아, 너무 잘 물으셨는데요. 중풍오신 지 4년 됐는데 지금 정도에서 맥이 떨어지고 밥맛도 없고 몸을 처세우기 힘들다는 그걸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바로 그런 걸 빨리 쳐주는 역할하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제 그거 들어보게 되면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구체 증상인데 기혈 부족이 기본 몇 가지 증상 가운데서 하나는 정신이 나지 않고 말씀 소리가 점점 떨어지게 낮아지게 되어 있고 움직이기 싫고 얼굴색이 누르꾸름하고 입술이나 그 손톱 눈 색깔이 너무 연해지고 앉았다 일어날 때면 눈앞이 새까매지고 잠을 자다가 한번 깨어나면 자기 힘들어지고 이런 거 쉽게 추워하고 쉽게 땀이 나고 땀이 났다 더웠다 찼다 이걸 반복하게 되는 이게 바로 기혈 부족으로 나타난 증상인데 여기에 모든 성분들 자체가 적운안이라든지 호마른이라든지 천마라든지 령지라든지 옥죽이라든지 다른 데서 쉽게 나오는 이런 그 성분에 안에 이런 우수한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벌써 한 일주일만 견제하시는 사이에 되면 말하기 쉽고 앉아있던 게 서기 쉽고 나가기 쉽고 밥맛이 좋고 잠이 잘 오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빨리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 제품이 오는 게 제품이 오기 전에 보통 증상은 너무 맥이 똑 떨어집니다. 그리고 별로 집에 불안한 일이 없는데 불안한 것 같은 이런 감을 계속 느끼게 되는데 이 제품 드시면 그런 증상이 다 개선을 가져오면서 지금 원래와 중풍으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증상의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새롭게 중풍이 오는 걸 막아줍니다. 예.
2: 그러면 예, 오늘이 또 배달 받겠습니다.
1: 이분이 우대성책이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가게 10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2: 5017766입니다.
1: 예, 우대성책이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지금 맹서방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아, 맹서방은 지금 기본으로 인정하는 안과 질병 치료 제품에 속하죠.
3: 이게 피랑 지지, 공기랑 지 살아나지, 바람 맞은 자꾸 눈물도 나고 이래서 내 지금 맹서방 선택해서 봤는데 많이 지금 좋아집니다 지금.
1: 예.
3: 자꾸 피지든 것도 많이 나고 자꾸 바람 맞은 눈물 나든 그 증상이 많이 나서.
1: 그런 걸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본으로 제가 거의 자신 있게 그런 증상에 대해서는 해결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3: 공기하다고 살아나는 것도 많이 싸가지고.
1: 예, 그렇죠.
3: 대부분 활동이 특별히 좋을 때 좀 참가하다고 합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우대 활동이 우수하니까 15가게 15가게 천원 행군권을 빼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네, 수고하세요.
1: 예, 건강기원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황화 구박액 이 제품 자체는 제가 이제 시작에 말씀드렸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의 다른 이름은 백세춘이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세가 봄으로 되어 있다. 봄이라는 것은 항상 젊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이 특수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여기 지금 현은증을 해결해주고 머리가 아프고 경락이 잘 숙통되지 않고 이런 걸 해결해주는 천마란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삼칠이란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이 천마란 성분 자체는 기본으로서 지금 머리에 오림증이 나거나 그리고 중풍 위험이 있어서 늘 그 머리 가운데 흐리멍텅하거나 마모가 오거나 이런 분들은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증상을 빨리 개변해 주는 데는 천마라는 이 성분이 아주 독수한 성분에 속합니다.
0: 네, 잠시만요. 그럼, 예.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는 황화구복액 이제 25세 먹었습니다, 선생님.
1: 예.
4: 이 강의 듣고 소리내 먹었는데.
1: 25세 복용했으면은 3주가 넘었으니까 확실한 효과성이 많이 나타나게 되실 겁니다.
4: 예. 우선 먼저 이렇게 공복이는 세 번씩 먹었습니다.
1: 공복이 세 번 먹는 겁니다.
4: 그게 소에서 예. 원래 그래.
1: 그렇죠.
4: 그래서 예. 이게 먹으면 속이 웃으면서 이게 위용 불편한데 소 위용 편안해진다 이 약 먹는 게.
1: 기본으로 소화가 잘 되는 게 이게 이 제품이.

0: 집안입니다. 예, 예.
1: 예, 그리고 또, 예, 지금 뭐, 어째 눈가 벌딱 거들 잠을 또 영자잡니다. 이하고 뭐, 이제 선생님.
0: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1: 한 20일 있을까 잠이 없대다. 괜히 잠 자자. 아침 조금 머리가 좀 개운해지고, 영 무겁던 게, 이제 온몸이 좀 이렇게 무겁고, 불편하고, 별로 춥다 하는 감각을 가로잡아 느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0: 그렇죠.
1: 오늘 예, 예. 대구가. 그러니까 몸이 따뜻해나까 이게 뭔가 칩이랄까 맥이 난다 말이야.
0: 몸이 따뜻하다는 게 순환장애가 완전히 풀리게 돼서 예, 심장 공능이 좋아졌다는 걸 말하는 거 혈관이 좋아지고
1: 칩이랄까 예, 예. 감기도 아요지 맥이란 게 나지 그래 이거는 저기나 빠마천이 장수천이 약이 제 그거
0: 아 예 전 지구적 그 인자간에 예
1: 나는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이큰 중국인데 중국에서 장수천이 빠마천이고 또 세계에서 또
0: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장수천이죠.
1: 장수천이라 말이다.
0: 아, 그렇죠. 예, 예.
1: 그래, 내 동안 요것도 알고서 이제 선생님 강의 또 듣고 이래. 어제 내 쌓았습니다, 선생님.
0: 아, 잘했습니다.
1: 내 동생들, 니가 무조건 써, 니가 무조건 쓰다. 걔 처음에 같이 쌓아서 같이 먹기로 합니다.
0: 예.
1: 그래, 예. 12번 사서 10번 가져왔는데 둘이 예. 같이 논아가졌습니다.
0: 아, 잘했습니다. 예, 예.
1: 녹음 영별리에 어쩌든 뒤절리에 장수촌이 약이래 그러 그런지 원래 제목이 장수촌 황하고복에
0: 그렇습니다. 예예. 예,
1: 예. 예, 그래 그 주치공제나 보고 이런 게 별 영도수도 이렇게 예. 먹을 때문에 이게 빠져야게 뭐냐니까 흡수가 잘 되고 소화 잘 되고 예, 이런 감각을 느끼게 되고 예.
0: 그렇죠.
1: 이렇게 먹을 때마다 기분도 좋고 별 어우야 조금 오래 살겠다 이런 감도 느끼니 행복합니다. 약 먹으면
0: 그렇죠. 예.
1: 예. 예. 장수촌 약이니까 어째 백
0: 모두 식전이 드시는 예. 거니까 위에 부담이 없고
1: 공복이 먹으니까 예, 예. 이게 용서 탐한다
0: 그렇죠
1: 형편하고 예.
0: 예, 예.
1: 어쨌든 이 백세촌 약이니까 백세 이상 되는 분들이 거기 대단히 많은 거 이렇게 또 이렇게 요즘에 또 어디에 실렸습니다 이게 한번
0: 그랬을 겁니다 예. 예. 여사분이 잘하시네요 예.
1: 예. 예. 그래 어쨌든 이 약은 특수한 약입니다 어쨌든 세계에서 제일 장수가 제일 명이 높고 일본에서 뭔가들이 와서 시찰했을까 예.
0: 그렇죠
1: 이 약은 정말 보통 약이 높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잘 대하라고 그랬어요
1: 예. 확실하게 딱 설나기는 싹인수 안 되면 먹을까요 확실히 높습니다 한,
0: 그렇죠
1: 한 달 다 했더니 예. 그래서 예. 이거 어쨌든 우리네 저기 뭡니까 우리 남동생 있는데 59세 있는데 콩팥이 허한지 어쩐지 속에 밤이 어찌 잤단다 치부 가을을 잡으면
0: 예,
1: 이것은 예. 좋지 선생님.
0: 좋습니다 이게 제일 예. 기본은 콩팥과 간을 든든하게 해주면서
1: 아,
0: 예, 다각도로서 여기 우수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기 성분들은 다른 데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조근란이라든지 호마련이라든지 황정이라든지 천마 옥죽 영지 이런 우수한 모두 우수한 성분인 걸 맞습니다. 들어보면 알리지 않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그렇죠 예, 잘 선택했습니다
1: 조근란 얼마 좋고 천마 이 얼마
0: 그렇죠
1: 좋습니다.
0: 모두 우수한 성분들이죠
1: 그 약제
0: 그렇죠 예.
1: 예.
0: 그렇죠.
1: 우리 또 우리 동생 싸겠단다
0: 아, 그렇게 하셔 예.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명소방 약 얻으며 반려했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3: 예 나는 이 농내장을 내서 얻은 한 3년 됩니다, 이게.
0: 예, 아, 농내장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쉽게 실명으로 가는 주요한 안과 질병에 속합니다.
3: 예, 농내장도 있고, 그 다음에 후에 나아가서 백내장도 있다고.
0: 그럼요. 예, 예. 백내장은 보통, 60대 초, 그 후에 계시는 분들은 퍼센트가 7, 80% 이상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3: 예, 그래. 약도 옛날에 다른 약을 많이 썼는데, 어떻게 말 잘 안 해줬을 때가 아니면, 예. 자꾸만 이 아담도 조금 너무 올라가는데, 이번에 이거, 영서방 약 갖다 지금 예, 반려했는데 이어가는 안압이라 기본상 지금 아, 온정되고 있습니다.
0: 안압이 고정됐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성과인지 모릅니다. 보통 해서는 다른 방법으로서 대체하기 어려운데 이 제품이 안압을 공제하는 역할을 완전히 하게 돼 있어서 농내상이 진일보 진행되는 걸 완전히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3: 예, 지금은 저도 안압이 보통 그래도 자해복이 가서 검사하게 되면 그래도 뭐 24회 있습니다. 지금
0: 예, 예.
3: 기본상 정상입니다. 그리고
0: 정상입니다. 이제 예, 너무 정상입니다.
3: 예, 눈이 지금 아프지도 않고 영 편안합니다. 지금
0: 예.
3: 머리까지 올려 아프고 눈알이 막 빠진 것처럼 이런 증상이 완전 없어지고 지금 후에 눈에 눈곱이도 많이 지고 이랬는데 그것도 이렇고 또 특히 좋아진 거는 이 부엽게 안개 낀 것처럼 이 백내장이
0: 전형적인 증상이죠. 예,
3: 예 안 배우던 게 예. 이렇게 잘 아이디어든지 지금 이거 쓴다면 가서 검사한 게 지금 시력이 올라갔습니다.

0: 시력이 지금 상태를 벗어나는 것도 큰 치료인데 황차 올라까지 갔다면 그렇게 만족하는 치료가 더 있을 수 없을 겁니다.
1: 예, 내게는 야, 이 다른 약도 많이 써봤는데 이처럼 이리 좋은 약 이번에 첫 감자 이제 써봅니다.
0: 그렇죠. 예, 예.
1: 이 약은 예, 효과도 너무 좋고 이래서 내 이 약 아무래도 내 한 이거는 그냥 써도 이렇죠, 이렇게 우리.
0: 아, 이렇습니다. 이거는 상처열을 쳐주고 간단섬유를 쳐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오장에 부담이 가지 않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길게 견지하면 견지할수록 오히려 더 좋으니까 시름 없이 쓸 수 있습니다.
1: 예, 그래 이번에 이 활동 일도 지금 오늘 전에 예 배발 박히시다.
0: 눈병치료에서는 맹서방입니다. 이번에 우대증짜기 천원 현금권을 빼주고 100% 15가게 15가구 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회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 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여름 내내 푸름을 자랑하던 산과 들은 이제 서서히 알록달록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풍의 매력입니다. 단풍은 자연이 선사하는 가을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초록에서 노랑, 주황, 빨강으로 물드는 과정은 변화의 성숙을 상징하며 잠시 멈춰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을 바라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계절의 변화 속에서 삶의 여유와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굳이 멀리 떠나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가을의 매력을 만날 수 있는데요. 붉게 물든 단풍잎 한 장에 여러분의 가을을 담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관광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상복에서 전국적 인기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었던 할머니 바지. 올여름 연기를 찾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조선족 꽃무늬 할머니 바지, 일명 몸빼가 새로운 관광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서시장을 중심으로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SNS를 통해 입소문이 퍼지며 관광객들의 필수구매 품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할머니 바지는 수십 년 전부터 연변 조선족 여성들이 즐겨 입어온 대표적 일상복으로서 여름철이면 동네 산책이나 장보러 나서는 여성들의 차림에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6년 여름 이 할머니 바지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는데 그 중심에는 쇼폼 플랫홈이 있었습니다. 틱톡과 쇼홍수 등에서 할머니 바지를 입은 관광객들의 영상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관련 영상의 조회수와 좋아요 수는 끊임없이 상승했습니다. 힐링 패션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이 바지는 갑자기 젊은 층의 관심을 끌었고 연기로 오면 한 벌은 꼭 사야 해. 시원하고 편안해 어디서 찍어도 인증샷이 나와라며 네티즌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바지가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는 분명했는데요. 천연 섬유에 가까운 부드러운 촉감과 탁월한 통기성, 그리고 넉넉한 품이 주는 편안함은 무더운 여름철의 안성맞춤입니다. 또한 그 어떤 체형에도 잘 어울리고 15원 안팎에 구매할 수 있는

있는 부담 없는 가격은 관광객들이 주저없이 지갑을 열게 하는 결정적 포인트로 됐습니다. 여기에는 조선족 전통 꽃무늬가 주는 독특한 분위기는 연결만의 정겨운 생활 정취를 고스란히 담아

의상시장을 누비고 낮에는 조선족 민속촌에서 전통 의상을 체험하고 나서며 천에게 다시 할머니 바지로 갈아입고 왕홍벽과 불화동화 강변을 산책하며 연결의 하루를 마감합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할머니 바지가 연결의 관광을 보는 관광에서 체험하고 소비하는 관광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입니다. 관광객들은 연결의 풍경을 사진에 담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지인의 일상복을 직접 착용해 그 편안함과 멋을 누리며 연결의 생활 문화를 온몸으로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머니 바지는 관광객들이 연변의 민속 문화를 보다 편안하고 생생한 방식으로 즐기게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편안한 일상복에 불과했던 할머니 바지는 2020년 여름 소셜미디어의 힘과 연기를 찾는 관광객들의 열정을 만나서 전국을 사로잡는 문화현상으로 탄생했습니다. 이는 작은 시장의 한 상품이 어떻게 지역 문화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성장하고 도시 관광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연변에 살고 있는 석신 여성은 고중 졸업 20주년 동창 모임을 앞두고 오랜만에 고향을 찾을 동창생들 모두가 함께 입을 단체복을 고민하던 중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요즘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할머니 바지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가장 인기 있는 아이템이면서도 또 가격은 그 어떤 단체복보다 부담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연변에 돌아온 동창생들이 이 바지 하나로 우리 고향의 관광 인기를 실감했으면 좋겠고 돌아가서도 유용하게 입을 수 있는 생활 속 추억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하게 되었다는 그의 말처럼 이 할머니 바지는 단순한 옷이 아닌 고향의 온기를 품은 또 하나의 포근하면서도 의미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일상복으로 시작된 할머니 바지는 SNS와 관광 소비가 결합되면서 이제는 루행을 넘어 연길의 여름을 기억하는 따뜻한 아이콘으로 됐습니다. 한 벌에 단돈 15원. 그러나 연변을 찾았던 여행 기억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이 큽니다. 한 벌의 바지에 담긴 그 기억은 연길을 찾아왔던 관광객들에게 특별하고 값진 추억으로 이어지고 내년에도 또다시 봄을 일으킬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2년간 연결시는 불화 통화 도심 구간 종합정비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하천 량안의 경관을 꾸준히 승격시켰습니다. 비탈면 보호, 광장, 내수 구역, 주차장, 플라스틱, 산책로 등 디자인이 아름답고 세련된 민생시설은 광범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5월 6일 불화통과 남한 도시 구간의 플라스틱 산책로 포설 공사가 가동됐습니다. 대상은 총 길이가 7km이고 총 투자액은 2천만 원으로 연천교 신민교 구간 4.5km와 연서교 연동교 구간 2.5km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이 대상이 건설되면 도심의 비나 산책로 시스템을 완성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체육활동 환경을 제공하며 도시 주거환경 품질을 승격시킬 전망입니다. 현재 공사는 질색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미 투자 1,700만 원을 완수해 산책로 5.75km 포설 공사를 완수했으며 9월 말에 전면 완공될 계획입니다. 초가을의 맑은 하늘 아래 반짝이는 강물과 푸른 강변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폭을 이루는 불화동화 연길대교 곡자교 부근에서는 주민들이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담소를 나눕니다. 류에 따르면 불화동화 도심구간 종합정비 대상은 연천교에서 연동교까지 총 길이 8.82km로 제방 상부 도로의 안쪽과 바깥쪽 두 부분을 포함합니다. 현재 연서교 상류에서 해민교 구간까지의 비탈면 녹화, 주차장, 광장, 산책로 시스템, 공중 화장실, 돌출형 경관대는 이미 완공됐습니다. 대상이 전부 완공 준공되면은 하천 수질이 크게 개선되고 량안 경관이 1층 승격될 전망입니다. 또한 도심 하천의 홍수 방지 기준이 50년 이루에서 100년 이루로 상향되며 도시와 물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돼서 명실상부한 녹색, 생태, 살기 좋은 친수 공간으로 달바꿈할 전망입니다.

다음 정보입니다. 국경절을 맞아 연변은 2026 연변 문화관광 미식 시즌을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시 플러스 경기 플러스 무형문화유산

야간 경제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융합 운영 모식을 과감히 도입해 연변 관광 브랜드를 한층 빛내고 연변의 맛을 전 세계로 알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명태는 연변을 대표하는 특색 미식이자 무형문화유산 전통기의 대표적 부호이기도 합니다. 동북 슈퍼리그 행사 기간 연변 명태 관련 검색량이 10억 회를 돌파하고 판매량이 3배 가까이 증가하게 된 것은 이 작은 물고기의 IP 가치와 산업 잠재력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식 시즌은 경기 플랫폼을 발판으로 연변 명태 도시 브랜드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 특색 미색으로 관광 산업의 질적 도약을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또한 이번 미식 시즌의 핵심 이벤트는 전국 요리사 명태 요리 경연 대회입니다. 100가지 맛 공생 장미적 교류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100여 명의 전문 요리사를 모집해 명태를 주제로 한 창의적인 요리 대결을 펼칩니다. 대회는 세계중식위원회 동북아 외식산업위원회 등 전문기관의 지도와 지원 아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행사기간 결승전에서는 수십 명의 참가자가 현장에서 기량을 겨루며 한 마리 물고기 100가지 맛의 조리 매력을 선보게 되는데 모든 출품 요리는 명태 백미 장타견으로 한자리에 모여 전문 경기를 통한 특별 미식으로 도시의 밤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이번 미식 시즌은 3대 핵심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개막식과 전국 요리 경기로 미식 IP를 본격 알리고 명태 미식 지도를 공개, 연변준의 특색 음식점과 대표 메뉴를 통합 정리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지도를 따라 손쉽게 연변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연변 좋은 물건 장터를 열어 지역 농특산물과 무형문화유산 수공예품을 전시 판매하고 온라인 라이브를 병행해서 소비 채널을 넓힙니다. 전에게는 무형문화유산 공연, 파티 등이 이어져 전통 민속과 현대 감각이 어우러진 보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소비를 이끌게 됩니다.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입니다. 전통음악, 춤, 공예, 의식, 구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서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멋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볼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역시 세시 풍속으로 보는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하는데요. 이 9월의 세시 풍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의 세시 풍속에서는 이 중양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양절은 음력 9월 9일에 행하는 세시 풍속을 일컫는 말로서 가을철의 마지막 명절입니다. 이 중양절은 달과 날짜의 숫자가 겹치는 날입니다. 9는 원래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가 겹쳤다는 뜻으로 다른 말로 중구, 중양, 중광 등으로 또 불리기도 했습니다. 음양사상에 따르면은 홀수를 양의 수라고 하고 짝수를 음의 수라고 해서 양의 수를 길 수로 여기는입니다. 그런데 양수의 절일로서는 설날, 삼진날, 단오, 7월 칠석 등이 있는데 이런 속절은 양수를 길수로 여기는 기수민속이라고 합니다. 기수민속은 양의 수가 중첩된다는 의미에서 다 중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중양이라고 하면은 중구를 가리킵니다. 중양절은 3월 삼진날에 날아온 제비가 다시 강남으로 가는 날이기도 해서 이쯤에는 제비를 볼 수 없습니다. 이날에는

시인이나 묵객들은 주식을 마련해서 황국을 술잔에 띄워 마시면서 시를 읊거나 그림을 그리며 하루를 즐기고 각 가정에서는 국화전을 부쳐먹는데 3월 3일에는 진달래로 화전을 만드는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옛 민속학자인 홍성모가 연중행사와 풍속 등을 정리한 세시 풍속지인 동국세시기 9월조에 누런 국화를 따다가 잡쌀떡을 빚어먹는데 그 방법은 3월 3진날에 진달래떡을 먹는 방법과 같으며 이를 화전이라 합니다. 또한 배, 유자, 성류, 잣 등을 꿀물에 타면은 이것을 화채라 하는데 이것은 시절 음식도 되지만 제사에도 오른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이 중양은 가을철의 마지막 명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맘때쯤이면은 농가에서는 중양절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양절 즈음에는 농촌에서는 추수가 한창입니다. 이때로부터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추수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남녀로서 모든 일손이 총동원됐기 때문에 가을에는 부지깽이도 빌려 쓴다는 속담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겨울철에 먹을 김장을 담글 배추와 무를 장만하느라고 아주 분망히 보냅니다. 또 이맘때는 산에 올라서 단풍놀이를 합니다. 단풍놀이는 9월쯤 단풍이 드는 시기에 산이나 계곡, 공원 등 곳을 찾아가서 즐기는 놀이를 말합니다. 단풍이 드는 시기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은 대체로 양력으로 10월 초순에서 말까지 사이에 절정을 맞는데 사람들은 단풍이 아름다운 곳에 모여 풍류를 즐기면서 국화전을 만들어 먹거나 때때로 시를 짓기도 하고 풍월을 얻기도 했습니다. 단풍놀이는 보통 높은 곳에 올라 시를 읊는 등고의 풍습과 관련되는 바 이는 놀이의 형태를 띠면서도 양수가 겹친 길일로서 제약을 피하고 장수를 바라는 의미도 가집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산골 구석구석은 아주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하죠. 높은 곳에 올라가 온 산을 뒤덮은 단풍을 바라보면서 일상의 피로를 씻어내고 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해 봐야겠는데요. 그렇다면 단풍놀이를 즐기는 외에는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양절에는 구절초를 채집한다고 합니다. 구절초는 아홉 개의 마디가 있는 들국화를 가리키는데 음력 9월 9일에 채집해서 약재로 사용하면 좋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중양절에 아홉 마디가 된다는 뜻의 구와 중양절의 절 혹은 꺾었다는 뜻의 절자를 써서 구절초라고 합니다. 구절초 이용 방법은 잘 말려서 베개 속에 넣어두면 두통이나 탈모에 효과가 있고 머리칼이 희게 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베개 속에 넣어서 또 방향제로도 활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가을 들판의 자연 선물인 구절초의 꽃과 잎을 말려 방 안에 두면 천연 방향제가 돼서 은은한 향이 표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 참 새롭게 알았습니다. 이외에 드시는 음식은 바로 국화꽃으로 음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중양절의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국화꽃으로 만든 국화전을 들 수 있는데 찹쌀가루를 반죽해 둥글게 빚은 다음 납작하게 만들고 그 위에 국화꽃 잎을 얹은 다음 지져내면 고소한 국화전이 만들어집니다. 떡뿐만이 아니라 국화꽃 잎을 따다가 술에 담그면 향이 좋은 국화주가 되고 국화꽃을 말린 다음 뜨거운 물을 부어 마시는 향기로운 국화차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는 노랗게 익은 유자를 가지고 화채를 만들어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유자를 썰어서 꿀물에 넣고 석류알이나 잣을 띄우면은 새콤달콤한 화채가 만들어집니다. 국화 하나로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요. 놀이방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방면에는 투호놀이를 했습니다. 투호놀이란 작은 항아리나 유리병을 일정한 거리에 놓고 그 속에 화살을 던져 승부를 가리는 놀이를 말하는데 두 사람이 하거나 또는 편을 나누어서 청색, 홍색의 살을 병 속에 던져 넣은 후에 그 수효로서 승부를 결정하는 놀이입니다. 놀이 방법에 대해서는 이 사마광의 투호격법에 투호놀이 기구에 대한 설명과 노는 법이 쓰여 있습니다. 놀이 때 쓰는 항아리나 병의 종류 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화살의 크기 또한 다양합니다. 노는 법은 일정한 장소에 놓은 투호병을 향해서 일정한 위치에서 살을 던져 병 속에 넣는 것으로 살이 꽂히는 데 따라서 득점이 정해지며 살은 병의 우로 5치가량 되는 데서 수직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것을 현, 지는 것을 불승이라고 하며 한 번을 2로라고 하는데 그 점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험배, 벌배 등 풍속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중량절에는 과거 시험을 봤습니다. 지금의 대학 입시처럼 시험을 보는 일을 옛날에는 과거 시험을 본다고 했습니다. 과거 시험은 과목에 따라서 초장, 중장, 종장 세 번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대선에는 또 교종과 선종으로 구분해서 뽑았고 전자는 주로 왕륜사, 후자는 주로 광명사에서 시험을 보았으며 합격자들에게는 대덕이라는 호칭을 주었습니다. 과거 시험 합격자는 합격 증서로 홍패와 토지를 받았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관리 후보자들이고 실제 관직에 나가려면 상서 6부 중에 선발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우리 무형문화유산 9월의 셋이 풍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여행은 재미있는 명소를 보는 것도 좋겠지만은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 예상치 못한 소소한 에피소드, 말이 통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뜻한 정 또한 여행의 보물입니다. 길에서 겪는 작은 일, 웃겼던 일들, 따뜻한 모든 이야기가 여행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여행 한번 다녀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오미란,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결.

중화민공화국 창건 77돌을 열렬히 경축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당의 기치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그리움과 기다림, 그리고 돌아가는 그 길에 설레는 마음을 노래한 가요. 담연 작사 리해 작곡의 귀향길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살아가길 바라며 조려화 작사 양춘복 작곡의 류홍관 가수가 부른 행복하게 살아가시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한 기운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고 이웃과 정을 나누며 우리는 지금 좋은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윤민호 작사, 최명철 작곡의 이 좋은 세월에를 전해드립니다. 안병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름다운 고향에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동진 작사, 라성도 작곡의 지춘하 가수가 부른 살기 좋은 우리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와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지켜야 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의학자 장종영의 건센고는 밀방과 보지기술에 대한 발명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쇄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신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든든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우리 지금 국경절하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건신고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섯 곽에는 세 곽을 더 드립니다. 그래서 한 곽이라는 게 우리 병사리를 말하는 건데 그 병사리가 큽니다. 300g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병사리를 한 20알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여섯 곽에 세 곽 더 드리고 아홉 곽이면 한 18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예, 여섯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이죠. 열 곽에는 직접 열 곽을 더 드립니다. 예, 그러면 1년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열다섯 곽에는 저리 20곽 더 드립니다. 그러면서 침구 8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침구는 일주일에 한 번 몇 개 맞지 않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놔드립니다. 다른 데 침구가 들립니다. 뭐 서너 개 놓고서리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는 분들 제가 여러 가지 이런 질병을 동시에 같이 침을 놔드리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외제분들도 능히 맞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을까나 우리 지금 목전에 와서 침 맞는 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 훈춘의 분들도 있고 또 도문의 분들 또 왕청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지방 사람들은 잘로 다 모셔다 드립니다. 예, 환자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자문전화에 자문하시고 오늘의 결정에서 하겠다 하는 분들 10곽 이상 사는 분들부터 우리 황금색 웅단분들입니다. 1680원짜리인데 한 곽에 30 병사를 들어있는 겁니다. 네, 큰 겁니다. 예, 우리 지금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많이 실망하신 분들 또 우리 치료 과정에서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다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직접 찾아와도 됩니다. 원래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의과를 찾아와도 됩니다. 그래서 미리 물어보실 분들은 또 미리 예약하실 분들 예약하고 찾아와야 됩니다. 괜찮으면 제가 거기 없습니다. 예, 그래서 288-0018번 전화 치게 되면 저를 예약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직접 전화상으로 물어봐도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약을 사고 안 사고는 먼저 떠나서 일단 병 진단부터 잘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그 스우탕 역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우탕 고대로부터 유명한 특히 우리 그 신농본조직의 약제도 많이 수록됐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진구요리 그 다음에 상한론이 주요하게 스우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우탕은 보혈 처방입니다. 피를 보충해주는 처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이 건신고 안에 네 가지 처방 들어있습니다. 제일 첫째 처방인가 뭔가 반샤시신탕이라는 게입니다. 특히 번둔탕이라 좋고 예, 이게 간단방에 속하는 겁니다. 모든 간하고 담낭에 대한 이런 질병, 뭐 간경화도 좋고 담낭결석도 좋고 예, 그리고 우리 적이 있다 이래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된다. 예, 이런 방면에는 이 반샤세신탕 이 처방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처방인가 취장탕이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건골탕이라고 건골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뼈를 든든하게 해줘서 집행위를 버릴 수 있다. 이래서 취장탕이라는 게 나왔죠. 그리고 정우탕 이거는 폐곰파치 처방입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기관지 방면에 문제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이런 소변 방면 또 붓기거나 예, 이런 방면에 좀 우탕 많이 쓰입니다. 남성분들 전립선 증상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이는 이 병 이름을 딱게 이렇게 다는 게 아닙니다. 병 이름 달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기실은 총적으로 몸속에 여러 가지 뭐 한길에 좋고, 습길에 좋고, 예, 물에, 나쁜 물에 좋고, 이런 것들이 잘 빠지지 못해서, 뭐, 어느 장기에 가서 문제 생기기 때문에, 총적으로 그 물을 빼거나, 나쁜 물을 빼거나, 나쁜 가래, 나쁜 이런 한기, 습기, 이런 걸 빼버리거나, 그 다음에 보충하는 거는 유일하게, 부수에, 피를 보충해준 자걸로 우리 중의에서는 많이 합니다. 예. 그 다음 네 번째 처방이 뭔가, 쓰우탕이란 겁니다. 네 가지 약재가 주요하게 피를 보충해준 약재입니다. 그래서 피가 모자란다. 이제는 지금 노인분들도 그렇고 이 현대의학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여러 가지 이런 서약이라 많이 먹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모든 서약은 혈세포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피가 모자라는 경향이 영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젊었을 때 영 건강했는데 어째 늙음하게 불세를 가다가 서리 노공세 부조람 생겨서 신지 최소람 생겨서 이런 그 심내혈관 질병이라면 오는가? 기질은 피가 많이 상했죠. 어제 상했는가? 소약을 너무 많이 써 그렇습니다. 댄디도 다 포함된 겁니다. 댄디도 오래 맞게 되면 혈세포가 많이 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쓰우탕이라는 게 꼭 나와야 됩니다. 쓰우탕은 모두 네 가지 약재입니다. 제일 첫째로 꼽히는 게 숙지입니다. 숙디황입니다. 승디황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당귀 들어가야 됩니다. 당귀는 피를 보충해준데 빈혈에 쓰이는 게 제일 좋은 약인 거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바이소란.

4개입니다. 천궁이라는 약재 들어갑니다. 이 네 가지 약재가 준천조실 이걸 통해서 전문 우리 피를 보충해준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제1처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이 기혈이 모자라가지고 빈혈

0: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혈관 만들어낸다 그 뜻입니다. 무슨 거 설명하는가? 한 혈관이가 동맥경화 생겨서 혈액순환이 거기면 통하지 않는다 할 때 사람은 이식적으로 그 여파로 새로운 혈관 만들어서 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냅니다. 예, 그 혈관이가 血管E라는 겁니다. 이건 림상에서 다 설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손발이 차다. 피 모자라 그렇습니다. 심장에서 피 모자라기 때문에 손끝에 발끝에까지 한번 심장이 팍 뛸 때 그까지 피를 공급 못한다 그 뜻입니다. 얼굴이 창백해 납니다. 머리에 혈액 공급이 안 되죠. 그러면 산소 공급도 안 따라 못 갑니다. 그리고 쉽게 피곤을 느낍니다. 어느 사람 자꾸 잡으러 봅니다. 뭐 밥 먹자마자 누우면 자고 아무 때나 누우면 턱 자고 이런 분들이 위험합니다. 이게 다 뇌 위축을 인해서 마지막에 치매짝을 넘어갈 경향력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 그런가 이 심자에 맥이 없고 심자에 피 없고 이렇기 때문에 머리에 충족한 피를 보내 못 줍니다. 그러면 머리에 그 혈관 자꾸 혈관에서 집중하지 마세요. 주요하게 머리에 충족한 피가 모자라기 때문에 머리 세포가 대량적인 이런 혈액 공급을 못해줘서 영양 공급을 못 따라 못 가기 때문에 대뇌 세포가 정상적인 사람보다 빨리 죽어나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건신고를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 오랫동안 했는데, 네. 당뇨 종합을 인해서, 그저, 가렴지 난 다음, 그저, 손은 그저, 그, 피투성이 되더럽구나, 긁어도 피가 나와서, 마지막에 맥이 지나서 그 조만 그만두고 이랬습니다. 그러던 차에 건신고를 쓴 게 하나하나 소실되고, 예, 이 도수로 맞던 게이 도수다, 이 말이지. 얼굴 싼 것도 지금 안 먹고, 내 이것만 먹고 하는 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헷갈려가지고 경력이 돌아오고 예.
0: 네.
2: 그리고 예. 운동 못하던 게 운동도 하고 할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니도 이 중풍 후유증으로 예. 이거 그래 먹고서를 지내 사정에 갈았고 그 당뇨 종합을 인해서 이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먹은 게 예.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활동은 15가게 15가구 준다는데 옳습니까?
0: 이번에 그 특대 우대 활동입니다. 예. 15과학에서 20곽 더 드립니다. 예.
2: 아, 20곽 드립니까? 예. 오, 예. 좋네요.
0: 그리고 짐을 8번 놔주고, 예. 예, 그래서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도 응답분 드립니다. 예. 응답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2: 예, 예 그러면 우리 둘 다 합동합시다.
0: 예,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감사합니다. 좋은 약 알선해줘서.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전화입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0: 네, 예.
3: 예, 저는 건신고를 쓰는 환자입니다.
0: 네.
3: 저는 빈혈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항상 맥이 없어서 오후에도 점심 먹고 누우면 그래서 전화 때지고 일어났습니다.
0: 네.
3: 그리고는 맥이 없어 원래 근본 뭐 유지라는 건 못하고
0: 네.
3: 그래 이 뭔가 저기 손가락 끝이하고 발뒤축이 이렇게 그래서 떼어진다 그냥 그래서
0: 네.
3: 좀 걷기도 바쁘고 이 손가락 떼어지는 것도 좀 이 가물어든 하기 바쁘고
0: 그거 다 피모살에 그렇습니다.
3: 예. 예. 그래서 빈혈이 돼가지고 이렇게 여러 해 고생하다가 이 건신고를 접하고 또 혈관도 같이 있으니까 지금 예. 몸이 점차 나사지고 있습니다.
0: 예.
3: 그래서 지금 예, 거기 이 위축성염까지 있어가지고 항상 이 위가 더불어 계속 밥도 못 먹고 밥 먹고 생각도 없었습니다.
0: 맞습니다.
3: 예, 이래던 차에 이 건신고하고 혈배강을 쓰면서 선생님이 이 친구를 붓거지에 결합해가지고 오전 후에 저기 원래 식을 때더라도 배고픈 감각이라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0: 예,
3: 오전 그래도 배고픈 감각이 있어서 식대를 꼭꼭 챙겨 먹고 이런다.
0: 네.
3: 그리고 또 이 심내혈관 질병이 있어가지고 이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정말 작년에는 3번이나 입원했었습니다.
0: 어.
3: 예, 그래서 항상 제 식구들도 어디를 그냥 혼자 나가면 저기 마음 못 놓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거 쓴 후에는 지금 올해는 한 번도 입원 아예 하고
0: 네.
3: 이 반사통으로서 이 왼쪽 팔이 아프던 것도 아예 아픕니다.
0: 네.
3: 예, 이래가지고 또 심장 조절을 하다 보니까나 항상 그 무슨 뭔가 그 저기 피를 묽게 하는 약이
0: 네, 예. 아스피린이라든가 예.
3: 예.
0: 타딘가에라든가 예.
3: 예, 그다음에 이 이쪽에 그 뭔가

0: 그 분리라미 볼리고이라미
1: 예. 그래서 그거
0: 평생스러워
1: 되면서 방지하는 예. 약의 이름부터 깜빡생각하고
0: 아, 예.
1: 이 여러 가지 약을 항상 결합해 먹었습니다.
0: 그래도
1: 등에 이 선생님이 이 혈배병 쓰고 건신 걸 쓰면 다시 이런 수비를 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약을 끊어도 된다 해서
0: 네.
1: 지금 끊고 있습니다.
0: 예.
1: 그래
0: 예.
1: 우리 아들은 물어본다. 어머니 어째 갑자기 이렇게 심장이 걸렸습니까? 내 아들과 말하였단 말입니다.
0: 아, 예.
1: 예. 그래 내 설명했지. 지금 야 이전에 뭐 눈에 저기 연병병원 약을 먹어도 어째 그렇게 소용없어. 내 한 해 세 번씩 입원했지. 그 뭔가 하고. 그런 게 이 약 먹으면 내 올해 하나도 입원도 해야지. 이거 얼마나 좋은가.
0: 대단히 큰 선거이지.
1: 그래 아이 먹는다니까나.
0: 그
1: 다음에 시름 넣었지다. 난 또 어머니 어디 가서 그저 또 아무 증거도 없는 약 값을 그 이거 끊는가 해.
0: 아, 예.
1: 예,
0: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1: 옛날에는 예. 얼루하지만 지금은 아열린다. 약을 내놓으면 약을 내놓으니까 알았습니다. 이름 나도 지금 놓겠습니다. 이랬다.
0: 아.
1: 그래서 예, 지금 결과가 영 좋습니다. 그래
0: 그렇지, 예.
1: 우리 이 정말 노인들이 중국에 없는 제일 특대대학으로 받으면 치료한다.
0: 예.
1: 선생님이 팔로 우리를
0: 예,
1: 치료하고 하니까 난 중국에서 이를 이렇게 치료하는 의사가
0: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인데
1: 예. 이래서 정말 선생님께 항상 고맙고요. 정말 앞으로도 예, 항상 그 선생님이 추천하는 약을 먹으려고 합니다.
0: 네.
1: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땅분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0: 네.
3: 안녕하십니까.
0: 예예. 예. 네. 말씀 주세요.
3: 예. 예. 저는 저기 이 건신고를 쓰고 환자입니다.
0: 예, 예.
3: 예. 저는 여전히 머리가 예, 너무나도 아프고, 갑자기 어떤 데는 눈앞이 캄캄해 나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0: 네.
3: 어, 예, 항상 이래. 그, 빙빙 이렇게 하늘이 막 빙빙 도는 것 같아서, 예.
0: 네.
3: 엄마 앉아 있기도 바쁘고, 어차피, 예. 몸이가 아주 영 불편했습니다.
0: 네.
3: 예. 일어나 걸쳐하면은 아주 앞이 컴컴하고 매설이 계속 어지럼증이 나고 예.
0: 네.
3: 예, 맥이 없고 예. 아니 중간에 말없이 저기 정말 말문이 말피 매설이 예, 말이 잘 나가지 않고 예.
0: 네.
3: 항상 이렇게 뒤에서는 항상 무슨 이런 기드람이라 할까?
0: 네.
3: 이런 윙윙하는 이런 소리가 그냥 나와가지고 딱 발을 디디면은 따라다니는 이런 그런 현상이 됐습니다.
0: 네.
3: 어떻게 해도 거기서 떨어지지도 않고 예.
0: 네.
3: 항상 좀 예, 안타까웠다 말입니다.
0: 네.
3: 예. 고래 매설이 무서워하다 해도 예. 정말 이 손 하나 다치기도 무섭고 아무것도 할 이런 생각이라고 나지 않았습니다.
0: 네.
3: 항상 그도 몸이 불편하거니 그냥 그저 이렇게 정말 이르는 가득한데 그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0: 네.
3: 그래서 예. 그래든 이 그러든 창에 이렇게 정말 안개라 이 권신고를 쓰고 나면서리 이 또한 또 선생님이 이 친구가 얼마나 좋은도
0: 네.
3: 심음하고 나서부터는 예, 마음이 좀 진정되면서리 예, 정말 안개라 이래 걸어댕기기도 좋고 예,
0: 네.
3: 어리가 심하면서리 그러던 것도 아주 어제 그런 또 막 이렇게 좋아진 현상이 됐단 말입니다.
0: 네.
3: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곳에서 일어난가 하고 제절로도 정말 안개라 생각하시거든.
0: 네.
3: 그래서 기분이 아주 좋았단 말입니다.
0: 네.
3: 예, 옛날에 어지럼증이 나고 이렇게 좀 우리가 이렇게 정신하지 않고 내가 그 걸을 때마다 항상 이 소리가 나고 예. 예, 그래던 것도 예. 다 없어지고 예 활동하려면 정말 예, 씩씩하게 정말 다니기도 좋고 예 용 기분이 좋았단 말입니다.
0: 근신고 본신이가 공동 수치에서 명백하게 썼습니다. 어지럼증 예. 나거나 눈이가 잘 보

0: 보이지 않거나 귀에서 소리 나거나 잠 잘 못 자거나 기억력이 못해지거나 이걸 치료해 준다고 딱 써놨습니다. 예.
1: 그러니까 정말 진짜 예, 약과 이 정리가 예, 딱 맞았다 말입니다.
0: 예.
1: 예. 예. 예. 혈압 약도 먹었댔는데 예. 혈압도 자연적으로 예, 끊어지고 예, 꺼내봤다 말입니다. 그런데 혈압도 아주 이래 정상으로 되고 예, 약 다 먹어도 이롭다 말입니다.
0: 네.
1: 이러다 보니까 네, 정말 예, 선생님께 정말 인게라 감사를 드리기 쉽고
0: 네.
1: 정말 약이 왕이라는 것을 정말 이래 알게 되고 다른 데 가서 예, 약들을 많이 써봤는데
0: 네.
1: 아이 났다 말입니다.
0: 그렇죠.
1: 예, 약이다. 예. 그래 매소리 이게 약과 이 병이 딱 맞아.
0: 맞아야 되죠. 예.
1: 예. 진짜 이거 예. 그래 예, 제대로 약 써야 된다 말입니다.
0: 예.
1: 그래, 쓰다 보니까, 네, 정말, 안겨라예. 약, 어차피, 어제는, 나이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네, 자연적인 이런 병리가 자꾸 이렇게 재발하고 있는데,
0: 네.
1: 하여튼, 약은 끊지 않고, 예.
0: 네.
1: 어차피, 이거 그냥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래,
1: 나도 또 계획이가 그냥 먹다는
0: 선택 잘 했습니다. 예.
1: 예, 예, 예. 그래 이번에도 또 활동이 있다 하니까니
0: 네.
1: 그냥 이렇게 약을 좀 주문해서예
0: 네.
1: 목적 하는 이런 기획이 있어요.
0: 예예예 건강하세요.
1: 감사합니다.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3: 예,
0: 주세요.
3: 저는 건신고를 먹는 환자입니다.
0: 예예
3: 예. 예. 저는 풍수빵도 먹고 건신거도 먹습니다.
0: 예.
3: 저기 이전에는 건신거를 먹기 전에는 혈압도 정상이 안 됐는데 이게 건신거가 아마 피순환을 활성화시키니까 영 이렇게 혈압 조절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0: 예.
3: 그리고 예. 그리고 몸이 영 사던 것도 지금 몸이가 다 피해지고 예. 그리고 위도 안 좋던 게 지금 밥도 잘 먹습니다.
0: 예.
3: 예. 그리고 이전에는 다리도 새우 아팠댔는데 지금은 예 풍수빵하고 계란에 먹으니까 예. 지금 예 다리도 예 지금 안 아픕니다.
0: 예.
3: 예. 그리고 이전에는 이 수면 조절이 안 되니까 심장도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심장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0: 심장이 좋아집니다. 피를 많이 예. 공급해주기 때문에.
3: 예, 심장 좋아집니다.
0: 네.
3: 예. 그러니까 저 앞으로도 저는 건신거를 계속 먹겠습니다.
0: 예. 네.
3: 예.
0: 예. 건강하세요.
3: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4: 예, 나는 이 건신거를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예.
4: 당뇨병이 있는데 당뇨병 종합증이 있어가지고
0: 네.
4: 밥을 먹어도 소화사는 아이 되고 또 예고서 위가 또 이렇게 그게 다 종합되고 그런지 소화 아이 되면 식구물도 올라오고 예. 땅도 네. 하고
0: 어.
4: 또 예 소변도 자주 나가고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소변 검색은 자호가 딴 거 자호 이렇게 나갑니다.
0: 네.
4: 그리고 이 피부도 가려움증이 많고 그런데 이 건신거를 먹고
0: 네.
4: 이도수 맞은 것도 숫자 좀 쫄아두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아시고 얘 더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활동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다는데 이번에 활동에 참가하려고 그런다.
0: 네. 이번에 활동 크게 합니다. 15곽 네. 사는 분들 20곽 더 드리죠. 옛날에는 네, 15곽 드리지 않습니다.
4: 참가하려고 그런다.
0: 예.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예,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예, 말씀 주세요.
5: 예, 저도 건신고하고 혈당 같이 씁니다.
0: 예, 예.
5: 이 두 가지 약을 같이 쓰니까 효과 엄청 좋습니다.
0: 네.
5: 저는 이 약 쓰기 전에는 간도 나쁘고, 당랑, 비장, 오장, 육부 다 안 좋았습니다.
0: 네.
5: 이 약 쓰니까 나 간도 좋아지고, 입이 쓰겁던 것도 입이 쓰겁지 않고,
0: 네.
5: 눈이 막지 못하면서 눈물이 많이 나고 눈곱이 계속 있어서 지금은 눈도 지금은 망가지고 눈곱도 없었습니다.
0: 네.
5: 눈곱이 아예 나옵니다 지금은.
0: 네.
5: 그리고 소화에 대해서 밥도 한 끼에 두 양도 못 먹었는데 저녁에는 그냥 밥을 못 먹고서는 소화 이래서
0: 네.
5: 못 먹었는데 이 약 쓴 다음부터는 밥을 하루 세 끼 다 먹습니다.
0: 예.
5: 음식을 바로 먹지 못하니까 나 체중도 82kg가 됐습니다.
0: 예.
5: 근데 근심으로 여러 달 쓰니까 나 온몸이 좋아져서 체중이 89kg으로 올랐습니다.
0: 예.
5: 예. 이 약 쓰기 전에는 목에 있어서 계속 칼에 목에 그릉그릉 소리 나던 것도 이게 목에 칼에도 없어졌습니다.
0: 네, 예, 칼을 없앱니다. 이게 전피람이 예. 들어가서요.
5: 예. 온몸이 좋아지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맥이 나고 정신 나서 하루에 예. 운동 엄청 많이 합니다.
0: 네. 예.
5: 그리고 내 선생님과 이 몽이도 아이하고서는 조카를 이 약을 써보기 내근에 한 석 달 지를 줬댔습니다.
0: 오, 예.
5: 예, 그래 조카가 해냉기고 와서는 땀을 많이 흘리고 예, 좀 우울해하고 사람 접촉하기 싫어했습니다.
0: 네.
5: 예. 그래 그러면 나 석 달 썼는데 완전히 이게 웃음이 없던 게 어서는 웃음이 많아지고 사람들과 접촉하던 사람이다.
0: 네.
5: 그래 몸이 그냥 하꾸거림이 땀 많이 흘리던 것도 땀도 묻었습니다.
0: 네.
5: 그래 약이 효과 좋아서 계속 쓰겠다며 한 1년 쓰겠다면서는 약을 배달받겠답니다.
0: 이번에 활동에서 올 때 빨리 참가하세요. 예. 예. 예. 이때까지 예. 이런 큰 활동이 없었습니다. 288-0018번 예. 빨리 전화 치시오.
5: 예. 예,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숙지가 간 콩팥이 경락으로 들어가면서 혈액을 보충해준 데 기초죠. 예. 그리고 당귀가 이런 혈액을 보충해준 데 보조적인 작용을 하면서 또 당귀 본신이가 어혈을 풀어주면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주죠. 예. 그리고 바이소라는 약재가 써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치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인체의 윤활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기가 돌아가는데 이렇게 뻣뻣한 게 윤활유 모자라는 것처럼 그래서 근육이 뻣뻣해나거나 꾸꾸대나거나 아파나거나 예, 이런데 또 바이소라는 게 엄청 좋고 천흉이라는 거는 이 혈액을 밀어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의 혈액순환 잘 되게 해주면서 특히 손발을 하면 시려나거나 오지럼증 나거나 눈앞이 자꾸 캄캄해나거나 예, 그 다음에 손톱이라 자꾸 이렇게 떨어지거나 떼개지거나 예, 이런 방면에 좋죠. 두꺼워지거나 예, 그래서 숙지 본신은 또 天津易水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사람 몸에 정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액이라는 거는 피가 변해서 정액으로 변하는 겁니다. 진화, 객관은 영양가를 말하죠. 그래서 이수이, 객관은 골수, 뇌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충해준 뒤 숙지가 제일 좋죠. 예. 그리고 당귀가 이런 천여에 속하는 겁니다. 숙지가 균여에 속하는 거고 균천조수죠. 그래서 천여에 속해서 숙지가 결합해가지고서 이 혈액을 잘 통하게 해주면서 경락을 잘 열어주죠. 우리 지금 혈액이 모자란다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불면증이라는 게 많이 생기고 혈압이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이 혈액 모자란다는 건 여러분들 꼭 제대로 인식해야 됩니다. 빈혈과 틀립니다. 빈혈이란 거는 최퇴식 빈시 혈액 속에 한 가지 이런 물질이가 모자란다 해서 빈혈이죠. 그런데 혈액이 모자란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모자란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은 몸속에 혈액이가 100근이 있다 할 때 이런 사람들은 혈액이가 50근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인체라는 거는 평형해주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위치만 피 공급해주고 좀 중요하지 않다 예, 이런 데는 예, 혈액 공급을 아예 해줍니다. 특히 발다리 같은 데는 중요하지 않죠. 예? 거긴 작업 안 하고 머리 같은 데 피 공급이 잘 안 되고 이러면 또 의식적으로 피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또 혈압이 자꾸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방면이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 예? 특히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예? 이 건신고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전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일상의 여유로움, 그리고
1: 듣고 싶은 연변 노래.
2: 듣고 싶은 연변 노래, 들려주고 싶은 연변 노래.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첫 곡은 비하 작사, 류영근 작곡의 당신과 나 함께라면입니다.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힘을 전해주는 곡인데요. 이인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김동호 작사, 송열 작곡의 누나입니다. 어린 시절 나를 감싸주던 그 눅눅한 품, 변함없는 사랑을 초하는 곡입니다. 강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최관석 작사, 허령근 작곡의 하얀 봄나무는 순수한 자연의 모습 속에 깃든 그림과 기다림을 수성적으로 그려낸 곡입니다. 지친화 가수가 부르드립니다.

전옥선 작사 김태란 작곡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는 마음 그 자체로 충만한 삶을 노래합니다. 황매화 이낭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추석 기간 우리 주에서는 민속공연, 실경공연, 무형문화재 장터, 변경관광, 향촌관광 등 일련의 특색 문화관광 활동을 내놓아 문화관광시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들은 한자리에 모여 단란한 명절을 보내고 관광객들은 몰입식 민속체험 속에서 변강의 정취를 느끼며 명절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2026년 전국 우리의 명절 중추절 주제 문화 시범 활동이 일전 용정 해란대 조선종 민속휴가구에서 펼쳐졌습니다. 활동은 문예공연, 무형문화재 장터, 미식 맛보기, 민속놀이 등 여러 형식으로 연변 여러 민족이 함께 추석을 보내는 전경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용정시 안민가도 전도사회구역 당총지 부석이 등비입니다. 우리 사회구역에서는 관할 구역 여러 민족 주민들을 조직해 이곳에 와서 무형문화재와 민속놀이, 민족 특색 음식을 직접 체험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변강의 다원화와 민족 특색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훈춘시 하남가도 각 사회구역에서는 이웃 축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문예 합동 공연, 백가연, 수제 월병 만들기 등 대중들이 즐기는 형식으로 이웃 간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을 심화해 민족 단결, 이웃 화목의 짙은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연길시 신흥가도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으로 오세요 명절 주제 활동을 펼쳤습니다. 민족 가무, 찰떡 만들기, 민속문화 체험, 민족 복장 기념 사진 촬영 등 체험 종목들이 잇따라 펼쳐졌고 여러 민족 이웃들은 한자리에 모여 명절을 함께 경축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또 천인 비빔밥 민속 체험을 진행하고 특색 미식 맛보기와 투호 놀이도 마련했습니다. 연길시 신흥가도에서 초청한 산동 관광객 조승미입니다. 정말 흥성합니다. 방금 조선족 찰떡 만들기도 체험하고 민족 복장을 입고 사진도 찍었으며 특색 음식을 맛보고 수공예품도 만들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정말 화목하게 지내고 모두 열정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짙은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이번 여행이 더 의미 있었습니다. 도문시에서는 일련의 강변 문화관광 활동을 알심들여 마련했습니다. 꽃등 만들기, 중추절 수수께끼 맞히기, 국풍, 깜짝 공연 등이 연이어 펼쳐졌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직접 꽃등을 만들고 시가 교류에 참여하면서 전통 명절 민속을 몰입식으로 체험했습니다. 려령대학 학생 마신풍우입니다. 저는 이번 활동의 국풍 NPC입니다. 추석 당일 도문강 광장이 정말 흥성흥성했습니다.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강변에 모여 달 구경도 하고 즐겁게 놀면서 웃음소리 속에서 전통 명절의 독특한 운치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어 저도 아주 기쁩니다. 추석 기간 디지털 과학기술과 연변 생태, 민속, 도시기억 요소를 융합한 연길 1978 예랑예술전람관은 인기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전람관은 젊은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기념 촬영과 휴식 체험 공간을 제공해 도시 야간 경제 경영 모식을 풍부히 했습니다. 1978 예랑예술전람관 운영 총감독 허건영입니다.
2: 我们这里有10个不同主题的展馆.
1: 여기에는 10개의 부동한 주제 전람관이 있습니다. 장백산 주제 전람관도 있고 등불 이야기를 통해 연변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문화 창의 놀이와 기념 촬영 구역도 있으며 커피와 음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명절 기간 2026년 연변 백사냐 달리기 경기와 왕의 영예 전민 이 스포츠 대회가 펼쳐졌습니다. 2,300여 명의 사냐 달리기 선수들은 모아산과 민속촌을 가로지르며 연변의 황금 가을 풍경을 만끽했습니다. 이 스포츠 대회는 야간 장터와 연동해 낮에는 경기 관람, 밤에는 장터 구경의 소비 전경을 구축했습니다. 추석 기간 전주 문화관광시장은 공급과 수요가 안정적인 장성세를 보였습니다. 은견 상무 빅데이터 추산에 따르면 추석 기간 우리 주에서는 관광객 연 157만여 명을 접대했는데 동기 대비 6.68% 증가했고 관광 소비는 9억 7,4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13% 증가했습니다. 상무부 업무 시스템 통일 감축 플랫폼 수치에 따르면 전주 27개 중점 상업 무역 유통 기업은 연휴 기간 루계로 4천여만 원의 매출액을 올려 동기 대비 5.5% 증가했습니다.
0: 주 16기 인대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가 29일 연결해서 소집되었습니다. 주 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림송, 왕초국, 리연신, 비서장 리경문 및 주 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29명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1차 전체 회의는 왕초국이 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강태민 동지 탄신 100주년 기념대회에선 중려 연설 정신을 전달 학습했습니다. 회의는 연변조선족자치조 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 수정초안 연변조선족자치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영언어문자법 실시방법 초안 연변조선족자치조 무형문화유산보호조례 초안 수정정황에 관한 주 16기 인대 법제위원회 보고 연변조선족자치조 조선족문화사업조례 폐지에 관한 조 16기 인대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설명, 조 16기 인대 도시농촌건설 및 환경자원보호위원회의 연변조선족자치조 도시응료수 수원환경보호조례, 연변조선족자치조 광산자원관리조례 폐지에 관한 설명 및 환경보호사업을 1층 강화할 때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안도현 음영 천연광천수 수원보호지를 설립할 때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조 인민대표대회 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폐지에 관한 설명을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부주장 두경국이 한 전주 민족단결진보사업 전문 질문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심의 의견 실시 정황에 관한 주인민정부 보고, 주인민정부의 2025년도 지방정부 채무관리 정황에 관한 보고, 2025년도 흙토지 보호리용 사업 전개 정황에 관한 보고, 중소학교 학교 운영 행위를 규범하고 교육 소모를 정돈하는 전문 사업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주인민검찰원 검찰장 리흔이 한 지적재산권 검찰 사업 정황에 관한 주인민검찰원의 보고, 연변조선족자치조 연변소관리조례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집법검사조 집법검사 보고, 정부 채무관리 정황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조사연구조의 감독조사연구 보고, 전주 촌 사회구역 두 위원회 임기 교체에서 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과 새로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을 관철 실시한 정황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조사연구조의 조사연구 보고, 주 16기 인대 7차 회의 중점 감독 처리, 건의 처리 정황에 관한 각 처리 단위의 보고, 개별 대표, 대표 자격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대표 자격 심사위원회 보고, 인사, 임면, 사항 관련 정황에 관한 주당위 조직부 설명을 청취했습니다. 임직 예정 인원들이 봉직 발언을 했습니다. 분조회의에서 회의 참가인원들은 관련 사항을 심의했습니다. 회의 기간 연조회를 소집해 전주 흥변부민 변강 안정공고 사업 정황에 대해 전문 질문을 했습니다. 2차 전체 회의는 림송이 사회했습니다. 회의는 환경보호사업을 1층 강화할 때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안도현 음영천연광천수 수원보호지를 설립할 때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을 폐지할 때 관한 결정, 전주 민족단결진보사업 전문질문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의견 실시 정황에 관한 주인민정부 보고, 개별 대표, 대표 자격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대표 자격 심사위원회 보고, 최홍성의 사직 청구를 접수할 때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인사, 인면사항, 최홍성의 연변조선족자치조 인민정부 주장 직무를 대리할 때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을 표결 채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헌법 선서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관련 위원회에서는 성인대 상무위원회와 사업 연계를 잘하고

0: 전주 여름저 인민들이 단결 분투하는 양만 국면을 부단히 공고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검찰기관에서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종합적인 직능 수행을 심화하고 사건 처리 질과 효율을 제고 협동보호 강화, 기업봉사 최적화 등 면으로부터 착수해 전주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더 우수한 검찰 봉사와 법치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 위원회에서는 회의 심의 의견에 따라 재반 보고를 수정 완산하고 주정부 및 관련 부문에 보내 실시하게 해야 합니다. 각 처리 단위에서는 주 16기 인대 7차 회 중점 감독 처리 건의 처리와 대중들이 걱정하는 문제 해결을 긴밀히 결부시켜 착실한 처리 성과로 대중 기대에 답하고 민생 복지를 증진해야 합니다. 주 중급인민법원 원장 주초봉, 중공연변조 규율검사위원회, 연변조 감찰위원회 관련 책임자, 주 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인대 상무위원회 책임자, 주인대 상무위원회 기관 첫급 이상 간부, 주인대 상무위원회 기관 주재 규율검사 감찰조 책임자와 초청받은 인대 대표들이 회의에 열석했습니다.
1: 주 16기 인대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는 29일 연조회의를 소집해 전주 흥변 부민 변강 안정 공고 사업 정황에 대해 전문 질문을 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림송, 리연신, 비서장 리경문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왕추국이 회의를 사회하고 부주장 두경국이 전주 흥변 부민 변강 안정 공고 사업 전개 정황을 보고하고 태도 표명 발언을 했습니다. 회의에서 주인대 상무위원회 구성인원과 렬석 인대 대표 10명이 변경향촌 특색산업 육성장대 주거환경 정돈 경료 제약기재 건전히 하기 작지만 아름다운 농업문화관광 융합대상 개발 양로정원 기능 완선 등 10개 면의 내용을 둘러싸고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주 흥변 부민 촉진국, 주 농업농촌국,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주 민정국, 주 공안국, 주 상무국, 주 교통운수국, 주 재정국, 주 위생건강위원회 등 9개 관련 부문의 주요 책임자들이 제기된 문제를 둘러싸고 일일이 답변했습니다. 질문이 끝난 후 주인대 상무위원회 구성인원들은 답변 정황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질문에 답변한 각 부문에서는 주당위의 흥변 부민 변강 안정 공고 모범구 건설 요구에 맞추어 주인대 상무위원회 위원과 인대 대표들이 제기한 의견과 건의에 힘써 잘 답하고 전문 질문의 후반부 문장을 잘 써나가야 합니다. 더욱 큰 힘, 높은 표준, 실속 있는 조치로 흥변 부민, 변강 안정 공고 모범구 건설 청사진이 실제 구현되도록 추동해 변경 주민이 부유하고 변강이 아름다우며 변경이 안정되고 변방이 공고한 목표를 실현해야 합니다.
0: 최용성이 사직 청구를 접수할 때 관한 연변 조선족 자치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연변 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에서 채택 중화민공화국 지방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 인민정부 조직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연변 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는 최홍석의 연변 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직무 사직 청구를 접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계속해 연변 조선족 자치조 인대 상무위원회 임면 명단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연변 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에서 채택. 최혜의 주인대 상무위원회 도시농촌건설 및 환경자원보호사업위원회 부주임 직무를 해임합니다. 최혜를 주인대 상무위원회 예산사업위원회 부주임으로 임명합니다. 상관홍군의 주인민정부 부주장 직무를 해임하기로 결정합니다. 단우건의 주인민정부 부주장 직무를 해임하기로 결정합니다. 소경량의 주인민정부 부주장 직무를 해임하기로 결정합니다. 세홍성을 주인민정부 부주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합니다. 리시가를 주인민정부 부주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합니다. 우혜생을 주인민정부 부주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합니다. 장춘명의 주감찰위원회 위원 직무를 해임합니다. 류훈영의 주중급인민법원 재판원 직무를 해임합니다. 김광석을 주 중급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위원 재판원

0: 임명합니다. 최고계 주인민검찰은 검찰위원회 위원 직무를 해임합니다. 림천의 주인민검찰은 검찰원 직무를 해임합니다. 전일수의 주인민검찰은 검찰원 직무를 해임합니다. 조율을 주인민검찰은 부검찰장, 검찰위원회 위원, 검찰원으로 임명합니다. 전향란을 주인민검찰은 검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리봉렬을 주인민검찰은 검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사붕정을 주인민검찰은 검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1: 이어 최홍성이 연변조선족 자치조 인민정부 조장 직무를 대리할 때 관한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에서 채택. 중화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 조직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는 최홍성이 연변조선족 자치조 인민정부 조장 직무를 대리하기로 결정합니다.
0: 다음으로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호 공고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단호건은 사업변동으로 연변주를 떠났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관련 규정에 따라 단호건의 대표 자격은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연결시 인대 상무위원회는 반홍진의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도나시 인대 상무위원회는 당진생, 희광건의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접수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관련 규정에 따라 상기 3명의 대표 자격을 중지합니다. 도문시에서 선출된 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최영국은 사업 변동으로 인해 안도현 대표단으로, 도문시에서 선출된 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왕홍윤은 사업 변동으로 인해 훈춘시 대표단으로, 도나시에서 선출된 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양효빙은 사업 변동으로 인해 용정시 대표단으로, 화룡시에서 선출된 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박철만은 사업 변동으로 인해 훈춘시 대표단으로, 안도현에서 선출된 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진공래는 사업 변동으로 인해 연결시 대표단으로 각기 조정됐습니다.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명액은 327명인데 이번에 개별 대표들의 대표 자격 변동 후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실제 대표 수는 296명입니다. 이에 특별히 공고합니다. 연변조선족 자치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6년 9월 29일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김민혜였습니다.
2: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기의 로컬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변입니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 때는 여러

0: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상,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공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연약제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온 목민들에게 고온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뇌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네,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국경절 맞이 대규모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한방 건강백에 1개와 명절 현금권 200원을 함께 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산품으로 영양밥솥 1대와 명절 현금권 500원을 추가로 드립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산품으로 가치가 3,000원에 상당하는 명절 선물 세트와 명절 현금권 1,000원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이외에도 매일 전화로 선착순위 10명 신청 성공하신 행운의 고객님에게는 가치가 198원에 달하는 코엔자임 Q10 2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선물 수량 한정되어 있고요. 소진 시 마감하기 때문에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 배달번호 혹은 예약 주문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아래에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그 동충하초 발효균분에 대한 국경절 맞이 우대 활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렸는데, 예, 제가 그냥 그 반복해 드리지만은 이번 활동의 특점이라 하게 되면 약을 사실 때 약을 많이 드리고 현금을 직접 드리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약을 계속해서 우리 복용하시려는 분들, 예, 새롭게 사시려 하고 있는 분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약에서 효과가 잘 나지 않으니까 또 이번 기회를 이용한다게 되면 경제상에서 제일 큰 도움이 되는데, 모종 예수하게 되면 다른 어떤 약에 비해서, 예, 그 가격보다 더 높은 이런 활동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새롭게 사시려는 분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 것도 알려드리면서, 또 이번 활동은 인도성 그 가을 계절에 와가지고 많은 병이 발병하거나 발생하는 이런 계절을 잘 넘기게 도와주는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고, 국경절을 건강으로 보내

0: 에게 도와주는 이런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회란 거는 한 번밖에 없게 되는데 우리 1년 가운데서 제일 좋은 우대 활동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1: 네.
0: 그 동충하초 발효균분에는 19가지 아미노산이라든가 미량원소, 셀린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용산매가 우리 들어있음을 해서 예 그리고 혈액의 흐름을 도와주면서 혈관이 생명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에 혈지라든가 혈섬도 동맥경화, 심혈관병을 치료해줄 수가 있고 또 다른 약이 없는 특수한 물질, 피모포자균이라는 이런 물질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중안병, 안병이랑 이런 병들이 모두가 치료에 도움을 주게 되고 그리고 우리 명절을 맞으면서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 일반적으로 우리 비장위, 간, 담낭, 소장, 대장 이게 다 소화계통에 문제들인데 우리 명절을 맞으면서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게 되면 좋은 음식도 먹기 바쁘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쓴다게 되면 이 가운데 알파, 분해매 등 이런 소화매가 들어있기 때문에 소화계통이라든가 비장위를 치료해주게 되고 그리고 우리 지금 그 변비랑 있는 분들 변비라는 분들 많이는 위열이 있어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설사하신 분들은 비장이 양이 한 원인에서 찬 거, 생 거, 튀긴 거, 기름진 걸 먹게 되면 인차 설사하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하나는 예, 우리 요 비장위 원인으로 해서 나타나지만은 또 많이는 우리 활성 요인이 이런 불평형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신다게 되면 305개의 활성 요인이 작용을 해서 설사, 변비 등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고 또 중요한 효과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발효한 이후로는 중요한 효과를 30배로 제거해 주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다른 약에서 잘 되지 않다는 이런 병들이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게 되는데 예, 그냥 했지만은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약을 써서 잘 효과를 보지 못해가지고 우리 치료랑 포기하셨던 분들 또 병원에 가게 되면 치료 가치가 없다고 진단받은 분들 70대에서 90대에 달하는 이런 연세 계신 분들도 예, 지금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쓴 이후로는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을 받고 서로 보유하시는 분들에게 되면 이번 우대 활동 예, 지금 우리 후대 활동하기 때문에 약 원약이 이런 그 절반 가격도 되지 않고 또 많이 사게 되면 절반 가격보다 많이 되지 않은 이런 그 우대 활동에 참여하신다면 경제상에서 큰 도움이 되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재전합니까?
0: 예.
2: 예, 두 분 선생님 추석을 잘 보냈습니까?
0: 예. 네.
2: 매일 수고하십니다.
1: 감사합니다.
2: 예, 예 저는 동충하초 발효균을 예, 3년을 먹고 있습니다.
0: 아, 예.
2: 3년에서 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 첫째는 예, 저는 혈압이, 저희 혈압이 돼서 예, 맨날 예, 맥이 없고 머리가 띵하고 예, 정신이 나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 많은 약을 먹었지만은 예,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동충하초 발효균을 예, 선택해서 먹었는데 예, 한 예, 대여섯 달 먹으니까, 예, 혈압이 예, 정상으로 되는지 정신하고, 예,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예, 검사를 해보니까, 예, 혈압이 정상으로 됐답니다.
0: 맞죠, 예.
2: 예,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 심장이 나빠서, 예, 만날, 예, 가슴이 침침하고, 예, 예, 정말 답답하고 이랬는데, 예, 이것도, 예, 지금 해결됐습니다.
0: 맞죠.
2: 예, 그리고, 예, 폐가 나빠서, 예, 오고 가는 감기를, 예, 다 하고, 예, 예 그 다음에 기침 가래를, 예, 계속 하고, 예, 이랬는데, 동충하초 발효균을, 예, 먹은 후로, 심장이 좋아지니까 그런지, 폐도, 예, 인차 좋아집니다.
0: 맞죠, 예.
2: 예, 그래서, 예, 지금은, 예, 감기에도 걸리지 않고, 예, 예 그러니까 기침 가래도 하지 않고 하니까,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2: 예, 그리고, 예, 요새 반 통출로, 예, 허리뼈가 예, 세 마디 그래가지고 허리 어떻게 아픈지 그게 또 후에 내리고 다리가 내리내리 아프게다 예. 그래가지고 예, 발이 시리고 발바닥이 마대고 이래서 예, 잘 걷지도 못하고 예, 정말 가진 고생을 다 했습니다. 오늘 약은 먹어도 쓸데없고 그래서 예, 동승하초 바래고는 예, 대딸 먹으니까 예, 아, 허리부터 예, 아프던 게 좀 예, 좋아지면

0: 저의 내리 다리가 예 점점 나아졌는데 예 지금 3년을 예 먹고 보니까 예 다리가 완전히 이렇습니다.
1: 맞지요. 예.
0: 예. 그래서 예 지금은 아무데나 하다니고 운동할래도 다니고 하니까 예 저 살것만 같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예 저는 예 앞으로 예 이 약을 예 장기적으로 예 계속 먹을 예상입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그리고 나이 있는 사람께는 이 약이 예 최고입니다.
1: 그렇죠. 예.
0: 이번 무대가 하도 좋으니까 예 전문에 싼 건 또 동생 가져가고 하니까 예, 아홉 가구 또 사겠습니다.
1: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예, 아직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네,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안녕하십니까.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좀 나도 이게 동충하자 먹는 사람인데 동충하자 먹을까 정말 좋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좋아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모든 게 다 사라집니다. 지금 점점 좀 젊어진 감도 납니다. 정말.
1: 그렇죠. 예.
3: 예. 내장뼈만 해서 간 담낭 다 하나 빤데 다 회복되고 예. 난 지금 예 좀 한 반년 넘어 먹었는데 예. 정말 좋아진 것 같습니다. 생각도 아닌데 손톱 발톱이 가마가마튼 게 시트였고 손톱이 세태하고 그 발톱이라는 게 꼬멋꼬멋한 게 엄지랑 시작하면 그게 막 살아난다 좀
1: 어, 예, 예, 맞습니다.
3: 예, 그게 다 없어질까 좀 어찌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좀.
1: 그렇지요.
3: 어, 그래서 그냥 너무 좋을까 예. 이건 또 할 날에 한 번 먹지 한 번밖에 안 먹으면 예. 오늘 날 그 효과 볼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1: 그렇지.
3: 이 약은 정말 예 하루에 딱 하나 한 번만 먹으면 그래서 딴 약은 저를 쳐놓고 그래서 난 별한 약 다 먹어봤습니다. 먹어도 그런 약 다 포기라던 사람이 이런 약 만나서 선생님 광고를 듣고서 만나서 이 먹은 게 정말 좋아진다. 귀와에도 나쁘고 아이나 뿐이 없어 난 병이나 병인 다 쓰고 난가 두란다 그래. 저 고생하다 못해서 이 약 싸먹은 게 정말 좋아진다. 나장 이렇게 젊어질까 예 받. 영 기쁨다 정말 손톱
1: 발톱에 예.
3: 살아났까 정말 이 이상 더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1: 맞습니다.
3: 예, 다 어디나 좋을까 그래 예, 이번에 아무래도 이 광고 그런 저기는 혜택이 좋을지 의료인도 그러고 뭐 농촌인도 내 동시에도 그러는 거 저 먹어봤으면 좋겠다가 동시에 먹어봐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기회 좀 쌓아서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좀 전화를 친절입니다.
1: 그러십시오. 우리 여러분이 사고에 친척 간에 서로 산다면 그 많이 주는 그 우대 활동에 참여한다면 제일 큰 도움이 됩니다.
3: 그래 말이에요. 용도가 죽게 되고.
1: 맞죠. 2830666 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예,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1: 건강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렇게 우리 지금 그 동충하초 발효균은 우리 한 가지 약으로 오장육부를 치료해주게 되는데 그 우리 신장이 흐한 원인에서 우리 남성분들 전립선의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분들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꼭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들어서 한 60이 되게 되면 거의 100%로 전립선이 비대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면 노도를 압박해가지고 소변이 빈번하거나 소변이 급하거나 특히 우리 야간에 밤중에 배뇨 초수가 또 증가됨으로 해서 우리 어떤 분들은 잠을 잘 자지도 못하게 되고 소변 줄기가 약하고 방광이 수축 작용이 잘 되지 않으면서 방광에 항상 소변 나머지가 있는 것 같아서 또 우리 화장실로 가게 되면 소변량은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거나 또 닿는 것 같은데 똑똑 떨어지는 이런 증상 이런 배뇨 곤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옷도 적시게 되게 되고 예, 소변 문제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 분들도 많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대가 오게 된다면 뇌액이 그 흐르는 출구를 막아놓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뇌조류를 소결할 수가 있고 신장에 물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니까 적수가 나타날 수가 있고 신생아를 소리할 수가 있고 뇌독증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뇌독증이 오게 되면 여러분과 그냥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투석을 해야 되게 되는데 우리 수석하는 분들 우리 한 번에 가게 되면 4시간 또 한 주에 두 번 세 번 간다면 생명의 우리 그 생활 질량이 많이 나타지게 되는데 그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쓴다게 되면 하나는 우리 그 전립선 문제가 해결됨으로 해서 또 우리 그 일반적으로 뇌독증이란 나타나지 않게 예방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위험을 갖다주는 이런 증상들이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런앤이 들어서가지고 전립선은 세포 이런 돌변을 해서 암세포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현기문은 위라든가 비장, 소장, 대장, 폐간 등이 이런 기화를 전면적으로 완화시켜주면서 수혈로 인해서 방광이 기가 불리해지면서 소변 차수가 번번한 증상, 또 그리고 배뇨곤란 증상, 줄기가 약하거나 맥이 없거나 맥이 들든 이런 증상, 회원부의 동통이 나타나던 증상이 해결받을 수가 있고 피모 포장이 작용을 해서 뇌도 결석이라든가 저류라든가 전립선 암이 나타나지 않게 우리 막아주면서 비대가 오는 이런 문제들을 치료해 줄 수가 있습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저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1: 예.
4: 주소위원이 그 위경이 있어 밥을 잘못 먹던 게 지금 밥을 잘 먹고 있고 혈압이 높던 게 정상입니다.
1: 예.
4: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침침하면서 그랬던 게 침침하지 않고 반드시 누우면 가슴 위에다 큰 돌 올려놓은 것 같은 게 지금 마음대로 반드시 누울 수 있습니다.
1: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예.
4: 네. 그리고 예, 감기를 달고 살아서 예, 한 번은 감기를 하던 게 계속 목에 가려마면서 기침세게 한다. 그래서 미병원에 가서 예, 주시한 게 배에 만성 염증이 있답니다.
1: 예.
4: 그래서 병원에서 준 약 알 먹고 예, 동성화철 인사 썼는데 아, 이선이 목에 가려도 싹 없어서 그 기침도 하지 않고 한 번도 감기를 하지 않습니다.
1: 맞습니다. 충초소라든가 충초다당 이게 다에 소염하는 이런 작용합니다.
4: 예. 선생님 선발이 차가운 건 인천화사실입니다.
1: 맞습니다. 예.
4: 이 동성화살 써보면 예, 약 중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 겨울에는 벌리고 여름에는 벌리를 드는 약은 난 처음 봤습니다.
1: 그렇지요.
4: 이게 4,500m 또 사람 또 발효된 약이지 아까 예, 효과 특별히 좋고 항제들이 쓰는 약이니까 예, 땀 등에서 효과된 병이 다 나사집니다.
1: 그렇지요.
4: 예, 오늘 열자도 각 달달마다 계속 쓰겠습니다.
1: 그러십시오. 계속 쓰시라는 분들은 예, 그 활동에 참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4: 예, 선생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5: 나도 좀 동충하초 여러 달 해먹고 있습니다.
1: 예.
5: 이 먹기 전에는 그냥 머리 나는 좀 내긴세 후유증이 좀 있긴 있습니다. 한번 왔다 갔습니다. 크게 나왔지만 해도 근데 사진은 썼는데 그렇고 한데 그냥 머리가 어지럼증 나고요. 혈압 자꾸 높았다 나서 다음에 진동이 안 되고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그때 머리가 이렇게 많이 맑아지고 예, 혈압도 어느 정도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1: 맞지요. 예.
5: 어, 이 다른 약에 비해서 이 어지럼증이 너무 나타나서 이거 해마다 병원 오면 새 댕긴지 모르는데 자꾸 반복이 나타났대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댕기다 맞아 조금씩 낫고 이랬는데 이거 먹어서부터 지금 반복이 안 나타나 머리가 많이 맑아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5: 낫지한테 낫고 그 다음에 이게 가슴도 또 그냥 관심병이 있으면서 그냥 숨이 차고 조금 더 급하다면 또 말이 막 어버버리고 하면서 막 진정 안 되고 이랬댔습니다. 말이 급하니까 나 어떨 때면 원래 숨이 급한데다가 막 또 숨 차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숨도 덜 차고 진동이 잘 되고 있어요. 가슴이 답답하던 게 답답하지 않습니다. 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맞지요. 예.
5: 그래 우리 소화도 그렇습니다. 자꾸 이 식후물이 올라오는 게 자꾸 반복이 자꾸 나타난단 말이죠. 야 그냥 먹어도 안 났어도 소화 그냥 쏴도 먹습니다. 이것도 안 났더라 말이죠. 근데 이 식후물은 아이올라고 너무 좋고 이 귀에서 윙 소리 나던 게 소리 났으면 좋습니다.
1: 맞습니다. 예.
5: 예 이러면 예, 그 하루에 한번 먹을까 너무 편하고 너무 좋습니다 지금.
1: 그렇죠.
5: 어, 그냥 약 보따를 갖춰놓고 먹었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 먹다 나가네. 어, 무슨 늙음하게 어찌나 깨는 간에 자꾸 무슨 약 싸다 먹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싸다 먹고 있었댔습니다. 그거 아침에 사다 먹는다 이런 건다고 이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거 먹으면서부터 또 한번 먹고 얼마서 너무 편안했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5: 예, 그래 예, 이런 활동이 있었다 하니까 가수 좀 저렴하니까 내 오늘도 더 쏴서 그랍니다.
1: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5: 네. 283-0666번에.
1: 예, 맞습니다. 네.
5: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6: 저도 동충하철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6: 풍풍이 와서 눈가 입이 줄어들었던 게 지금 그대로 돌아왔고 시험 경기에 흘러들게 좀 친구.

0: 모르지 않습니다.
1: 그렇죠.
0: 네, 건물에 파손자 등이 지금 건물에 대해서는 문제 없습니다. 위 아파트에 파울을 못 지문하던 게 이제는 밥을 먹고 있고, 오가는 감기타 하는 게 지금 감기를 하지 않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당뇨병이 있어요. 계속 혈당이 돌파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혈당이 지금 정상화 되고 있습니다.
1: 맞죠.
0: 전이약을 쓰면서 쓰러에 당뇨에서 효과 보지 못한 것을 지금에 많이 낮아지는 바람이
1: 네, 맞습니다.
0: 생기나. 전이약 효과도 오니까 오늘 연락을 까고 배가 계속 쓰라고 그런다.
1: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3: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그 지금 연세계에서 가지고 골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 부위가 어떨 때는 그 한 가지가 아니고 뭐 두 가지, 세 가지씩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우리 요추관 협착하고 요추관 돌출이 함께 나타나게 된다면 좌골신경통증상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좌골신경통 그 모두가 허리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가 요추관 협착이라든가 요추관 돌출이 나타날 때가 되면 좌골신경통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허리에 동통이 나타나게 되고 응심으로 인해서 동통이 나타나면서 허리에 다리에 동통이 나타나게 되고 특히 우리 마을신경이 압박을 받아가지고 간격성 전름발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협착까지 온 분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리를 젊게 됩니다. 이 동반되면서 허리에 동통이 나타나게 되고 예, 특히는 우리 그 말신경이 받게 되겠다면 전름갈이도 하게 되고 간격성 동통을 많이 출현할 수가 있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소부의 동통이 나타나게 되고 둔부의 동통이 나타나게 되고 반사성 동통, 저리거나 뻣뻣하거나 작은 다리가 경련이 나타날 수가 있고 치가 올라오거나 지금 우리 치랑 올라온 분들 오랫동안 그 골가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우리 약을 복용한 것이 잘 맞지 않아가지고 우리 질환 올라온 분들이 많은데 짜게 바람이라든가 이건 우리 근육이 경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육 경련이라는 건 비장하고 관계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비장이 양한다. 우리 요추가 가장 좋은 부위 남성분들은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우리 요추에 나타날 수 있고 여성분들은 우리 다섯 번째 요추에 나타나고 저골 제1절 저단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많이는 그 통통을 경감하기 위해서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기 좋아하게 되고 꼿꼿하게 펴기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골가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그냥 해야지만 우리 뼈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원인은 신장, 콩팥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앉았다 일어날 때 우거우거 소리가 난다거나 우리 주먹을 쥐었다 놨다 할 때 잘 되지 않고

0: 그렇구나. 이제 제가 말한 우리 어떤 분들은 밤중에 우리 그 일반적으로 우리 그 밤중에서 그 짜게 바람이 나거나 치유가 올라거나 이거는 모두가 비상한 관계인데 그 하나는 우리 동충하초 발효금을 쓴다게 되면 신장, 간, 비장이 뼈를 치라는 이런 공능을 치료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골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그 동충하초 발효금에서 꼭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당뇨병이랑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는 합병증이 오게 되는데 흔히 나타나는 것이 당뇨병으로 인해서 우리 실명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신속후 병변을 해서 뇌독증을 초래할 수가 있고 전신이 오장육부의 공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장병이라든가 고혈압을 초래할 수가 있고 뇌혈관 이런 병변을 해서 뇌경색이라든가 뇌혈전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당뇨병이 오게 되면 우리 당뇨병이 그 합병증이 한 80여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한 가지약으로 오장육부를 치료해주는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당뇨병에 의해서 나타나는 80여 가지 이런 증상에 대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당뇨병으로 오래 고생하시면서 지금 합병증이 왔다게 되면 역시 동충하초 발효균을 선택하시라고 권장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그 신체가 온당한 이런 생태 환경을 조절해주게 되고 비장을 보호해주고 폐를 보호해주는 것이 동충하초 발효균의 특징을 인해서 우리 폐를 유난하게 하고 이선이 정상 분비 독특한 치료 효과를 조절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기쁨 충전, 긍정 에너지 충전, 행복 충전소. 가끔은 내가 가진 것이 별거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익숙해서 몰랐던 내 능력, 내 시간, 내 선택의 자유. 타인의 것이 빛나 보이는 순간에도 내 것이 나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하루도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믿어보는 시간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 주는 적은 비가 내리던 대로부터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에는 3, 4급의 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2, 3급의 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17도,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3도입니다. 산림 화재 위험 기상 등급은 4급,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연변자주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채널, 한어 뉴스 종합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과 문해생활방송, 교통문해방송, 관광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편집센터의 광고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입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량완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 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영어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 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해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하여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었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련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해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충전소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희망의 꽃을 피운 명인과 명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은 랄프 왈도 에메슨의 명언인데요. 오늘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코너에서는 남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대신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양심과 생각을 믿으며 한 시대의 정신을 깨운 사람 랄프 왈도 에메슨의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인생에 대한 명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무엇을 두려워하든 그것을 해보라. 두려움에 대한 확실한 치료법은 바로 행동이다. 두 번째, 인생의 목적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유용하고 명예롭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입니다.

랄프 왈도 에메슨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믿어라는 메시지인데요. 그런데 에메슨의 삶은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은 처음부터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남긴 선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는 평생 자신이 믿어온 것과 실제 삶 사이에서 수없이 흔들렸고 익숙한 신념과 결별해야 했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경험까지 지니면서 조금씩 자기 안의 목소리를 찾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메슨의 자기 신뢰는 세상에 등을 돌리고 혼자 잘난 척하라는 뜻과는 거리가 멉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자신의 양심과 경험을 스스로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어제의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것마저 오늘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용기, 바로 그것에 가까웠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난 에메슨은 하버드에서 공부한 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니테리언 목사가 됐지만 결국 교회가 요구하는 전통적인 방식과 자신의 신앙 사이에 점점 커지는 간극을 느끼게 됩니다. 그 변화의 출발점에는 아주 개인적인 상실이 있었습니다. 에머슨은 1829년 앨런 터커와

결혼했지만 아내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결핵으로 고통받았고 1831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한 사람의 세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에메슨에게도 그 시간은 신앙과 삶을 다시 바라보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가 이후 교회의 권위나 전통적인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인간의 내면과 직접적인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배경에는 이런 개인적인 경험도 놓여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에머슨이 새로운 생각을 발견한 장소가 반드시 거창한 철학의 전당만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가 평생의 터전으로 삼은 곳은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작은 마을 콩코드였습니다. 에머슨은 1830년대 중반 콩코드에 정착했고 그곳에서 자연과 책, 사람과 대화를 가까이 두고 살았습니다.

이 콩코드라는 공간은 훗날 미국 지성사의 아주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도 이곳에서 에머슨과 가까이 지냈고 마그리 플러를 비롯해 당시 새로운 사상을 고민하던 사람들이 에머슨을 중심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에머슨은 그들을 거느린 지도자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머슨을 미국 초월주의의 중심 인물이라고 부르지만 그의 진짜 힘은 어떤 완성된 교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따르라고 요구한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의 경험을 한번 믿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자연을 보고 책을 읽고 혼자 생각하고 직접 살아보면서 얻은 깨달음을 다른 사람의 권위보다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이었죠.

1836년에 발표된 자연은 그런 생각을 본격적으로 세상에 내놓은 작품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에머슨은 자연을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이나 인간이 이용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일을 통해 인간이 자기 내면과 세계의 관계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다고 보았죠. 그리고 이 생각은 다음 해에 발표한 미국의 학자라는 강연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당시 미국의 지식인들은 유럽의 사상과 문학을 상당 부분 모델로 삼고 있었는데 에메스는 미국의 학자와 작가들에게 이제는 자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의 책을 읽되 남의 생각을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자신의 시대와 자신의 경험에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은 훗날 미국의 지적 독립을 상징하는 중요한 선언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에머슨에게 독립이란 정치적인 독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생각해주는 상태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엘메슨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헨리 데이비드 서로입니다. 서로는 엘메슨보다 젊었고 엘메슨이 콩고대에서 만들어가던 지적 세계에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히 유명한 철학자가 제자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관계로 설명하기에는 훨씬 복잡합니다. 에머슨은 서로의 재능을 알아보았고 그의 글과 생각을 격려했으며 서로가 월든 호숫가에서 자연 속의 삶을 실험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서로는 에머슨을 그대로 따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에머슨이 강조했던 자기 신뢰의 원칙을 자기 방식대로 밀고 나갔던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이것이 에머슨의 교육 방식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제자를 자신의 복제품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을 더 깊고 발견하도록 돕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날 MSN의 영향력을 이야기할 때 서로를 빼놓을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MSN의 생각은 그의 책 속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의 사상이 개인에게만 머물렀던 것도 아닙니다. MSN은 노예제 폐지를 지지했고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기에서 그의 사상은 조금 더 넓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말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위한 구호가 아니라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을 존중하라는 요구와 연결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물론 MSN의 사상에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의 개인주의가 모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질문만큼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유만으로 나도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가? 오래된 관습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옳다고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정해준 성공의 기준을 따라가느라 정작 내 삶의 방향

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에머슨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아마도 특정한 정답이기라기보다 바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만든 데 있을 것입니다. 이러듯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 라는 랄프 왈도 에머슨의 명언대로 또 그의 철학 인생에 대한 이야기대로 그의 영향력은 한 권의 책이나 하나의 철학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의 생각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고 미국 문학과 철학의 발전에 중요한 자극을 주었으며 훗날 존 듀이 같은 사상가와 유럽의 프리드히르 니체에게까지 여러 방식으로 이어졌다고 평가됩니다.

네, 누군가의 삶이 부럽게 느껴질 때 내게 없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눈이 잠시 흐려진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함이라는 사실. 비교는 방향을 잃게 하지만 소유는 중심을 지켜줍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선택한 길을 믿어보세요. 부족해 보여도 그것이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이니까요.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안 두 번째 시간입니다.

0: 장국도는 총 정치위원이 되고 나더니 군단들끼리 서로 정황을 알릴 때 쓰던 암호책을 모두 거두어갔다. 13군단에서 군사위원회와 모 대통령에게 연락을 할 때 쓰던 암호책마저 가져갔다. 그때부터 각 군단에선 전선 총지휘부하고만 연락이 닿았다. 3군단과 1군단 사이도 연락이 끊기었다. 만약 생각지 못한 일이 터져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1: 호위병!
0: 팽독해 목소리가 마당에 울리었다.
1: 무참호가 안에 있나?
2: 네.
1: 어서 좀 불러오지.
0: 키가 크고 네모난 얼굴에 눈썹이 아주 짙은 군인이 팽독해 앞에 나타났다. 3군단의 유능한 참모 무정이었다. 그는 황포공관학교를 나온 조선 사람으로서 성격이 굳세고 믿음직하였다. 그는 3군단에서 유능한 참모로 꼽히었다.
1: 비밀리에 움직여야 할 중요한 일이 있는데 동지한테 맡겨도 되겠습니까?
0: 팽독해가 엄숙한 얼굴로 무정을 바라보았다.
1: 지휘관 동지, 말씀만 하십시오. 1군단이 거주로 가는데 연락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군단에 빨리 암호책을 갖다 줬으면 해서. 알겠습니다.
0: 무정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1: 길이 험할 겁니다. 망망한 조원에 길잡이도 없을 텐데. 괜찮습니다.
0: 무정이 웃으며 대답하였다.
1: 저한테 지도도 있고 라침판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몇 사람 데리고 어서 출발하십시오. 고제에 이르게 되면은 림표와 서병진대로 곧장 나한테 연락하라고 하십시오.
0: 무정이 떠났다.
1: 이래도 부족해. 하지만은 뭔데는 물로 당장 마른 목을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지.
0: 팽독해는 고개를 숙인 채 한 시간쯤 걷고 나더니 모아진 오른손으로 왼손바닥을 내리치었다. 큰 결심을 했을 때 버릇처럼 하는 행동이었다. 그러고는 방에 들어가 전화로 설풍을 군단 지휘부로 불렀다. 한 시간 뒤에 설풍이 말을 타고 달려왔다. 종명하고 재간이 있는 설풍은 본부에서 작전국장으로 있다가 지금은 团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한 손으로 끊임없이 땀을 훔치면서 방에 들어섰다. 팽독현은 설풍이 자리에 앉기를 기다려 물었다.
1: 요즘 뭐라고 지냅니까? 정주위부에서 또 일주일을 더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0: 설풍의 말투에 불만이 묻어있었다.
1: 북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여기서 부대나 추스리고 훈련을 하다니요.
0: 설풍은 상급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 하고 팽독현을 힐끔거렸다. 하지만 팽독현은 말이 없었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한참 망설이다가 말머리를 돌렸다.
1: 동지, 주둔지를 좀 옮겨야겠습니다.
2: 어디로요?
0: 팽독현은 일어서서 지도를 가리켰다. 주왕의 주둔지 아그이와 아주 가까운 마을이었다.
1: 바로 여기요.
0: 팽독현은 엄숙하게 말했다.
1: 동지들은 당장을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2: 무슨 일이 있습니까?
0: 설풍이 놀란 얼굴로 눈을 반짝이었다. 팽독현은 무언가 말을 하려다 말고 고개를 저었다.
1: 아니, 어느대든 우리는 당장의 안전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0: 설풍의 총명한 두 눈이 다시 반짝 빛났지만은 더 물어볼 수도 없었다.
1: 당장 출발할까요? 그러시오. 저녁을 먹고 인차 출발하시오. 또 다른 일은 없습니까?
2: 없습니다.
0: 팽독현은 설풍을 대문밖까지 바래다 주었다.
1: 설풍, 이 며칠 당신이 바쁘게 움직여줘야겠습니다. 만약 일이 생기면 동지한테 책임을 물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0: 설풍이 마루에 앉자 정중하게 대답했다. 팽독현은 설풍을 바래고도 그 자리 한참 우두커니 서 있었다. 거센 바람에 억센 풀을 알 수가 있고 난리에 충신을 알 수 있다. 선비 풍모를 가진 점잖은 장군이 위험한 시각에 초인간적인 용기로 길이 이름을 남긴

0: 중앙지휘부와 중앙기관은 모두 반주에 들어있었다. 반주는 보부소와 가까운 곳인데 파의에서 동쪽으로 20리쯤 떨어져 있었다. 소나무로 뒤덮인 골짜기에 수백 가구가 살고 있다. 산비탈에도 드문드문 몇 집이 있었다. 집집마다 지붕 위에서 흰 경번이 펄럭이었고 마을에는 라마 교사원보다 좀 작은 결당이 있었다. 총집이 서향전과 정치위원 진창호는 그 경당에 머물렀다. 마을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높은 산비탈에 서장식으로 지은 작은 층집이 있었는데 모태동 장문천 박고가 그곳에 묵었다. 9월 9일 점심때가 지나 백덕현은 총지휘부가 들어있는 경당을 나왔다. 얼굴빛이 몹시 창백하고 불안해 보이었다.
1: 일이 이 지경이 됐으니 이제는 말을 해야겠군.
0: 그는 북쪽으로 고로 높다란 산비탈에 있는 집에 들어섰다. 모태똥은 화덕 옆에 있는 쪼끌상에 앉아 이마를 찌푸린 채 전보를 보고 있었다. 화덕의 불은 벌써 꺼져 방 안은 썰렁하였다. 팽덕현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모태똥의 맞은편에 있는 쪼끌상에 앉으며 말했다.
1: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0: 모태똥은 전보문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었다.
2: 무슨 말이라도 들었습니까?
1: 오전에 총지휘부에 들렸는데 북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다시 갔더니 진창호가 완전히 딴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2: 아니, 왜요?
1: 남하는 게 좋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0: 팽독해가 화를 내며 말했다.
1: 아바가 통강, 남강, 파종보다 좋다고 떠들어대더군요. 개소리, 북상에서 항일 하자는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0: 모태똥은 그저 하더니 말이 없었다. 팽독해가 말을 이었다.
1: 나는 말없이 나와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곧 행동 방향을 바꿀 겁니다.
0: 모태똥은 무거운 얼굴로 한동안 침묵하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1: 어젯밤 문천, 을레, 박고, 가상거리고 창호, 향전까지 일곱 사람이 회의를 열고 우리 이름으로 장국도한테 전포를 보냈습니다. 남하의 불리한 조건들을 몽땅 이야기했지요.
2: 회답은 받았습니까?
1: 받았습니다. 그래도 남하를 주장하더군요.
0: 모태똥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2: 전부가 모두 여기 있으니 보십시오.
0: 팽독희는 먼저 일곱 사람이 어젯밤 10시에 좌로군에게 보낸 전보를 보았다. 주득, 장국도, 누백성 동지에게. 지금 홍군은 위험에 빠져있다.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얻은 결론이다. 첫째, 좌로군이 남쪽으로 움직인다면 모든 조건이 아주 불리하다. 1. 지형 자체가 적이 아군을 막기는 이롭고 아군이 공격하기에는 불리하다. 담바 남쪽으로 천리 무공에서 남쪽으로 700여리는 모두 설산이거나 밀림 아니면 좁고 험한 길이다. 강당, 로정, 천전, 로산, 안, 명산, 공내, 대업에서 무공, 무변 일대까지는 적들이 이미 보루를 쌓고 단단히 막고 있기에 아군이 공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2. 경제 조건이 대군의 포급을 감당할 수 없다. 대도와 일대 천혈이 남짓한 구간의 몰가이와 같은 곳은 마사면 하나뿐이다. 수정, 숭화는 인구가 8,000명쯤 되는 양식이 몹시 부족하며 무공, 무변은 양식이 이미 바닥났기에 대군이 이곳에 머문다면 식량이 부족할 우려가 있다. 3. 아바에서 남으로 면령에 이르기까지 모두 소수민족 지역으로서 우리 군이 이곳에 머물면은 병력이 소모만 될 뿐 보충을 받을 수가 없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게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4. 북쪽은 적들이 막고 있어서 전략적인 퇴로가 없다. 둘째, 이런 형편에 대해

대해 동지들이 깊이 생각해서 아바 초크지에서 식량을 마련한 다음 모리를 돌려 북진하기 바란다. 행군종의 비교적 큰 감원이 예상되지만 감속 남부는 북유론 지역이라 충분히 보충받을 수가 있다. 또 지형이나 경제 조건, 주민의 형편, 전략적 퇴로 같은 걸 모두 살펴보면 우리에게 훨씬 유리하다. 셋째, 지금 눈앞에 있는 호종남 부대는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는 형편이고 추후는 왕균의 부대가 오르면 시간이 걸릴 터이니 북쪽은 여전히 비어있다. 우리는 우로군에서 군대를 얼마쯤 보내 25군, 26군과 함께 적을 요인해서 좌로군이 감속으로 들어가 새로운 국면을 벌려나가도록 도울 생각이다. 이런 의견을 모두 홍군 전체의 앞길을 생각한 것이니 동지들이 결단을 내린다면 혁명에 이로울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을레, 락보, 박고, 향전, 창호, 택동, 가상, 9월 8일 22시. 백독현은 이 말을 잔뜩 짚어낸 채 오늘 아침 창국도가 보낸 답전을 펼쳤다. 갑, 지금 적의 역량과 위치, 아군의 감원과 탄약, 의복 따위를 잘 살펴야 하며 적을 한 벌에 무찌를 수 있을지 아니면은 지구전을 해서 무찌를 수 있을지 적의 병력이 증가될 가능성이 없는지를 차분한 마음으로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을, 좌로군의 25사, 39사는 어느 탄이나 1,000명이 안 되며 사람마다 전투원이 많아야 1,500명쯤 되는데 그 가운데 발을 못 쓰게 된 사람이 3분의 2나 된다. 이런데도 북진을 한다면 우로군은 10일, 좌로군은 20일을 연속 행군해야 하니 감원이 반수 이상에 이르게 될 것이다. 병, 그때 가면은 아래와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1. 동쪽으로 내몽골 서부 봉쇄선을 뚫으려면은 끝없이 기동전을 해야 하는데 겨울에도 계속 행군을 한다면 승리할 전망이 있겠는가? 2. 만약 샤흐 주하에 머무른다면 든든히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3. 만약 샤흐 주하 일대에 꼭 머물려야 한다면 남으로 진군할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황하를 등지고 있으면 적이 공격해오지 않을까?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지들이 깊이 생각하고 나서 내일 답복해주기를 바란다. 4. 사천 군대는 약해서 진지를 잘 막아내지 못하지만 우리는 산악전에 강하다. 무공, 담바, 수정 일대는 바위가 적어 통강, 남강, 파중에 비해 험난하지 않다. 게다가 남쪽은 식량이 풍족하다. 25사와 39사에는 간부들에게 자세히 물어보니 그렇다고 했다. 아바에서 대금천 동쪽 기슭을 따라 송강에 이르려면 여세쯤 걸리는데 가는 길이 집이 2천 가구쯤 있어 날마다 머무를 곳이 있다. 강의 서쪽에는 큰 벌판이 4개나 있고 조무조에는 양식과 집이 넉넉한 편이다. 수정 송화에는 6천 가구가 살며 옥수수가 이미 여물었다. 믿음직한 길잡이의 말로는 담바, 갈제, 도우, 천노 지역이 조화, 샤흐, 공내, 대업 일대보다 훨씬 낫다고 한다. 북진하려면 아바 남쪽에는 부상병을 모두 버려야 하지만 남으로 내려가면 모두 보살필 수가 있다. 적을 이길 생각은 안 하고 소수민족 지역을 무시하고 버리려고 한다면 얻을 것이 없다. 5. 지금은 일부 병력을 동쪽으로 진군하는 것처럼 꾸며서 적을 북으로 유인하고 우리는 그 틈에 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한다면 2군단, 6군단이 힘을 모으는데도 아주 좋다. 장계성은 사천의 적군과 갈등이 많아서 남쪽을 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격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절대 도가내던 쥐가 될 리가 없다. 6. 좌로군과 우로군은 절대 헤어져 행동해서는 안 된다. 나는 당과 혁명에 충성을 하며 절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시를 기다린다. 백독현은 전보문을 다 읽고 나더니

0: 한바탕 욕을 퍼부었다. 개놈의 자식, 분명 당의 북진 방침을 깨뜨리고 있는 주제 당에 총성한다고. 그는 전보물을 모태동에게 건네주며 물었다.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모태동은 호주문에서 보부소 전투 때 로역한 미려표 고년을 꺼내 한대 천천히 피워 물고는 말이 없었다. 만약 우리가 계속 남하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뜻밖의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팽독해가 모태동을 주시하면서 물었다. 장국도는 야심이 큰 사람입니다. 그들이 삼군단을 해산한다면 어찌할 겁니까? 모태똥은 담배만 피울 뿐 아무 말이 없었다. 누른 손가락에 낀 담배에서 잿빛 연기가 곧게 우로 올라가고 있었다. 팽덕현은 곁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는 나직한 소리로 떠부었다. 지금은 보통 상황이 아니니 만일을 대비해서 인질이라도 잡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모태똥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고개를 번쩍 쳐들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안 됩니다. 팽독희는 머리를 푹 숙이었다. 만약 3군단들어 남하도록 강요한다면 1군단이 홀로 북진하지는 못할 테지. 1군단이 단독으로 북진하더라도 주왕이 함께 갈 수 없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고, 만약 모두 함께 남하게 되면 장국도는 우시한 권세력을 이용을 해서 주왕을 없애버리려고 수작을 부릴 가능성이 있어. 인질을 잡아두자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닌 건 나도 알지만 어쩔 수 없으니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지. 지금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니까. 팽독해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 사이에 모태똥은 담배를 또 한 대 붙여물고 방안을 그늘었다. 모두 저 계십니까? 문 밖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다. 역검령이었다. 그는 헐레벌떡 사다리를 올라왔다. 일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모태똥은 역검령을 자리에 앉히고 물었다. 일이 잘못되다니. 역검령은 호주문에서 전보를 꺼내 모태똥에게 건넸다.
1: 장편 소설 대장정 안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노래 가라 큰 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

저 성적의 전통 음악과 현대가 만나는 시간.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흥겨운 가락에 마음을 맡기는 시간. 같은 공간은 아니더라도 지구촌 곳곳에서 인터넷 접속하면 함께 만나 노래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이곳. 미녀광장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엄이란입니다.

0: 우리 장단에 맞춰 미녀 한가라 불러보고 덩실 덩실 춤추고 싶은 마음 어쩔 수가 없죠.
1: 오늘 미녀 한가라 뽑아보고 가보시고

0: 아닐까요?
1: 얼쑤 미녀가라 차차차.
0: 2519333번 컬하세요.
2: 미녀가락 차차차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2919333번으로 여러분께서 부르고 싶으신 노래가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9월의 마지막 날 함께합니다. 9월을 마감으로 여러분 이달에 어떤 일들이, 좋은 일들이 있었나요? 아마도 이 한 달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 달 사이에 비록 또 안 좋은 일들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또 좋아진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즐겁거나 또 마음이 울적할 때도 우리의 영원한 친구는 음악이에요. 노래를 또 들으면서 노래를 또 부르시면 더 좋겠죠. 219333번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3: 예.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예. 노래 부릅니다.
2: 자, 어떤 노래를 갖고 오셨습니까?
3: 개구리 칠형제.
2: 아, 개구리 칠형제. 아.
3: 예.
2: 정 선생님은 또 반주곡 준비하셨겠죠?
3: 예, 반주곡이 있습니다.
2: 네, 좋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0: 장단이 있으니까 우리 노래는 장단이 없으면은
1: 그렇죠. 근데 장단은 선생님이 내서 태서 쳤으면 이렇게 했는데.
0: 네.
1: 그 선생님 반은 난 들을 수 없다 말입니다.
0: 듣지 않아도 돼요. 선생님 부르시면 제가 맞춰 치는 거예요.
1: 이런 게 그러니까 흥이 제대로 나지 못한단 말입니다. 내가.
0: 아, 그럼.
1: 장단 내가 들으면서 불러야 흥이 나겠는데.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선생님이 장단보다 내 노래가 한 박자, 두 박자 더 빠르단 말입니다.
0: 빠르다고요? 근데 지금 제가 저도 직접 전화를 해서 제가 노래를 부른 입장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네, 시차는 조금 있을 겁니다. 근데
1: 네,
0: 방송으로 있어요. 나갈 때는 차이가 없거든요. 다만 들리는 데 있어서.
1: 아 그래. 네. 방송에 나갈 때는 이러는데
0: 네.
1: 내가 그래 선생님이고 뭐 장단 소리 딱 듣고 그러잖아요. 내가 한 박자 떠진다만.
0: 아 그렇군요. 그래서 먼저 선생님 부르시고 나서 제가 따라서 하는 게 좋겠죠.
1: 그렇지 뭐.
0: 에, 이번에도 근데, 그랬어요.
1: 그런데 선생님은 거기서 듣기사 그래서 내 노래 박자 맞춰주면 되는 건데
0: 네.
1: 나는 걔가 선생님 박자로
0: 봐야
1: 된단 말입니다.
0: 아, 그렇네요. 저도 한번 네. 제가 한번 전화해서 제가 지금 불러볼까요 이제?
1: 언제 한번 불러보세요 선생님.
0: 예, 그래야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정 선생님께서 이제부터는 본인이 장단을 치세요. 그 속으로 장단을 맞춰서 친다 생각하시고 노래 불러보세요.
1: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이래 손가락을 이래 박자 치는데,
0: 네.
1: 박자 치는데 얘도 흥이 못 난단 말입니다.
0: 아, 그렇네요. 그런 네. 이유가 있네요. 제가
1: 저태서 선생님이 따닥따닥따닥 박자 쳐서 흥이 나지. 근데 그게 못
0: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만날 수가 없잖아요. 저희 전파로 만나니까 그렇죠. 예, 그게 아쉽네요. 나중에는 어떻게 제가 옆에서 좀 반주를 해드리도록 할까요?
1: 그렇게 하죠.
0: 네, 알겠습니다.
1: 네.
0: 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연휴 잘 보내세요.
0: 그래요. 네. 연휴 잘 보내세요.
1: 예.
0: 네. 아유. 정 선생님, 그, 얘기하신 그 시차가 있긴 한데요. 근데 저희는 제가 지금 정 선생님 노래 들으면서 제가 반주를 해드리잖아요. 근데 재방송 때 보면은 전혀 시차가 없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마음의 짐을 버리시고, 불러보시기 바랄게요. 다른 분들도. 네. 그래서 아 이거 실험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저도. 개구리 치형제 그 비가 오면 정말 개구리들이 울잖아요. 예전에 저희가 자랄 때는 사춘기라는 게 없었거든요. 네. 사춘기가 없었는데 요즘 애들은 쩍 하면 엄마나 사춘기야. 사춘기로 지금 엄마 위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춘기랑 갱년기랑 합칠 때면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이 개구리 치령제 노래를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들으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 그 개구리 치령제처럼 뭐 매라면 지고 지라면 이고 하는 애들은 없겠죠. 요즘은 다 뭐가 다 통하니까요. 네, 예전에는 확실히 이렇게 예전에 아이들을 많이 키웠잖아요. 정말 요즘은 독신 자녀만 키우는데 예전에는 사실 뭐 7남매, 8남매 심지어 뭐 저희가 아는 집은 거의 뭐 8남매 9남매 있었어요. 9남매까지 키운 집 봤는데요. 아홉 자식 거느리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가운데서도 정말 미라면 치고 치라고 하면 이는 자식은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노래도 예, 만들어진 거고요. 오늘 들어보신 노래, 이 노래 원창자는 림성철 가수거든요. 네, 아주 구수하게 잘 불렀죠. 그래서 사실 이런 민요는 예전에부터 삶의 그 실천에서 나온 노래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노래도 지어진 거고요. 요즘 시대의 신세대 애들은 예, 야, 우리는 그렇게는 뭐 매라고 하면 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2919333번 2919333번으로 여러분의 전화 기다릴게요. 그 9월의 끝자락에서 정말 이제 새로운 달 10월을 맞이하는데요. 10월을 맞이하면서 예, 또 아쉬움도 클 것 같아요. 자, 다음 분입니다.

0: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예.
0: 안녕하세요?
1: 예.
0: 오.
1: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어디에 사시는 분이시죠?
1: 예.
0: 예.
1: 저기, 동문에 있는 성인 로시입니다.
0: 로 여사님. 예. 굉장히
1: 예.
0: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1: 예.
0: 오랜만에 오신 것 같습니다.
1: 예.
0: 어우, 건강하신가요?
1: 예.
0: 네네. 자, 오늘 노래 불러보실까요, 그럼?
1: 노래를 하랍니까?
0: 예, 오늘 노래하는 시간이에요.
1: 예,
0: 네.
1: 저기, 어머니 방아소리 그거 하겠습니다.
0: 어머니 방아소리 배우셨습니까?
1: 예.
0: 아우, 알겠습니다. 자, 불러보세요.
1: 하랍니까?
0: 하세요! 키를 잘
1: 예.
0: 잡으시고요. 네.
1: 예, 지금 하랍니까?
0: 네, 불러보세요.
1: 예.
0: 하나, 둘, 셋.
1: 쿵쿵 뛰어라, 빠.

0: 아우, 수고하셨어요. 야.
1: 아니, 어제 TV 시대 노래 시대 했는데, 이 마이크 지니까 막, 소리가
0: 긴장하세요?
1: 제대로 막 나지 않으면, 가사를 막 없고 입안이다 말아서.
0: 긴장하셨습니다.
1: 너무 긴장해서 이래는 못 낸다.
0: 예, 긴장하신 거예요.
1: 그래, 선생님,
0: 네.
1: 내 그전에 알 때, 저기, 그런, 춘향전 그 노래를 조금 한 토막을 그 했는데 알았는데 그거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0: 춘향가요? 어떤 부분이에요?
1: 그게 판소리인지 그건 지금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0: 해보세요.
1: 그거 지금
0: 불러보세요.
1: 불러도 되겠습니까?
0: 불러보세요. 들어볼까요?
1: 네.
0: 네.
1: 불쌍하고 가련하다 춘향이 어머니 불쌍하다 먹을 것을 역대지고 옹은 앞으로 받아와서 못쓸려니

0: 옥중에서 죽을지언정 허라 하기는 나는 짓소. 언제 언제 오신답니까? 오시는 날짜나 알려줘요. 바다가 마르고 육지가 바다로 질주해 온단다. 우리 집에 수타이가 복귀요 할 때에 오신단다. 우리 학교 때, 중학교 때 요 노래를,
1: 네.
0: 여자 아들이 이래 가만가만 하지. 우리 어머니 듣고서 이랬다. 공부해라, 어? 공부 아이 하고 어째 시집 가기 쉽냐 이랬습니다.
1: 아우, 예전에 이렇게 판소리를
0: 그래,
1: 하셨네요.
0: 여기, 예. 그때 어렸을 때 14살이나 5살 때 요거 했는데,
1: 네.
0: 우리 엄마 이래 들으면 공부 아이 하고 그런 노래 하는 게 어째 시집 가게 이랬는데 우리는 아무랬습니다.
1: 야, 그때 좀 소리를 더 네. 하셨더라면 소리꾼이 되셨을 건데요.
0: 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1: 앞으로 더 오시고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아유, 그 예전에, 그렇죠. 이게 우연하게 들었던 소리가 지금에 와보면은 반소리였고, 또 미녀였던 노래들이 굉장히 지금까지 기억 속에 남아있다는 건 참 대단합니다. 14살 때 불렀던 소리가 춘향의 그것도 한 대목이었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예,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어미라 선생님.
1: 네?
2: 키즈 프로에서 만나시고 또 노래 부르는 시간에 만나시고
1: 그러니까요.
2: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1: 너무 저도 좋습니다. 아이 퀴즈도 잘 푸셨잖아요.
2: 예, 어쨌든 예, 이렇게 저는 예, 아, 이 시간에 정말 다시 만나는 것보다 더 기쁩니다.
1: 그래요. 아유, 또 아드님하고 따님 들었으면 에휴 우리 엄마 왜 저러지 서운해 했을 것 같아요.
2: 네, 아닙니다. 네. 아들 딸 그것은 모두 바빠서 예. 왔다 가는 것도 퍼뜩하고 달아납니다.
1: 그렇죠. 맞아요.
2: 예. 예. 그래서 어나리는 예. 저기 뭡니까 이 국경절이
1: 네.
2: 이 기간에 연변으로 많이 오시라고 아름다운 연변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1: 오 좋죠. 너무
2: 예,
1: 좋죠.
2: 이 노래가 딱 맞을 것 같아서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1: 평안천으로 오세요.
2: 예, 네. 평안천은 그렇죠. 아직은 예, 이렇게 이렇게 유람 그러는 거는 평안 칠 때는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그리고 우리의 평안 이 툰인데 아랫마에는 유람할건 없습니다.
1: 그래요. 아, 그래도 예, 그냥 시골의 예. 풍경을 눈에만 그냥 봐도 기분이 좋잖아요.
2: 예. 네. 그래서 황금 물결이고서 출렁이고.
1: 네, 그럼요.
2: 예, 어제도 노래를 부르면서 뭐 산거리 저기 뭡니까 거기 한 8리를 자전거 타고 가고 모산에 내 한번 가보고 싶어서. 친구가 만나자 하고 또 농촌 채소를 가져다 주고 시내에서 지내보는 거 맛있는 거 여러 가지를 가져다 줘서 지금 국경절에 먹을 게 그래서 아들이 가져왔지
1: 네.
2: 친구 가져왔지
1: 아우 그러셨네요. 이야 예.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네.
2: 네 그럼 부르겠습니다.
1: 네. 네. 자.
2: 자 장백에 빛나는 아침으로 오세요. 구멍강 역사에 아침으로 오세요.

0: 금삼각 자 소리 안 들리네요. 금삼각 눈부신 내 아하치 아름다운 우리 연
1: 어미란 선생님
0: 김 여사님 예
1: 여보세요. 저희 이 소리가 문제 있습니까?
0: 소리가 갑자기 안 들려서 제가 막 불렀습니다.
1: 아,
0: 다시요.
1: 전번에도
0: 다시 합니다.
1: 전번에도 예 그렇습니다. 예. 저기 어제 언니 소리가

0: 문제 있는지 나오지 않아서 엄미란 선생님이 이렇게 노래하실 때 네, 이게 문제 있구나 이렇게
1: 그래서 그 올라 고무할 그 핸드폰 거리가 너무 가까워도 안 됩니다.
0: 아니 좀 이렇게
1: 멀리 뛰었습니까?
0: 예, 한 번 간격 두고 났는데
1: 아 그럼 다시 해보실까요?
0: 예, 소지로 네. 소지로 또 바꿔야 되겠습니다.
1: 자, 네.
0: 예, 부르겠습니다. 네.

0: 빠졌어요.
1: 두 번째는 얘가 폰을 바꿔야지 하니까 더 잘 되네요.
2: 예. 네. 어쨌든 이 선생님 내 이 노래를 저기 어제도 이 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려고 예 자전거 타면서 연습 많이 했습니다.
1: 아 예, 그러셨군요. 아니에요. 두 번째 더 효과가 좋았어요.
2: 괜찮습니까?
1: 네. 예. 두 번째는 전혀 처음에 좀 그 들리다 말다 했는데 얘를 바꿔야지 하니까 걔도 정신 차리나 봐요. 바꾸지 마세요. 괜찮아요. 신호가 예, 가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2: 예, 저기 이전에 그 예, 이전에 그 핸드폰이가 한국 갠데 5,000원짜리입니다. 예. 이거는 비싼 거 쏴주겠다는 거. 야, 내 이제 몇 해 노래 부르겠니거든.
1: 오, 몇 해 아니고 이제 10년 부르셔야죠. 네. 이제 아드님 예. 보고 좋은 핸드폰으로 그러면 그 화웨이 있잖아요.
2: 예.
1: 네, 사달라고 하세요. 네, 아드님 보고. 네.
2: 그래, 쟤도, 저기 뭡니까? 내가, 그래서 이 방송에 참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원시는 이렇게 시내 가서 하고, 농촌에 와서는, 예, 그래서 이 노래만 이렇게 부르고, 퀴즈에 좀 맞추고, 네. 그래서 이러고, 저기 뭡니까? 전화 받고, 원신 아야입니다.
1: 어, 그래요.
2: 이 일이 좀 농선에서 언제 원신 할 수 있을까?
1: 아, 그러면 괜찮아요. 전화 지금 신호는 전 좋습니다. 그럼 바꾸지 마세요.
2: 네, 지금 신호 좋습니다.
1: 좋습니다.
2: 예, 엄미란 선생님. 네. 국경들 이제 후 잘 보내시고. 네. 국경들 후에 어느 때까지십니까?
1: 저희는 8일부터 출근이에요.
2: 예, 그러면 또 그 회에 만나서 네. 아직은 예, 시내를 안 가겠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1: 시골이 예. 좋습니다. 지금 시골 예. 더 좋아요.
2: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시고요. 휴일 잘 보내세요. 예. 연휴일. 예. 아유, 그럼요. 요즘 시골이 도시보다 더 좋다는 분들이 많잖아요.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3: 부르시다. 배 띄워라.
1: 여보세요.
3: 예, 배 띄워라.
1: 안녕하세요. 윤 여사님. 예.
3: 어미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백띠오라 부르겠습니다.
1: 네, 부르세요.
3: 예, 제가 예, 가수 만나야 된다. 예.
1: 아, 그래요.
3: 예.
1: 자, 네.

0: 지났습니다.
1: 예, 아우, 배 띄워라. 자습을 잘 하셨네요.
0: 아, 예, 이 노래 좀 난이도가 있는 노래지, 여기에도.
1: 난이도가 많죠, 높죠. 쉬운 노래는 아니죠.
0: 예, 맞습니다. 예. 전통민요하고 시민요 중간 이제 그러니까.
1: 그럼요.
0: 그러니까 이 노래 교실에 어느 선생님이 노래를 배워준 선생님이 직접 방송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배드라 노래를 딱 배웠으면 좋겠는데 너무도 재밌고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는데 너무도 바빠가지고 얘 정말 못 배우겠더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오. 내가 생각해 아, 난 어떤 노래 너무 재밌고 그다음에 어쨌든 배우기는 바쁘긴 바쁘지만은 네. 딱 마음이 들고 이렇게 마음이 들고 재밌고 이런 거에 예, 조금 좀 다른 노래보다 조금 헐케는 배웁니다, 내절로. 내절로 다 소화 안 된다, 이 노래.
1: 아, 근데 윤 여사님은 어떤 노래든 다 소화가 되고, 저는 지금 그 사찰가를 부르시는 줄 알았는데.
0: 아니, 예. 그건 남이 부르겠습니다.
1: 그니까요.
0: 진짜 남이 부른다.
1: 어, 너무 잘 부르셨어요.
0: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찰가 부를 것 같지가 이러다가, 예. 가수인데 약간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왜, 그 다음에, 아유, 남이 부르자, 이렇게 생각한
1: 아,
0: 겁니다.
1: 아, 자신감이 없으셨어요. 너무 잘 부르시는데.
0: 야, 그 마지막에 엄청 바쁘지? 그렇지니까?
1: 어느 부분이요?
0: 그, 됐거나, 아, 그, 어떤이.
1: 자,
0: 그게.
1: 예. 자, 후예. 만반진수는 보려 생전에 뭐던가요 가사가 일배주만도 못한 은이라 세워라 세워라 세워라 가지 마라 아까운 청춘들이 늦는다.
0: 예, 거기 좀 바쁘고, 예. 아. 그 다음에 그, 무정 세월 그거 해보시오, 선생님.
1: 무정 세월은 더듯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0: 한번 불러야 되겠는데.
1: 네.
0: 제대로 부를까 같지 않아요. 별로 어때? 부르자면 별로 어쩌든 별로 애들 뭐 얼굴이 조금
1: 아니에요. 예. 도전을 해보세요. 얼마든지 예. 가능합니다.
0: 한번 예, 다음에 꼭 부르겠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자신감 예. 있고 불러야 되죠.
1: 그럼요. 예. 예.
0: 틀려도 어떻게 했습니까? 방법이 없지.
1: 아니 여기서 틀리고 맞고가 없어요.
0: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네. 선생님 수고 네. 많이 하세요.
1: 그래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예. 아유 오늘 그 미녀가라 차차차에 또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셨고요. 네,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작별 인사 드리고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엄일연이었습니다.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생방송실의 박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초원청심환입니다.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자,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청심치명발매환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된 우리 중약제 가운데 중약 가운데서는 올리쳐주는 약하고 내리누르는 약이 있는데 쌍후싱 중약하고 천장내 중약이라고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 제품 자체는 심장열을 내리누르는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천 깔아낸다는 짱 안 내리누른다는 천장내 이런 약품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많게는 심장열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면서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중노년급 이후로부터서는 관리하지 않게 되면 심각한 심장과 뇌혈관의 문제점을 낳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바로 우리 주내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무릇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서는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었는데 한 곡의 가격은 199원입니다.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지금 우대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3곽을 싸면 1곽을 물어러 드리고 9곽을 싸면 3곽을 물어러 드리고 18곽을 싸면 6곽을 물어러 드리게 되는데요. 이때 3곽의 1곽은 한 달 반 좌우 9곽의 3곽은 넉 달 한 개 치료 과정 18곽의 6곽이게 되면 8달 2개 치료 과정을 견제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때 평균 가격은 140원 자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중한 심장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이 가격이게 되면 기본상 소화하는데 어느 정도 많이 쉽지 않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우대 정책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이 공농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이 제품 도대체 어떤 데 쓰는가 그 말입니다. 심폐를 유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심폐를 유연하게 한다는 것은 심장병 치료 제품으로 했는데 폐경락을 등달아 이야기 아니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합니다. 역시 폐경락을 포함합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를 심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역시 폐경락이 들어갑니다. 무엇 때문에 심장병 치료 제품인데 늘 폐경락을 함께 곁들여서 이야기하게 됐는가 하면 우리 혈액순환만 된다 해서 심장 공능이 아주 완매하게 된 것 아닙니다. 혈액순환과 더불어서 혈액 가운데는 충분한 산소가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산소의 포화도가 98% 그 이상 만포하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만약 40% 모자란다면 당신은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70% 산소량이 모자란다면 쓰러졌다 영원히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문의자 나른길입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좋은 정신만 저도 쓰고 소리. 야, 영 좋습니다. 이 심장병에는 좋은 정신 말만 좀 이야기는.
1: 아, 예, 복용해보시니까 예. 감을 느낀다, 예. 그렇죠.
2: 예. 예, 영 좋습니다. 나는 내 이렇게 치료를 받고 소리 좋으니까, 예. 한국에서 우리 시동생이 왔는데, 이거 예, 약을 써, 어제 맨날에 앉아서 예, 좀 숨도 차고, 예, 공기도 많이 하고, 예.
1: 예.
2: 그래, 어디서 자꾸 그릉그릉 하고, 이래서, 예. 선생님 강의 듣고, 이, 천천시만 지금 대접시겠는데, 엄마에 도와서 한국 가서 한 1년 또 벌금 소리, 집에 일 있어서 지금 들어왔는데, 갈 때 지금 많이 싸가지고 가겠단다.
1: 그래라 하셔. 예, 예.
2: 예. 예. 많이 싸가단다. 그래, 그 한국에 그서 일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군들은, 예. 너도 나도 그저 천천히만이라면 너도 나도
1: 그렇죠.
2: 가져가서
1: 예, 예.
2: 예 언제 뭐 지체에서 집에다 두두고 먹을 새 없다는 거지
1: 그렇죠. 너나 드시니까 예예
2: 그래 예. 자꾸 붙이는 돈도 많이 드는데 이번에 왔다 갈 때 많이 가져가겠다
1: 그래도 하세요 예예 예.
2: 예, 여러 사람 게다 막 분별해서
1: 그렇죠.
2: 많이 가져가
1: 예. 예
2: 그래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오늘 배달 전화번호 전용 332-95번 연락하세요
2: 예, 예. 예.
1: 아, 건강기원입니다.
2: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감사합니다.
3: 예, 지금 저번 통수나를 먹고 저런 이렇게 진짜 난 영색이 아팠습니다.
1: 아, 심지어 어떤 협심증이 생겼네요. 예, 예.
3: 예, 영심이 아프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아플 때는 어떻게 어몸이 막 떨어진 겁니다.
1: 그렇죠.
3: 실은 어떤 죽음감이 났습니다.
1: 어, 실이고, 저리고, 바로 그렇습니다.
3: 예,
1: 예. 예.
3: 예 그런데 지금 그 약, 그 이 약을 먹고, 예, 효과가 지금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다.
1: 그렇죠. 이 제품 자체를 드시고, 심장병으로서 오래 고통을 받던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던 분들 가운데서 기본으로서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은 분들은 거의 적거나 없을 겁니다. 예.
3: 예, 그리고 내 가다가 어떤 때에 문두문 가다 길을 가다가서 심장병 벌써 그 자리에 내 앉아서 자리를 앉지 않거나 열등이 열링이 불려한 몇 번 가.
1: 어, 심각할 정도입니다. 예, 주의하지 않으면 예. 절대 안 됩니다. 예.
3: 예. 그리고 정말 어떤 입에서 역한 냄새도 나고.
1: 아, 심폐를 심한 증상이죠. 예.
3: 예. 그래서 이 약을 먹어가지고, 뭐, 예, 많은 효과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약을 보니까 거의 요즘 저 허리.
1: 그렇죠.
3: 한 10년 넘게 판고도 가격이 변하지 않고,
1: 아, 그렇습니다.
3: 지금 예. 한, 뭐니까, 9달째 더 살려고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셔. 332-95번 연락하세요. 예.
3: 예, 알았습니다.
1: 예.
3: 감사합니다.
1: 건강기원입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네, 우리 집도 여러 사람 천성심한 쓰는데 다 효과 좋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4: 예 이제 왠 앞에 부 이야기 하다시피 우리도 한국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4: 예. 예, 그게 다 효과 좋습니다.
1: 예.
4: 예, 요즘 들어왔는데, 어느 때에서 내 한 넉 달 전에 또 짜 보내달라 보내줬습니다.
1: 예.
4: 예, 심장에서 구두도 떨리고, 예, 조금 바쁘다 하면 지내 심장 뛰는 소리 숨이 차면 일도 못 했답니다.
1: 예.
4: 저는 이 약심이 떨리지도 않고 침대 좀 침대 아이터 의리를 이용 잘한답니다.
1: 아, 그렇죠.
4: 예. 예. 예. 그 약을 써봤답니다. 그거는 예, 중약이 크게 없답니다. 이건 중약이
1: 그렇죠. 없답니다.
4: 예. 예. 예. 그 약 써봤을 때 이게 전성심화 쓴 게 진짜 효과 좋다며.
1: 그렇죠.
4: 그러면은 또 이게 좀 뭡니까?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그래서 가슴이 켠다면 앞에 가슴이 딱딱 켜면 검사 못했답니다.
1: 예.
4: 이게 그 증상도 없고 예.
1: 예.
4: 그다음에 또 잠 못 자는 게 잠도 잘 자고 혈압 나쁜 게 혈압도 정상이 됐다.
1: 아, 예, 예.
4: 그리고 나도 그런 것처럼 예, 이 기침을 자꾸 하는 게 기침 말고 이 좀 목에 가래 맡은 것도 싹 없어졌답니다.
1: 심폐를 심한 증상의 개선을 많이 가져오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예, 예.
4: 예, 그래 지금 집이 농촌에 있단 말입니다.
1: 예, 예.
4: 그래, 그만 썼으면 하더라만 합니다. 이게 떨지 한국 나간단 말입니다.
1: 예.
4: 나갔거나 내 또 가죽가라고 말했던 마음도 지금 우리 할 때 영수였거나 가죽가라거나 아 거기 전에도 예, 또 저 자기 딸도 거기 있는데 자기 딸도 자기 딸만은도 예, 심장이 나쁘다면서 예, 그래 둘이 그걸 가져가겠다면서 많이 배달 받겠단다 오늘
1: 그래라 하셔 삼성에 예. 다시 껴본 연락을 하세요 예,
4: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아 예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선생님, 전 정신만 쓴디 주약이 시라프 도돌아지고 자꾸 기침도 나니.
1: 예.
5: 그다음 또 심률도 고르되고 자꾸 심경통도 생기고 증질 올라가서 자꾸 숨도 차고 이래서 내 지금 전 정신만 썼는데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아, 예.
5: 이 혈압도 애들 친구도 많이 낳고 늘상 기침 자주 나는 게 기침 많이 합니다 지금.
1: 아, 그럼요. 예, 예.
5: 뇌도 자꾸 고르자 그래 증상도 많이 났습니다.
1: 예.
5: 예, 그냥 아홉 가지 좀 더 배달받겠습니다 이거.
1: 이 제품 자체는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기본 얻게 되어 있으니까 실은 얻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심장병 치료 OTC 몽약

0: 예, 속하니까 시름 놓고 쓰세요. 예, 예.
1: 맞습니다. 수고하신. 예,
0: 건강 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당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우리 언니는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번에 왔다가 신장이 너무 10mm 그도 올라갔던 내려가고 10mm 올라갈 때는 한 101대 20까지 올라간다.
0: 어, 예, 위험성이
3: 그러니까 수금이 기타를 타고 진리 부치기도 있지. 그래서 그 치료도 많이 했어. 한국에서 치료하고 그런 아이들 이거 와서 내 또 이
0: 전통시마를
3: 먹어버려. 예. 먹어보고 전통시마를 값이도 얼마 누군가 한 통일 때 굳이 고야지. 열을 먹지. 그래서 갈 때 소문에 갈 때서 그 이게 왔을 때 세 통 먹은 게 효과 좋다 하니까 진리 부치도 이 정상 수치를 돌아오고 그리고 끝까지 그냥 기침하고 뭐 가래가 많더니 그건 그래서 어느새 얼마에 먹고 인사 없어지더라고요.
0: 마치 그거는 심장과 관련이 없는 단순 호흡계통의 문제인가 하는데 심폐열이 심해서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뿐이에요.
3: 예, 그리고 혈압조절 해야지. 혈압조절 하니까 난 것도 120을 초과해서 140, 145, 어떤 160까지 될 때 있는데 이거 뭔지 어째 혈압약도 안 먹어도 혈압조절이 영 잘 된다.
0: 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3: 예, 그래서 영 신기하다면서 야 이렇게 사오냐고 언니 뭐 다른 거 그 비싼 거 많이 싸먹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약 용서하자 하면서 이런데 어제 전화 온게 이런데 야 나를 그 어떻게 한 9통이나 18통 붙여도 안다는 것
0: 같아요. 아, 18통이면 6통
3: 붙여야지 뭐.
0: 그렇죠. 예예.
3: 예. 예, 두통 붙여도 그 도움이 또 같이 가는 게
0: 그래.
3: 예, 신장병이 그냥 아파서 그러던 게 자꾸 좋다니까 자기도 먹어보겠다 하면 둘이 먹길래 18통 9통 두 개니까
0: 예, 2개 9통 18통
3: 18통 2개 18통 붙여달랍니다.
0: 아, 그래라 하세요.
3: 오늘이 전화하면 얼추나게 붙여줄 수 있을까?
0: 아, 됩니다. 지금 빨리 전화하셔. 금방 보내줄 수 있습니다.
3: 예, 효과에 대하다 해서 다 호흡이 대단합니다.
0: 이 제품 자체는 시장에서 인정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많은 심장병 환자들을 구원한 우수한 제품입니다. 마음 놓고
3: 또 값이도 아예 변하지. 값이 지금 누군가 자꾸 그러죠.
0: 그렇죠. 예, 예.
3: 예. 예. 예. 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0: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당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심장약이네, 담원하자고.
0: 말씀하세요.
4: 저기, 그런, 이, 아무렇게나 싸먹어도 곰이 나야합니까? 나는.
0: 곰이 나야합니다. 이 제품.
4: 체질이 되나서.
0: 예, 이 제품만은 곰이 나는 분들, 지금까지는, 어제는 제가 강의한 시간만 해도 20년인데, 이 제품에 대해서 과민이 있어서 못 쓰겠다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4: 그래, 지금. 밥 먹기 전에 먹습니까? 밥.
0: 이거는 식후에, 네? 식후 30분 좌우에 드세요.
4: 네, 식후에.
0: 예, 예, 예.
4: 식후에 그러면 저기, 과민이 자꾸 와서 세 통만 싸도 된가?
0: 됩니다. 세각에 한각 줍니다.
4: 그래자고.
0: 아, 그랬어요. 세각 싸면 한, 댁은 어디 연길입니까? 위집입니까?
4: 여기 연길입니다.
0: 아, 그러면
4: 집도.
0: 아, 그러면 금방 신약대학방에 나가 사셔도 되겠네.
4: 오늘 떠나게 저기
0: 배달도 가능합니다. 배달도 가능합니다.
4: 난 나이 많이 먹어서
0: 아 그러면 33에 다섯 개 오면 연락하세요.
4: 예 33에 다섯 개 오면
0: 예예 그러면 곧 배달이 가능합니다.
4: 예.
0: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도 이 전정심한 어른이 두 개로도 냈었습니다.
0: 아 그래요.
5: 예, 쓰고 나에 지금 어떤 지방강의 심장에 대해서는 어떤 크게 근심하고
0: 아, 그 정도까지 좋아지셨네요. 예, 예.
5: 많이 대단합니다. 예. 옛날에 언니 마음대로 댕기지도 못하고 예, 이 동리들이 한번 활동 저도 나가서 활동도 못했습니다.
0: 예.
5: 이게 그래서 나는 너무 있고 어제 생각이 되면 조금 움직이게 되면 숨이 차서
0: 숨이 차서 예, 예.
5: 예, 예. 그리고 가끔 가다가 불시에 또 숨이 나게 아이고나 한참
0: 그렇죠.
5: 이런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0: 그럼요. 예.
5: 예. 안전한 나가 댕기도 근심처럼 안전시도 못하고 그러고 저기 뭔가 밤잠이라는 게 또 미내 못 왔습니다.
0: 심장. 예. 잠자기 심장 때문에 잠자기 힘들어집니다.
5: 예. 예. 이 속만 가늠어도 안 되고
0: 예.
5: 안 되는 게 지금 밤잠이 참 잘 잔다. 저도 통도 안 잔다.
0: 그렇죠. 예. 예.
5: 예. 예. 그리고 이발 가는 게 자꾸만 말라더니 이발 쓰겁고 또 냄새도 나고 그리고 둥둥다 가끔 가다가 이빨 가게 통새도 나고
0: 아 예
5: 이 정도 됐는데 그 아랍어에 다 심령을 내거든요.
0: 아, 그럼요. 치아가 흔들거나.

0: 통증이 생기거나 그런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예. 예, 그래 모르고 나는 이빨이 아픈 약도 먹고 뭐 진동 싸먹고 이랬는데 후회해볼까 그게 아였대다.
0: 예. 네. 이 치료하니까 그 모든 예. 점이 대 풀리기 시작했다 그렇죠.
1: 예, 예. 지금은 어제는 이도 한증서를 완전히 개선이 됐습니다.
0: 완전히 개선됐습니까? 예. 그렇죠.
1: 그래 예. 계속 아무래도 이 좋은 약은 뭐 계속 그나 우리는 심장뼈 이게 가지고 그나 어제는 10년 전부터 가지고 있어놔서. 이거 내 생각이 나도 지금 가장 어떤 이약 신뢰사입니다.
0: 그렇게 네? 하시 하루에 두 번 내지 한 번인데 만약에 두 개를 어떤 야두달 썼다면은 그런 다음부터는 차수를 가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알수는 내려오지 않으면 됩니다. 예예. 예. 네,
1: 그럼 오늘 9가 더 대사를 받겠습니다.
0: 아 그렇게 하시오. 예. 삼삼에 다섯 개 번 연락하세요.
1: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정신만 이 제품 자체는. 처방 자체가 우수 처방에 속하기 때문에 우수 효과를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대 중약 명처방집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중약 명처방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몽약 100대 명처방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명처방 명효과를 충족하게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혈압이 높은 분들 가운데서 혈압약은 몇십 년, 20년, 30년 드셨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나니까 혈압약 가지수를 줄였다, 알수를 줄였다, 약을 끊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는데 심장병이 100분제 92는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병 치료해서 혈압이 정상 돌아왔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가 하면 이 제품 자체는 심장에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황찬이 생기거나 혹은 또 너무 혀끝이 재빨갛게 나오거나 입술이 새까맣게 질리거나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심혈이 60부터 100 차까지는 정상 범위라 하지만 해도 이제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위험 1분의 100, 20, 30차, 30, 40차 이렇게 되는 분들 너무 적게 뛰는 분들 1분의 40몇 차 위험 심혈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전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방송 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네, 명절을 잘 보내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3: 복경 시간으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추석 기간 우리 주에서는 민속공연, 실경공연, 무형문화재 장터, 변경관광, 향촌관광 등 일련의 특색 문화관광 활동을 내놓아 문화관광시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들은 한자리에 모여 단란한 명절을 보내고 관광객들은 몰입식 민속체험 속에서 변강의 정취를 느끼며 명절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2026년 전국 우리의 명절 중추절 주제 문화 시범 활동이 일전 용정 해란대 조선종 민속휴가구에서 펼쳐졌습니다. 활동은 문예공연, 무형문화재 장터, 미식 맛보기, 민속놀이 등 여러 형식으로 연변 여러 민족이 함께 추석을 보내는 전경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용정시 안민가도 전도사회구역 당총지 부석이 등빕니다. 우리 사회구역에서는 관할 구역 여러 민족 주민들을 조직해 이곳에 와서 무형문화재와 민속놀이, 민족 특색 음식을 직접 체험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변강의 다원화와 민족 특색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훈춘시 하남가도 각 사회구역에서는 이웃축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문예합동공연,

0: 백가연, 수제 월병 만들기 등 대중들이 즐기는 형식으로 이웃 간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을 심화해 민족 단결, 이웃 화목의 짙은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연길시 신흥가도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으로 오세요 명절 주제 활동을 펼쳤습니다. 민족 가무, 찰떡 만들기, 민속문화 체험, 민족 복장 기념사진 촬영 등 체험 종목들이 잇따라 펼쳐졌고 여러 민족 이웃들은 한자리에 모여 명절을 함께 경축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또 천인 비빔밥, 민속 체험을 진행하고 특색 미식 맛보기와 투호놀이도 마련했습니다. 연길시 신흥가도에서 초청한 산동 관광객 조승미입니다.
1: 活动特别的热闹.
0: 정말 흥성합니다. 방금 조선족 찰떡 만들기도 체험하고 민족 복장을 입고 사진도 찍었으며 특색 음식을 맛보고 수공 예품도 만들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정말 화목하게 지내고 모두 열정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짙은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이번 여행이 더 의미 있었습니다. 도문시에서는 1년의 강변 문화관광 활동을 알심들여 마련했습니다. 꽃등 만들기, 중추절 수수께끼 마치기, 국풍, 깜짝 공연 등이 연이어 펼쳐졌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직접 꽃등을 만들고 시가 교류에 참여하면서 전통 명절 민속을 몰입식으로 체험했습니다. 려령대학 학생 마신풍우입니다. 저는 이번 활동의 국풍 NPC입니다. 추석 당일 도문강 광장이 정말 흥성흥성했습니다.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강변에 모여 달 구경도 하고 즐겁게 놀면서 웃음소리 속에서 전통 명절의 독특한 운치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어 저도 아주 기쁩니다. 추석 기간 디지털 과학기술과 연변 생태, 민속, 도시기억 요소를 융합한 연길 1978 예랑예술전람관은 인기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전람관은 젊은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기념 촬영과 휴식 체험 공간을 제공해 도시 야간 경제 경영 모식을 풍부히 했습니다. 1978 예랑예술전람관 운영 총감독 허건영입니다.
2: 我们这里有10个不同主题的展馆.
0: 여기에는 10개의 부동한 주제 전람관이 있습니다. 장백산 주제 전람관도 있고 등불 이야기를 통해 연변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문화 창의 놀이와 기념 촬영 구역도 있으며 커피와 음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명절 기간 2026년 연변 백사냐 달리기 경기와 왕의 영예 전민 이 스포츠 대회가 펼쳐졌습니다. 2,300여 명의 사냐 달리기 선수들은 모아산과 민속촌을 가로지르며 연변의 황금 가을 풍경을 만끽했습니다. 이 스포츠 대회는 야간 장터와 연동해 낮에는 경기 관람, 밤에는 장터 구경의 소비 전경을 구축했습니다. 추석 기간 전주 문화관광시장은 공급과 수요가 안정적인 장성세를 보였습니다. 은련 상무 빅데이터 추산에 따르면 추석 기간 우리 주에서는 관광객 연 157만여 명을 접대했는데 동기 대비 6.68% 증가했고 관광 소비는 9억 7,4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13% 증가했습니다. 상무부 업무 시스템 통일 감축 플랫폼 수치에 따르면 전주 27개 중점 상업 무역 류통 기업은 연휴 기간 루계로 4천여만 원의 매출액을 올려 동기 대비 5.5% 증가했습니다.
3: 주 16개인대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가 29일 연결해서 소집되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림송, 왕초국, 리연신, 비서장 리경문 및 주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29명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1차 전체 회의는 왕초국이 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강태민 동지 탄신 100주년 기념대회에선 중요 연설 정신을 전달 학습했습니다. 회의는 연변 조선족 자치조 민족단결 진보 촉진조례 수정초안 연변 조선족 자치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령언어문자법 실시방법 초안 연변 조선족 자치조 무형문화유산보호조례 초안 수정정황에 관한 주 16기 인대 법제위원회 보고 연변 조선족 자치조 조선족 문화사업조례 폐지에 관한 주 16기 인대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설명, 주 16기 인대 도시농촌건설 및 환경자원보호위원회 연변 조선족 자치조 도시응료수 수원환경보호조례

0: 거래, 연변조선조 자치조 광산자원관리조례 폐지에 관한 설명 및 환경보호 사업을 1층 강화할 때 관한 연변조선조 자치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안도현 음용 천연광천수 수원보호지를 설립할 때 관한 연변조선조 자치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폐지에 관한 설명을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부주장 두경국이 한 전주 민족단결진보사업 전문질문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의견 실시 정황에 관한 주인민정부 보고, 주인민정부의 2025년도 지방정부 채무관리 정황에 관한 보고, 2025년도 흙토지 보호리용사업 전개 정황에 관한 보고, 중소학교 학교 운영 행위를 규범하고 교육, 소모를 정돈하는 전문사업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주인민검찰원 검찰장 리헌이 한 지적재산권 검찰사업 정황에 관한 주인민검찰원의 보고, 연변조선족자치조 연변소관리조례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집법검사조 집법검사 보고, 정부 채무관리 정황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조사연구조의 감독조사연구 보고, 전주 촌 사회구역 두 위원회 임기 교체에서 새로 수정한 중화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과 새로 개정한 중화민공화국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을 관철 실시한 정황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조사연구조의 조사연구 보고, 조 16기 인대 7차 회의 중점 감독 처리, 건의 처리 정황에 관한 각 처리 단위의 보고, 개별 대표, 대표 자격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대표 자격 심사위원회 보고, 인사, 임면, 사항 관련 정황에 관한 주당위 조직부 설명을 청취했습니다. 임직 예정 인원들이 봉직 발언을 했습니다. 분조회의에서 회의 참가 인원들은 관련 사항을 심의했습니다. 회의 기간 연조회를 소집해 전주 흥변부민 변강 안정공고 사업 정황에 대해 전문 질문을 했습니다. 2차 전체 회의는 림송이 사회했습니다. 회의는 환경보호사업을 1층 강화할 때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안도현 음영천연광천수 수원보호지를 설립할 때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을 폐지할 때 관한 결정, 전주 민족단결진보사업 전문질문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의견 실시 정황에 관한 주인민정부 보고, 개별 대표, 대표 자격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대표 자격 심사위원회 보고, 최홍성의 사직 청구를 접수할 때 관한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인사, 임면사항, 최홍성이 연변조선족 자치조 인민정부 주장 직무를 대리할 때 관한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을 표결 채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헌법선서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관련 위원회에서는 성인대 상무위원회와 사업 연결을 잘하고 법규 초안 문서를 1층 완성하며 폐지되는 법규의 후속 사업을 잘해 대표대회에 순조롭게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와 관련 부문에서는 정치 위치를 높이고 책임 담당을 강화하며 지방정부 채무관리, 흙토지 보호리용, 중소학교 학교 운영행위 규범화, 교육 소모 정돈 등 사업을 더 힘있게 다잡아 착실한 사업 성과로 발전 대국에 봉사하고 사회적 관심에 대답해야 합니다. 전문 질문의 성과를 우리 조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추동하는 실제 성과로 확실하게 전화시켜 전주 여러민족 인민들이 단결 분투하는 양만 국면을 부단히 공고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검찰기관에서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종합적인 직능 수행을 심화하고 사건 처리 질과 효율 제고, 협동 보호 강화, 기업 봉사 최적화 등 면으로부터 착수해 전주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더 우수한 검찰 봉사와 법치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 위원회에서는 회의 심의 의견에 따라 재반 보고를 수정 완산하고 주정부 및 관련 부문에 보내 실시하게 해야 합니다. 각 처리 단위에서는 조 16기 인대 7차 회의 중점 감독 처리, 건의 처리와 대중들이 걱정하는 문제 해결을 긴밀히 결부시켜 착실한 처리 성과로 대중 기대에 답하고 민생 복지를 증진해야 합니다. 조 중급인민법원 원장 주초봉, 중공연변조교류검사위원회 연변조감찰위원회 관련 책임자, 조 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인대 상무위원회 책임자, 주인대 상무위원회 기관 첫급 이상 간부, 주인대 상무위원회 기관 주재 교류검사 감찰조 책임자와 초청받은 인대 대표들이 회의에 열석했습니다.
1: 조 16기 인대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는 29일 연조회의를 소집해 전주 흥변부민 변강 안정공고 사업 정황에 대해 전문 질문을 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림송, 리연신, 비서장 리경문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왕추국이 회의를 사회하고 부주장 두경국이 전주 흥변 부민 변강 안정공고 사업 전개 정황을 보고하고 태도 표명 발언을 했습니다. 회의에서 주인대 상무위원회 구성인원과 멸석 인대 대표 10명이 변경 향촌 특색산업 육성장대

0: 제기된 문제를 둘러싸고 일일이 답변했습니다. 질문이 끝난 후 주인대 상무위원회 구성인원들은 답변 정황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질문에 답변한 각 부문에서는 주당위의 흥변부민 변강 안정공고 모범구 건설 요구에 맞추어 주인대 상무위원회 위원과 인대 대표들이 제기한 의견과 건의에 힘써 잘 답하고 전문 질문의 후반부 문장을 잘 써나가야 합니다. 더욱 큰 힘, 높은 표준, 실속 있는 조치로 흥변부민 변강 안정공고 모범구 건설 청사진이 실제 구현되도록 추동해 변경 주민이 부유하고 변강이 아름다우며 변경이 안정되고 변방이 공고한 목표를 실현해야 합니다.
1: 최용성이 사직 청구를 접수할 때 관한 연변조선족 자치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에서 채택.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 인민정부 조직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는 최홍석의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직무 사직 청구를 접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 계속해 연변조선족 자치조 인대 상무위원회 임면 명단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에서 채택. 최혜희 주인대 상무위원회 도시농촌건설 및 환경자원보호사업위원회 부주임 직무를 해임합니다. 최혜를 주인대 상무위원회 예산사업위원회 부주임으로 임명합니다. 상관홍군의 주인민정부 부주장 직무를 해임하기로 결정합니다. 단우건의 주인민정부 부주장 직무를 해임하기로 결정합니다. 소경량의 주인민정부 부주장 직무를 해임하기로 결정합니다. 세홍성을 주인민정부 부주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합니다. 리시가를 주인민정부 부주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합니다. 우혜생을 주인민정부 부주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합니다. 장춘명의 주감찰위원회 위원 직무를 해임합니다. 류훈영의 주중급인민법원 재판원 직무를 해임합니다. 김광석을 주중급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위원 재판원으로 임명합니다. 최국의 주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 직무를 해임합니다. 림천의 주인민검찰원 검찰원 직무를 해임합니다. 전일수의 주인민검찰원 검찰원 직무를 해임합니다. 주유를 주인민검찰원 부검찰장, 검찰위원회 위원, 검찰원으로 임명합니다. 전향란을 주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리봉열을 주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사봉정을 주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1: 이어 최홍성이 연변조선족 자치조 인민정부 주장 직무를 대리할 때 관한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에서 채택.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 조직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는 최홍성이 연변조선족 자치조 인민정부 주장 직무를 대리하기로 결정합니다.
0: 다음으로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호 공고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단호건은 사업변동으로 연변주를 떠났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관련 규정에 따라 단호건의 대표 자격은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연결시 인대 상무위원회는 반홍진의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도나시 인대 상무위원회는 당진생, 희광건의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접수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관련 규정에 따라 상기 3명의 대표 자격을 중지합니다. 도문시에서 선출된 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최영국은 사업 변동으로 인해 안도현 대표단으로, 도문시에서 선출된 주 제16기 임

0: 국민대표대회 대표 왕홍윤은 사업 변동으로 인해 훈춘시 대표단으로 도나시에서 선출된 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양효빙은 사업 변동으로 인해 용정시 대표단으로 화룡시에서 선출된 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박철만은 사업 변동으로 인해 훈춘시 대표단으로 안도현에서 선출된 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진공래는 사업 변동으로 인해 연길시 대표단으로 각기 조정됐습니다. 연변초선적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명액은 327명인데 이번에 개별 대표들의 대표 자격 변동 후 연변초선적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실제 대표 수는 296명입니다. 이에 특별히 공고합니다. 연변초선적 자치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6년 9월 29일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김민혜였습니다.
1: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길 로컬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변입니다. 큰 도심 속에 명조화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3: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름다운 조국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돌째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 동방에 힘차게 날아치는 중국. 중국 꿈을 꽃피우며 새시대 열어가는 조국의 번영불강을 기원합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천리만리 수려한 금수강산, 꽃향기 온 대지 감싸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56 형제민족 한 마음 모아 따뜻한 정으로 미래를 꿈꾸네. 붉은 노을이 강산을 물들이고 찬란한 태양 높이 떠오르네. 중국 꿈 꽃 피우며 새 시대 열어가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영원하리라.

0: 북등 동림당 특별첩인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6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일상 속 건강 꿀팁과 따뜻한 공감이 숨쉽니다. 함께하는 건강 토크.
1: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장약 심내방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 전화가 열려져 있습니다. 각종 질병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모시고 장약 심내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네,
0: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내방 지금

0: 추석 명절하고 국경절 이 두 가지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전력된 특별 우리 활동을 진행합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서 드리는 그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아홉 과를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500원을 드립니다. 예, 그 외에 이번 특별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한 과를 더 중송해 드리기 때문에 아홉 과를 사시는 분들 110일 좌우 드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독일 기술로 된 나미 능량 락타털 이불 한 채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 이불은 다른 이불에 비해 특수하게 가벼우면서 발열 작용이 독특합니다. 예, 살균 작용도 해주고 이 이불을 덮고 자면 수면 질량이 많이 높아지죠.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1610원을 드립니다. 예, 그 외에 이번 특별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4곽을 증송해 드립니다. 예, 지금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리면서 한 곽이 배갈시 포장되어 온 후로 한 번도 본약 4곽을 증송해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 17곽을 사신다 할 때 7개월 드시고도 20일을 더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예, 그리고 독일 기술로 된 여러 가지 공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열도 할 수 있는 믹스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36곽을 사신다 할 때 13개월 하고도 5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4752원도 드립니다. 예, 그 외에 이번 특별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6곽을 증송해 드리죠. 예, 이 장약 심리방 예방을 소개해드리면서 한곽이 배갈시 포상되어 온 후로 36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장약 심리방 본약 6곽을 증송해드려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 36곽을 사신다 할 때 15개월 드시고도 또 10일 더 드실 수 있는 이런 양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 또 그 여러 가지 공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열도 할 수 있는 믹스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리죠.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시려고 생방송에 참가해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신다 할 때 동인당 유기농 양이젖에서 추출한 단백질 분하고 또 동인당 유기농 고칼슘 단백질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해 가질 수 있는데 한 통이 900g짜리입니다. 예, 예전에 단백질 분들은 한 통에 다 400g 짜리였습니다. 예, 900g이기 때문에 분량이 아주 크죠. 예, 추석 명절하고 국경절 이 두 개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특별 우리 활동이기 때문에 이거 맞이하면서 하는 우리 활동입니다. 예, 이런 기회를 놓치면은 이제 1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예, 저로 이 기회인데 이번 특별 우리 활동 기회 잘 이용해 드릴 것을 알려드리면서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우리 요즘 보면은 지금 고혈압성 심장병 때문에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 전화 와서 문의를 여러분 합니다. 예, 근데 이 고혈압성 심장병은 장기적으로 혈압이 높은 분들 혈압 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심장 구조하고 심장 기능이 손상받으면서 오는 질병입니다. 예, 고혈압성 심장병이 있는 환자분들 보면 호흡곤란이 오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가슴이 두근다거리고 가슴 통증이 가중해지고 예, 하지가 부조히 생기죠. 예, 엄중할 때는 깊은 밤에 호흡곤란이 나타나면서 일어나 앉아 있어도 숨을 쉬기 힘들어집니다. 예, 장기적인 고혈압으로 인해서 좌심실이 비대가 왔기 때문에 심장이 전력을 다해서 혈액을 펌프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이 심각하게 빨리 뛰는데 심장 박동이 불규칙적이 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몸을 움직여서 체력 활동하거나 혹은 정서가 격동될 때 더 명확해지죠. 예, 그리고 심장이 이완 기능이 저하되면서 폐부 혈액이 역류 장애로 인해 가지고 또 층계를 올라간다거나 빨리 걸어도 호흡이 빨라지게 되고 아주 경하게 몸을 움직여서도 숨이 많이 찹니다. 예,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고혈압 환자입니다.
0: 예.
2: 약 먹기 전에는 예, 서약인 고혈압약을 20여 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0: 네.
2: 2년 다오 당약 식내방 먹고 있는데 야득 잘 다오 이약 먹으니까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게 알리잼가.
0: 예.
2: 그래서 예.

0: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에 예,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낮에 일주일, 이열에 한 번씩 혈압약을 감량하고 예, 예. 또 선생님이 알려주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예,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1: 잘 되죠?
0: 예, 예. 지금은 예, 당약 식내밥만 먹고 있습니다.
1: 네.
0: 신경성으로 예, 뒤에서 소리 나서 예, 12년간 고생했는데 예, 한년 먹고 완전히 소리 나지 않나 너무 좋습니다.
1: 예.
0: 그리고 예, 병원에 가 검사한 것이 예, 다발성 뇌경색이라 합니다.
1: 예.
0: 그래서 그런지 예, 머리가 어지럽고 예, 머리 안에 안개 낀 것 같고 예, 가만히 누워있어도 예,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정신이 아예 납니다.
1: 아, 그렇죠. 예.
0: 예,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서 예, 어지럼증이 인차일 없습니다.
1: 인차일 없어집니다, 원래.
0: 예, 지금은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신 바짝 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1: 아, 그렇죠. 예.
0: 예, 저는 이 약을 먹으면서 예, 이 약에 대한 칭찬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집 예, 두 사람은 이 약만 먹고 지금 건강 찾고 있습니다.
1: 예.
0: 우리 부부가는 예, 그저 좀 딱 찍어놓고 예, 이 약밖에 먹는 게 없습니다.
1: 아하, 예, 이 약만 잡사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0: 예, 그래서 우리는 예, 이번 우대 활동에 배달 받아왔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예, 이번에 예, 내 동생한테 또 붙여줄까 합니다. 한국에 예. 있는데 예, 내 동생도 예, 심장이 안 좋고 예, 머리도 몇 군데 막히고 예, 관절도 예. 영 아파한다.
1: 예.
0: 그래서 예, 동생한테 붙여주자고 예, 오늘 36가 싸다고 그랬나.
1: 예. 그런 그 증상이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 예. 그 사람 그분이 쓰는 게 좋습니다. 예. 241-7979번에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우리 지금 내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지금 그 국경절 휴가기 때문에 그 우리 이 생방송 아이하고 이게 재방송으로 나가게 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약이 필요하면은 아, 전화만 하시면 241-7979번으로 전화만 하시면 집까지 배달해 드립니다. 예.
0: 예. 예.
1: 건강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죄송합니까?
1: 예, 맞습니다.
3: 예, 수고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3: 예, 저도 이 당약 심내방 오랫동안 쓰고 있는데 이 약은 참 좋은 약입니다. 그렇게도 예. 잘한 것 같습니다.
1: 잘하셨죠. 예.
3: 예, 옛날부터 서당약이 좋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아니, 진짜 써보니까 좀 진짜 좋습니다. 정말.
1: 아, 그렇죠. 써본 사람이고 사암다.
3: 예, 써본 사람이가 이야기 효과에 대해서
1: 그렇죠, 예.
3: 궁금하니까 저는 정말 노시산이 이렇게 두 번 오다 나니까 단신을 잘못 쓰고 그 다음에는 거기 얼굴 마비 언어 상해 눈이 다 덮이고 약이나 물 먹다 태그도 밥 먹다도 밥 먹기조차 힘들어 됐습니다.
1: 예.
3: 지금 이 장약 심내방 먹고 가고 싶은 데를 다 갈 수 있고 옛날엔 그 언제 거서 좀 아팠던가 하고 그 다리 시리고 저리고 막 그 통증이 나고 이래서는 거서 고생했던 게 그 고생이 언제 거서 했던가 싶습니다. 예, 예. 이 약 쓰고 나니까 이렇게 거서 좀만 완료면서 정상 사람이 다 하려고 아예 살림하는데 아무런 불편 없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예.
3: 그래서 저는 좀만 이런 주제라 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 약덕에 지금 그 언제 가슴 통증이 쏘여두고 그 다음에 숨이 차고 심혈이 빨리 뛰고 그래서 밤에는 누웠다는 숨이 딱 막혀서는 그래서 가슴 치고 바닥딱 일어나고 그래서 소리치던 이런 증상이 싹 사라지고 이 약덕에서 병원 모르고 살지 검사 수치 정상 모든 검사 수치 정상이 됐지 기혈 부족이 심해서 그래서 이 산봉 서리는 것도 심장이 그 답답하고 그 다음에는 아예 기혈 부족으로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그 다음 맥이 딱 떨어지고 요라든지 이 약 먹고 나니까 그 아픈 증상도 언제 없어졌는가 싶은 게 그래서 얼마나 홀가분한지 정말 이 약을 맨발을 선택을 잘했다 합니다.
1: 그랬습니다.
3: 많은 약을 써왔지만 예. 옛날에 약은 정말 어린 아이라면 이거는 교수가 이렇게 약 아약 상차가 많습니다.
1: 많습니다. 이 약을 드셔본 사람이구서 아, 이 약이 정말 확실하게 효과 나는 약이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3: 예, 이게 예. 정말 소장지구에서 그런 악랄한 지구에서 사토노 모든 약재가 4,500m 이상, 아니 홍경천 5,400m 이상.
1: 그렇죠. 예.
3: 소장에서 연한금을 불리는 약이 아이 네 가지나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나 들어갈까 그 약해서 어디다 말하겠습니까?
1: 그렇죠. 예.
3: 다른 약이 없는 약이제.
1: 맞습니다. 예.
3: 예. 그래 놓으니까 나 우리 좀 이 그리고 이 약은 또 특수치료료법을

0: 도시로 해서 이제 그러니까
1: 뚫러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 예.
0: 그 다음에 세계상에서
1: 맞습니다. 예.
0: 신경 활성 효과. 예. 수술해서 아이 거기서 아이 그런 뭔가 마이크 그 뭔가
1: 신경의 계통을 치료해 주는 데서
0: 아이 수복했으니까 예. 우리 내경 세계 오거나 관상동맥이 맥히거나 모든 거 뚫려주고 녹여주고 하니까 하루에 세 번씩 꼭 먹으니까 대사 이거 먹는 내내 지금 이 오랫동안 먹었는데 한 번째 이런 반복이 없습니다.
1: 이 뇌중풍이 오게 되면은 이 이 뇌신경이 파괴되는 게 있겠거나 만고할 수 없, 만고할 수 없게 손상을 많이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0: 그리고 다 해결해주니까 이 신경이 있으니까 예. 뭐 온전하게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그거고 시리고 저리고 막 하던 게 다 없고 마음대로 놀리고 얼마나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0: 그리고 이 약은 또 그런 뭔가 이저것이 제일 믿음성이 있는 건 이게 정말 아이 치료약이자 비순번호 바뀌지 않고
1: 그거 계속 그대로입니다. 계속 치료약이고 그 비순번호고 예.
0: 나라의 보물급이 약이니까 이 뭐 어디 다른 약이 어디 이런 게 있을까?
1: 그렇습니다.
0: 이런 약을 쓰니까 효과 보제 뭔가 그래서 그렇지. 저는 이 정말 하는 동안 이 약을 쓰지 말고 계속 먹자고 이번에도 또 배달 받아왔는데 아유, 내가 이렇게 나오니까 예. 우리 근신입이 안 놓여 있는데 이렇게 뇌경색이란 말, 그 심근경색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약을 써도 안 되는 게 이 약 쓰고 지금 내 태태 병원 모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1: 이거 심근경색형 관심병까지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거의 예. 서상의사가 이게 우리 약을 보면은 서상의사가 주치공릉이 그 선호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의가 또 주치공릉이 어떻다 이거 다 따로따로 써놨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서상의사이요 주치공릉의 혈액형 협심증을 치료를 해준다고 딱 쓰여있는데 서상의사는 이 혈액형 협심증을 심근경색형 관심병이라고 한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서상의사하고 중의가 병을 진단하는 방식하고 그리고 치료 방식 이런 체계가 다 다릅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중안병도 치료 를 해내니까나 지금 심근경색이 와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온 사람 후기 치료를 이거 하는 게 그렇게 좋다지 않습니까?
0: 예, 예. 옛날에는 이렇게 텔레비 광고 약이라면서 비싼 약 써봤지만은 계속 쓰는 내내 병원에 수원하고 이래던 게 그래서 바쁜 심근경색이니까나 집에 앉아 모이자 그럼 조금 증상이 있으면 그렇죠. 병원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게 이 약 쓰고 지금 병원 모르니까 예. 그 옆에서도 모두 어떻게 하고 일 없어졌는가 하고 이랬답니다. 그래서 그 시범원에 또 이렇게 뭔가 우리 신입인 그 파리로 활동할 때 싸댔습니다.
1: 예.
0: 이번에 또 이렇게 뭐 번냐고 막 해주고
1: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0: 활동 기다리자 1년 기다려야 될까 우리 그 신입인이 하고 그 시범원 우리 신입이 시범원가 예. 또 이렇게 뭔가 그 뇌경색도 있고 심장도 나쁘고 이렇게 용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단다. 그래서 그 양수가 쓰겠다 한다면서 이거 좀 배달해 달라.
1: 예. 배달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 저녁에도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또 7일까지는 그 241-7979번을 전화만 하면은 집까지 다 배달해 준다. 예. 그래서 예. 전화를 하십시오. 예.
0: 예, 두 분 예. 선생님들 국경설 연휴 잘 보내세요.
1: 아유, 손님도 잘 보내십시오.
2: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2: 네.
1: 네, 우리 이런 고혈압성 심장병을 치료해 주는 데서 장약심내방만한 약이 없습니다. 예, 우리 중이는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이 다섯 가지라고 하는데 이 다섯 가지 원인을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치료해 주고 있고 이 장약심내방 볼 때 혈압 조절을 잘해 주는 처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고혈압 치료가 아주 잘 되는 이런 약이죠. 예, 그리고 우리 이 장약심내방을 보면은 심장병 치료에서 그 제일 그 중한 이런 그런 병들도 지금 치료해내고 있는데 심장병을 치료를 하는 데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고혈압성 심장병 치료에서 치료 효과가 아주 좋은 이런 약입니다. 예.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장약 심리방 이렇게 쓰는 환자입니다. 우리.
1: 예.
3: 예. 그래서 예, 이거 어서는 선생님 강의하신 이거 어서는 6년 전 대장과 이야기, 오라제 보니까 무슨지.
1: 그렇죠, 예.
3: 강의하신 게 어서 오라한다.
1: 어제는 저희가 지금 이 장약 심리방만 소개해드린 지 5년 6개월이 넘었고, 5년 지금 7개월이 돼가고 있습니다.
3: 아, 그렇습니다, 예.
1: 이 약이 나쁘면은 근본상 이렇게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3: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많은 사람들 연변에서 심리가
1: 많이 쓰죠 이거 이 약은 예.
3: 예, 심장이 뺑이요 무슨 아 동맥경화요 고혈압에 지금 다 쓰고 있어 효과.
1: 네, 예, 그 중풍 그래서
3: 사람들
1: 다
3: 효과 보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3: 예, 그래서 우리도 그런 중에 한 집인데 하여튼 이 약이 정말 고혈압이나 중풍 환자에게는 이 약이 정말 예, 아주 훌륭한 약입니다. 우리 써보니까요.
1: 그렇죠.
3: 혈압이 그래서 엉성이 높은 것도 그것도 해결되고. 심장이 또 이제 사수까지 뛰는 것도 그것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분수 고정이, 그건 또 생각지도 못한 게 분수 고정이 엄청 좋아집니다.
1: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또 그.
1: 통한 습을 빼주는데.
3: 네, 됐습니다. 그렇게 빈비지도 해결될까요? 본인이 형 즐거워하는 약은 어쨌든 예, 면약인다. 아니, 그 면항금으로 된 약이 또 네 가지 약재가 들었지. 홍길선도 5,400m 이상이 되지, 이런 좋은 약재들이 이렇게 된 약들은 별로 많지 않다고 보니까, 그래서 이 약에 우리 손.
1: 그래, 그 중풍이 치료, 그 집에 그 남편도 그래, 중풍이 이렇게 지금 치료되어 얼마 좋아합니까?
3: 예, 그래, 그 예, 두 번째 뭔가 이게는 또, 예, 그 심다야, 심다 정말 얘기 되었습니다. 그게 더 바쁘다 하지, 막지가 올려오는. 근데 그것도 없어지거나 얼마나 지금 즐겁하고, 고혈압이 그래서 막
1: 심장이 빨리 뛰는 게 단순히 있겠거나 심장 딱 치료해주는 약 딱 써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 신경교통, 신경쇠약 증상을 치료해줘야만이 그 증상이 나사집니다.
3: 알았습니다. 예. 이건 신경을 매 완으로 정말 완으로 치료 잘합니까?
1: 우리 신경치료에서 제일 좋은 약이지 않을까?
3: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신경성 위염, 신경성 심장,
1: 예.
3: 신경성
1: 고혈압.
3: 예. 그래, 그런 게 다, 그렇게 신경을 안정시키고, 그래가, 그런 좋은 약이 호수가 들어갔고, 그래가 치료된다 말인데, 지금 또 약하게 또 주치공인도 보니까, 예. 다 중풍을 치료하고, 심장병을 치료한다고, 약하게 딱 써있는 것이니까, 예. 그 다음에 신심 가지고, 예. 믿음이 간다 말인데.
1: 그렇죠. 원래 그런 법이지. 예.
3: 그리고 또 천일적 약재, 보산적 약재가나, 어쨌든 약은 좀, 다른, 좀, 이렇게 뭐니까, 그, 이렇게 그 혈압약이라 다 떨구게 할까요? 이게 있게 되면은, 이것만 써도 혈압이 올라가 간다 말입니다, 선생님.
1: 예, 그렇죠.
3: 그래,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예, 정말 이만한 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어머니, 우리는 우리 학당에서 왔는데, 그 공기 청결기도 용 좋습니다, 예, 선생님.
1: 예,
3: 예. 예, 정말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또 그 사촌 오빠도 예, 이렇게 놓고 한번 왔는데, 이하고 좀 우리 그께다 먼저 한 이제 한 달 반 써니 용, 먼저 어렵지 않은 게 없으니까 살 것 같다. 바깥 나가 그렇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싸겠단다, 이번 오늘.
1: 예, 오전에. 우리 활동에 예. 참가하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국경절 배달하지요.
1: 예, 국경절에도 전화번호 예. 241-7979번에 전화만 하면 집까지 가져다 줍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2: 예.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내 친구 활동자매 되는 친구 하나 있는데, 어머니 그 약수 소리 많이 좋아졌다고 소리,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그런다기나 약 싸겠다 해서 내 전화드립니다.
1: 아, 예.
4: 사람이 원래 주사를 두 개를 이미 했고, 그 다음에 예. 또 심장이 아파가지고 소리, 두문두문 그래고, 그 다음에 얼음지 나고, 맥이 없고, 밥도 예. 못 먹고, 그 다음에 이거 저기나 손이 떨고,
1: 예.
4: 그 다음에 이거, 어른다 발을 떨고 이랬댔습니다.
1: 예.
4: 그래서 이제 전번에 선생님이 물어보고서 약 썼는데 지금 괜찮된다 많이 나사졌답니다. 그래고 이성이나 경력도 얼빠해서 얘 슝슝거리고 나 누기 말아 뭐 하는 게 지금은 그래도 알았습니다.
1: 아, 예.
4: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얼굴 색기라며.
1: 예. 아, 예.
4: 머리 한 발, 두 발, 탈자 그러면 하던 게 지금은 이제 정말 많이 나사졌습니다.
1: 이 약을 예. 쓰면서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나사진 그 병들이 단꺼번에 한시에 나사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 그래서 예, 한 가지, 두 가지 나사지는 게 파가 알깁니다. 아, 이거 이번 달에 보니까 이런데 나사지는 게 또 전번에 보니까, 후에 보니까 또 이런데도 나사지네. 이렇단 말입니다. 이 약을.
4: 우리로 보니까 급해할까? 아이들이었습니다. 예.
1: 예. 그게 서서히 다 됩니다.
4: 예, 살이면 못해 그래 된 게 지금은 완전 그 말이 용서하셨습니다. 잘 먹고 살자고 예, 그래입니다. 지금 밥도 잘 드시고 지금 죽는다 안 해 죽는다 죽는다 하지만 어제 집이 살아났습니다.
1: 예. 예,
4: 그 말을 했던 게 오, 나중에 먹어야 되겠다.
1: 잘 자고서 잡수는 게 그래.
4: 먹는다고, 예.
1: 예.
4: 양만 많이 먹으라고 이러면 된다고 우리처럼 우리는 그 양밖에 먹는 게 없습니다. 해랍저설이 아니다 그러던 게 해랍저설이 용서하려고 지금 무슨 그만 나도 지금 팔팔해져서 이제 지금 초수에 가서 지금 뭐 먹을 것 살라고 그래 이제
1: 아 예. 그래서 예 그 예 구분 보고서 싸겠으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4: 2417979
1: 맞습니다.
4: 받겠단다. 예.
1: 예.
4: 받겠단다.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지금 이 신경성 심장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또 그 저희한테 전화 와서 아, 이 그런 장약심리방 쓰면 어떻게 했는가 하고 문의하셔. 예, 예, 신경성 심장병이라는 거는 이 나이가 들면서 신경이 점차 약화되고 위축되게 됩니다. 예, 따라서 심장은 대뇌로부터 유래한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지배를 받게 되죠. 예, 예, 신경이 시약해지면은 심장이 조절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부성맥 증상이 유발됩니다. 예, 이렇게 나타나죠. 예, 이 부성맥이라는 그 심유리구취를 이런 거 말하는데 심유리를 고루럽지 못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 말합니다. 예, 특히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 이 심장이 갑자기 격렬하게 박동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형용하는 걸 보면은 심장이 마치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예, 일단 앞에 신경성이라 하는 게 붙으면은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예. 신경성 심장병이라든가 신경성 고혈압이라든가 또 신경성 위병이라든가 또 치료가 잘 안 되죠. 예. 예. 신경성 심장병을 치료하려면은 첫째로는 신경쇠약 증상을 해결해줘서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기능을 높여줘야 됩니다. 예. 이런 면에서 장약심리방 보면은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 가지고 신경세포를 빨리 수복해줘서 신경전달도 제대로 되게 하고 신경쇠약 증상도 치료해준다. 예, 그뿐만 아니라 상약심리방에는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기억력을 돕고 신경증상을 신경쇠약 증상을 해결해주면서 신경을 강하게 해주는 성분이 천궁이라든가 지룡이라든가 홍경천이라든가 담남성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신경쇠약 증상을 해결해줘서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기능을 높여주셔. 예. 둘째로는 기와 혀를 보충해줘야 됩니다. 예. 장약심리방이 약과기 그 주치 공능에 보면은 그 기와 혀를 보충해주는 이런 이야기라고 딱 밝혀놨고 또 그의 그 또 기와 혀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성분들이 또 여러 가지 들어갔습니다. 예, 홍경천이라든가 또 황기라든가 당귀라든가 천궁 또 소홍화가 들어갔습니다. 예, 그 외에 이 장약 심리방을 볼 때 여러 가지 그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을 치료를 해 주는 데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이야기죠. 예,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신경성 그 심장병으로 고생 하시고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이 장약 심리방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지금 장시식 노공 때문에 또 고생하시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뇌중풍이라 할 때 크게는 그 하나는 이 그런 그 대뇌의 혈관들이 막혀서 일으키는 이런 질병하고 또 대뇌 혈관이 터져서 일으키는 이런 질병을 이렇게 말하는데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게 또요 어떤 분들 지금 진단 받고 보면은 나는 지금 장시식 노공이 그 왔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장시식 노공 약을 먹으면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는가 물어보죠. 예. 이 장시식 노공이라는 거는 뇌경색 중의 한계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주요하게 대뇌에 깊숙한 곳이 작은 동맥이 경화가 오고 또 노폐물이 가라앉거나 혹은 혈전 형성으로 인해서 혈류가 차단되면서 뇌조직 극부의 허혈성 괴사가 발생되면서 뇌혈관이 막히는 이런 병입니다. 이 장시식 노공 을 치료를 해 주는 데서 우리 지금 장약 심리방을 쓴다 할 때 치료에서 독특한 또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약이죠. 예.
2: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5: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1-7979

자,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른스럽게 행동해야 한다기보다 물의 흐름처럼 자연스럽게 자신과 타인의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아주 서서히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기분에 휩쓸리기보다는 타인의 태도를 이해하려고 하고 게을러지려다가도 마음을 다잡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조금 둥글게 하려고 노력하고 자, 그렇게 조금씩 나아지면 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채널 종합 채널 한어 뉴스 종합 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과 문예 생활 방송, 교통 문예 방송, 관광 방송 그리고 전매치 뉴스 취재 편집 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에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개 내용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양호한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 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경영, 기업 영업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조회하고 료의할 수 있겠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 0433-508-5115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하여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었을 경우 입찰자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왕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조회, 료의할 수 있겠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 0433-508-5115번이 되겠습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개어떤 대로부터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으며 도나 왕청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자, 저녁에는 2, 3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낮에는 5, 6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2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14도입니다. 우리 주 공기온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 신나게 웃으면서 털어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도 웃음 속에서 인생의 진리를 느껴볼까요?

0: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열어봅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두 상인이 살았습니다. 한 명은 우산을 팔고 자 한 명은 신발을 팔았다고 합니다. 우산 파는 사람은 매일 비가 오기를 바랐고 또 비만 오면 입이 귀에 걸렸죠. 신발 파는 사람은 매일 날이 개기를 바랐고 날만 개이면 발이 땅에 닿을 새가 없이 바빴습니다. 자 누군가 우산 파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1: 당신은 서로 맞은편에 살면서 한 명은 비를 바라고 한 명은 날이 맑기를 바라는데 이거 서로 어색하지 않아요?
0: 자 그러자 우산 파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1: 어색할 게 뭐가 있어요?
2: 비가 오면 내가 우산을 팔고 날이 개이면 그이가 신발을 팔아 우리 둘 다 굶지는 않습니다.
0: 자 그 사람이 다시 신발을 파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1: 그럼 당신은요? 당신은 날이 개이기를 바라고 그이는 비가 오기를 바라는데 둘이 싸우지는 않나요?
0: 신발 파는 사람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2: 고 싸울 게 뭐가 있어요?
0: 하늘이 비를 내리는 건 내가 어쩔 수가 없고 하늘이 날이 개이려는 것도 그이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한 가지는 압니다.
1: 뭔데요?

신발 파는 사람은 지붕에 앉아 신발을 팔았다고 합니다. 다 누군가가 물었죠. 이런 상황에서도 장사를 하십니까? 신발 파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니까 또 장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물속 있는 사람은 비를 막을 우산이 필요하고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갈 신발이 필요합니다. 우리 둘은 하나는 하늘을 말고 하나는 땅을 맞죠. 우리는 날씨를 통제할 수 없지만 비 속에서 우산을 팔지 아니면 지붕에서 신발을 팔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답니다. 무엇이든 나 자신이 하기에 달렸고 노력하기에 달린 것이 아닐까요?

자, 두 번째 이야기 함께 열어가 보겠습니다. 친구가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마지막에 세 명이 남았는데요. 면접관이 세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회사에 만약에 불이 났는데 당신은 단 한 가지만 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사람이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 자료를 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말했습니다. 회사의 재무장부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차례가 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요, 불을 끄겠습니다. 자, 면접관이 잠시 뭔가하다가 말했죠. 불을 끄겠다고요? 하지만 당신은 단 한 가지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말했죠. 맞습니다. 저는 불을 끄겠습니다. 고객 자료는 다시 만들 수 있고 재무 장부는 복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을 끄지 않으면 회사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두 분이 말한 것들은 불 타고 있는 그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먼저 뛰어들어야 할 그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릅니다. 저는 밖에 있으면서 소방서에 전화할 수 있답니다. 자, 면접관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을 채용하겠습니다. 나중에 나는 친구에게 물었죠. 진짜 그렇게 생긴 거 맞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친구는 원래는 사장님을 구하겠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너무 뚱뚱해서 내가 업을 수 없을까봐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나는 사연들과 여러분과 함께 웃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자,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요, 여성 최초로 프리츠크 건축상을 받아 건축계 여성 이 서사의 시작을 알린 자하 하드디, 한우말로는 자하 하디드의 이야기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1950년 이라크에서 태어난 자하 하디드는 독창적이고 또 실험적인 디자인으로 아주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이 자연에서 많은 영감을 받음과 동시에 자연의 경계를 허무는 그의 건축물은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그는 여성 최초로 세계적인 건축가 반열에 올랐고 그녀가 취득한 모든 이 건축물은 이 대부분 이 경쟁으로 획득한 도전에 의해 얻은 결과물이었습니다. 하디드에게는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었습니다. 하디드가 어릴 때 그의 마음을 설레게 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바그다드의 사원과 궁전의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살과 습지에서 본 우물 위에 떠있는 수상 가옥이 그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감명이 후에 탁월한 건축물 제작의 근원이 됐답니다. 하디드는 1920년대 러시아 건축가들의 영향을 받아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디자인으로 이름을 알리며 건축 이론가로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너무나 독특하고 실현되기 어려운 건축물 덕분에 그는 종이 건축가라는 꼬리표를 10년 동안 달고 있어야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독일에 있는 한 가구 공장의 회장 롤프 필바움이 공장 시설 안의 소방서 건물을 그에게 주문하면서 비로소 도면 위의 설계가 실제 건축물로 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돌로 된 번개라는 별명이 붙은 비트라 소방서는 날카로운 모서리와 하늘로 치솟는 기세를 가진 미래주의 건축물로 아주 커다란 주목을 받았습니다. 새가 날개를 펴고 나는 것 같은 외관을 지닌 소방서 건물은 동화에 나오는 상상의 그림과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상상 속에 머물 수 있는 건축 외형을 현실에서 실제 건물 모양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아이디어와 열정이 머릿속에서 맴돌기만 하면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자, 이후 하디드는 런던을 주 무대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신의 비전을 도발적인 건물로 표현했습니다. 2000년대부터 자하

하디드 시대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컴퓨터의 등장으로 비현실적이고 비판받았던 설계가 드디어 실현 가능한 시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비트라 소방서, 로젠탈 현대미술센터, 그리고 광주 오페라 하우스 등 하디드는 마음껏 본인만의 세계를 펼쳐나갑니다. 그의 작업은 초기 이 프로젝트의 딱딱한 모서리들을 유연한 형식으로 바꾸면서 벽들과 바다, 그리고 천장들이 섞이고 확장돼 마치 물 흐르듯한 구조로 변모돼 나갔습니다. 이는 최첨단 컴퓨터 프로그램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와 시공 기술이 조화를 이룬 결과로 그 특유의 파격적이면서도 부드럽게 부유하는 역동적인 공간 미학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그의 건물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형태로 유명합니다. 그의 결과물들은 매우 독창적이면서 건축을 콘크리트와 강철의 전통적인 수학과 공학의 관습에서 해방시켰고 혁신적인 미술과 진보적인 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의 유롱 유형론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건물의 기하학을 급진적인 새로운 미학으로 전환하는 데 길을 열었습니다. 자하디가 남긴 집념의 정신은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자하 하디드는 한계와 편견을 극복해서 여성 최초로 세계적인 건축가 반열에 올랐기에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려고 보듬으려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마디 더 둥글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어른스럽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 대한 이런저런 경험이 우리를 서서히 진정한 어른이 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건강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김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고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함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열선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김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현대병원에 대해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영길시 현대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병들을 놓고 말하면 일반적인 병들도 물론이지만 특별히 이난병, 난치병,

0: 병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진단은 있어도 치료가 매우 어려운 병들을 가리킵니다. 또 어떤 병들은 증상은 확인한데 진단이 또 내려지지 않아서 많이 고생하는 이런 분들 영길시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데 치료한다 하는 데는 아무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몇십 년 동안 연구 개발해낸 독특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 치료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세포재생요법으로 나온 부강주사요법 있고 그리고 또한 면역각성요법 이 특수한 치료 방법이 개발돼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가 어려운 여러 만성질환, 퇴행성질환 그리고 특별히 또 면역성질환이 면역성질환 하면 지금 진단은 있어도 어디 가나 확실한 방법이 없는 병들을 말합니다. 여기에 뭐 류풍숙 관절염을 비롯해서 홍반낭창 경피병, 건조종합증 그리고 피부에 흔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또 널리 알려진 건선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진단은 있는데 그 방법이 확실하지 않아서 확실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늘 증상을 공제하는 격소치료, 격소연고제라든지 또 그리고 면역억제제 같은 것으로서 증상을 공제하는데 면역을 억제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1: 네.
0: 왜 면역을 억제해야 되는가? 들어만 봐도 이게 참
1: 이해가 안 되죠.
0: 납득이 될 수 없습니다. 면역은 강화해서 내 몸을 지켜야 하는데
1: 네.
0: 그런데 우리 몸의 면역이 체계가 이것이 고장이 나서
1: 네.
0: 외부의 나쁜 바이러스 세균 같은 거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조직을 손상주는 이런 병인데 너무 과하게 손상주니까 면역을 또 억제하고
1: 네.
0: 면역을 억제하니까 또 외부의 세균 바이러스 같은 것이 또 진입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것을 병용 조절 잘 하면서 치료하지 않으면 오히려 또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얘기 드릴 것은 쇼그린 증후군이라는 이 병이 또 무엇인가? 건조종합증이라고도 부르는데 역시 자가 면역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계통기가 자고적으로 공격해서 자신이 외분비선을 공격함으로 눈이나 침샘의 분비를 억제하는 이런 것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주로 안구 건조증, 눈이 빡빡하게 마른다 하는 증상이 있고 또 입안이 말라서 그래서 눈에는 결막염, 각막염이 잘 생기고 또 소화선 분비를 억제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2: 뭔가 우리 집에 남편 어서는 지낸 날 알 맞는데 뭔가 몸으로 뭐 활막염이 있으면서 잘 걷지 못한다.
0: 네.
2: 그리고 왜 무릎이 붓겨서 번들번들하고 얘 뭔가 뭐 너무 뻘긋뻘긋 쓴다.
0: 예, 염증이 있는 편입니다. 예.
2: 그리고 통세 색이 나고 얘 걸자면 아파서 막 숨이 넘어가는 것 같다면 이럴 때다. 그래서 내게 통세 나서 그 자기를 붙이냅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지금 보강수사제법을 지금 세 번 받았습니다.
0: 아, 이미 세 번 치료했습니까? 예.
2: 그래서 선생님 저 중하니까 네 번, 네 번까지 받으라면 이랬 때다. 근데 지금 가겠는데 국경절은 어떻게 갈까?
0: 아, 국경절에는 1일부터 4일까지 휴식입니다.
2: 예.
0: 예, 다음부터는, 예, 저 5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병겁니다.
2: 이제 요새 되니까 나 4일 세우고 가면 되겠습니다.
0: 예? 4일까지, 예. 4일
2: 예, 이제 요새 된다, 예.
0: 예.
2: 그날에 예약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요새는 많이 나왔어. 너도 걸른 게, 지팡이를 짚고 지내, 뭔가, 묵지 않을까나 지팡이 짚고 다니다가 용사에서.
0: 남보기, 예.
2: 예, 지팡이 짚고 다녔습니다. 굉장히 요즘에는 세번 받고 나가 지팡이를 아예 짚고 됐는데, 걔도.
0: 전형적으로 염증 표현입니다. 예, 벌겋고 예. 붓고 예, 열도 나고 예. 예, 걷기가 불편하고 예, 이런 염증 아마도 평소에 뭐 드시는 약도 써봤겠고
2: 예, 예. 써놓었지 뭐.
0: 그렇죠. 그래도 예. 별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예. 예, 이미 치료받아서 효과를 봤다면 이 치료는 환자분한테 예. 잘 맞는다고 생각해야 예. 됩니다. 예.
2: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이렇고 꽃이 앉지 못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 들어도 그나 수술이 댕겼어. 어디 댕겨도 수술이 댕기고 병원 댕겨도 수술이 댕기고 이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랬지. 공공버스 안쓸 때라고 이 방귀를 버리게 해서 아프지 않다면서니.
0: 예.
2: 너무 효과 지금 잘 봐서 내 지금 한 번 더 가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네 번째 오라 가려고 예약해서 그랬다.
0: 예. 국경절 휴식 끝난 다음에 265-2120에 예. 전화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2: 예. 그때 인사 전화 드리고 가겠습니다.
1: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3: 우리 동생 신랑이 엽수간판 터스리 돼서리 다리에 줄이 떠치고 응심이 내려하는 것 같은 병원에서 수술하라더란다.
0: 좀 엄중한 정도였습니다. 예, 협착이 그래. 너무 심하면 예 수술하라 합니다.
3: 예, 그러니까 아이하고서리 지금 현대병원 치료로 이전 두 번 받았는데 그래서 이 응심이 내려앉는 것 같고 다리에 줄이 땡기고 앉았다 섰다 하는 게 지금 많이 편리해서 지금 반갑습니다.
0: 네.
3: 예. 예, 이 다리에 줄 다 땡기고 저녁에 잠도 잘 수 있고 예.
0: 네.
3: 예. 이제 5일부터 출근한다니까 5일날로 예약에 가자 그린다.
0: 네. 예. 저 265-2120에 연락해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네, 말씀하세요.
4: 예, 우리 행부가 그런 저 언니가 요추판 투치돼서 야소돼서 예, 그런 저 수술을 병원에 가 전면 검사한 게 수술을 하라더란다. 그런데 지난 바빠서 수술도 안 하고 겁이 나서 어제 면세도 있단 말입니다. 여친 76인데 그래놨다. 나의 겁이 나. 앉기도 바쁘고, 뛰기도 바쁘고, 지내지, 진도 못한다. 그래서 한번 가서 현대병원에서 주사 맞았습니다.
0: 네.
4: 보통은 말 떨고, 조금씩 집행이 짓고서 걸린 게, 오늘까지 일주일인데, 이제 그러면 올날에 쌍발하면, 그럼 또 열할이 되겠습니다.
0: 예, 됩니다. 예, 그렇게 가도 됩니다.
4: 예, 그러면 올날에 예약하고 가겠습니다.
0: 네. 네, 그렇게 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5: 아이신이 퇴행성 관절염에서 무릎이 아파가 걷기 힘들고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래서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를 두 번 받았습니다.
0: 두 번이
5: 통증이 좀 많이 가라앉고 걷기도 좀 다리도 좀 많이 심해지고 이래서 국경조의 신랑이 오나도 쌍벌한다니까 오나를 예약해 가자고 한다.
0: 네, 그렇게 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6: 아, 저는 허리 너무 나빠서 허리가 계속 간절히 또 무슨 일이에요. 풀친 게 지금 아픈다 그래서.
0: 허리만 아픕니까?
6: 네, 허리가 구부리고 세실하기도 바쁜다.
0: 언제 상한 적이 있습니까?
6: 예, 네, 상한 적이 있습니다. 자전거 타다 대가지 이게 그때 좀 치료를 했었습니다. 뭐 꼬야 또 바로 그랬는데 이랬었는데 지금 와서 또 아프단 말입니다.
0: 예.
6: 그래서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습니다. 한 번은.
0: 예.
6: 효과가 알립니다.
0: 그때는 아마 주간판 탈출로 진단 받았겠죠.
6: 예, 예.
0: 예.
6: 그래 현대병원에서 이거 치료를 하니까 더 가서 치료를 하겠는데 예약하다 그랬다.
0: 예. 저 국경절 기간에는 1, 2, 3, 4 휴식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예, 265-2120에 연락하시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6: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7: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0: 네, 말씀하세요.
7: 예, 전문에 예, 우리 고모 허리 아파서 그 부강수사를 맞은 게 예, 영 좋다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무릎 관절이 영 아프다만 이제 이렇게 그 어느새 비오는 날이면 무릎이 영 통증이 난다.
0: 예, 비오는 날이 작거나 하면.

0: 것만 더 할 수 있습니다.
1: 예, 예, 뭐, 세상 무릎, 양쪽 무릎이 상태나다 말인가. 그래서 국경도 후에, 그러니까, 이들을 가서 그 부광주사랑 것도 마다보다 된다.
0: 예, 그렇게 예. 하세요.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말씀하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예,
3: 저, 우리 아들이, 저, 아이, 저, 집에 분이 한 사람이, 예, 지금 있는데, 우리 아들이 가서 거기 가서, 예, 치료할 적이
0: 흥미로운. 집에 분이 하는데 왜 아들이 가서 치료합니까?
3: 아니, 우리 아들이 치료했다고.
0: 예, 무슨 병입니까?
3: 비염, 비염.
0: 예, 비염으로서 예. 치료받았습니까? 예.
3: 예, 그래, 예. 그 소리 듣고서 한 분이가 예, 저, 예, 우리와 같이 가보겠다고 소리 예약해달라 해서 그래.
0: 비염 치료받은 예, 이 아드님 보고 또 다른 분도 역시 비염입니까?
3: 예.
0: 예. 예, 비염 현대병원에서 치료 잘합니다. 부강주사료법으로 예, 예 치료해드립니다.
3: 예, 예, 그 예약해달라고.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4: 네, 우리 집에서 현대병원에 갔어요. 두 번 치료한 게 지금 아까 용 떴습니다.
0: 어디가 불편해 그럽니까?
4: 여차간 협작증이 있었어요. 이 엎드려서 물건도 듣지 못하고 엎드려서 심근도 못 내고요. 너무 그저 엎드려서
0: 주간 협착증이 있습니까? 예. 주간 협착증은 앞으로 허리 구부리는데 큰 장애 없습니다. 예.
4: 그게 뭐냐 탈출인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0: 예.
4: 예, 세수도 못한다. 구부리지도 못하고. 그래 이제 현대병원에 가서 두 번 치료한 게 전에 마음대로 굽히고 또 뭡니까? 병원 가기 싫어한다. 그래놨거나 어느 때 이 개인병원에 갔거나 거기서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말하다 협착 뛰어왔다 이러더란 말입니다. 큰 병원 아예 간다 말입니다. 근데 병원에서 잘한다가 예, 내 효과적과 가서 치료한 게 효과 좋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엎드려서 신김 내고 그래서 이 그 엎드려서 물건 쓰고 세수도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그럴 수 있습니다. 6월 5일부터 쌍발한다가 그날에 가서 또 한 번 더 치료하면 용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날 치료하자 그랬는데.
0: 네, 그렇게 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0: 말씀하세요.
5: 네, 제 한 가지 좀 문의하기죠.
0: 네.
5: 우리 오래비 밤에 잠을 못 자고 수면제 먹은 지 이미 20년이 됩니다.
0: 잠을 잘 자죠. 예.
5: 예. 깨끗하게 기억이 어째 없어져서 예.
0: 예.
5: 아, 금방 한 것도 잘 모르겠고. 자꾸만 한 말도 하고 이것도 막 기억이 진해 없어 나이는 어린데 이거 어찌겠는가 근심합니다. 그래서 네 선생님과 혹시 이렇게 자지 못해 수면제를 20년 먹은 사람도 이거 부강치료요법 해서 될 수 있을까?
0: 예, 그 며칠 전에 제가 얘기 드렸는데 잠에 관해서 예, 지금 잘 자지 못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 지금 집에 분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도 그렇고 이 잠 자지 못해서 잠 들기 힘들고 잠에서 자주 깨어나고 또 너무 일찍 깨어나고 예, 이 다 수면 장애입니다. 그러면 모두 오고서 인침 선택하는 게 수면제인데 수면제 뭐 어떤 거 아부더름 씁니까? 뭐 어떤 거 씁니까?
5: 아니 아부더름 아 더
0: 강한 거 예.
5: 예, 예.
0: 쓰다 보면
5: 아, 더 시에구 소리 이름이 뭐인가 하면은, 잠깐만 있으셔, 네, 보기셔. 어느 거 쓰는가 하면, 저기, 이 한 거 쓴다. 시반 패를 쓴다. 한날에 반할 답 쓰는 거.
0: 예.
5: 예, 그래서 이렇게, 그래, 영 답답해 하니까, 내 부강 치료요법으로 너무 이남 뼈도 할 치료할까, 혹시나 어떻게 했는가 안 해서, 그래서 문의하는 겁니다.
0: 그래서 잠만 그렇고 무슨 다른 그 이상은 없습니까? 우울하거나 뭐.
5: 아니,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0: 예, 잠만
5: 예, 사람이 똑똑합니다.
0: 예.
5: 예.
0: 예, 이런 저 병들이가 흔히 수면 장애로부터 시작되는 경우 많기 때문에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예, 예 수면제 쓴다는 거는 그래서 잠을 억지로 자게 할 뿐이지. 예.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쓰다 보면 점점 강한 약을 선택하고

0: 또 수량
1: 아부서를 썼는데 예, 지금 안 돼서 지방 재를 쓴다. 예, 예, 그 말이 옳습니다. 예. 예.
0: 그 다음에는 예. 또 재량도 처음엔 적게 쓰다가 자꾸 증가해도
1: 자꾸 자량합니다.
0: 예,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떼지 못하니까 예, 예, 그게 수면제 이전이라는 게 아주 위험합니다. 많이 쓰다 보면 우리 신체 장에 해가 아주 커집니다. 적어도 낮에 정신이 흐릿하고 막지 못하고 예? 간장 신장에 대한 손상이 오고 예, 뭐 차는 모는지 모르겠지만 차 운전하다 보면 아주 위험하고 예,
1: 예 차는 아예 못
0: 예, 이렇게 그것도 이래서 듣는 말이 다 나쁘기 때문에 내 끊어야 되겠다 할 때는 끊기 매우 어렵습니다. 예, 갑자기 못 끊습니다. 예, 예 끊는 데는 한쪽으로 치료 받으면서. 윤길씨 현대병원에가 치료받으면서 수면제 용량을 조금 조금 감소해 됩니다. 한 번에는 툭 끊지 못하고 한 며칠에 한 번씩 조금 조금 끊어서 끊을 수 있게 합니다.
1: 그럼 좋습니다. 그럼 우리 어려비리 그러니까 10월 5일부터 정상 상발입니다. 예?
0: 네 맞습니다.
1: 예, 그러면 그때 우리 어려비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0: 네.
1: 내가 문의해. 내 너무 용하다고 가라라고.
0: 예.
1: 그랬다가 이제 나이 어린 게 마지막에 치매 오면 눈이 단다 하는 예.
0: 그렇습니다. 모든 병이 이게 예. 수면이라는 게 사람이 밤이면 에너지 재충전하는 시기에 잠을 잘 자야 잠이 보약이란 말이 있듯이 이 못 자면 건강상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예, 하루빨리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1: 예, 그러면 오늘날 우리 어렵게 가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3: 예, 저도 어째가 이제 배가 무슨 것 때문에 나이 자꾸 드니까 전제 배이 더 많아지고 내 밀기 다 저 치료해도 말 잘 안 나옵니다.
0: 예.
3: 나는 그 현대병원에서 정말 허리병도 좀 많이 나서지고 다리 퇴행성 관절도 이거
0: 이미 치료받았습니까?
3: 예, 치료받았습니다.
0: 예.
3: 그래서 이제 방송마다 비염도 있고, 예. 어쨌든 이제 공부에 하다면 한 번 더 가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배우니까 한 번 더 배우자고, 예. 5일날에 여행하겠습니다.
0: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연세 들면 몸에 한 가지 병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예. 두 가지, 세 가지는 적어도 가지고 있고, 예.
3: 예.
0: 예, 많으면 다섯, 여섯 가지 이상 병, 또 그 병에 관계되는 약까지 쓰다 보면 또 약 선택도 대단히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예.
3: 그게 현대병원이 어쨌든지 이래 다른 데서 못된 거, 그 가서 지금 많이 효과 보니까, 예.
0: 예.
3: 네, 정상에서도 많이.
0: 예, 믿음성이죠, 예.
3: 예, 믿음성이 좀 많다, 예. 그래, 또 돈도 크게 아이 무지.
0: 네.
3: 예. 그러니까, 예. 내견이 합당하다만.
0: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4: 예. 우리는, 형제님 또 세 분 조카, 가자네, 가자 이래. 어떤 장애부터 이렇게 그 구강사료법이 필요해서 정말 한 번도 안 나서 보였고 정말 야 세 번 네번 맞을까 누구나 다 좋다
0: 다 효과를 보셨습니까? 예
4: 확실하게 야 어쨌든 야 돈도 크게 들도 했고 약도 먹고 먹지 있는 그런 역시도 없고 예,
0: 예.
4: 그래서 열흘 열할 일 이틀 한 번씩 그래 가지 그래서 한 달에 좀 풀 걸리면 그 치료 잘 되지 그래서 그 마을이 우리 언니네 그 마을이 사람이다 어제 또 전화 왔습니다. 전화 잘 들어보는 애한테. 그래서, 국경도 세고, 그, 쌍마을 날에 올날이라 하는데,
0: 네.
4: 그날에 두 분이 같이 가겠답니다.
0: 아, 예.
4: 아주 맞춰서.
0: 그렇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예, 닫아서서 다.
4: 사실 다 됐단 말입니다.
0: 아, 예.
4: 그러니까 그런데, 업대에서 누릴 곳이 있겠습니까, 선생님?
0: 그렇죠, 예.
4: 네, 중간다 말입니다, 뭐, 그런 게. 그래 예약하자 그린다.
0: 네 그렇게 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4: 네
0: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0: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 관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계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결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으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결시 현대병원은 연결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치료하기 어려운 그 자가 면역성 질병 쇼그린 증후군, 예, 이것은 알기 쉽게 얘기 드리면 건조 종합증입니다. 예, 이것도 우리 몸이 자가 면역의 질병으로서 면역 계통이가 차고적으로 자신이 외분비선을 공격해서 병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흔히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게 눈이 빡빡하게 마른다는 증상, 입안이 마른다. 예. 흔한 것 같지만 일반 안약으로 눈이 마른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네. 인공 눈물을 아무리 떨궈도 눈이 그냥 뻑뻑하고 그리고 입안이 말라서 음식 넘기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예, 눈이 마르기 때문에 각막염이나 결막염이 잘 생기고 소화액 분비가 감소함으로 소화불량이 쉽게 옵니다. 네. 그리고 이 면역력은 자꾸 떨어짐으로 해서 폐염도 잘 올 수 있고 신우신염에 피부에 감염, 예, 예, 등등의 세균성 질환에 쉽게 이완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역이 떨어지면 악성 종양에 잘 걸립니다. 예, 즉 암증도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한테 옵니다. 그 다음에 림프종이라든지 백혈병 발생이 일반인보다 두 배 내지 세 배 높습니다. 네. 신체 여러 가지로 염증이 생기고 위축이 생기고 분비 기능을 상실해서 예, 림상 증상으로 여러 가지로 예, 어느 한 기관만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 손상, 예, 그뿐이 아니라 전신의 증상이 또 나타날 수 있고 마치 류풍수 관절염처럼 관절의 증상도 있고 예, 관절이가 뻣뻣하고 강직되고 예, 그리고 피부는 자반이 잘 생기고 피진이 잘 발생합니다. 또 내장까지 침범해서 폐, 신장, 간장, 혈액계통, 예, 그리고 폐, 빈혈 예, 등등 여러 장기 침범, 예, 또 환자 본인을 놓고 말하면 늘 피곤하고 매겹고 장기적으로 미열이 발생합니다. 지금 현재 이학으로 자가 면역 질병은 근치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그래서 면역 억제제로서 증상을 공제하는 것을 위주로 합니다. 네.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은 보습제로서의 자꾸 마른다 할 때에는 보습제로서 수분을 유지해주는 작용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려운 병 배체투병, 예, 백색병이라고 부르는 병인데 예, 구강이나 생식기 점막에 반복적으로 궤양이 생겨 화끈거리고 예,

0: 풍증사. 예, 이것도 환자로 놓고 말하면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현재 이학으로서 잘 낫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호르몬제 먹으면 증상은 좀 공제됩니다. 하지만 용량을 좀 줄이거나 끊기만 하면 바로 또 더 높게 재발됩니다. 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 어려운 자가면역성 질병 연결시 현대병원에서는 이런 그 제일 어려운 문제, 예,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한테 또 치료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1: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총서기가 사천대학 전체 사생들에게 회신했습니다.
0: 평안중국 건설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가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 추가화 동지 탄신 100주년 기념좌담회가 북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0: 중국환경발전국제협력위원회 2026년 년차회의가 열렸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최근 중공장 총서기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사천대학 전체의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회신해 사천대학 개교 130주년을 맞아 전체의 교직원과 학생, 광범위한 동문들에게 축하를 전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서부에 뿌리 내리며 교육을 발전시키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사천대학의 훌륭한 전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에서 홍색 혈맥을 이어받아 문과, 리공과, 의과의 교차융합 우세를 발휘하고 신시대 국가 전략에 봉사하는 데 앞장서 모범을 보이며 교육 강국, 과학기술 강국, 인재 강국 건설을 위해 적극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사천대학의 전신은 1896년에 설립된 사천중소학당으로 우리나라 서남 지역에 가장 먼저 세워진 대학 교육기구입니다. 최근 사천대학 전체의 교직원과 학생들은 습근평 총서기에게 편지를 보내 학교의 발전 과정과 교육 성과를 회보하고 조국 서부에 뿌리 내려 교육 발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때 관한 의지를 표했습니다.
1: 본 방송국이 9월 29일 CCTV 속평 신시대 국가 전략을 위해 봉사하는 데서 앞장서 본보기 역할을 해야를 방송했습니다.
0: 더 높은 수준의 평안중국 건설에 관해 내린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는 평안중국 건설의 중대한 의의와 실천 경로를 깊이 있게 설명했고 참석한 대표들과 전국 종법 전선 그리고 광범한 당원 간부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국가 전반의 안보관을 확고히 관찰하고 네 가지 한층도 목표에 초점을 맞추며 평안중국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지속적으로 열어가야 한다고 한결같이 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18차 당대회 후 평안중국 건설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둬 이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사회가 안정되고 질서있게 유지되는 좋은 국면이 한층도 공고해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에 하나로 되었다고 표했습니다. 사람들은 평안중국 건설이 이룬 역사적 성과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과학적 지침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요한 지시에서 초벌과 예방을 병행하고 근본적인 것과 표면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는 데 주력하며 법치 지탱과 과학기술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 체계와 역량 구축을 강화하고 공공안전 사무관리 수준을 높이며 사회 사무관리 체계를 개선해 각종 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함으로써 국가가 더욱 안전하고 사회가 더욱 질서있게 운영되며 사무관리가 더욱 효과적이고 인민이 더욱 만족하는 방향을

0: 향해 지속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속의 중요한 지시는 신시대 새로성의 평안중국 건설을 잘 추진하기 위한 중점 과업을 명확히 해줬고 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표했습니다.
1: 추가화 동지 탄신 100주년 기념 좌담회가 9월 29일 북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중공조항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조락재가 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추가화 동지는 중국 공산당의 우수한 당원이며 오랜 시련을 겪은 충성스러운 공산주의 전사이며 무산계급 혁명가이며 중국 공산당 제14기 조항정치국 위원, 국무원 전 부총리, 제9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역임했습니다. 중공조항정치국 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장국청은 좌담회에서 추가화 동지의 빛나는 일생을 추모했습니다. 장국청 부총리는 신념이 확고하고 당에 충성하는 정치적 품격, 실사구시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업무 기풍, 과감히 개혁하고 책임을 감당하는 분투정신, 소박하고 엄격하게 자신을 단속하는 추가화 동지의 훌륭한 풍모를 따라 배워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새로운 더 큰 기여를 계속해 나아가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정종래 부위원장이 좌담회를 주재했습니다. 좌담회에 앞서 조락재 위원장은 추가화 동지 유가족을 접견했습니다.
0: 9월 29일 오후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이며 중국 환경발전국제협력위원회 주석인 정솔상이 북경에서 열린 중국 환경발전국제협력위원회 2026년 연차회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정솔상 부총리는 습금평 생태문명 사상의 지침 아래 중국의 생태문명 건설은 큰 성과를 거두었고 국제사회의 폭넓은 인정과 높은 찬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5차원의 전망계획 기간 중국은 경제사회 발전에 전면적인 친환경 전환을 다그칠 것이며 친환경 초탄소 발전 목표는 더욱 적극적으로 설정되고 과제와 조치는 더욱 강력해지며 제도 체계는 더욱 온밀해질 전망입니다. 아름다운 중국 건설은 반드시 새로운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정솔상 부총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려면 각계가 손을 맞잡고 친환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솔상 부총리는 세 가지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실질적인 행동으로 친환경 저탄소 발전을 추진하여 전 세계 기후 사무 관리와 생물 다양성 보호에 더 많은 확실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부여해야 합니다. 둘째,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친환경 생산력을 육성하고 친환경 저탄소 과학기술 난제 해결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산업의 디지털화, 지능화와 친환경화의 심층 융합을 촉진해야 합니다. 셋째, 개방과 협력을 통해 전 세계 환경 및 기후 사무 관리를 개선하고 친환경 일대로의 공동 건설을 고품질로 추진하여 친환경 발전의 성과가 각국 이민에게 더 잘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정솔상 부총리는 제7기 중국환경발전국제협력위원회 위원 그리고 조문가들의 중요한 공헌을 높이 평가하며 중국 정부는 제8기 중국환경발전국제협력위원회 설립을 공식 승인했음을 밝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중국환경발전국제협력위원회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두가 아름다운 중국 건설과 전 세계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지혜와 힘을 계속 보태 주기를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중국 환경발전국제협력위원회 중립위원, 조문가, 관찰원 등 400여 명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9월 29일 개최한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좋은 출발 계열 주제 소식 발표회에서 농업농촌부 관계자가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 농업농촌 현대화 가속화와 농촌 전면 지능 추진에 관한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올해는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의 첫 해로 농업 농촌 발전은 안정 속 성장, 안정 속 호전의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식량은 안정적 증산을 이루어 전년도 식량 풍작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상시화 정밀 지원 관측 체계, 정책 체계, 업무 기

0: 제가 기본적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아름다운 농촌 건설이 착실히 추진되고 농민 소득이 꾸준히 증가하여 농업농촌 현대화가 새로운 확고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5차 5개는 전망계획 시기 우리나라는 농업을 현대화 대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촌을 갈수록 아름답게 건설하며 농업 현대화 기본 실현과 농촌이 기본적으로 현대 생활 조건을 갖추는 데 중대한 진전을 이루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에 우리나라는 생산량과 품질을 함께 중시하여 농업 종합 생산 능력과 품질 효율을 제고하고 상시화 정밀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빈곤 퇴치 공략 성과를 지속적으로 다지고 확대하며 과학기술과 개혁의 이륜 구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농업농촌 현대화를 다그치고 농민 대중이 체감하고 접근할 수 있으며 지역 실정에 맞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아름다운 농촌 건설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1: 공무원포도 판공실이 9월 29일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좋은 출발 개를 주제 소식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과학기술부 관계자가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 과학기술 강국 건설 추진에 관한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는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관건적 공략기입니다. 국가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 수준 대폭 제고를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삼고 과학기술 혁신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치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 과학기술부는 6가지 방면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잘 수행하게 됩니다. 기초를 강화하여 원천 혁신 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하고 과학기술 강국의 근본을 튼튼히 다지며 공략을 잘 추진하여 핵심 기술 공략전을 잘 치르고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의 안전에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한편 산업을 육성하여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과학기술 혁신으로 신품질 생산력을 이끌게 됩니다. 민생의 혜택을 주고 과학기술 혁신에 의지해 더 좋은 우수 제품과 봉사를 제공하여 민생 복지를 증진하고 체계를 강화하여 각 방면의 자원과 역량을 더욱 통괄하여 국가 혁신 체계의 전체 효능을 제고하며 협력을 촉진하여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개방을 추진하고 글로벌 과학기술 공동체를 구축할 것입니다.
0: 중국 공농홍군 장정 승리 9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장정 조제 전시가 9월 29일 북경 중국 공산당 역사 전람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위대한 원정 중국 공농홍군 장정 기록물 전시는 중앙기록보관소 소장품을 위주로 한 230여 점의 소중한 장정 기록물 문헌을 집중 전시했으며 중공중앙이 서금에서 철수하기 직전 공산국제와 전략적 이전 문제에 관해 주고받은 전보 홍군 장정기 정서본 초고 등 많은 기록물이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설산 초지 중국 공농홍군 장정승리 90주년 기념문물 특별전은 홍군이 설산을 넘을 때 신었던 천신발, 초지를 지날 때의 반토막 혁대, 군민의 깊은 정을 보여주는 휴대용 당기 등 270여 점의 문물, 기록물과 관련 전시품을 전시하여 관객들이 신앙의 힘을 깨닫고 위대한 장정 정신을 계승 발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1: 전국 가을 곡식이 잇따라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각지에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방면의 조치를 병행해 가을 곡식 풍작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각지의 비호 수확은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길림성의 올해 비호 재배 면적은 1260만 모에 달합니다. 송원시 홍광농장에 개량된 킬로미터 단위 장방형 논에서 벼가 풍작을 맞이했습니다. 길림성은 올해도 농지 평탄화, 수로망 정비, 스마트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여 염알칼리성 토지와 밥표화된 땅을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우량농지로 개량함으로써 식량 풍작의 기반을 계속 다졌습니다. 복권성 각지의 벼도 차례로 수확기에 들어갔습니다. 영덕시 순영현은 논이 불규칙 쪽으로 분포되고 면적이 작으며 경사와 고도차가 큰 지형 요건에 맞춰 농기계 구매 보조금 민생 혜택 정책을 정밀하게 시행하고 산지

작업에 적합한 각종 농기구의 20에서 50%의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여 기계화 작업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각지의 옥수수도 잇따라 성숙해 수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산동성 료룡 지평구에서는 옥수수 수확기가 논을 오고 있습니다.

0: 수 단위 면적당 생산량 향상 시범선에서는 대형 수확기가 이삭 따기, 곱질 벗기기, 달곡 작업을 한 번에 처리합니다. 최신 북도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신형 라선 장치를 탑재한 이 수확기는 수확 효율을 크게 높였을 뿐만 아니라 옥수수 나달을 흘리는 것을 효과적으로 줄여 알곡 하나하나를 창고에 거둘 수 있도록 보상했습니다. 대두 수확은 전면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흥룡강성 5대련지 대두 대규모 단위 면적당 생산량 향상 기술 직접 시범구에서는 기계화 수확 작업이 서둘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곳은 품질 제고와 생산량 증대를 목표로 모든 생산 단계의 표준화 관리 통제 체계를 구축하여 작물 생산량 향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 국경설이 다가오면서 전국 각지가 새롭게 단장되어 곳곳에 경쾌하고 화목한 명절 분위기로 자음쳤습니다. 오성 붉은기가 바람에 휘날렸습니다. 내몽골 후코트에서는 골목길부터 삼림공원까지 중국공이 가을 하늘과 장엄한 산천을 배경으로 아름답게 어우러집니다. 광동성 광주에서는 도시 거리를 거닐면 고풍스러운 기루와 진붉은 국기가 서로 어우러졌습니다. 중경시 유중구에는 2000여기의 오성 붉은기와 정성껏 꾸민 화단 경관이 주요 간선도로 핵심 상권 강횡단교에 설치되었습니다. 안위성 흡연의 휘주 고성 안에는 오성 붉은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꽃과 록지가 곳곳을 장식합니다. 운남성 문산의 동산 공원에서는 시민과 관광객이 길이 24m, 너비 16m의 대형 오성 붉은기를 펼치고 우렁찬 노래소리로 아름다운 축복을 전했습니다. 사천성 성도, 산서성 태원, 호북성 의창 등지에서도 오성 붉은기가 바람에 휘날리며 국경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 꽃이 만발했습니다. 복건성 복주의 주요 공원에서는 국경절 주제 꽃 전시회를 선보였고 흥룡강성 대경에서는 여러 품종의 꽃이 도시 광장과 공원을 수놓고 있습니다. 명절 시장은 매매가 활발합니다. 하남성 중모 농산물 집산지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실어 나르는 대형 화물차들이 입구에 길게 줄을 섰고 성류, 밀감, 키위 등 과일의 재고도 풍부했습니다. 신강 우름치의 꽃시장은 판매 성수기를 맞아 천여종의 화초가 소비자의 다양한 구매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국경절을 앞두고 향항의 거리 곳곳에는 진붉은 오성 붉은기와 특별행정구 구기가 개항되었고 주요 번화가와 간선도로 양옆에는 대형 국경절 홍보 그림이 세워졌습니다. 여러 사회단체에서는 전통 공예 체험 등 문화행사를 열어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문의 출입경 통상구 주요 거리, 공원, 광장 등에는 진붉은 오성 붉은기가 바람에 휘날리며 국경절 경축 표호와 서로 어우러져 경사스럽고 활기찬 국경절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0: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올해 국경절 연휴 기간 교통출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월 1일 출행 인원은 연휴수로 3억 4천만 명에 달해 평시 인원의 약 2배에 이를 전망이고 렌터카 출행량도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운수부는 지능형 판단 시스템을 가동하고 공안과 교통경찰 등 여러 부문과 협력하여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에 인력을 사전에 배치함으로써 경미한 접촉사고를 즉시 처리해 도로 출행 정체를 줄일 계획입니다. 철도 부문은 16일간의 추석 국경절 연휴 공동수송 방안을 앞당겨 시행하고 1, 2, 3, 0, 6 빅데이터에 따라 인기 방향의 열차를 즉시 증편했습니다. 연휴가 다가오면서 여러 고속철도 신규 로선이 개통 운행에 들어간 가운데 경항고속철도 운항신구 상구 구간과 서유고속철도 서안 안강 구간은 9월 29일 모두 연휴 열차 증편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연휴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국내 특색 관광도시의 항공 여객 흐름은 이미 빠르게 증가했고 국제선 항공권 예약량은 동기 대비 22.5% 증가했습니다.

0: 주요 항공사들의 수송력은 충분하여 밀항 료객수가 역사상 같은 기간 최고치를 다시 경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사천대학 전체 사생들에게 회신했습니다. 평안중국 건설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가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추가화 동지 탄신 100주년 기념 좌담회가 북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중국 친환경 발전 국제협력위원회 2026년 연차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쟁 유산 속에서 평화의 답을 찾다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네스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군 노르망디 상륙 해안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인증의 가치는 단지 역사적인 군사적 승리에 도장을 찍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를 위해 소박하면서도 깊은 진리를 다시금 상기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최고의 전쟁 유산은 결코 승리의 영광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평화로 가는 답을 품고 있습니다. 1944년 6월 6일 미영 군대를 조력으로 한 연합군 선발 부대는 영국 해협을 건너 프랑스 노르망디에 상륙해 유럽 대륙에 제2전선을 열었고 독일 파쇼의 멸망을 앞당겼습니다. 이 전투의 역사적 무게는 이미 세계 반파쇼 전쟁의 기념비에 새겨져 있으며 해안가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전장 유적은 이 기억을 담고 있는 실물 좌표로 되었습니다. 노르망디의 긴 해안선에는 에트르타 상디산의 기이한 풍경도 있고 도빌 해변의 한가로운 분위기도 있습니다. 상륙 유적 지구는 언제나 무겁고 엄숙한 기품을 풍깁니다. 썰물 후에 오마하 해변 모래밭은 평탄하고 광활하며 절벽 후 잔디 언덕은 조용히 바다를 내려다보고 옛 벙커는 모래 언덕에 묻혀있고 포탄 구덩이는 푸른 풀에 덮여져 있습니다. 이번에 등재된 유산지는 센강 연안을 따라 약 80km에 걸쳐 있으며 유타, 오마하, 골드, 주노, 소드 다섯 개 상륙 해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독일군 대서양 방벽 공사, 전장 흔적, 군사 장비와 군인 묘지도 보존되어 제2차 세계대전 서부 전선의 완전한 역사적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이 요소들은 함께 뛰어난 문화 경관을 이루며 1944년의 역사적 사건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후세가 이러한 사건들을 지속적으로 기념해온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 유네스코 상임대표 알렘 갈비는 노르망디 상륙은 세계적 충돌에서 전후 평화와 안보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국제적 위기와 국지적 충돌이 잇따르는 현재 이 유적지의 세계유산 등재는 특히 중요한 현실적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 노르망디는 이미 지역적 속성을 넘어 세계적인 공공기억의 장소로 되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이곳을 찾습니다. 국가 원수가 참석하는 공식 기념식에서부터 매일의 조기 개양, 묘비 참배, 학교 주최 답사, 그리고 매년 6월 6일 해안 전역에서 열리는 민간 기념 행사에 이르기까지 전쟁 기억은 전시장에 갇혀있지 않고 해안가의 일상생활 속에 담겨 있습니다. D-Day는 일반적인 군사작전 암호에서 노르망디 상륙의 전용 상징으로 되었고 다섯 개 해변의 작전 명칭

0: 군사 지도에서 현실 지리로 들어왔으며 고전 영상 작품들도 끊임없이 대중의 인식을 재형성하여 국경을 초월한 문화적 공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연합군이 피와 목숨을 대가로 되찾은 이 땅에서 독일 방문객은 오랫동안 방문객 규모에서 선두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교전국은 같은 해안에서 고개를 숙여 추모하고 역사를 직면합니다. 라캉부 독일 군인 묘지는 1950년대부터 국제 청년 캠프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독일과 다른 유럽 국가의 청년들이 묘지 관리를 하도록 조직하고 역사 현장을 매개로 전후 화해를 추진하며 세대를 이어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평화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반면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교과서 검정을 통해 침략 역사를 지속적으로 희석하고 미화하며 정치인들은 14명의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있는 야스군의 진자를 거듭 참배하며 전후 국제 질서에 공공연히 도전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화해의 길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르망디의 계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직 역사를 직면하고 책임을 담당할 때에만 옛 전장이 진정으로 평화 교육의 장소로 전환될 수 있고 침묵하는 해변이 진정으로 미래를 지키는 평화 유산으로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 유산 속에서 평화의 답을 찾다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권에서는 습금평 국정운영으로

0: 전함 재사건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서로를 향해 다가가는 따뜻한 다리를 놓은 북경 내몽골 취업 량방향 선택 채용 박람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글로벌 시장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 신에너지 오토바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만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리구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오늘 이 시간에는 당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중공조항의 결의에 관한 설명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중국공산당 100년 분투의 역사적 경험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는 당의 용도를 견지하고 인민지상주의를 견지하며 리론혁신을 견지하고 독립자주를 견지하며 중국의 길을 견지하고 천하를 품는 것을 견지하며 개척혁신을 견지하고 과감한 투쟁을 견지하며 통일전선을 견지하고 자기 혁명을 견지해야 한다는 등 근본적이고 장구한 지도적 의의가 있는 열 가지 방면의 역사적 경험을 개괄했습니다. 이 열 가지 방면의 역사적 경험은 체계적이고 완전하며 상호 연결되는 유기적인 전일체로서 당과 인민의 사업이 끊임없이 성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보장을 제시하고 당이 시종불패의 지반에 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을 제시하고 당이 시종 역사적 능동성을 장악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시하고 당이 선진성과 순결성을 영원히 유지하면서 시종 시대의 앞장에 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 열 가지 방면의 역사적 경험은 장기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쌓은 소중한 경험이고 당과 인민이 함께 창조한 정신적 부로서 반드시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하며 신시대의 실천 속에서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시대의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는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의 달성을 중심으로 해 전당은 바위 틈에 깊이 뿌리내리는 대나무의 강인한 의지로 기성 목표를 힘써 실현하고 백리길도 90리를 반으로 잡는 명석한 두뇌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반드시 당의 기본리론, 기본노선, 기본방략을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단계에 입각해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며 인민이 부유한 나라, 강성한 나라, 아름다운

0: 나라 건설을 유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반드시 인민대중과의 혈연적 연결을 영원히 유지하고 가장 광범한 인민의 근본 리익을 끊임없이 잘 실현하고 수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반드시 우환히 살고 안락에 죽는다는 말을 명기하고 항상 먼 앞날에 대비해 위험을 경계하며 신시대 당 건설의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반드시 후계자를 양성하는 근본 대계를 잘 다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당 전군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은 지난날의 고난과 찬란한 업적을 잊지 않고 오늘날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며 미래의 위대한 꿈을 이루겠다는 각오로 역사를 거울로 삼고 미래를 개척하며 업무에 정진하고 굳센 의지로 전진함으로써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동지들, 이번 전원회의의 주요 임무는 이 결의를 심의하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당중앙의 요구를 관철 실시하고 역사와 현재, 미래를 일관시켜 파악하며 깊이 사고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며 모든 정력을 집중하고 지혜를 모아 건설적인 의견과 건의를 내놓음으로써 함께 이번 전원회의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결의문 수정 작업을 원만히 완수해야 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이어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건호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서로를 향해 다가가는 따뜻한 다리를 놓은 북경 내몽골 주협 량방향 선택 채용 박람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내몽골 자치구 2026년 가사봉사 종사자 사전 교육 및 북강 가사봉사 종사자 시범 양성반 수료식과 가사 취업 량방향 선택 채용 박람회가 북경 거연지가 가사 양성기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내몽골 수강생 80명에게 500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수요와 공급량측의 고품질 취업을 위해 서로를 향해 다가가는 다리를 놓았습니다. 신린 골맹 출신 조생화는 주문형 직무지정 교육을 통해 양로 간호 기능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만족스러운 일자리도 찾았다고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이후 북경에 안심하고 남아 일하며 북강강사 봉사의 명성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내몽골 수강생 80명은 10일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마치고 수료했습니다. 북경과 내몽골 두 지역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문은 우수 가사봉사기업 23곳을 조직하여 취업 량방향 선택 채용 박람회를 열고 수강생들에게 일자리를 정밀하게 매칭해 제공함으로써 배운 기술과 직무 요구가 정확히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 수강생 73명이 가사봉사기업과 취업의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로해안대 따르면 북강 가사봉사는 내몽골 자치구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문이 중점적으로 육성한 자치구급 특색 로무 브랜드입니다. 북경의 로인과 아동 가사봉사 시장 수요를 겨냥하여 올해 농목민 183명을 두 차례로 나누어 교육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산모와 영아 돌봄사, 양로 간호사, 아동 동반 돌봄사 등 3대 인력 부족 직업 종류입니다. 북경 전문가들은 이론 정밀 강의 플러스 실제 현장 실습의 이중 교육 모델로 수강생들이 배운 내용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활용하여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이 끝나면 바로 취업, 수료 즉시 근무를 실현했습니다. 현재까지 100여 명의 농목민이 북경에 남아 성공적으로 취업했고 월 수입은 일반적으로 7천 원 이상이며 일부 최우수 육아사와 아동 동반 돌봄사의 월급은 만 원을 넘습니다. 내몽골 자치구 인력자원사회보장청 농목민업무처 루병처장은 자치구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문은 직무수요 플러스 기능교육 플러스 기능평가 플러스 취업봉사의 네 가지를 하나로 프로젝트형 교육 모델을 혁신적으로 시행해 산업발전에 적합한 고급기능 인재대우를 육성하고 북강 가사봉사 특색 로무 브랜드의 영향력을 높여 전국 가사봉사 시장의 고품질 발전에 강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향후 일자리 연계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취업봉사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고 내몽골 수강생들이 북경에 남아 안정적으로 취업하여 소득을 늘리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3: 그렇지.
2: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3: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이후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1: 뉴스 초장.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글로벌 시장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 신에너지 오토바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중경국제박람센터에서 전기 오프로드 오토바이 한 대가 전시를 마치자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어 복고풍 전기 오토바이, 도심 통근형 전기 오토바이, 고성능 전기 오토바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전시 부스에서는 배터리, 모터, 지능형 제어장치 등 부품도 해외 구매자들이 특히 주목하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온 구매상 에르난 올기는 각 전시 부스를 오가며 삼남, 빈삼, 게이 카이웨이, 규룡 등 신에너지 오토바이 브랜드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는 전기 오토바이가 바로 미래의 대세라며 중경에서 중국 오토바이 산업의 활력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신에너지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대한 남아메리카 국가 소비자들의 수요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콜롬비아에서 새로 등록된 오토바이가 100만 대를 넘었습니다. 특히 유류 가격 상승은 중국 전기 오토바이의 해외 시장을 더욱 넓혀주고 있습니다.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제24회 중국 국제 오토바이 박람회가 중경에서 열렸습니다. 전시장 면적이 19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1,120개 기업이 참가했고 전 세계 100개 이상의 오토바이와 전기자동차 브랜드가 등장해 3,000대가 넘는 차량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80여 개의 국가와 지역에서 온 수천 명의 해외 구매자와 전문 관람객이 참관했습니다. 중국 오토바이 산업의 중요한 풍향계인 올해 전시회는 새로운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신에너지, 오토바이와 배터리 전기, 지능형 제어 등 관련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중경은 중국의 중요한 오토바이 생산 기지입니다. 전국에서 생산되는 오토바이 3대 중 한 대는 중경에서 생산됩니다. 현지에는 규모 이상 오토바이 완성차 기업 60곳과 규모 이상 부품 기업 431곳이 집적해 있고 전기 오토바이의 현지 부품 조달률은 60%를 넘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기간 중경의 전기 오토바이 생산량은 312만 7천대로 동기 대비 63% 증가했습니다. 대배기량 내저 오락용 오토바이 생산량은 27만 5천대로 동기 대비 54.5% 증가했습니다. 유류와 전기가 병행 발전하는 모습이 중경 오토바이 산업의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업사슬의 전환도 동시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종신산하 신남, 흠원산하 빈삼, 계위 등 브랜드는 신에너지 분야 진출의 속도를 내고 있고 신능한 중창신항, 간복리튬전지 등 배터리 기업들도 신기술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중국 오토바이 상회 장홍파 비서장은 신에너지 오토바이가 여러 국가와 지역의 도식 유통체계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업계는 친환경화, 지능화 방향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신에너지 오토바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신에너지 차량의 활용 장면이 전면적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계위그룹 산하 EJI 브랜드가 전시한 하임맥스, 태령의 비활유성 X9 등 모델은 도시간 장거리 주행과 도심 통근을 겨냥했습니다. 아폴로 RFN 경기용 모델은 이미 81개 국가와 지역에 수출되었습니다. 중경 규룡과학기술 오프로드 전기 오토바이는 유럽과 미국 시장을 깊이 공략하고 있고 제품은 60개의 국가와 지역에 판매되어 연간 판매량이 5만 대를 넘습니다. 중국 공정원 원사 진청천은 전기 오토바이 산업의 대발전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자동차 전동화가 걸어온 길은 오토바이가 참고할 수 있고 복제할 수 있으며 심지어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완성차와 배터리 기술은 이미 전면적으로 성숙했습니다. 신에너지가 가져온 변화는 업계 신흥 세력의 진입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설립된 장설 오토바이는 이전에 대배기량 유류 오토바이로 빠르게 시장을 개척했고 지금은 전기 오토바이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설 오토바이 창시자 장설은 이미 전기 오토바이를 만들기 시작했다면서 이 분야의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연구 개발은 실질적인 추진 단계에 진입했고 전기 오토바이 분야 진출에 필요한 관련 진입 요건도 확보했습니다. 설립된 지 겨우 2년 남짓한 새 브랜드인 장설 오토바이가 전기 오토바이 분야에 진출했다는 점은 신에너지가 일부 기업의 제품 선택에서 오토바이 산업 전체가 선택하는 중요한 기술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 오토바이 상회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중국 오토바이 완성차 수출량은 1,336만 대, 수출액은 88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중 라틴 아메리카 지역으로의 오토바이 수출은 약 670만 대로 동기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중국 오토바이 상회 류훈 부회장은 중국 오토바이의 해외 진출이 제품 수출 중심의 초기 단계에서 현지화를 심도 있게 추진하는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올 9위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도시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택배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전기 오토바이 시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중경의 수

0: 추출 데이터는 신에너지 산업의 해외 진출 활력을 입증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경의 전기 오토바이와 전기자전거 수출량은 11만 7천 대로 동기 대비 130.5% 증가했고 수출액은 5억 1,5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66.6% 늘었습니다. 한 번의 오토바이 박람회를 통해 산업 변혁의 큰 흐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완비된 완성차 제조, 핵심 부품, 지능형 연구개발 등 전 산업체인 우세를 바탕으로 중경은 중국 오토바이 산업의 해외 진출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중국 오토바이 산업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이 오토바이의 도시에서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업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1: 험준한 설산 고원에서 탄생한 고대의 지혜를 담은 장이향은 만성병과 이남병 치료에서 독보적인 장점을 갖고 있어 세계인들을 놀라게 합니다. 연결시 덕길종의 진료소는 장의학과 현대의학을 융합시키는 특색을 바탁으로 전성혁신, 표준화를 중심으로 하며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의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이 특색 있는 진료기술로 주요 질환을 집중적으로 치료하여 뛰어난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덕길종의 진료소에서는 장기적으로 풍부한 장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을 갖춘 장의 전문가를 모셔서 연변준의 환자분들에게 전면적이고 정확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덕길종의 진료소에서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전통의학의 지혜를 계승 발전시키고 고품질의 진료와 약품으로 환자분들에게 건강과 편안한 삶을 선물합니다. 덕길종의 진료소 지점은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 50m 되는 곳에 있습니다. 예약 및 문의 전화는 852-7111번, 852-7111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떡길 중의 진료소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저녁 6시부터 6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열선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고 덕길 중의진료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연길시 덕길 장의진료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부터는 장의진료소라고도 또 부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먼저 우대 활동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연길시 덕길장의관하고 덕길장의진료소에서는 공동으로서 국경철을 맞으면서 5년 만에 예, 우리 감로보물급 장약 예, 가장 큰 특별 우대 행사를 진행합니다. 치수의 전주환하고 런칭창주에 런칭망주하고 조주다시 이 네 가지 감로보물급 장약은 약재의 조합이가 아주 특별합니다. 그리고 제조 공정도 아주 엄격하고 약성이 부드러우면서 적용 범위가 아주 높습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4대 이 보물급 장약은 아주 신기하면서도 신비로우면서도 귀중한 이런 보물급 장약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는 국가 무형문화 유산으로 인증된 국가 비밀 특허가 있는 이런 제조 기술로 제조한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보물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300년 이상 되는 국가 대기업인 감로 장약 유한 회사에서는 예, 우리 5년간 우리 덕길 장약방을 믿고 찾아주신 연변 환자분들을 예, 위해서 지금 4대 보물급 장약 특별 우대 행사를 진행합니다. 예, 우리 4대 보물급 장약에서 치수의 전주완하고 런칭창주에 런칭망주에하고 조주다시 각각 10곽씨 사시는 분에게는 5곽씨 드리면서 조주다시는 또 각각 1곽씨 또 더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 행사 기간에는 우리 덕길장의진료소에서 감로장의 선생님이 진찰 비용을 받지 않고도 진료해드립니다. 예, 바로 과호비를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덕길 장약방하고 덕길 장의 진찰부에서는 예, 우리 국가 대기업인 감로 장약

0: 유한 회사에서 초빙한 감로 이학 대표하고 감로 장의 선생님 두 분이 환자분들이 진찰하고 약물이 배합 그리고 치료 과정 등이 종합적으로 책임지고 또 관리해 드리기 때문에 안심하고 또 장약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길 씨 덕길 장약방하고 덕길 장의 진찰부에서는 감로 장약 회사의 이런 통일적인 영도 하에서 조직 구성이라든가 의료 대여 약품이 제공하고 현대 시장 발전 방향이가 체계적으로 규범화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신다 할 때에는 우리 덕길 민족의학유한회사를 찾아주시면은 고품질 약품하고 서비스로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삶을 지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연길시 덕길 이 장이 문진부라 할 때에는 우리 전통 장이 핵심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현대화 사회 현대화하고 시장화의 뚜렷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라 할 때에는 전통 장애학이 진단하고 치료 본질 그리고 공익성 성격을 유지하면서 운영 방식이라든가 복무 대상 그리고 발전 방향 등면에서 현대적인 이런 탐색을 진행합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하시오.
2: 예, 좀 손이 좀 나빴어. 콩팥이 좀 나빴어. 이건 고생하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좀 몇 년 동안 치료도 세게 했는데 그리 효과를 봤는데 이 서문에 의하면 이 세상에 그런 이사 선생님 오셔서 지금 그 장기 진료소를 꾸려서 이거 와서 신청한다 했어요. 영 기뻤어요. 장이 약도 좋거니만 이사 선생님 왔다니까 영 호기심이 끌렸어요.
0: 더 시름 놓이죠.
2: 예, 호기심이 걸려서 진찰하고 보였는데 확실히 선생님이 먼저 순서 먼저 이 선생님 이 복무 태도가 영 좋습니다.
0: 맞습니다.
2: 진찰을 여기서 세심하게 하는 듯 세심하게 어느 이사보다 세심하게 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복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우리 간 사람들이 병을 고친다는 이 신심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막 진찰을 하고서는 이 허리가 그냥 아프고 옆구리가 겨우고 아프고 그래서 이 손이 아프다고 선생님 대고 딱딱딱 짚어내면 어째서 손이 아프고 손이 어디 아프겠다는 그 증상 그래서 딱딱 짚어낼 때가 있었어요.
0: 맞습니다.
2: 예. 예, 그래서 이 선생님 영용하고 나 이런 생각 강간에 들으면서 영 신심이 생기더란 말을 길을 치료받고 한 번에 예, 약수다 먹고 이 선생님 이 친구하고 약물을 결합하더구만.
0: 예, 맞습니다.
2: 이게 그 친구도 영 다른 이사보다 다릅니다. 영 신기하겠어요. 영 치문이니까 영 시원한다. 그 아픈 부위가 영 시원한 감이 나고요. 그래 아프지도 않습니다.
0: 예. 침이 형태부터 다릅니다. 도구가 외적 의료법을 하는 이 도구가 다 다릅니다. 우리 중리들이 쓰는 것과 다 다릅니다.
2: 예, 예. 그리고야 태도가 어떻게 좋은지 그래서 자꾸 가서 보이겠어요. 그래서 나도 이번에 가서 한번 보는 게 효과 영어 알립니다. 지금.
0: 예.
2: 그리고 지워진 게 아예 아프고 허리 세게 아파했어요. 그게 허리도 막 허리가 집어넣고 막 그래서 침 놓고 하는 게 영 나서서 나한테 한 번 더가 보이자 합니다 지금.
0: 예, 침도 놓고 예, 그 여러 가지 의료법이 다 합니다. 마사지도 하고 토이나도 하고 예, 뭐 목욕 의료법이랑 방혈 의료법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의료법이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장희 선생님 이제 환자분이 얘기하다시피 이 술만 좋은 게 아니라 이덕도 좋고 그리고 마음이가 영 순수하고 깨끗한 이런 부입니다. 예, 모셔오기 아주 힘든 분을 모셔왔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예,
2: 이런 이 사람 모셨는데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0: 네, 예, 그래서 이 그 지금 아무리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 분들은 예, 덕길 장애 진료소로 찾아가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2: 우리 갈 때는 동물 한 분도 아프다는 동물 있어 허리 세게 아픈 동물 있습니다.
0: 네,
2: 아프고 그냥 십년 있는 그 이사 또 이 동무한 그 동무도 같이 가더라고요.
0: 예. 그저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에 이런 통증이 있는데는 이 장애 치료가 최고입니다.

0: 혹시 뭐 그런 거 들어왔을 때 영이 높습니다.
1: 맞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이 장이 지금 진찰 과정이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 10명밖에 못 뽑다. 그래.
0: 예약해야 돼.
1: 예, 8527111번에 예약하고 가십시오.
0: 8527111번이.
1: 예, 예, 일제 세계.
0: 네,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이렇게 한 유비에 대해서 유아빠 많은 고생했습니다.
1: 네.
3: 예, 위 아프다 하면 이렇게서 고추 먹은 것처럼 우르르 하고 예, 사람이 사래기 먹게 예, 앓고 예, 어떤 때는 위 짱하다 하면 되게 요구를 꺼지 막 아픔에 구슬 짜고 걸렸습니다.
1: 네.
3: 근데 이번에 이 덕길 그 약방에 그 진화사를 뿌린 게 서장 선생님이 왔다고 해서 예, 거기가 진화로 봤습니다.
1: 네.
3: 이게 진화로 본 게 형효과 또렷하게 나타난다.
1: 네.
3: 예, 첫
2: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네. 여보세요.
1: 예, 예.
3: 예. 예. 계속해 향수트란 말입니다. 예.
1: 맞습니다.
3: 그리고 예, 강아도 그렇게 진심으로 잘했고 예, 진국도 참 잘했습니다.
1: 예, 마. 그저 보통
3: 아픈 게 아니라 영시 그런 감이 듭니다.
1: 예, 보통 여기서 환자분들이 예. 말하는 예, 아 의사 선생님이 정말 마음이 곱다 이런. 예, 평가를 할 수 예. 있는 사람입니다.
3: 예. 예. 그래서 예, 이 환자들이 천천히 해주고, 시간 촉박도 아예 받고, 환자들 하여금 선생님들 예, 호기심을 가게 하고, 믿음이 예. 가게 하고, 예.
1: 예.
3: 어떻게 환자들인데 대해서 예, 지극한 이런, 정말 관심을 봐주는데, 예, 봐주는데 대해서, 우리 환자들이, 야, 이런 선생님도 정말 있구나.
1: 네.
3: 어디 가는 것도 시간 촉박에 의해서, 쓱쓱쓱쓱 꿀을 써주고, 그것도 처방해주고, 그것도 이랬는데, 이 선생님이 태도가 특별히 다른 선생님보다 쌉니다.
1: 네.
3: 이 환자들이 툭 가게 되면, 호기심이 쏠리고, 예, 그게 믿음이 가게 되니까, 이 병도 예, 그렇게 더 효과 나는 거.
1: 맞습니다. 예.
3: 예. 그래서 예, 저는 이 선생님이 좀 무섭습니다.
1: 네.
3: 어떻게 해주고 그랬는지 네. 용 잘난다.
1: 맞습니다.
3: 그래서 이 선생님 가기 전에 저도 예, 이 약을 예, 더 쓰겠습니다. 더 쓰겠는데 네. 그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갈 때 또 연결해야 돼요.
1: 연결해야 됩니다. 하루에 10명밖에 네. 못 본다. 예, 네. 그래서 8527111번에 예약하고 가십시오.
3: 예.
1: 예.
3: 예. 예, 잘 들었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네.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네, 저도 이거 허리 아프고 또 관절이 심해서 아, 허리 다리 내리 줄을 버티고 통신하고 이래 많이 고생하다. 네, 방송 중에 전번에 서장에도 오신 선생님 보이고 예, 친구도 하고 약도 먹고 그리고 두부에 몇 번 뜨니까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맞습니다. 예. 네.
4: 다리 내리 줄 뻗치면 아프더니 이게 뻗치지 않고 통쇠 못 얻습니다. 그러니까.
1: 네.
4: 아, 그러니까 걸음걸이도 예, 이용받아. 이거 몸이 가볍고, 예. 난 이게 정말 효과, 이게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는데, 예, 효과도 어떻게 한번 더 보려고 그랬다.
1: 예. 이 뜸에도 예, 그 장애 선생님이 뜸으로 예, 불뜸하고 쑥뜸 두 가지 법, 다, 두 가지를 법 다 결합합니다. 예, 네.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우리 고가질환 있는 환자분들의 한증이 영시입니다. 예, 근데 이 한증부터의 근본적으로 제거해서 좀 이 치료는 예, 우리 고가병이 걸린 환자분들은 대부분 시간이 좀 오래된 환자분들입니다. 그래서 좀 이 치료법은 우리 예, 장기에서도 좀 강력한 치료법이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또 빨리 낫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이 치료도 꼭 예약하고 가십시오.
4: 예, 아까 그렇습니다. 예.
1: 예, 852-711.

0: 먹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옆집 할머니도 이야기하고 방송도 들어볼까 해. 이 장족 전문가 선생님께서 용하시다고 모두 이야기하고 이럴까 해. 아, 우리 남편과 보였습니다.
1: 예.
0: 맨날 같이 갔다 말입니다.
1: 예.
0: 이게 친구도 놓고 약도 같이 주고 예. 또 이 점입니까? 그 안마도 합니다. 예.
1: 맞습니다. 그 바르는 약이 다릅니다. 바르고 문지르고 예. 그 요법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중풍 환자분들에게는 예, 의료법을 진행합니다.
0: 예. 예. 친구도 딴 데 만나는 거 맞다 합니다.
1: 예.
0: 그래 예. 벌써 친구 놓고 어느 날이 다리 끄떡끄떡 돌린답니다.
1: 맞습니다.
0: 예. 용합니다, 진짜.
1: 예.
0: 그래, 왜, 그래, 지금, 네, 이전에, 그렇게 오래 아이약 쓰고 치료받았는데, 이제 머리 용하지 않고, 똑바로 용사를 걷습니다.
1: 맞습니다. 예. 그런.
0: 그래, 혈압도 선생님 정사에 되었습니다.
1: 예.
0: 또, 예, 몇 년 전에 신상에 주사를 두게 했는데, 몇 년이 제가 또 다시 가슴에 겨우 숨이 차는데, 지금 가슴에 겨우지 않고 숨이 차지 않습니다.
1: 예.
0: 이 당자 선생님이 아 이렇게 용하신데 치료도 받으면 다시 체통이 오지 않을 것 같고 또 심장에 주사를 더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예.
0: 예 이렇게 신심이 있고 예, 효과 좋거나 이제 어느 날까지십니까? 예약하자 그러면.
1: 아 휴식 아예 합니다. 예.
0: 그,
1: 그래서 8527111번이 예약하고 가십시오. 요즘에 환자 많이 밀렸기 때문에 휴식 아예 하고 그냥 봅니다.
0: 어, 기름 한 사람 더 드리고 두 사람 갑니다.
1: 예, 예, 그렇게 예, 하십시오. 예.
0: 내일 갔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예.
3: 저는 백내장이 있어서 예, 부엽기 보이고, 그래, 눈이 깔깔하고 자꾸 피지고, 예. 어떨 땐 또 눈물도 자주 나고 해서, 예, 장로 선생님, 약 갖다 쓴 후로 또 눈이 피지던 것이 피지지 않고, 예. 눈물이 자꾸 나던 것이 눈물이 나지 않고 예. 눈이 그 한약 부엽게 보이던 게 지금 맑게 보니 정신이 나온다.
1: 네.
3: 아, 이 선생님이 예, 친절하시고 병도 영 그저 자세히 잘 보니 기분이 영 좋습니다.
1: 예, 맞습니다.
3: 그래 예, 또 보이려고 여야하다 그런다.
1: 예, 지금 예, 눈, 예, 지금 눈이 불편한 눈질환 치료도 예, 이 여러 가지 료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혈압이 높아지면서 혈압이 온정치 못하고 눈이 이렇다 혹은 간열로 이래서 눈이 이렇다 이럴 때는 서로 다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접 그 덕길장애진료소에 찾아가셔서 감로장애 선생님입니다. 전문가 선생님이. 그러기 때문에 이 책임감이 또 특별히 강합니다. 그래서 잘 진찰하고 딱 이 진단에 맞게 약도 각 환자마다 다 병세하고 체질에 맞게 다 처방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예약하고 가시면 됩니다. 8527111번에 예약하고 가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서상에서 오신 선생님이 용하시다는 소문 들었는데
1: 예.
4: 몇 시까지 병원 보십니까?
1: 예, 아침 8시부터 예, 그 다음에 오후에 4시까지 봅니다.
4: 예약해야 됩니까?
1: 예약은 꼭 해야 됩니다. 예. 그 예. 점심시간도 예. 또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시간 맞춰서 가십시오.
4: 예,
1: 예 852-752-7111번입니다.
4: 예, 예, 알았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4: 예,
2: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지금 예, 서장에서 선생님 오셨다는데, 그리 용하다는데, 저도 좀 예약하자고 그랬다.
1: 맞습니다. 어떤 증사 예, 있습니까?
5: 저는 어떤 증사 있는가 하면, 예, 그러니까, 저, 혈압도 엄청 잘 아야 되고, 심장에 좁어가 있답니다.
1: 예.
5: 그리고 여름엔 괜찮던 게 이 가을이 되니까 또 별로 후들후들 별로 심혈이 빨리 뛰는 것 같으면 좀 이런 증사 있습니다.
1: 네.
5: 그래서 지금 이 장의사가 오셨다는 데서 가서 예, 자문도 해보고 좀 보여보자고 합니다.
1: 예, 맞습니다. 예. 거의 특별히 지금 혈압이 온종 못 됐거나 이 심내혈관 질환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방혈요법하고 온열요법 두 가지를 많이 결합한다. 이 온열요법에도 또 그 중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약줄로 하는 용법

0: 법도 있고 또 뭐 벌이 줄러고 여러 가지 이런 여법이 있고 또 강한 여법도 있고 또 연한 여법도 있고 이래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셔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1: 예. 반드시 예약해야 되죠.
0: 예약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환자를 하나 보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이 선생님 자체가 책임감도 강하고 환자를 좀 자세히 봅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예. 8527111번에 예약하고 가십시오.
1: 지금 예약하면은 어느
0: 시간 알려드립니다. 그 예약할 때.
1: 예,
0: 어느 시간에 예. 오라고 예, 이름 각 기다리지도 않고
1: 예. 아침 몇 시부터 저녁 오후 몇 시까지
0: 예, 야뜩 시부터 오후 4시까지 봅니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0: 네.
1: 예.
2: 네,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유치염이 있고 소화한다고 해 속이 그득해서 때가 될 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0: 예.
3: 그래서 지금 장도 선생님이 약을 쓰고 있습니다.
0: 네.
3: 그리 오래 쓰지 않는데 이제는 밥을 생각이 있고 밥이 영 맛이 있습니다.
0: 네.
3: 그리고 변비가 심했는데 오랜 변비 해결됐습니다.
0: 네.
3: 선생님 이렇게 그래 잠좀더뭔가 선생님 치료를 더 받겠는데 예약하다 그럽니다.
0: 예, 8527111번에 예약하고 가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험준한 설산 고원에서 탄생한 고대의 지혜를 담은 장이향은 만성병과 이남병 치료에서 독보적인 장점을 갖고 있어 세계인들을 놀라게 합니다. 연결시 덕길종의 진료소는 장이약과 현대의학을 융합시키는 특색을 바탁으로 전성혁신, 표준화를 중심으로 하며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의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이 특색있는 진료기술로 주요 질환을 집중적으로 치료하여 뛰어난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덕길종의 진료소에서는 장기적으로 풍부한 장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을 갖춘 장의 전문가를 모셔서 연변준의 환자분들에게 전면적이고 정확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덕길종의 진료소에서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전통의학의 지혜를 계승 발전시키고 고품질의 진료와 약품으로 환자분들에게 건강과 편안한 삶을 선물합니다. 덕길종의 진료소 지점은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 50m 되는 곳에 있습니다. 예약 및 문의 전화는 852-7111번, 852-7111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그리고 우리 장이 이런 특색 있는 진료 기술에는 여러 가지 이런 기술이 다 있습니다. 그럼 치료법도 있고 방해혈료법, 향증료법하고 이 약물 목욕요법, 예, 유치료법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런 병 정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런 치료료법을 또 진행합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특수 진료 기술이라 할 때에는 장의학이 깊이 있는 리론을 바탕으로 합니다. 예, 이런 리론 4부 이전에 이런 치료법이가 기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왜 치료하고 내복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방식을 통해서 경락을 열어주고 기혈을 조화롭게 하면서 장의학에서 말하는 3인 요소를 균형 있게 조절해서 원만한 치료 목적에 도달합니다. 예, 그리고 장의학이 진료라 할 때에는 여러 질환 치료 분야에서 독보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장약하고 장의 치료에 대해서 예, 더욱 긍정적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약물 목욕요법하고 방혈요법이라 할 때에는 만성 풍습성 관절염하고 류머티성 관절염, 목하고 등 허리, 다리 통증 질환 치료에서는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길에 댕김에 보면서 보면은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픈 분들이 걸르는 것부터 다르죠.
2: 네.
0: 예, 벌써 고통스러워하면서 생활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 이런 분들은 예, 빨리 치료하고 싶다 할 때에는 예, 우리 감로장의 선생님이 진료를 받으시면은 이왕에 보지 못했던 이런

0: 치료 효과를 또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장이하근은 특별히 지금 치료가 잘 안 되는 통풍이라든가 혹은 척추 디스크 병변이라든가 골절증시 예, 등 이런 질환 치료에서는 예, 특별히 아주 능숙합니다.
1: 네.
0: 그리고 개인 맞춤형 종합 조절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장기간 불면증이 있거나 변비라든가 소화불량과 같은 이런 만성질환 치료에서는 예, 이 장이 치료가 아주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장이학은 환자의 구체적인 병증하고 체질 상태에 따라서 맞춤형 종합치료 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치료를 합니다.
1: 네.
0: 예, 때문에 많은 분들 아, 지금까지 어디가 이렇게 살뜰한 예, 관심 받으면서 진료를 못 받아본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예, 우리 장기 선생님이 진료를 받으면서 아, 많은 분들이 이 방문 태도도 좋고 또 이득도 좋고 예, 그리고 이 이술이라든가 이 방면에서 좀 이런 특별한 아,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감탄할 이런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아, 장기간 또 이 불면증을 겪고 있는 분들 예, 요즘에는 이 불면증 때문에 오신 분들이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이런 분들에게는 전통 장의학 리론에 따라서 증상을 먼저 진단하고 불면증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한 후에 예, 외치료법이라든가 내부 약물까지 이런 포함한 체계적인 치료 과정을 설계해서 환자분들이 수면의 질하고 삶의 질을 함께 향상시켜줍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장의학 치료라 할 때에는 반드시 풍부한 장의학 지식하고 임상 경험을 갖춘 이런 전문가 의사들이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덕길 장의 진찰부에서도 예, 5년 만에 아주 어렵게 예, 우리 장의 전문가 선생님을 모셔서 지금 연변 준의 환자분들에게 예, 특별한 치료법하고 또 복무를 또 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장기 약물 목욕요법하고 방혈요법이라 할 때에는 각종 만성병하고 이난병 치료에서 예, 우리 중의학과 현대의학이 한계를 돌파한 예, 이런 특별한 치료법이기 때문에 예, 만성병하고 이난병 환자분들은 예, 우리 연길시 덕길 장의 진찰부에 찾아오시면 됩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험준한 설산 고원에서 탄생한 고대의 지혜를 담은 장의학은 만성병과 이남병 치료에서 독보적인 장점을 갖고 있어 세계인들을 놀라게 합니다. 연결시 덕길 중의 진료소는 장의학과 현대의학을 융합시키는 특색을 바탁으로 전성혁신 표준화를 중심으로 하며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의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이 특색 있는 진료기술로 주요 질환을 집중적으로 치료하여 뛰어난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덕길 중의 진료소에서는 장기적으로 풍부한 장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을 갖춘 장의 전문가를 모셔서 연변준의 환자분들에게 전면적이고 정확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덕길 중의 진료소에서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전통의학의 지혜를 계승 발전시키고 고품질의 진료와 약품으로 환자분들에게 건강과 편안한 삶을 선물합니다. 덕길 중의 진료소 지점은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 50m 되는 곳에 있습니다. 예약 및 문의 전화는 852-7111번, 852-7111번입니다.

친구들 안녕. 바른말 이쁜말 시간입니다. 네, 벌써 9월의 마지막 하루가 찾아왔는데요. 한 달의 마무리를 짓는 오늘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이쁜이와 함께 풍부한 성구속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바른말 이쁜말. 우리는 학교에서 선생님께 배우고 책을 읽으며 새로운 지식을 하나씩 쌓아갑니다. 배움은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배움의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공부를 조금 했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놓거나 잠시 쉰다고 오랫동안 책을 멀리할 때가 있는데요. 배움은 한 번 배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익히고 반복하지 않으면 머릿속 지식이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네, 오늘은 책과 지식을 배우고 끊임없이 익혀나가는 자세에 관한 속담과 성구들을 함께 배우면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꾸준한 학습 습관을 기르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신나는 동요 듣고서 오늘의 내용을 시작할까요? 동요 교성의 향기를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먼저 남의 속에 있는 글도 배운다라는 속담부터 살펴볼게요. 눈으로 볼 수 없는 남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글, 즉 남의 생각과 지식까지도 귀 기울여 배운다는 뜻입니다. 책에 적힌 글만 배운다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경험과 생각을 듣고 거기서도 배울 점을 찾아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문제를 푸는 독특한 방법을 알려줄 때 그 방법을 귀담아 듣고 배우는 모습이 바로 이 속담이 말하는 경우입니다. 배움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배울 점이 많으니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열어야 합니다. 네, 다음은 논 자취는 없어도 공부한 공은 남는다라는 속담을 알아볼게요. 이 속담은 노름에 탐하지 않고 힘써 부지런히 공부하면 그 보람이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뜻으로 힘써 공부하라는 것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공부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들인 노력은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조금씩 단어를 외우고 독서를 꾸준히 해도 당장 성적이 크게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쌓은 지식은 언젠가 문제를 해결할 때 힘이 돼줍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야 합니다. 네, 이어서 사흘 책을 안 읽으면 머리에 곰팽이가 쓴다라는 속담을 볼게요. 이 속담은 짧은 기간이라도 배우고 학습하지 않으면 머리가 낡아지고 기억한 내용이 잊혀지기 쉽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는 배움을 멈추면 퇴보하기 때문에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방학 때 며칠 동안 책을 하나도 펼치지 않으면 학기 때 외웠던 내용이 희미해지고 다시 공부할 때 힘들어집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책을 읽고 복습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히 반복하면 머릿속 지식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국기를 개양합니다를 보내드립니다.

네, 이제 한우 속담과 송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不吃饭则饥，不读书则愚라는 속담을 볼게요.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프듯이 글을 읽지 않으면 둔해진다라는 말인데요. 사람은 배워야 총명해지고 슬기로워진다라는 것을 비교 이르는 속담입니다. 매일 음식을 챙겨 먹어 몸을 튼튼히 하는 것처럼 책을 읽어 마음과 머리에 지식을 채워야 합니다. 지식은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는 영양분이니 틈틈이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三分天才七分学라는 속담을 알아볼게요. 30%는 타고난 재간에 달렸고 70%는 배우는데 달렸다라는 말인데요. 애써 배울 것을 강조해 이르는 속담입니다. 같은 뜻으로 三分天资七分勤奋이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는 뛰어난 성과는 타고난 재능보다 꾸준한 공부와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지식을 빨리 이해하는 재능이 있다고 해도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실력이 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평범한 재능이라도 끊임없이 배우고 연습하면 충분히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실력을 키우는 가장 큰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学无止境이라는 성구를 살펴볼게요. 배울 학, 없을 무, 그칠 지, 지경 경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사람은 모름지기 계속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성구입니다.

낙담을 또 쉐하이우야라고도 합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를 했다 해도 세상에는 배울 것이 많고 많기 때문에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고 계속 배워야 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지식은 끝이 없는데요. 한 과목을 잘 배웠다고 해서 배움을 멈추면 안 됩니다. 언제나 호기심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새로운 것을 찾아 배운다면 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세상도 점점 넓어질 것입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밭갈이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는 책과 지식을 배우고 끊임없이 익혀나가는 자세에 관한 속담과 송구들을 배워봤는데요. 하루아침에 많은 것을 배우려고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책을 읽고 주변에서도 배울 점을 찾아 노력한다면 자연스럽게 실력을 쌓을 수 있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는 멋진 청소년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마상욱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최규봉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를 준비했습니다.

사람마다 자유로이 기뻐 춤추며 아름다운 새살림을 노래하지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행복하여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화목한 나라 사회주의 대가정의 형제 민족들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도우며 곳곳마다 희희낙낙 웃음꽃 피어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부강한 나라 부강하여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희망찬 나라 억만인민 손에 손을 서로 잡고서 승리의 붉은기 펄펄 날리며 공산주의 낙원 향해 전진하지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길이 빛나라 길이 빛나라.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언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0: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당원이 당기를 향해 서약한 엄숙한 약속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가 공무원의 업무상 중요한 직책입니다.
0: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방 안전과 직결되며 군인의 사명과 책임감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모든 시민이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0: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을 위함이고
1: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의 의지합니다.
0: 우리 함께 국가 비밀 보호 방어선을 구축합시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복등동인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이 되는 해이고, 9월 30일은 우리나라의 13번째 열사 기념일입니다. 이날 오전 주밋 연길시 인민영웅들을 향한 꽃바구니 진정식이 연변혁명 열사릉원에서 거행됐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서기인 호가복, 주당이 부석이며 주장 대리인 최홍성, 주정엽 주석 주금성 등 지도 일꾼들은 로전사, 로동지, 열사 가족, 연길시 사회 각계 간부 대중 대표들과 함께 인민영웅들에게 꽃바구니를 진정해 혁명 열사들의 위대한 공적을 기리고 영렬들을 애도했습니다. 지푸른 송백에 둘러싸인 연변 혁명 열사릉원은 장엄하고 숙연했으며 열사 기념비가 우뚝 서 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인민영웅들을 향한 꽃바구니 진정식이 시작됐습니다. 의장병들은 힘차고 절도 있는 발걸음으로 기념비 앞까지 나아가 정숙히 섰습니다. 격앙된 의용군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를 높이 불렀고 격앙된 노랫소리는 기념비 광장 상공에 오래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국가 재창이 끝난 뒤 모두는 숙연히 서서 중국인민 해방사업과 공화국 건설사업을 위해 영영하게 헌신한 열사들을 위해 묵도했습니다. 묵도를 마친 후 소선대원들은 열사 기념비 아래에서 우리는 공산주의 후계자 노래를 부르고 소년 선봉대 경례를 올렸습니다. 우렁차고 생기 넘치는 노래소리에는 혁명 선열들에 대한 순경의 마음과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려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절절한 헌화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호가복, 최홍성, 주금성 등 지도 일꾼들과 각계 대표들은 앞으로 나아가 꽃바구니 앞에 멈춰서서 댕기를 세심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어 전체 인원은 천천히 기념비를 돌며 열사 기념비를 우러러보면서 혁명 선열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생사를 도외시한 순관 정신을 추모했습니다. 의식에 참가한 간부 대중들은 오늘의 행복한 생활이 쉽게 온 것이 아니라 무수한 혁명 선열들이 피와 생명으로 바꾼 것이라고 하면서 습군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혁명 선열들의 순관 품성과 우량한 작품을 계승 발양하고 당의 사업과 연변의 도약 주호를 위해 계속 분투해 실속 있는 사업 성과로 이 홍색 옥토에 잠든 선열들의 충혼을 위로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연길시 당위석인 진공래가 꽃바구니 진정식을 사회했습니다. 주국 관련 지도 일꾼, 주당의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로전사와 로동지, 열사 가족 대표 및 당정기관 간부, 학교 사생, 공안 간부 경찰, 부대 장병과 사회 각계 대중 대표들이 의식에 참가했습니다.
2: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서긴 호가복의 주재하에 9월 30일 주당의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선진제

제조업을 발전시킬 데 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전국 선진 제조업 대회 정신, 9월 21일 중공중앙정치국회의 정신, 습근병 총서기가 아홉 번째 중국 농민 풍수절을 맞으며 내린 중요 지시 정신, 습근병 총서기가 더 높은 수준의 평안 중국을 건설할 때 관해 내린 중요 지시와 평안 중국 건설 4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우리주의 관철 실시 의견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에서는 또 최근 전주 고정자산투자 안정과 고업경제 운행 안정 관련 4배치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국경절 기간에 소비 촉진 활동 배치, 문화관광 활동 배치, 안전생산 4배치 관련 정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습근병 총서기가 선진 제조업을 발전시킬 때 관해 내린 중요 지시는 선진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중대의 방향 경로와 중점 임무를 깊이 논술했고 우리 당의 선진 제조 발전 법칙성에 대한 인식을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려는 바 강한 전략성, 지도성, 목적성을 갖고 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습근병 총성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터득하고 전국 선진 제조 대회의 포치 요구에 따라 실물 경제를 토대로 제조업을 주도로 하는 것을 기원지하며 지능화, 녹색화, 융합화 발전 방향을 확고히 하고 현지 실정에 맞게 종합적으로 시책하며 정밀하게 힘을 내어 선진의야, 신의로 미용, 신장비 등 오신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4개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100만 톤 청정에너지 LPG 세분가공, 에너지 축적발전소 등 대상건설을 다그치고 의료미용소진건설을 힘써 추진하여 신흥산업이 군집화 발전 태세를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연변제조업의 새로운 장성극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조업과 현대봉사업의 심층융합을 추동해야 합니다. 연변의 지역위치, 산업, 인문 등 비교 우세 의탁을 해 제조업과 연구개발 설계, 현대 물류 창고 수송, 상무 봉사 등 현대 봉사비 심층적으로 서로 융합되고 결합 공생하도록 주동해야 합니다. 하드웨어 제조 플러스 소프트웨어 봉사 플러스 데이터 운영 플러스 정경 응용 융합 발전 모식을 적극 육성하고 공유 제조, 요연 제조 등 새로운 경영 방식을 탐색하여 연변 제조업의 발전 공간을 넓혀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이번 평안중국건설사업회에서 우리주는 연소 세 번째로 평안중국건설시범지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이는 우리주 평안건설사업에 대한 당정의 긍정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영예를 소중히 여기고 계속 본발하며 습근병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평안중국건설사업회의 포치 요구에 따라 총체적 국가 안전관을 확고부동하게 관찰하며 발전과 안전을 더욱 잘 통관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평안연변을 힘써 건설해야 합니다. 정치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국가 정권 안전, 제도 안전, 의식 형태 안전을 수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각종 침투 파괴 활동을 엄밀히 방비 타격을 하며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당정군 경민 5위일체 합력 변경 7위 기재를 완산하고 국가 정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중대 민감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사회 전반의 안정을 견결히 수호해야 합니다. 사회 안정수호 책임제 규정을 참답게 실시하고 안정 관련 중대 사건 복귀 기재를 건전히 하며 사회 안전 위험 감시 예비 경보 체계 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모순 분쟁 조사 해소를 상시적으로 잘해 중대한 집단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사회 치안 종합 7위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 치안 전반 예방 통제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 투쟁을 심화하며 총기 폭발물 관련 부범죄와 전신 인터넷 사기 등 위법 범죄 활동을 부업에 따라 엄하게 타격하고 중대한 악성 형사 사건과 개인 극단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엄밀히 방지해야 합니다. 화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 현시와 각 부문에서는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단단히 들어지고 난관 공약 태세를 유지하며 실속 있게 일을 하는 작품을 발행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 공업 운행, 문화관광 소비 등 중점 임무를 서둘러 착실히 추진하고 사사분계 힘써 분투해 경제가 지속적으로 새롭고 더 우수하며 더 좋게 발전하도록 주동을 하여 연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 임무를 견결히 완수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조금도 늦추지 말고 다잡아야 합니다.
현재 대상건설의 유효 시공 시기를 다잡아 훈촌 석일 청정에너지 도남

0: 친덕생물이기 연결 롱마트 디지털지능산업단지 왕청 중저에너지축적발전소 안도심보음료 도문 종탄명신 탄소섬유동 대상건설을 다같이 추진해야 합니다. 도나 합방전력고봉부하조절에너지축적발전소 도문진흥에너지축적발전소 왕청조원유통체계 집산배급중심 등 대상에 조속히 착공하도록 주동을 하고 훈춘방천고속도로 왕청목단강고속도로 도나 334국도 개조 등 대상에 시공진척을 다그쳐 더욱 많은 실물삼량을 형성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온갖 방법을 다해 공업운행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중점 기업에 대한 배치 분석을 일정 강화하고 기업들이 국경절 연휴 기간에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 생산을 멈추지 않도록 격려 지원해야 합니다. 화강약업, 민덕생물 등 재피해 기업들이 생산 판매 연결, 용자 연결, 인력 연결을 전개하도록 적극 도와주고 잠재력 있는 기업이 규모 이상 기업으로 승격되고 통계에 편입되도록 추진해 공업의 기본면을 전력 안정시켜야 합니다.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을 하여 농업 장성을 촉진해야 합니다. 가을 알곡 통계 편입 사업을 착실히 잘하고 온갖 방법을 다해 목축업 장성을 안정시키며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년간 농업 증산 효율 제고 목표를 순조롭게 실현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온갖 방법을 강구하여 건축업과 부동산업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국가에서 주민들의 주택 구매 대출 이자 보조 정책을 실시하는 유리한 기회를 충분히 이용을 하고 부동산 거래 계약세 감면, 개발 기업 가격 혜택 등 우대 조치를 잇따라 내놓아 건축업 생산의 순위를 앞당기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고 회복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연휴 기간 문화관광 소비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관광객 유동 고봉 상황을 정밀하게 판단하고 상업무역 기업들이 가격 혜택과 공동구매세트를 내놓도록 인도하며 산뜻한 연변, 가을의 운치, 해란의 운치, 내로 한마음 등 명절 경축 행사를 알선대로 잘 조직해야 합니다. 교체 시전, 신전자상거래 생방송 축제 등 판매 촉진 활동을 조직 전개하여 황금 연휴에 소비 잠재력을 일정 방출해야 합니다. 국정절 연휴 기간에 안전과 안정을 실속 있게 보장해야 합니다. 중점 업종, 중점 분야, 중점 부에 초점을 맞추어 도로 교통, 공업 광산 기업, 가스 소방 등 중점 분야의 안전 우환을 깊이 조사 정돈하고 중특대 안전 생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견결히 비면해야 합니다.
1: 주당이 부속이며 주장 대리인 최홍성의 주재하에 9월 29일 16기 주인민정부 제8차 전체확대회의 및 렴정사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최홍성은 4.4분기에 관건적 단계를 단단히 들어지고 기세를 드높여 힘차게 난관을 돌파해 연간 발전 목표를 기한 내에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상이 관건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치고 통계 납입을 다잡으며 중대 대상 난관을 공략하고 대상 기획을 잘해 유효 투자를 힘써 확대해야 합니다. 감소량 통제와 잠재력 발굴을 중시하고 중점 공업 분야의 잠재력을 깊이 발굴하며 새로 규모 이상 기업에 편입된 기업의 기여도를 높이고 재해 피해 기업의 운영 능력을 힘써 회복해 공업 경제의 안정 장성을 확보함으로써 전성 공업 발전에 더욱 많은 증가량을 기여해야 합니다. 시장 수요를 방향으로 특색 소비를 진작시키며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용납을 심화하고 소비 촉진 활동을 잇따라 전개하며 한도액 이상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여러 가지 조치로 봉사 공급 능력을 높임으로써 연변의 소비 열기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농업 농촌 우선 발전을 견지하고 식량 안전을 견결히 확보해야 합니다. 농업 산업화를 다그쳐 추진하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하며 빈곤 해탈 난관 공략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해 향촌 지능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세 자원을 통괄하고 국내와 국제 두 개 시장 두 가지 자원을 충분히 연결하며 상호 연결과 상호 소통을 다그쳐야 합니다. 개방 플랫폼을 강화하고 대외무역 규모를 확대하며 대외교류를 강화해 통로경제가 통상국경제, 산업경제로 전변되도록 추동함으로써 개방 발전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대외개방의 실효를 증강해야 합니다. 생태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두계산 리념을 충실히 실천하면서 오염 예방 퇴치를 잘하고 생태 환경질을 높이며 생태 제품의 가치를 발굴하고 탄소 감소, 오염 감소, 녹지 확대, 성장을 협동 추진해 연변 발전의 바탕색을 더욱 빛내야 합니다. 민생을 힘써 보장해야 합니다. 대중이 가장 관심하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리익 문제로부터 착수해 기본 민생 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도시 농촌 기초시설의 부족점을 다그쳐 보완하며 사회 사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대중의 행복지수

0: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 렴결하게 사업해 실천의 검증을 이겨낼 수 있는 합격된 답안지를 내놓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화상회의 형식으로 소집됐습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호복군, 리시가, 부주장 문금철, 정권, 두경국, 우해생,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연변주재 중앙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일부 기업 사업단위 주요 책임자들이 주회의장에서 회의에 참가하고 각 현시 분회의장을 설치했습니다.
1: 중공연변주 직속기관 사비원에서 주최한 연변의 얼굴이 되어 고향 이야기 전달 주직속기관 청년간부 종업원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제 선전 강연 전시 공연이 9월 29일 연변노동자문화궁에서 열렸습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화가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예선 및 정밀 연습, 집중 연습, 집중 전시 공연 등 3개 단계로 나뉘어 진행이 됐으며 조직 속 각 기관과 사업단의 청년 간부들이 적극 참가했습니다. 최종 14개 우수 종목이 집중 전시 공연 단계에 진출했습니다. 전시 공연 현장에서 주당의 선전부, 주당의 통전부, 주총공회, 연변 일보사, 주사법국 등 조직 속 기관과 사업단의 청년 간부들은 본직에 입각하고 고향의 뿌리를 내려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라는 주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역사 기억, 문화 전승, 발전 성과, 선진 본보기, 가국정회 등 5대 주제를 중심으로 연변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의 생동한 실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들은 무형문화유산 전시, 민속공연, 실물기록 상황극, 실황송, 소통식 강연 등 다양한 형식을 교묘히 융합해 청춘의 시각으로 연변의 민족 단결, 역사 전승, 시대 발전 이야기를 정감 있게 들려주면서 조직 속 기관 청년 간부와 조무들의 앙양된 정신 상태와 단결 분투하고 담당 실천하는 양원 정신 풍부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지련한 각출 거쳐 활동에서는 최종 1등상, 2등상, 3등상과 우수상을 선정을 했습니다. 주당의 통전부 종합보장중심 부주임 리우항입니다.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은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통전 간부들에게 있어서 민족 단계를 수호하고 민족사업을 잘하는 것은 응당한 책임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잘 대답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일상적인 방문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도 많은 감동적인 인물과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연변에서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해온 가장 생동한 주작입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김민혜였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양노을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가을의 정겨운 저녁 시간,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0세를 훌쩍 넘긴

우리가 매일 누리는 평온한 일상은 조국의 든든한 품 안에서 피어난 행복입니다. 위대한 조국의 오늘날이 있기까지 혁명 선열들이 흘려온 피의 역사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앞세대들의 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조국 건설에 힘을 이바지합시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이미 77세를 넘었지만 사람들의 더 긴 생명에 대한 갈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뼈 손상이 장속길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60, 70살만 돼도 허리와 다리가 아프고 관절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며 조금 걷기만 해도 숨이 차고 살짝 넘어져도 골절에 이릅니다. 뼈가 약해지면 사람의 기력도 함께 흐트러집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을 벗어난 노인이 있는데요. 정조시 100세 노인 류취영 할머니는 올해 107세인데 얼마 전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받았고 결과를 본 의사마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골 연령이 무려 50대 사람 수준으로 관절 표면은 매끈하고 골질은 치밀해서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라고 합니다. 그녀는 몸이 매우 튼튼하고 귀도 잘 들리고 눈도 잘 보이며 크고 작은 병을 거의 앓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지팡이를 짚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비결을 묻자 그녀는 언제나 웃으며 별다른 비결 없다고 말하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 운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류 할머니는 어떻게 뼈를 관리하고 몸을 튼튼하게 키웠을까요? 함께 알아볼까요? 네, 이 노인은 하루 종일 웃는 얼굴로 어떤 일에도 찡그릴 일이 없어 보입니다.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웃음소리가 크고 집안에 경사나 상사가 나면 모두 그녀를 초대 자리에 앉히는데 류 할머니만 앉으면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류 할머니의 자녀들에 따르면 그녀는 평생 남과 다툰 적이 없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자녀 여러 명을 키웠습니다. 살림이 불편할 때도 힘들어하지 않고 먹을 때 먹고 잘 때 자는 너그러움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없지만 어떤 보약보다 몸이 좋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올바른 식습관을 평생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류치영 할머니는 평생 진귀한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평범하고 소박한 음식을 100년 동안 먹었지만 먹는데 철학이 있습니다. 네, 모든 음식을 골고루 먹되 과하게 먹지 않는 것. 이 골고루 섭취하고 적게 먹기가 진짜 비법입니다. 매끼니 채소, 잡곡, 정제 곡물을 함께 차리고 식탁에 고기 요리가 여러 접시 올라오는 일이 없으며 영양을 갖추면서 편안하게 식사합니다. 그녀는 제철 푸른 채소를 매우 좋아하며 무, 배추, 호박, 산약을 번갈아 먹습니다. 고기류는 가끔 조금 맛볼 뿐 과하게 먹지 않고 많은 노인들이 귀찮다고 매일 찐빵에 물만 마시는 것과는 달리 식사의 영양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신경 씁니다. 지금은 생활 형편이 좋아져 사람들은 점점 정제되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매일 정제미와 밀가루 음식을 먹으며 고기를 채소보다 더 많이 먹고 단 음식과 음료를 끊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은 점점 더 나빠져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비만, 고밀도 저하가 모두 식습관과 연관됩니다. 반면 이 장수 어르신은 소박한 식사를 지키며 식습관의 절제를 갖췄습니다. 뼈 관리 관점에서 보면 균형 잡힌 식단은 뼈에 칼슘과 비타민 D를 공급하는 동시에 과도한 단백질과 염분의 뼈에 칼슘을 빼앗는 것을 막고 만성질환 위험을 낮춰서 삶의 질을 높입니다. 이런 식습관은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됩니다.

류 할머니의 운동 방식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매일 활동량이 많지 않고 수만 번씩 걷고 땀을 흘리며 몰아붙이는 강도 높은 운동이 아니라 끊임없이 꾸준히 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서 천천히 몇 바퀴 돌며 몸을 풀고 걸음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점심에는 작은 의자를 들고 문 앞에 앉아서 햇볕을 쬐는데 단 10여분이라도 매일 지킵니다. 저녁엔 밖에 나가 산책하며 이웃들과 이야기하고 걷는 속도는 그날 몸 상태에 맞춰서 자유롭게 조절합니다. 이런 간단한 신체 활동 외에도 이 어르신은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을 결합하는 것을 매우 중시합니다. 매일 일정 시간을 내어서 가만히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한 곳에 앉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며 심신을 완전히 이완시켜 몸의 휴식을 선사합니다. 그녀는 사람이 늘 움직이기만 해서는 안 되고 가만히 앉아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정적은 게으름이 아니라 몸의 에너지를 채우는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매일 걷고 햇살을 쬐는 등 단순한 활동처럼 보이지만 이런 온화한 압력과 충분한 영양 공급 덕분에 관절 연골이 적절한 두께를 유지하고 근육도 크게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골 연령이 젊은 생리적인 기반이 되겠습니다. 사실 류 할머니의 건강 비결을 살펴보면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마음을 너그럽게 다스리고 식사의 절제를 키우며 움직임과 휴식을 잘 조화하는 것. 오늘 배운 점을 우리 모두 일상에 한번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지는 시간에는 로인들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만인도인들이 집안에만 머물며 외출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 단순히 겨울은 탓이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숨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부터 노인 외출을 바로막는 다섯 가지 장애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자녀들은 집안 어르신이 갈수록 집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집안에서 텔레비전만 보며 아무리 권유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사실 이는 노인이 게을러진 것이 아니라 생리적, 심리적, 환경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노인을 집 밖으로 이끌어 나가게 하려면 먼저 진정한 문제의 핵심을 찾아야 합니다. 노인이 외출을 꺼리는 것은 활동 범위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교 빈도 저하, 취미 생활 퇴저 등의 모습이 동반될 수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심신에 일련의 피해를 준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 신진대사가 저하되고 근육이 손실되며 식욕이 떨어지고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햇빛을 충분히 쬐지 못하면 골다공증과 골절이 발생하기가 쉽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네, 기억력과 반응 능력이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불면이 늘어나며 정서가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변합니다. 사실 많은 노인들이 외출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갖가지 장애에 의해서 집안에 갇혀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족들은 먼저 관찰하고 판단한 뒤 노인과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생리적 통증과 질병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 퇴행성 변화, 시력, 청력 저하가 동반되기 쉽고 소설 후 회복, 실금 등의 문제가 겹치면 외출의 어려움이 더욱더 커집니다. 걷는 데 통증이 있고 보행 자세가 불안정해 넘어지기가 쉬우며 보고 듣고 대화하는 데 어려움이 생겨서 자괴감을 느끼고 밖에 나가서 난처한 상황이 생길까 염려하는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노인이 외출을 꺼리게 됩니다. 내 가족이 노인이 외출을 두려워하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을 조차하며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면 부드럽게 대화하여 노인이 마음속 장벽을 털어놓도록 격려하고 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이 모시고 가서 종교치료를 받게 해야 합니다. 네, 매번 외출하기 전에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고 보행 보조기구와 보청기를 챙겨서 외출의 장애를 낮춰야 합니다. 오랫동안 활동할 것을 고집하지 말고 아파트 단지 안에서 5분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하고 중간에 자주 쉬어야 합니다. 네, 평탄하고 장애물 없는 길을 우선 선택하고 가파른 비탈길, 미끄러운 길은 피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업무로 바빠 노인의 외출을 돌볼 시간이 없다면 지역사회자원봉사자, 주간돌봄센터에 연락해서 전담 인력을 예약해 노인과 산책하거나 장을 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긴급 호출기구를 갖춰서 노인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기능이 쇠퇴하면 노인이 외부 세상에 강한 불안감을 느끼고 길을 잃거나 돌발 상황까지 대처하지 못할까봐 걱정해 외출을 거부하게 됩니다. 가족이 노인의 기억력이 뚜렷하게 나빠지고 대화할 때 반응이 둔해진 것을 알아차리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노인이 외출할 때 가족이 끝까지 동행하고 짧은 고정된 동선을 정해서 반복해서 익숙하게 해야 합니다. 주소와 연락전화번호가 적힌 실종반지 발찌를 착용시킵니다. 길을 가면서 노인에게 리정표와 건물을 주의하도록 유도하여 동선 기억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 밖에 노년기 우울증 등 부정적인 정서가 노인의 외출 의지를 꺾고 홀로 지내는 것이 억압감과 피로감을 더해서 외출하기 싫은 악순환을 불러옵니다.

가족이 로인이 예전에 즐기던 꽃가꾸기, 카드놀이, 공연 관람 등 모든 일에 재미없다고 말하고 별다른 기질적 변변 없이 정기적으로 불면 조기 기상 증세가 나타나고 하루 종일 무기력하며 친척 친구가 찾아와도 말수가 적어지면 병원에 가서 우울증 여부를 검사해야 합니다. 가족들은 한가할 때 로인과 함께 햇볕을 쬐도록 하면 좋은데요. 햇빛은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서 정서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일상에서 부담이 적은 단거리 외출을 마련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에서 꽃 구경하기, 강가에 가만히 앉아있기 등이며 억지로 사교활동을 하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낯선 환경 또한 중요합니다. 이사나 배우자 사별 등의 변화는 로인이 오랫동안 안정됐던 생활습관을 깨뜨립니다. 함께 외출할 동반자가 없고 환경에도 익숙하지 않게 되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가족이 로인의 매일 산책하고 장보던 습관이 점차 사라지고 집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외롭지 않으신가요? 새로운 친구 사귀셨냐 등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가족들이 시간을 내어서 로인과 함께 외출할 것을 권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주 고정적으로 반나절을 내어 로인과 장을 보고 공원을 산책합니다. 아파트 안의 또래 로인들과 정해진 시간에 같이 산책하도록 권유하고 지역사회 취미반에 등록시켜서 새로운 사교관계를 맺도록 돕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 보면 디지털 사용이 로인에게 보이지 않은 외출의 문턱을 만들었습니다. 로인이 코드 스캔이나 대중교통 이용 조작을 할 줄 모르면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이 로인이 외출해서 쇼핑하거나 차를 탈 때 매우 당황하는 모습을 관찰하면 인내심을 갖고 코드 스캔, 교통 이용 조작 방법 등을 가르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 전 현금을 준비해 두어서 현금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서 코드 스캔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네, 가족이 세심하게 살펴주고 배려하면 로인들도 부담 없이 바깥에 나가서 햇볕도 쬐고 이웃과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로인들께서 자주 겪는 신체신호 중에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고혈압 경고신호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반복되는 두통은 그중 대표적인 신호인데요. 지금부터 혈압을 꼭 확인해야 하는 다섯 가지 몸의 신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 없이 진행됩니다. 다만 평소와 다른 몸의 변화가 반복된다면 혈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는 증상이 없어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데 고혈압이 의심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몸의 다섯 가지 변화 소개하겠습니다. 혈압이 매우 높거나 소실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두통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아침에 반복되는 두통입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는 두통인데요. 전문가는 모든 두통이 고혈압 때문은 아니지만 아침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두통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신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혈압이 매우 높거나 소실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두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와 다른 양상의 두통이 계속되거나 시야 이상, 어지럼증, 흉통 등이 함께 나타난다면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땀, 눈앞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점점 또다리는 것처럼 보이는 증상도 주의해야 합니다. 눈에는 작은 혈관이 많고 이 혈관들은 혈압 변화에도 민감합니다.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망막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시야가 흐려지거나 눈앞에 이상한 점이 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즉시 진료가 필요합니다. 이밖에 평소보다 쉽게 숨이 차는 것도 확인이 필요한 증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단을 오르거나 짧은 거리를 걷는 정도의 활동에도 이전보다 숨이 찬다면 심장이나 폐에 부담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심장이 평소보다 더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숨이 찬 것은 고혈압뿐만 아니라 폐질환, 빈혈, 심장질환, 체력저하 등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가 있어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잦거나 심한 코피에도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코피 자체는 흔한 증상이며 대부분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건조한 날씨, 코를 세게 푸는 습관, 비염 등으로도 쉽게 생깁니다. 하지만 코피가 자주 나거나 량이 많고 두통, 시야 이상, 숨이 찬 것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이 높아진 상태와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혈압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혈압을 재는 것입니다. 증상만으로 고혈압을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 흡연, 과음, 짠 음식 섭취, 운동 부족 등 위험 요인이 있다면 평소 혈압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혈압이 높게 나왔다면 한 번의 측정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안정된 상태에서 여러 차례 측정한 뒤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한마디로 증상만으로 고혈압을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이상 있으면 병원 진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나이가 들면서 얼굴과 손등에 자주 생기는 노인 반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식습관, 운동, 생활 행동으로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식, 운, 행 세 가지로 알아보는 노인 반점 예방법을 전해드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노인들이 볼과 손등에 짙고 옅은 갈색 반점이 생기는데요. 이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로인 반점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결과로 여기지만 사실 일상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로인 반점의 전칭은 로년성 색소반이며 의학상으로는 지루성 각화증이라고도 부릅니다. 대부분 50세 이후 점차 나타나지만 20대부터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아프거나 가렵지 않고 천천히 진행하며 얼굴, 손등, 목, 발톱 등 햇빛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부위에 잘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야외에서 오랜 시간 일하며 자외선을 많이 쬐거나 피부가 건조하고 관리가 소홀하며 신진대사가 느리고 가족 유전력이 있는 로인일수록 로인 반점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때문에 식사, 운동, 행동 세 가지 측면의 주의를 기울이는 로인 반점을 효과적으로 늦추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노화를 가속화하고 색소침착을 심화하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일상에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고 피부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생대추, 풋고추, 감귤류, 비타민E가 들어있는 견과류, 올리브유,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블루베리, 자조양배추, 그리고 셀레늄이 함유된 잡곡, 해산물을 적절히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방, 고당, 고염 식사는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신진대사를 촉진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전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부 신진대사 속도를 높여줍니다. 50세 이상은 빨리 걷기, 태극권 등 부드러운 유산소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적합하고요. 주 5회, 매회 30분 정도, 살짝 땀이 날 정도로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체 리듬을 유지하고 밤을 새지 않아 호르몬 균형을 지켜내 내분비 불균형으로 인한 색소 침착을 피해야 합니다.

네, 자외선 차단이 핵심인데요. 자외선은 러인 반점 형성을 촉진하는 주요 외부 요인입니다. 자외선은 피부세포를 직접 손상시키고 멜라닌 색소의 대량 합성을 자극하며 피부 노화 과정을 빠르게 만듭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자외선이 강한 시간대이므로 이때 장시간 야외 활동을 가급적 줄여야 합니다. 외출 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넓은 채모자, 양산, 긴팔 옷 등으로 물리적으로 가려줘야 합니다. 평소 피부 보습에 신경 써야 하는데요. 손을 씻은 뒤 제때 핸드크림을 바르고 얼굴엔 순한 보습크림을 사용해서 피부 장벽 건강을 유지합니다. 이미 로인 반점이 생겼다고 해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로인 반점은 양성적인 피부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신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아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반점이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커지고 가렵거나 하는 등 증상이 나타난다면 정규병원 피부과에 제때 내원해 다른 질병 여부를 검사해야 합니다.

노인 반점이 생겨도 함부로 민간요법 쓰지 마시고요. 이상이 있으면 꼭 피부과 진료를 받으라는 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번엔 노년 건강에서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주제입니다. 바로 노인분들의 넘어짐 사고입니다. 네, 넘어짐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로인들에게 있어서 넘어짐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로인들이 가장 흔히 입는 보상 유형이 바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로인 골절을 초래하는 첫 번째 원인이기도 하고 로인들이 부상으로 인해 사망하는 첫 번째 원인이기도 합니다. 로인이 넘어지는 것은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바닥이 너무 미끄럽고 운이 안 좋아서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인이 넘어지면 전적으로 우연한 사고라고 인정하지만 질병예방통제 전문적 시선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 로인들의 넘어짐은 의외가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인들은 왜 쉽게 넘어질까요? 넘어지는 일은 한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닙니다. 로인의 신체 기능, 건강 상황, 행위 습관, 약물 사용, 주변 환경 등 여러 면의 요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중 뇌졸중 등 원인으로 인한 신체 균형력 저하, 근력 약화, 걸음걸이 이상 등 변화들이 로인들의 넘어질 위험을 증가하는 중요 생리적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로인들의 넘어짐을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면에서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균형기능 단련 또한 로인들의 넘어짐 예방에 특히 중요합니다. 로인들은 균형기능 운동을 할 때 쉬운 동작부터 시작해서 점차 어려운 동작으로 손으로 보조대를 잡은 상태에서 손을 놓는 대로 먼저 정적인 균형 훈련에서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훈입니다. 주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하고 여성들의 일상과 고민 또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삶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공감과 위로의 시간 여성 공감 코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전국을 대상을 해 공개 입찰을 떼고 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연면이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우 조선호 종합채널 한우 뉴스 종합방송 조선호 뉴스 종합방송과 문예생활방송 교통문예방송 관광방송 및 전 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의 광고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을 해 공개 입찰을 떼고 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양원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부여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을 수가 있습니다. 연계 전화번호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서 연면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을 떼고 하는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이민법원에서 공부한 성실시행령 비집행인 명단에 들었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회사는 여러 매체에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요약하실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번호는 0433-508-5115번입니다.

클럽 여성 공감 코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혹시 집안 현관에는요 신발이 넘치고 주방 조리대 위에는요 냄비와 양념통이 가득하며 침실 옷장은 문을 닫기도 벅차고 세탁실에는 빨래가 산처럼 쌓이는데 정작 수납장을 하나 더 놓을 공간은 없어서 난감하셨던 경험이 있으시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돈 한 푼 드리지 않고요 이미 집안에 있는 물건만으로 공간을 되찾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집안에서 첫 번째 공간인 현관부터 가보기로 하겠는데요. 현관은 집의 첫 인상을 결정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정에서 현관은 신발로 넘치거든요. 신발장이 있어도 문을 닫기 어려울 정도로 신발이 쌓여있고 계절이 바뀌면 신발장 앞에 또 신발이 남아있습니다. 네, 그럼 신발장을 새로 사지 않고도 현관을 정리할 수 있는 수납할 술 알아볼까요? 네, 먼저 이 접시 그래요. 받침대를 신발 받침대로 쓰는 방법입니다. 주방에 쓰지 않은 접시 받침대 혹시 있는 건가요? 네, 접시를 세워두는 그 받침대 말입니다. 이것을 현관 신발장 안에 넣어보세요. 접시 받침대의 홈에 신발 한 그네를 세워두면 신발이 서로 겹치지 않고 세로로 정렬이 됩니다. 원래 신발장 한 칸에 신발 두 클레가 들어갔다면 이 방법으로 세 클레, 네 클레까지 들어가지요. 접시 침대, 받침대가 없다면요, 책상을 정리할 때 쓰는 책꽂이나 서랍 안에 칸막이도 같은 원리로 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발을 눕히지 않고 세우는 것이죠. 네, 그 다음 옷걸이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현관에 옷걸이 하나를 걸어두고요. 그 옷걸이에 가방이나 우산, 장바구니를 걸어두어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바닥에 놓여있던 물건들이 벽 쪽으로 올라갑니다. 특히 접이식 우산이나 에코백처럼 자주 쓰는 물건은요, 바닥에 두면은 발에 걸리고 흐트지기 쉬운데 옷걸이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또 하나, 신발장 문 안쪽에 옷걸이를 하나 걸어두고요. 그 위에 자주 신는 슬리퍼를 걸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슬리퍼를 바닥에 두지 않아도 되니까 현관 바닥이 훨씬 넓어 보이죠? 그리고 계절 신발을 우로 올리는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신지 않은 계절 신발은요, 신발장 맨 옷칸이나 현관

선반에 올려두십시오. 그리고 지금 신는 신발만 아래 칸에 두는 것입니다. 이때 신발을 담는 상자가 없다면요, 집에는 종이 쇼핑백이나 택배 상자를 잘라서 신발 한 클래씩 넣어도 좋습니다. 상자 겉면에 신발 이름을 적어두면 찾기도 쉽죠. 네, 이 방법은 돈이 전혀 들지 않으면서도 신발점 공간을 두 배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방금 집안에서 첫 번째 공간인 현관에서 수납용품 없이 이 공간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이번에는요, 주방에서 수납용품을 사지 않고 공간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념통, 도마, 밥통이 가득 차 있다 보면 요리를 할 때 공간이 없어서 불편하셨을 겁니다. 주방에서도 수납용품을 사지 않고 공간을 넓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접시, 받침대를 다시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아까 현관에서 접시 받침대를 신발 받침대로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방에서는 원래 용도대로 쓰되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접시 받침대를 서랍 안에 넣어주고요. 접시를 세로로 세워서 보관을 하는 겁니다. 접시를 쌓아두면 아래 접시를 끊을 때마다 위에 접시를 들여야 하고 또 쌓인 높이만큼 서랍 공간을 차지하기도 하죠. 그런데 접시를 세로로 세우면은 같은 서랍에 접시를 두 배 이상 넣을 수도 있습니다. 뚜껑이는 반찬통이나 도마도 같은 방식으로 세워두다 보면은 서랍이 훨씬 넓어집니다. 그다음 옷걸이를 주방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주방 벽이나 싱크대 문 안쪽에 옷걸이를 하나 걸어두십시오. 그리고 그 옷걸이에 거리형 집게를 달아서 행주나 수세미, 장갑을 걸어두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옷걸이에 고리를 여러 개 달아서 냄비 뚜껑이나 프라이팬을 걸어둘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조리대 위에 있던 물건들이 벽 쪽으로 올라가서 조리대가 넓어집니다. 특히 자주 쓰는 프라이팬을 옷걸이에 걸어두면 서랍을 열지 않고도 바로 꺼낼 수가 있어서 요리 시간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양념통은요, 한 곳에 모으는 방법입니다. 양념통을 조리대 여기저기 흩어놓게 되면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곤 하죠. 그런데 집에 있는 쟁반이나 큰 접시 하나를 조리대 한쪽에 놓고요. 그 위에 양념통을 모아두면은 양념통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입니다. 이때 쟁반이 없다 보게 되면은 큰 그릇이나 도마 위에 올려두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양념통을 흩어놓지 않고 한 곳에 모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주 쓰지 않은 양념은 아예 우측 선반이나 서랍 안쪽으로 옮겨둬보세요. 다음, 냉장고 정리도 돈을 들이지 않는 수납 방법이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물건이 많으면은 이 냉장고 문이 안 닫히고 또 찬 공기가 새어나가서 전기요금도 올라가게 되죠. 냉장고 안을 정리할 때는요, 집에 있는 그릇이나 접시를 활용해 보십시오. 이 반찬을 그릇에 넣다 보면은 냉장고 안에서 자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반찬은 작은 그릇에 나누어 담고 그릇을 세로로 세워두면은 같은 칸에 더 많이 들어가게 되죠. 네. 또 하나, 이 냉장고 문 쪽에는요, 자주 쓰는 것을 안쪽에는 오래 보관하는 것을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방금 주방에서 수납용품을 사지 않고 공간을 넓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옷장을 새로 사지 않고도 또 공간을 넓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침실의 핵심은 옷장입니다. 그런데 많은 주부들이 옷장 문을 닫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합니다. 옷이 많아서 혹은 정리가 안 돼서입니다. 그런데 옷장을 새로 사지 않고도 옷장을 넓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옷걸이를 제대로 쓰는 방법입니다. 네, 옷걸이는 옷을 거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옷걸이 옷을 걸 때 옷걸이 하나에 옷 하나를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인데요. 그런데 옷걸이를 그대로 쓰다 보면 옷과 옷 사이 공간이 생기거든요. 이때 옷걸이를 한 방향으로 통일해 보세요. 옷걸이 방향이 제각각이다 보게 되면 옷이 겹치고 공간을 낭비하기도 하죠. 모든 옷걸이를 같은 방향으로 걸게 되면 옷이 일정한 간격으로 정렬되어 있는 공간에 더 많은 옷을 또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옷걸이를 걸 때는 반드시 어깨선에 맞춰 걸어보십시오. 어깨선이 무너지다 보면 옷이 늘어나고 또 옷걸이가 차지하는 공간도 커지게 됩니다. 다음, 옷걸이를 세로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옷장 안에 옷걸이를 하나 더 걸어보세요. 그 옷걸이에 가방이나 스카프, 벨트를 걸어두고요. 그러면 옷장 바닥에 쌓여있던 물건들이 우르 올라갑니다. 특히 스카프나 벨트처럼 자주는 쓰는데 정리가 안 되는 물건은 옷걸이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또 하나, 옷장 문 안쪽에 옷걸이를 하나 걸어두고요. 그 위에 자주 입는 옷을 걸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옷장 문을 열 때마다 바로 보이기 때문에 옷을 찾는 시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 옷을 세워서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옷장 서랍이나 선반에 옷을 쌓아두면 아래에 있는 옷을 꺼낼 때 위에 있는 옷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옷을 세로로 세워서 보관하게 되면 우울하는 옷만 쏙 빼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옷을 세우는 도구가 없어도 됩니다. 집에 있는 이 종이 쇼핑백이나 또 택배 상자를 잘라서 옷 한 벌씩 놓고

그 상자를 세로로 세워도 매너졌습니다. 상자 겉면에 옷 이름을 적어두면 찾기도 쉽고 또 이 방법은 옷장 서랍 하나에 들어가는 옷의 양이 두 배로 늘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계절 옷은 우로 올리는 방법이죠. 지금 입지 않은 계절 옷은 옷장 맨 윗칸이나 침대 및 수납 공간에 올려두십시오. 그리고 지금 입는 옷만 아래칸에 두는 것입니다. 이때 옷을 담는 상자가 없다면 집에 있는 여행용 가방이나 큰 쇼핑백을 활용해 보십시오. 여행용 가방은 옷을 담기 좋고 먼지도 막아줍니다. 네, 방금 옷장을 새로 사지 않고 공간을 넓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은요, 세탁실과 욕실의 공간 수납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탁실과 욕실은 물기가 많고 또 물건이 작아서 정리가 어려운 곳도 많습니다. 여기에도 돈을 들이자는 수납술이 있거든요. 먼저 옷걸이를 팔 때 건조대 대신에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탁실 벽에 옷걸이를 여러 개 걸어두고요. 그 위에 빨래를 걸어두십시오. 옷걸이 하나에 빨래 한 벌을 걸게 되면요, 건조대 없이도 빨래를 말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건이나 속옷처럼 작은 빨래는요, 옷걸이에 걸어두면 금방 마르지요. 그리고 옷걸이를 걸 때는요, 빨래를 펼쳐서 걸어보십시오. 접힌 채로 걸다 보면 마르는 시간이 두 배로 걸리게 됩니다. 네, 다음 접시 받침대를 욕실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욕실 선반에 접시 받침대를 하나 놓고 그 위에 비누나 샴푸, 린스를 세워두십시오. 접시 받침대에 홈에 병을 세워두면 병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정렬됩니다. 또 하나, 접시 받침대에 수건을 걸어두면 수건이 바닥에 닿지 않고 잘 마르죠. 그 다음 옷걸이를 수건걸이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욕실 문 뒤에 옷걸이를 하나 걸어두고요. 그 위에 수건을 걸어두십시오. 수건을 걸 때는요, 반으로 접어서 걸면 더 잘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수건은 하루에 한 번씩 바꿔주십시오. 젖은 수건을 그대로 두게 되면요, 냄새가 나게 되고 세균이 번식을 합니다. 방금 세탁과 욕실에서 취할 수 있는 이 공간 수납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요, 수납용품 없이 공간을 넓히는 수납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네. 우리 주부님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주부 클럽 여기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홍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 산책의 윤율입니다. 입맛 없을 때 저녁을 먹지 않는 대신 과일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라조문화 산책 오늘의 건강 레시피 코너에서는 과일을 먹을 때의 주의점과 계단 오르기 운동에 좋은 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입맛 없을 때 저녁 대신 과일을 먹는 건 괜찮을까요? 식욕이 떨어지면 수박이나 다른 과일을 저녁 식사 대용으로 먹곤 합니다. 이렇게 먹는 것이 과연 좋을까요? 실제로 이런 식사 방식은 성질이 차가워 영양 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수박 반통은 당분 함량이 매우 높아 단일 과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반면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은 완전히 결핍되어 신체에 필요한 영양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또 이렇게 먹으면 비장의 양기를 손상시키고 내부 습기를 발생시켜 복부 팽만감, 야간 빈뇨, 아침 기상시 무기력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소량의 복합탄수화물, 고품질 단백질, 충분한 제철 야채를 포함해야 하며 7, 80% 정도 배부르게 먹고 담백하게 찌거나 삶아서 조리해야 합니다. 취침 3시간 전에는 음식을 섭취하지 말아야 하며 야식이나 기름진 저녁 식사는 피해야 합니다. 과일을 섭취 시 네 가지 건강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총량을 조절하고 과일로 식사를 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한 성인의 하루 권장 과일 섭취량은 200에서 350g이며 두 번에 나누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수박이나 참외로 정식을 대체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둘째, 섭취 시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복에 과일을 많이 섭취하면 위 점막을 자극하여 복통, 속쓰림, 식욕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1시간 전에는 과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당대사가 느려져 아침 기상시 얼굴 부종이나 야간 빈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일은 식사 사이에 혹은 식후 한두 시간 후에 간식으로 섭취하여 위장 소화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냉동 또는 장시간 냉장 보관한 과일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잘라놓은 수박이나 멜론은 세균이 번식하기 쉬우므로 상온 보관은 2시간 이내, 냉장 보관은 12시간 이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고당분 함정을 피해야 합니다. 체중 조절이 필요한 사람이나 당뇨병 환자는 리치, 망고, 룡안 등 과당 함량이 높은 과일에 주의해야 합니다. 과도한 과당은 간에서 지방으로 합성됩니다. 혈당 이상이 있는 사람은 혈당 지수가 낮은 복숭아, 자몽, 딸기, 체리 등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박은 1회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며 리치, 룡안, 두리안 등 고열량 열대 과일은 가능한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사이에 소량의 과일을 섭취하고 식후 바로 과일을 먹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일 주스로 과일 섭취를 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따로 운동할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습관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물론 전반적인 사망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과 노폭 앤 도리치 대학 병원 연구진은 계단 오르기와 심혈관 질환 및 조기 사망 위험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 연구들을 종합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약 1900편의 연구를 검토한 뒤 9개 연구의 데이터를 메타 분석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총 48만여 명으로 참가자들의 나이는 심장 건강을 위해 계단을 이용하라며 짧은 신체 활동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잠깐씩 계단을 오르는 것은 일상에 비교적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평지를 걸을 때보다 짧은 시간에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심박수와 호흡도 빠르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따로 긴 운동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일상에서 비교적 강도 높은 신체 활동을 짧게 반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세계적으로 상당수 성인이 권장되는 신체 활동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단 이용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많이 오를수록 좋을까요? 적정량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약 6개 층을 오를 때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 외에도 더 많이 오를수록 효과가 크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건강에 가장 큰 효과를 주는 최적의 운동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 무조건 많이 오르기보다는 개인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관절이나 보행에 문제가 있거나 기존의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계단 오르기가 무조건 적합한 운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연구진은 향후 웨어러브 기기 등을 활용해 실제 계단 이용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건강 효과를 얻기 위해 적절한 횟수와 강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비닐랩을 씌워 냉장고에 넣은 음식의 보관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랩의 핵심 기능은 물리적 차단입니다. 이것은 음식이 공기 중의 미생물 및 먼지와 접촉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고 수분 증발을 늦춰 음식의 유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랩은 미생물의 성장을 완전히 억제할 수 없고 냉장 환경에서 좋은 내성 미생물의 느린 번식도 막을 수 없습니다. 랩을 씌우더라도 음식은 여전히 서서히 변질되며 특히 육류와 조리된 음식은 더 그러합니다. 따라서 랩을 씌워 냉장고에 예장기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랩의 역할은 단기 차단입니다. 랩을 사용한 후 익힌 음식은 24시간 이내에 먹는 것이 가장 좋고 먹기 전에 완전히 덮여야 하며 신선한 육류는 냉장 보관 시 2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전통적인 롤형 랩은 일회용 랩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특히 생고기를 감쌌던 랩은 더욱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울 때는 전자레인지 전용이라고 표시된 폴리에틸렌 랩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이라고 표시된 폴리비닐 리튬클로라이드 랩은 짧은 시간에 좋은 가열에만 적합합니다. 용기를 랩으로 덮은 후에는 반드시 여러 개의 작은 구멍을 내어 증기가 빠져나가게 해야 하며 동시에 랩이 고온의 중요 식품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폴리염화 비닐 랩을 전자레인지로 가열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유 없는 종아리통이 혈전 전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매일 5시간씩 누워 휴대폰을 놀던 남학생, 걸을 수 없게 됐다는 화제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절강성 대조의 한 병원은 왕씨 남학생을 진료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한창 뛰놀아야 할 학생이었지만 오른쪽 다리가 붓고 통증이 심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었고 결국 하지 심부정맥 혈전증을 확진받았습니다. 가족의 소개에 따르면 대학 입시가 끝난 후 왕 씨는 거의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고 일 평균 휴대전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시간이 5시간을 넘었으며 하루 종일 소파와 침대에 누워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름 전부터 그는 종아리가 붓고 굵어지기 시작했으며 계속 시큰거리고 걸을 때 통증이 또렷하게 심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단지 오래 앉아서 생긴 근육 손상이라고 생각해 쉬면 좋아질 줄 알았으나 불편감이 심해지자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하지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확진받아 긴급히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해당 남학생에게 혈전이 잘 생기는 체질일 가능성이 있어 기본 혈전 위험도가 높은 데다 장시간 누워 움직이지 않은 행동이 발병의 핵심 유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오색 찬란한 가을, 우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조국의 생일을 맞이합니다. 56개 민족이 서로 손잡고 화합의 정을 이어가며 한마음 한뜻으로 조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랑스런 조국의 휘황찬란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도강중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에는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도강 문진부의 지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길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환자분들께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이 시간에는 도강

0: 중의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광중의원 하면은 우리 신약대학방 총점, 다시 말씀드리면 오래전부터 우리 자리 잡고 있는 신약대학방 총점은 연길시 백하이, 백하는 다 아시죠? 백하 북쪽입니다. 연변병원 쪽으로 길 건너만 오면 됩니다. 의료보험 지정단입니다. 이보가 다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보에 돈이 있든 없든 오실 때는 이보카를 가지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로 예, 쓰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도 2층, 3층, 4층 우리 뭐 주사실도 있고 댄디도 맞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다음 화암실도 있고 이변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보조 진단이 다 할 수 있는 중서의가 결합된 도광 중의원입니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명의들이 여러 명 계십니다.
1: 네.
0: 명로 중의가 여러 명 계십니다. 우리 피부과도 좋고 심내혈관 전문가도 좋고 호흡도라든가 소화계통이라든가 또 각종 간단이라든가 골가병이라든가 많은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보통 현대인들은 아프다 하면은 자꾸 그런 서약부터 쓰게 되죠. 예.
1: 네.
0: 소염제, 진통제, 감기 근래도 서약부터 쓰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중약을 쓰는 게 무슨 뭐 설사 걸렸거나 소화 아이 되거나 감기 걸렸거나 대부분 사람들이 중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서약부터 선택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서약은 그에 따라서 부작용이 많습니다. 때문에 중약으로 선택하는 게 제일 부작용이 적고 또 우리 몸을 초세울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치료법상에서 중의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 도광중의원에는 흠과 구강이 발전했습니다. 예, 구강과가 있는데 치과죠. 그 주치의가 선생님이가 조선족 분이고 이 치과 경험이 오래된 선생입니다. 이래서 이빨을 씻는다거나 잇몸에 염증이 있다거나 틀니를 한다거나 다 우리 도광중의원이 오신다 할 때 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상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이런 선택이 중요한데 도광중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요즘 들어서서 우리 김성춘 교수를 모셨습니다.
1: 네.
0: 예. 연변병원에 오래 계셨습니다. 연변병원 중의과에 오래 계셨고 또 많은 전국 각지 또 심지어 한국 이런 데서 오랫동안 연수하고 림상 경험을 쌓은 근 40년이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1: 네.
0: 특히 이분은 여러 가지 이런 중의 치료에서 좀 종합적으로 치료를 잘하지만 호흡도라든가 갱년기 문란이라든가 식민신경 문란이라든가 특히 실면증. 실면증 하면은 실면증이 오는 원인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면증에 그냥 그 서약적으로 우리 그 수면제만 써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수면제 쓰면 쓸수록 좀 치료는 더 어려워집니다.
1: 네.
0: 심피량쉬, 심장하고 비장이 동시에 나빠도 실면증이 오고 심장하고 콩팥이 나빠도 신선부조가 있어도 실면증이 오고 그 다음에 심장하고 담낭이 같이 나빠도 실면증이 오고 이간위 치질한 게 있어도 실면증이 오고 단열증이 있어도 심장열이 세도 실면증이 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우리 언니 김민길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네.
2: 몇년 전에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0: 예.
2: 그런 게 또 자꾸 토하고 이러면서 답을 잘못 따서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게 그 위가 그 배리 그 어간이 무슨 또 무슨 맥혔답니다.
0: 십이지장.
2: 예. 그래서 자꾸 토하지 얼마나 잡숨이.
0: 예.
2: 그래. 마다 병원에 입원하고 이랬습니다. 그래다가
0: 네.
2: 또 김민길 선생님이 치료를 받은 게 효과적이고 우연히 그것 같습니다.
0: 네.
2: 가서 약을 한번 썼는데 아예 좋아합니다.
0: 예. 약가병이 딱 맞았는가 봅니다.
2: 예. 그리고
3: 거기

0: 이 강의가 좋지 않고 대부 강의가 잘 그렇게 못한다면
1: 네.
0: 현재 자 다음 자산 현재 더 정식 더 떨어지면서 그래서 아무리 다들 애써 잠을 못 끝나면 그래서 예, 김송춘희 선생님을 찾아 봤는데 야 그 선생님은 이 강의하고 이 그 맥백을 보는 또 앞뒤도 잘 보는 게 아, 간이 정말 확실히 좋겠다며. 그러면서 밥을 먹자도 밥이 냄새도 싫고,
1: 예.
0: 밥이 와서 어묵도 딱 실에 넣으면 배고픈 건 모르고, 그러면서 맥이 똑똑해진다만.
1: 예.
0: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나지만, 나 자주 못하니까 맥이 똑똑해지. 참 생하지. 이렇게 고생하는 끝에 방송 통해서 강의 듣고서 정말 이제 동학동원이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 가봤는데 앵겔 한 번 계란 일곱 척 계란 먹었는데 벌써 예, 이 그 잠도 잘 주고 지금 밥맛이가 이제 지금 예, 바로
1: 저 돌아오고
0: 몇 키시면 생각난다고 합니다.
1: 네.
0: 미네 뭐 그 한 숟가락 그 등에 딱 싫다만 합니다. 그러면 예, 맥 똑똑해서
1: 간이 나쁩니다. 예, 간이 나쁘면 예. 그렇습니다.
0: 예. 그래서 이, 저, 무슨, 지금 이렇게 좋을 때도 무슨 같잖아. 내일로 또 한 번만 더 계란 먹자고, 저희. 예약하잖아.
1: 예. 예약합니다, 예.
0: 예.
1: 예. 예. 오십시오.
0: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3: 예. 예, 저도 지금 더일만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3: 예, 두 번 받았습니다, 지금, 네.
1: 예.
3: 나는 이제 예, 관심병은 좀 오랍니다. 예. 심조터기가 자꾸만 나타나고 허리 놀라고 예. 그리고 심장이 자꾸만 찬 이렇게 후들후들할 때 있습니다.
1: 예.
3: 예. 그리고 잠은 이내 못 잤습니다.
1: 예.
3: 그리고 혈압도 높고 혈압도 그냥 운동할 때 혈지도 높고 예.
1: 예.
3: 예. 여름에는 안 좋아서 우리 진척구 덜만 선생님 치료를 받고 영 좋은 효과를 보고 있어 나봉구 덜만 선생님과 치료는 아닌데 내 치료를 이번에 두 번 받은 바에 완전히 좋습니다.
1: 알겠죠, 예?
3: 예, 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 이 선생님, 좋은 선생님한테 좀, 이 선생님께서 딱, 올해 좀 치료를 받으려고, 네, 예? 완전히 좀 병 근치하려고, 오늘 예약에 내일이 가려고 그랬습니다.
1: 병이라는 거는, 예, 공고하게 치료해서 공고 단계를 걸쳐야 재발 없습니다, 예? 내일로 예약해랍니까?
3: 네, 내일 아침에 가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내일로 해서 절만 선생님 예약입니다, 예?
3: 네,
1: 예, 오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4: 예, 저도 이 지금 더광증면 덜만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네.
4: 수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심장이가 나는 엄마의 아이도 없습니다.
1: 지금
4: 네. 심조통, 관심병이 있어가지고, 예, 이 심장이 아프다 하면은, 예, 뭐 어쩔 수 없이 맥이 떨어지고, 눈도 더 막 뜨기 싫고, 예, 이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얼리, 이 심장 막 찌르는 것 같고, 막 이빨 통증하고, 머리 아프고, 이 정도 됐었습니다.
1: 네.
4: 이래가지고, 예, 약도 좀 써봤는데, 효과가 그냥 거기서 거기던데, 이번에 이 절만 선생님 약을 쓰고, 예, 효과 보는 게 현저하게 알린다, 이게 선명하게.
1: 그렇죠.
4: 예, 이게 막, 그리고 또 된 심장이가 막 좁아생겨서 막 빨리 뛰다가도, 예, 막, 어떤 떨리는 것처럼 막 이런 증상도 있고, 근데 예, 이게 지금 심장이 용기가 난다.
1: 좁어, 방찬, 각종 이런 심률문란, 진동고수, 절만소시 치료를 하고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4: 예, 난 그래도, 이 제거지 치료받아서 이 좀 효과가 알고 있는데, 혹시나 매설에 그랬는데, 예, 정말 예, 치료를 받아보고 나니까, 이게 효과 나는 게 이렇게 정말 예, 알린다. 그러니까,
1: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며 예. 치료도 했고, 댄디도 맞아보았고, 심지어 북경시 허병원에 갔던 사람들, 또 연결해서 이 병원, 저 병원 중의를 보였던 사람들, 조선생대 와서 거의 뚝 떨어집니다.
4: 네, 그 나도 많이 치료받아봤습니다. 근데,
1: 네.
4: 근데, 그치, 이번에는 이 효과 난 게 영, 뭡니까, 현저하게 알리니까, 이거 언영 이렇게 했더라면은 이렇게 힘들지 않았겠는 거, 싶었습니다.
1: 그렇죠.
4: 그리고, 예, 그리고 소화계통도 영 안 좋아졌습니다.
1: 예.
4: 소화계통도 영 좋아졌습니다.
1: 예.
4: 뭐 음식 먹어도 가림없이.
1: 예.
4: 이래서 지금, 오늘 지금 예, 가서 그 치료를 지금 받으려고 지금 예약하자고 전화했습니다.
1: 오늘로 해서 절만 선생님 예약입니까?
4: 예.
1: 예, 오십시오. 됩니다.

0: 네.
1: 네, 건강하십시오.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3: 예, 우리 큰 고모가 이 당뇨 종합을 두 번 나왔습니다.
1: 예.
3: 몸이 붓기고 아래 다리는 유리처럼 바짝바짝 바지를 입지 못합니다.
1: 너무 붓기해서 그렇습니다.
3: 예, 조그만 거 되고. 그리고 누보면 있고, 예, 헐떡헐떡거리고, 충재지지, 남이 밥을 먹여주는 것도 줄줄 내려오고, 물 들어가도 줄줄 내려오고 이랬댔습니다.
1: 예.
3: 그래서 절말 선생이고, 어제 세 번 점약을 갖다 주고, 어디는 못하지 해서, 예, 전날로 이렇게 냉대해서 청약을 재다 먹은 게 세 번이나 재다 먹은 게 어제 많이 났다 하니까
1: 젓가락도
3: 움직이고 좀 활동해서 예 집행을 찍고 화장실 댕긴답니다. 그래서 어제 예 오늘도 또 전화로 예약해서 청약을 또 낼까 안 해서 그래 절만은 선생을 예약하자.
1: 네 알겠습니다. 절만 선생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예,
3: 예, 예 감사합니다.
1: 보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마라.
5: 안녕하십니까?
1: 예.
5: 그, 저기, 뭐입니까? 나니, 잠도 잘 자지 못하고, 고래 별로 문제 있는 것 같아서, 그, 무슨, 김성춘 선생님까지.
1: 예, 김성춘 교수님 있습니다.
5: 예, 그 선생님 좀 보일까 해서 얘기합니다.
1: 그분이, 이, 실면증 치료에, 실면증 예. 치료뿐만 아니라, 호흡도 계통, 예. 간섭 문제 종합적으로 잘 하시는 분입니다. 예. 언제로 예약해랍니까?
5: 오늘이 할 수 있습니까?
1: 됩니다. 오늘 오전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다 나오십니다. 이렇게 예약하기 때문에 또 먼데 분들 또 차 타고 어찌고 또 오늘 하면 늦어져도 이렇게 예약하면 우리 병원에서 그 선생님 데다 예약해놓으면 기다려줍니다. 예? 오십시오.
5: 지금 인사가 가고 그린다.
1: 됩니다. 이렇습니다. 예? 오십시오. 예. 오전에 오시면 예. 됩니다. 예,
5: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6: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6: 나 지금 동황불려 김성순 선생님이 약을 먹고 지금 한 20년 되는 좀 두통이요. 고리 아프거나 참 자지 못한 그.
1: 아, 왕거성 두통이 있었습니까?
6: 예, 예.
1: 그게 조금 났습니까?
6: 지금 많이 나서지고.
1: 많이 나서지고.
6: 예. 옛날 게 가서는 아프거나 이러면 계속 뭐가 댄디로서 한, 한 번이라도 열을 시 했습니다. 근데,
1: 예.
6: 당시에 또 아프더라면 아프고 잠 자지 못할 이랬습니다.
1: 예.
6: 예. 근데 지금 또, 그, 김성순 선생님이 있으니까, 중약을 7날 먹었다만, 7초고.
1: 예.
6: 많이 더.
1: 그렇죠. 이 김성춘 선생은 이 실면증 치료에서 아주 용하다고 큰 소리 칠 만합니다. 예. 아주 용합니다.
6: 그리고 예스도 또 그러면서 내 그래 뭐까지 어제 나는 다리도 이렇게 아픈가 지금 한번 지무 맞아보세요. 어째 그렇게 용합니까?
1: 아 지무 잘 넣습니다. 제대로 된 이 중이 지무 넣습니다. 그렇게 뭐 조금 그저 피부층에다 꽂고 매 아침 넣고 전기 침 넣고 하는 게 아닙니다. 쑥쑥 그저 기다만 침이 시에워에 툭툭 들어가서는 예 전기 통하는 것처럼 예 효과 잘 봅니다 침이가.

0: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 짐 얘기 나왔으니까 말하는데 이 김성춘 선생님 짐이 다릅니다.
0: 네.
1: 짐은 뭐 맞아본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아프면 짐부터 맞고 많이 맞는데 김성춘 선생님 짐은 봐도 알깁니다. 다만 짐을로 예, 우리를 들어 족삼리 하면은 족삼리라 놓으면 이 발끝까지 예, 찡 전기 통하는 것처럼 1초 동안 찡 해야 됩니다.
0: 네.
1: 근데 짐이라 맞아보면 그렇지 못한 데 많습니다. 족삼리 하나만 봐도 이 선생 짐을 얼마 잘 나오는가 알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배침이라든가 이 골가병으로 인해서 요추간판 털출, 좌골신경통, 그 다음에 소화에 대해서 명치그 밑에 맨날 오름만 지던 사람들 짐을 몇 번 맞으면 쑥 내려갑니다. 이
0: 네.
1: 경락 소통하는 게 짐이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경락을 소통하자면 그 혈자리 거서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 혈자리가 예 사실 종이장 두께입니다.
0: 네.
1: 아주 제대로 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얕게 나서는 아이 됩니다. 그래서 침만 잘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면증 치료에서 실면증 치료하면은 그 실면증이 어느 원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제 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간이 나빠도 실면증이 오는 거고 특히 우리 비위가 나쁘고 거기에 심장이 나쁜 걸 오래 두게 되면은 역시 또 실면증 치료가 잘 안 됩니다.
0: 네.
1: 때문에 실면증 치료 댕기면 많이 치료해봐도 치료 효과를 못 보니까 포기한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저리 수면제를 들이대고 로라가 없으면 자지 못하고 이런 분들 신경인솔로 얻은 신경인솔하는 게 우리 중에서 이 내분비문란을 치료하면서 수관 제위를 해주면 이런 신경물란도 치료가 됩니다.
0: 네.
1: 예, 모두 아이 되는가 실면증 치료는 치료가 아이 되는가 하는데 한번 김성춘 선생의 치료를 받아보십시오. 어떻게 말하면 잘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
1: 그래서 실면증 치료에서 우리 아주 독특하시고 큰 소리 침에 자랑할 만한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흡도 계통에서도 특별합니다. 우리 폐라는 거는 그 오행학에서 금에 속합니다.
0: 네.
1: 예, 우리 중에는 오행학 있죠. 오행학 하면은 목화 토금수입니다. 목부터 말해야 됩니다. 이 중의를 제대로 이 사람이 배웠는가 아예 배웠는가 하면 오행하고 말할 때 뭐 화금토 이렇게 말하면 아예 됩니다.
0: 네.
1: 목이 뭡니까? 간이란 말입니다.
0: 네.
1: 예, 간부터 말해야 됩니다. 간. 목화화가 심장이고 예, 토 비위죠.
0: 네.
1: 금이가 우리 폐입니다. 폐는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의 모든 이런 머리부터 발끝까지 산소 공급을 폐가 완수합니다.
0: 네.
1: 그냥 숨을 쉰대 해서 뭐 내 폐는 잃어본가 하지 마십시오. 원만한 이런 호흡을 통해서 특히 말하면 폐가 힘이 세야 된다 말입니다. 폐 활량이 좋아서 많은 산소를 끌어들일 수 있고 또 우리 몸에서 생산된 이산화탄소를 비롯해서 이런 아모니아를 배출할 수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 폐의 기능이 아주 중요한데 한 사람이 피치가 부족하다 할 땐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죠. 우리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는 95% 이상이 돼야 좋습니다.
0: 네.
1: 97, 98 이렇게 돼야 좋은데 보통 90% 아래 내려가면 위험합니다.
0: 네.
1: 근데 보통 그렇지 위험한 정도는 아닌데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계속 정신이 나고 하품이 나고 혈액 중에 이런 혈홍 단백이 빨갛지 못하죠.
0: 네.
1: 어떤 사람들 댄디란 맞아보십시오. 댄디란 맞을 때 혹은 화암실에 가서 피를 뽑을 때 보면 피가 검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선생님 어찌 내 피는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검은 것 같습니다. 어찌 그런가? 혈액 속에 산소가 적은 사람들이 피가 더 검습니다.
0: 네.
1: 예, 적혈구에 우리 혈홍 단백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산소를 많이 포함한 혈홍 단백일 때는 아무리 정맥이 필요해도 좀 빨간색이 나고 그렇지 못한 사람 혈액 속에 독소가 많죠. 예?
0: 네.
1: 그러면 검습니다. 그 독소가 바로 이산화탄소가 많단 말입니다. 저희들 도강 중에는 김성춘 교수님 계시면서 각종 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해서 폐 기능이 떨어졌다거나 만성 기관지 확장증이 있다거나 또 요즘 계절에는 만성 천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재발하기 쉽죠. 예?
0: 네.
1: 천식이 발작하면 얼마나 바쁩니까? 예? 헐떡헐떡 대고 누워도 뭐 있고 앉아 있어도 바쁜 배란 말입니다.
0: 네.
1: 예? 그다음에 이 폐하고 관계되는 게 대장입니다.
0: 네.
1: 폐는 오장

에 속하고 거의 부가 대장입니다. 심장이 부가 뭐인가 소장입니다. 그 다음에 오장에서의 비장이가 오장에 속합니다. 저 사람은 위가 속하는 거 한데 오장 육부에서 오장에 속하는 게 비장이고 비장이 부가 위입니다. 폐부가 바로 대장이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화장실에 가서 변비도 없는데 계속 오래 앉아있죠. 예? 힘듭니다. 그것도. 어째 그런가. 폐피치 부족. 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대장에다 밀어주는 힘이 없어서 변비가 없어도 이 대장이 힘이 없어서 변을 내보내지 못하죠. 따라서 이 대장이 자꾸 꿀룩꿀룩꿀룩 유동해야 됩니다. 대장이 힘이 없이 유동하면 우리가 먹은 음식물 흡수 못하고 배출을 못합니다. 예? 그래서 폐하고 대장은 부부가입니다. 부부간에 오는 남편이 좋아야 그 아내도 좋고 남편이 돈을 잘 벌어드려야 아예 집이 그 좀 잘 돌아가고 남편뿐만 아니죠. 집에 그 부부간 중간에 한 내 아내가 뭐 싹싹하고 뭐 밥도 잘해주고 뭐 이래야 남편도 또 거기에서 말 일할 힘도 생기고 이게 부부간이라는 게 이런 도리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부간이라고 표현하는 게 딱 맞습니다. 이게 폐하고 대장은 한 집안 식구에서 부부간, 형제간 다 되죠. 예? 그래서 폐가 좋아지는 것이 대장이고 대장 우리 몸의 70% 이상이 면역세포는 장도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전체 우리 호흡도 계통의 질병 절대 무시할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이전에 폐결핵 했다거나 예? 만성기관지염, 기관지확장성, 젠스성 폐염에 다 갖고 있는 사람들도 과민성 비염도 그렇습니다. 김성춘 교수님 배우시오. 아주 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약을 써보면 벌써 알깁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옛날에는 뭐 서시장이랑 건등건등 갔다 한테 못 가진 사람들 댕겨보면 알긴다 말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저희들 도강 중년 보면은 또 그 우리 그 원장을 해서 예? 최기명 원장님 계십니다. 이분이 쌍발 시간에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하루가 나옵니다. 예? 오전 8시부터 10시 어간 정도로 나오는데 주로 이분은 또 피부계통에서 뉴피젠이라든가 예? 백전풍이라든가 심화전이라든가 특히 대상포진 치료에서 다른 데 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저기 댕김에 대상포진 갖고 몇만 원 쓰고 몇만 원 써도 그 포전이 그 피부 포전이는 아무렇지만 어제 물도 안 나고 다 아무런 것 같지만 옷깃을 스쳐도 아프다는 분들이 이런 포전병도가 이거는 병독입니다. 바이러스입니다. 예, 바이러스로 오는 병입니다. 휴진성 세균성 병이 아닙니다. 몸에 남아있습니다. 잘못 치료하면 이 병독이 몸에 남아있으면서 특히 신경절에 다혈에 남아있으면서 신경을 따라서 아프기 때문에 대상포진은 아프면 전기 통하는 것처럼 주로 따라 징징절입니다. 대상포진으로 고생하는 분들 다 우리 도강 중의원에 오십시오. 최기명 원장님 아주 치료를 잘합니다. 그 외에도 리민길 선생님 계시죠. 각종 요추간판 돌출도 좋고 특히 피부의 호흡도 계통 방면이라든가 중풍 방면이라든가 친구력 결합 하는데 아주 그 효과도 뚜렷합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많이 찾고 계시는 조혈만 선생님이 조혈만 선생님은 심내혈관계통에서 전주 쪽으로 소문이 있는 분입니다. 주로 서서 조 선생님 보이기도 또 힘듭니다. 예약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중풍 조기 진단이 아주 중요하죠. 아무리 뭐 MRI도 그렇고 CT도 그렇고 무슨 B처도 그렇고 그게 다 보조 진단이기 때문에 그게 걸려들어서 나타나면 이 증세기 왔습니다. 이러지만 중의는 이 사람이 나타나는 증상을 보고 조기 진단합니다. 중의에는 사진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사진법에 망진, 그다음에 촉진, 그다음에 물어봅니다. 뭐 무슨 변비가 있는가, 잠을 어떻게 자는가, 어떤 음식 물어보는데도 10가지 이상을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 중의 배울 때 원래 스원거라는 게 있습니다.
열 가지를 물어봐야 된다는 게 있는데 그거 암석 못해서 노래를 뺀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원거라고 합니다. 열 가지 물어보는 노래 중에

0: 다 있습니다. 그런 그다음에 냄새 맡는 거 이런 사진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기계검사에서 안 나타나는 이런 증상도 싹 드러낸단 말입니다. 여기에 절만 선생님 용합니다. 중풍 조기 진단, 관심병 조기 치료, 진단, 치료 여기에서 아주 어떻게 말하면 기계보다도 떼노보다도 더 떼노스럽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 치료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도강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삼국도는 총총집이원이 되고 나더니 군단들끼리 서로 정황을 알릴 때 쓰던 암호책을 모두 거두어갔다. 1, 3군단에서 군사위원회와 모 대통령에게 연락을 할 때 쓰던 암호책마저 가져갔다. 그때부터 각 군단에선 전선 총지휘부하고만 연락이 닿았다. 3군단과 1군단 사이도 연락이 끊기었다. 만약 생각지 못한 일이 터져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1: 호위병!
0: 팽독해 목소리가 마당에 울리었다.
1: 무참호가 아니 있나?
2: 네.
1: 어서 좀 불러오지.
0: 키가 크고 네모난 얼굴에 눈썹이 아주 짙은 군인이 팽독해 앞에 나타났다. 3군단의 유능한 참모 무정이었다. 그는 황포공관학교를 나온 조선 사람으로서 성격이 굳세고 믿음직하였다. 그는 3군단에서 유능한 참모로 꼽히었다.
1: 비밀리에 움직여야 할 중요한 일이 있는데 동지한테 맡겨도 되겠습니까?
0: 팽독해가 엄숙한 얼굴로 무정을 바라보았다.
1: 지휘관 동지, 말씀만 하십시오. 1군단이 거주로 가는데 연락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군단이 빨리 암호책을 갖다 줬으면 해서. 알겠습니다.
0: 무정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1: 길이 험할 겁니다. 망망한 조원에 길잡이도 없을 텐데. 괜찮습니다.
0: 무정이 웃으며 대답하였다.
1: 저한테 지도도 있고 라침판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몇 사람 데리고 어서 출발하십시오. 고제에 이르게 되면은 림표와 서병진대로 곧장 나한테 연락하라고 하십시오.

무정이 떠났다. 이래도 부족해. 하지만 뭔데는 물로 당장 마른 목을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지. 백독현은 고개를 숙인 채 한 시간쯤 걷고 나더니 모아진 오른손으로 왼손바닥을 내리치었다. 큰 결심을 했을 때 버릇처럼 하는 행동이었다. 그러고는 방에 들어가 전화로 설풍을 군단 지휘부로 불렀다. 한 시간 뒤에 설풍이 말을 타고 달려왔다. 정명하고 재간이 있는 설풍은 본부에서 작전국장으로 있다가 지금은 团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한 손으로 끊임없이 땀을 훔치면서 방에 들어섰다. 팽덕현은 설풍이 자리에 앉기를 기다려 물었다. 요즘 뭐라고 지냅니까? 정주입에서 또 일주일을 더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설풍의 말투에 불만이 묻어 있었다. 북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여기서 부대나 추스리고 훈련을 하다니요. 설풍은 상급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 하고 팽덕현을 힐끔거렸다. 하지만 팽덕현은 말이 없었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한참 망설이다가 말머리를 돌렸다. 동지, 주둔지를 좀 옮겨야겠습니다. 어디로요? 팽덕현은 일어서서 지도를 가리켰다. 주왕의 주둔지 아그이와 아주 가까운 마을이었다. 바로 여기요. 팽덕현은 엄숙하게 말했다. 동지들은 당장을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설풍이 놀란 얼굴로 눈을 반짝이었다. 팽덕현은 무언가 말을 하려다 말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 어느대든 우리는 당장의 안전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풍의 총명한 두 눈이 다시 반짝 빛났지만 더 물어볼 수도 없었다. 당장 출발할까요? 그러시오. 저녁을 먹고 인차 출발하시오. 또 다른 일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팽덕현은 설풍을 대문밖까지 바래다 주었다. 설풍, 이 며칠 당신이 바쁘게 움직여줘야겠습니다. 만약 일이 생기면 동지한테 책임을 물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설풍이 마루에 앉아 정중하게 대답했다. 팽덕현은 설풍을 바라고도 그 자리에 한참 우두커니 서 있었다. 거센 바람에 억센 풀을 알 수가 있고 난리의 충신을 알 수 있다. 선비 풍모를 가진 점잖은 장군이 위험한 시각에 초인간적인 용기로 길이 이름을 남긴다. 총지휘부와 중앙기관은 모두 반주에 들어있었다. 반주는 보부소와 가까운 곳인데 파의에서 동쪽으로 20리쯤 떨어져 있었다. 소나무로 뒤덮인 골짜기에 수백 가구가 살고 있다. 산비탈에도 드문드문 몇 집이 있었다. 집집마다 지붕 위에서 흰 경번이 펄럭이었고 마을에는 라마 교사원보다 좀 작은 결당이 있었다. 종지비 서향전과 정치비원 진창원은 그 경당에 머물렀다. 마을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높은 산비탈에 서장식으로 지은 작은 층집이 서는데 모태동 장문천 박고가 그곳에 묵었다. 9월 9일 점심때가 지나 팽덕현은 총지휘부가 들어있는 경당을 나왔다. 얼굴 빛이 몹시 창백하고 불안해 보이었다. 일이 이 지경이 됐으니 이제는 말을 해야겠군. 그는 북쪽으로 고로 높다란 산비탈에 있는 집에 들어섰다. 모태똥은 화덕 옆에 있는 쪼끌상에 앉아 이마를 찌푸린 채 전보를 보고 있었다. 화덕의 불은 벌써 꺼져 방 안은 썰렁하였다. 팽덕현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모태똥의 맞은편에 있는 쪼끌상에 앉으며 말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대통은 전범문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이라도 들었습니까? 오전에 총지휘부에 들렸는데 북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다시 갔더니 진창호가 완전히 딴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요? 남아 하는 게 좋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팽독해가 화를 내며 말했다. 아바가 통강, 남강, 파종보다 좋다고 떠들어대더군요. 개소리. 북상에서 항의를 하자는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태동은 그저 하더니 말이 없었다. 팽독해가 말을 이었다. 나는 말없이 나와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곧 행동 방향을 바꿀 겁니다. 모태동은 무거운 얼굴로 한동안 침묵하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어젯밤 문천, 을레, 박고, 가상거리고, 창호, 향전까지 일곱 사람이 회의를 열고 우리 이름으로 장국도한테 전포를 보냈습니다. 남하의 불리한 조건들을 몽땅 이야기했지요. 회답은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래도 남하를 주장하더군요. 모태똥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전부가 모두 여기 있으니 보십시오. 팽독희는 먼저 일곱 사람이 어젯밤 10시에 좌로군에게 보낸 전보를 보았다. 주득, 장국도, 류백성 동지에게. 지금 홍군은 위험에 빠져있다.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얻은 결론이다. 첫째, 좌로군이 남쪽으로 움직인다면 모든 조건이 아주 불리하다. 1. 지형 자체가 적이 아군을 막기는 이롭고 아군이 공격하기에는 불리하다. 담바 남쪽으로 천리 무공에서 남쪽으로 700여리는 모두 설산이거나 밀림 아니면 좁고 험한 길이다. 강당, 로정, 천전, 로산, 아안, 명산, 공내, 대업에서 무공, 무변 일대까지는 적들이 이미 보루를 쌓고 단단히 막고 있기에 아군이 공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2. 경제 조건이 대군의 포급을 감당할 수 없다. 대도와 일대 천혈이 남짓한 구간의 몰가이와 같은 곳은 마서면 하나뿐이다. 수정, 숭화는 인구가 8,000명 쯤 되는 양식이 몹시 부족하며 무공, 무변은 양식이 이미 바닥났기에 대군이 이곳에 머문다면 식량이 부족할 우려가 있다. 3. 아바에서 남으로 면령에 이르기까지 모두 소수민족 지역으로서 우리 군이 이곳에 머물면 병력이 소모만 될 뿐 보충을 받을 수가 없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게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4. 북쪽은 적들이 막고 있어서 전략적인 퇴로가 없다. 둘째, 이런 형편에 대해 동지들이 깊이 생각해서 아바 조크지에서 식량을 마련한 다음 머리를 돌려 북진하기 바란다. 행군 중에 비교적 큰 감원이 예상되지만 감속 남부는 북요론 지역이라 충분히 보충받을 수가 있다. 또 지형이나 경제 조건, 주민의 형편, 전략적 퇴로 같은 걸 모두 살펴보면 우리에게 훨씬 유리하다. 셋째, 지금 눈앞에 있는 호종남 부대는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는 형편이고 추호는 왕균의 부대가 오르면 시간이 걸릴 터이니 북쪽은 여전히 비어있다. 우리는 우로군에서 군대를 얼마쯤 보내 25군, 26군과 함께 적을 요인해서 좌로군이 감속으로 들어가 새로운 국면을 벌려나가도록 도울 생각이다. 이런 의견을 모두 홍군 전체의 앞길을 생각한 것이니 동지들이 결단을 내린다면 혁명에 이로울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을레, 락보, 박고, 향전, 창호, 택동, 가상, 9월 8일 22시. 팽독현은 이 말을 잔뜩 짚어낸 채 오늘 아침 장국도가 보낸 답전을 펼쳤다. 갑, 지금 적의 역량과 위치, 아군의 감원과 탄약, 의복 따위를 잘 살펴야 하며 적을 한 벌에 무찌를 수 있을지 아니면은 지구전을 해서 무찌를 수 있을지 적의 병력이 증가될 가능성이 없는지를 차분한 마음으로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을 좌르군의 25사, 39사는 어느 탄이나 1000명이 안 되며 사람마다 전투원이 많아야 1500명쯤 되는데 그 가운데 발을 못 쓰게 된 사람이 3분의 2나 된다. 이런데도 북진을 한다면 우로군은 10일, 좌로군은 20일을 연속 행군해야 하니 가뭄이 반수 이상에 이르게 될 것이다. 병, 그때 가면은 아래와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1. 동쪽으로 내몽골 서부 봉쇄선을 뚫으려면은 끝없이 기동전을 해야 하는데 겨울에도 계속 행군을 한다면 승리할 전망이 있겠는가? 2. 만약 샤흐 주하에 머무른다면 든든히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3. 만약 샤흐 주하 일대에 꼭 머물려 한다면 남으로 진군할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황하를 등지고 있으면 적이 공격해오지 않을까?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지들이 깊이 생각하고 나서 내일 탑복해주기를 바란다. 4. 사천군대는 약해서 진지를 잘 막아내지 못하지만 우리는 산악전에 강하다. 무공, 담바, 수정 일대는 바위가 적어 통강, 남강, 파중에 비해 험난하지 않다. 게다가 남쪽은 식량이 풍족하다. 25사와 39사에는 간부들에게 자세히 물어보니 그렇다고 했다. 아바에서 대금천 동쪽 기슭을 따라 송강에 이르려면 엿새쯤 걸리는데 가는 길이 집이 2000가구쯤 있어 날마다 머무를 곳이 있다. 강의 서쪽에는 큰 벌판이 4개나 있고 조무조에는 양식과 집이 넉넉한 편이다. 수정 송화에는 6000가구가 살며 옥수수가 이미 여물었다. 믿음직한 길잡이의 말로는 담바, 갈제, 도우, 천노 지역이 조화, 샤흐, 공내, 대업 일대보다 훨씬 낫다고 한다. 북진하려면 아바 남쪽에는 부상병을 모두 버려야 하지만 남으로 내려가면 모두 보살필 수가 있다. 적을 이길 생각은 안 하고 소수민족 지역을 무시하고 버리려고 한다면 얻을 것이 없다. 5. 지금은 일부 병력을 동쪽으로 진군하는 것처럼 꾸며서 적을 북으로 유인하고 우리는 그 틈에 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한다면 2군단, 6군단이 힘을 모으는데도 아주 좋다. 장계성은 사천의 적군과 갈등이 많아서 남쪽을 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격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절대 도가내던 쥐가 될 리가 없다. 6. 좌로군과 우로군은 절대 헤어져 행동해서는 안 된다. 나는 당과 혁명에 충성을 하며 절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시를 기다린다. 백독회는 전보문을 다 읽고 나더니 한바탕 욕을 퍼부었다. 개놈의 자식, 분명 당의 북진 방침을 깨뜨리고 있는 주제에 당에 충성한다고? 그는 전보문을 모태동에게 건네주며 물었다.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모태동은 호주문에서 보부소 전투 때 노역한 미려표 고녀를 꺼내 한대 천천히 피워 물고는 말이 없었다. 만약 우리가 계속 남하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뜻밖의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백독회가 모태동을 주시하면서 물었다. 장국도는 야심이 큰 사람입니다. 그들이 3군단을 해산한다면 어찌할 겁니까? 모태똥은 담배만 피울 뿐 아무 말이 없었다. 누른 손가락에 낀 담배에서 잿빛 연기가 곧게 우로 올라가고 있었다. 백덕현은 곁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는 나직한 소리로 떠부었다. 지금은 보통 상황이 아니니 만일을 대비해서 인질이라도 잡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모태똥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고개를 번쩍 쳐들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안 됩니다. 백독희는 머리를 푹 숙이었다. 만약 3군단대로 남하도록 강요한다면 1군단이 홀로 북진하지는 못할 테지. 1군단이 단독으로 북진하더라도 주왕이 함께 갈 수 없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고 만약 모두 함께 남하게 되면

장국 또는 우션 권세력을 이용을 해서 주왕을 없애버리려고 수작을 부릴 가능성이 있어. 인질을 잡아두자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닌 건 나도 알지만 어쩔 수 없으니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지. 지금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니까. 팽독해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 사이에 못했던 담배를 또 한 대 붙여물고 방안을 그늘었다. 모두 저 계십니까? 문 밖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다. 역검령이었다. 그는 헐레벌떡 사다리를 올라왔다. 일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모태똥은 엽검령을 자리에 앉히고 물었다. 일이 잘못되다니.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 계속으로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적 문단 시인시 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 소개할 시인은 어느 분이십니까?
1: 오늘은 예, 단행간 요양원 사업을 하면서 시창작을 하고 있는 배소연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배소연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예, 배소연 시인은 예, 1978년에 용정에서 출생했습니다. 학창시절에 장문이랑 잘 써서 다른 반급이랑 읽힌 적이 여러 차 있었답니다. 그리고 연변대학 간호학원을 졸업했고 현재는 예, 자기절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변 작가협회 회원이고 시의자란 시로 제3회 전국 청년작가상 은상을 수상했고 그리고 저희들 그 시분과의 장백문화시 여행이라는 거에 많이 했는데 그 창작 모임에서 여러 차례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SM여성컵 제5회 전국 여성생활수기 공모에서 나는 치매로인이 수호천사란 글로 또 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대표적 시들은 예, 알츠하이머, 가습기, 나비, 비닐봉지 예, 등등이 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배소연 시인은 문학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1: 예, 본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학이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평소에도 스스로에게 자주 던져보는 질문이기도 하다. 40대의 문턱에 올라서서 바라본 문학의 세계, 나한테는 그 세계가 안개 속에 잠긴 도시 불빛처럼 몽롱한 아름다움이 극치였다. 삶의 사막을 걸으며 메마른 영혼을 달래던 어느 날 낯선 이 한 줄이 시가 차가웠던 내 심장을 봄빛처럼 적셔주었다. 마음속 깊숙이 스며들어 말라가던 감성의 씨앗을 깨우는 생명수가 되어 흘러들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예상치 못한 아픔의 세계를 만나게 된다. 겉보기엔 평탄하고 웃음 가득한 사람이라도 가슴 한쪽에 짙은 상처를 품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꿈과 현실 사이 벽에 부딪혀 좌절이 고통을 앓고 있을 때 문학은 정겨운 이방인처럼 다가와 상처난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다. 이방인은 내 언어를 알지만 내 세계의 사람은 아니듯 그래서 위로하려 애쓰지 않고 공감하며 감정을 대신해 주지도 않는다. 대신 자신이 품고 온 낯선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 내 앞에 펼쳐놓았다. 꿈과 현실 사이 틈에서 나는 쓰러지지 않고 그 틈을 문학이라는 언어로 메웠다. 정겨운 이방인은 그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내가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깨닫게 하고 묵묵히 함께하는 침묵과 그 침묵 속에서 한 줄이 시처럼 표현하게 되었다. 때론 문학은 내가 알던 언어를 낯설게 만든다. 내가 아픔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는 상처의 꽃이라 칭하고 눈물이라 부르는 것을 심령의 정수라 이름을 붙였다. 그렇게 이름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내가 바뀌고 나는 나를 통해 내 좌절의 언어를 다시 배우며 한 걸음씩 문학의 세계로 다가섰고 정겨운 이방인으로부터
2: 효조가는데 세상은 한치도 닦이지 않은 채 내 몸만 더 거칠어졌다.

그릇은 반짝이며 선반 위에서 우아하게 몸을 말리는데 싱크대 한 구석에 지친 몸으로 던져지면 내장 깊숙이 기생충처럼 바뀐 비린내가 왜 내 자리는 늘 여기냐고 묻는다. 찌든 피로 속에서 듬성듬성 풀린 기억을 더듬어 보지만 비 오는 밤 별을 찾는 일이다. 꿰매지 못한 지매처럼 섬섬 목수나를 찾던 그 손끝에서 떠나야 할 것이고 역겹던 비린내마저 다시 그리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0: 이씨는 이번에 그 8월 7일 동문시에서 이씨는 당 창건 일병 오돌맞이 시가 대행사에서의 수상의 영예를 아는 작품입니다. 시는 수세미라는 아주 평범한 주방 도구를 통해서 삶의 고단함과 정체성의 위기를 섬세하게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천연에서는 씻기지 않은 흔적을 지워지지 않은 기억에 비유하며 육체적 노동과 정서적 상처를 겹쳐 읽게 합니다. 두 번째 연에서는 남의 허물만 닦아온 세월 속에서 자신은 닳고 거칠어졌지만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량서와 체념이 느껴집니다. 세 번째 연에서는 반짝이는 그릇과 대비되는 수세미 초라한 위치가 내 자리는 왜 늘 여기냐는 존재론적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기생충 같은 비린내 나는 표현이 특히 강렬합니다. 네 번째 연과 다섯 번째 연에서는 찌든 피로와 기억의 파편들 그리고 떠나야 할 운명에 대한 인식이 드러납니다. 마지막 행이 역겹던 비린내마저 다시 그리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구절은 고통스러운 현실조차 떠나면 그리워질 수 있다는 아이러니를 담고 있어 여운을 남깁니다. 전체적으로 수세미라는 소재를 통해 노동, 소유의 기억, 상실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담담하면서도 날카롭게 풀어낸 좋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부수빗자루입니다.
2: 소수빗자루 배소윤. 소수빗자루 하나가 마당 앞에 쓰러져 있다. 닳고 달아 작아지고 호름해진 가슴 한복판 사이로 수많은 모래알들이 사금파리처럼 반짝이며 지난 이야기들을 읽고 있다. 거친 바닥 우아래를 쉼없이 오르내리며 조그맣고 보잘것없는 것조차 낮은 자세로 쓸어내는 소수빗자루. 듬성듬성 뜯겨나간 사이사이로 아팠던 세월이 침묵으로 흐른다. 젊음의 허리띠에 노끈을 동이고 벽을 마주하고 앉아 빗자루를 매던 아버지. 살아갈 걱정만큼 쌓여있는 소소때를 너무 단단히 메었는지 가난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소소빗자루를 다시 세워놓는다. 벽에 기대어 힘을 잃어가는 모습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숨결이 들려온다.
0: 이 시는 소소빗자루라는 낡은 그 물건을 매자로 아버지 삶과 가난의 무게 그리고 세월이 침묵을 투명하게 그려냅니다. 마당 앞에 쓰러진 빗자루는 이미 닳고 흐름해졌습니다. 가슴 한복판 사이로 모래알이 사금파리처럼 반짝이며 지난 이야기들을 읽는다는 표현은 오랜 시간을 견디며 축적된 기억을 빗자루가 간직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거친 바닥 우아래를 쉼없이 오르내리며 보잘것없는 것까지 낮은 자세로 쓸어내는 빗자루의 모습은 아버지 그 근면하고 겸손한 삶과 겹쳐집니다. 그 아래에 뜯겨나간 사이사이로 아팠던 세월이 침묵으로 흐른다는 이 구절은 고통이 말없이 스며들어 흔적으로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면에서 젊음이 허리띠에 노끈을 동이고 벽을 마주하고 앉아 빗자루를 매던 그 아버지 구체적인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노동과 생계의 무기를 직접적으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빗자루를 다시 세워놓고 벽에 기대어 힘을 잃어가는 모습. 여기서는 아버지의 마지막 숨결이 들려온다고 말합니다. 이는 물건을 통해 부재하는 아버지를 현재로 불러오는 애틋한 의식입니다.

0: 전체적으로 수술빗자루라는 대상이 아버지 삶과 고통 그리고 기억을 투영해서 단순한 도구를 넘어 하나의 존재의 증명이자 애도의 매개체로 승화시킨 그런 시입니다. 가난은 좀처럼 불리지 않았다는 문장이 특히 절절하게 마음에 다가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의자입니다.
2: 의자 50초. 로이는 걷는 데 에너지를 집중한다. 바닥과 수평선 이루는 몸. 가느다란 두 다리로 지탱하며 아찔아찔 걸어간다. 도와드리려는 몸짓에 로인이 고개를 젓는다. 매일 그 의자에 앉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휘어진 허리를 펴며 식탁 안쪽에 있는 의자를 잡아당긴다. 하나 둘씩 자기 의자로 향한다. 누구의 자리라고 정한 것도 아닌데 모두 자기 의자에 앉는다. 사람도 의자도 익숙해진 냄새. 무더운 여름 모후와 함께 익어간다. 잘 익은 살구처럼 물렁한 말이 요양원 점심시간을 메우고 조용히 병실로 돌아간다.
0: 네, 이 시는 제3회 전국 청년작가상 은상을 탄 작품인데 시는 요양원이라는 공간에서 노인이 의자로 그 걸어가는 극히 일상적인 장면을 통해 노화, 습관, 정체성 그리고 존재의 뿌리라는 무거운 주제를 조용하고도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로인들이 그 심태에 대한 묘사에서의 참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겨우 앞으로 향하지만 또 옆사람이나 가나원들 도움을 전혀 받으려 하지 않고 기어코 자기절로 해내려 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의자도 익숙해진 냄새, 즉 반복과 시간이 만든 이 냄새 로인들이 습관과 체취, 곧 삶 그 자체를 잘 표현해냈습니다. 이 시에서는 노인을 불쌍한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거절하는 노인이 몸짓 하나하나에서 그 어떤 존엄을 읽어냅니다. 또한 아무도 정해주지 않았지만 저마다 자기 의자를 찾아하는 모습은 인간이 얼마나 깊이 공간과 습관에 의해 정의되는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시는 무더운 여름 오후 잘 익은 과일처럼 무르익었지만 곧 사라질 한때의 풍경을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그 기록 속에는 연민이나 동정이 아닌 한 인간의 삶이 만들어낸 리듬에 대한 놀라움이 담겨 있습니다.

0: 나의 허파는 어느 바람에 흔들리는 걸까? 흔들리다 보면 길은 생기는 걸까? 비닐봉지가 다시 날아오른다. 바람과 질문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 햇살. 오랜 번데기를 짓고 하늘을 열어가는 나비 한 마리.
1: 예, 이 시문이 버려진 비닐봉지를 극히 일상적인 대상을 통해 실제 존재하는 고독과 그 회복의 가능성을 동시에 담아낸 시입니다. 1년부터 3년까지는 무거운 공허감과 수동성을 보여주었다면 사련의 질문을 기점으로 5, 6년에서는 능동적인 변화와 희망의 이미지로 전환됩니다. 특히 마지막 연에서 나오는 이 나비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고통을 겪고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온 존재라는 점에서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모두 때로는 바람에 휩쓸리는 비닐봉지 같지만 언젠가는 그 바람을 딛고 솟아오르는 나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그 메시지를 은근히 전해줍니다. 여기서 나비의 등장은 시인이 그 어떤 재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 전반에 그 어떤 비약을 일으켜주어서 더욱 새롭습니다.
2: 네,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코스모스 밭에서입니다.
0: 코스모스 밭에서 배소윤. 바람 없는 날에도 흰 허리는 수없이 휘청거렸다. 할머니 손등처럼 마른 햇살에 빗발려가는 꽃잎새 하늘 향해 얇은 귀를 열고 있었다. 꽃잎 닮은 노란 눈동자, 애써 감춰진 통증만큼이나 깊어진 야윈 가슴엔 늘 하늘이 숨쉬고 있어 살아갈 만한 내일이었다. 창밖에 거미줄 같이 가는 기억의 망토리에 하루살이 한생 호적거리듯이 소리 없는 목소리 바람 속에 한 세상 묻었다. 잃어버린 갈 흐느끼던 그날의 코스모스.

0: 이시 그 부제목은 할머니 령전이라고 썼는데 시는 코스모스라는 가을을 대표하는 꽃을 매개로 할머니 삶과 죽음을 매우 조용하고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첫 도련에서는 이 할머니의 육체적 고통과 쇠약함을 자연 이미지로 은유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련에서는 이 고통 너머에 있던 내면의 평안과 살아갈 만한 리우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도련에서는 이 기억의 대섭성과 상실의 아픔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도련에서는 이 흐느끼던 그날이 코스모스라는 강렬한 이미지로 시를 닫으면서 독자들에게 여운을 남깁니다. 전체적으로 슬프지만 차분하고 상실감 속에서도 따뜻한 기억이 살아나는 시입니다. 배소연 시인은 일상적인 사물, 얘기를 하면 그 비닐봉지, 코스모스, 빗자루, 수세미 이런 일상적인 사물을 통해 인간 존재의 깊이를 탐구하는 데 뛰어난 감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연변 박물관에서입니다.
2: 연변 박물관에서 배소윤. 죽은 시간 후에 서 있는 조각상 필름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 시대 뛰어넘은 숨결은 죽어가는 시간 속에 핏빛으로 물든다. 흙이 되어버린 몸, 억겁 세월을 넘나드는 혼의 날개는 어느 쯤에서 부서져 먼지로 남아 또 한 번의 죽음을 살아가는 걸까? 먼지 속을 걷는 사람들, 늦가을 바람 속 뒹구는 낙엽처럼 카메라 속에 빠져든다. 장인의 거친 손 끝에 치열하게 매달렸을 한 조각 분신. 잃어버린 것들을 더듬고 서서 우리에게 오래된 미래를 질문한다.

0: 이 시 부제목은 점토상 앞에서라고 시작했습니다. 시는 이 박물관이라는 공간과 점토상이라는 고대 유물을 통해서 시간, 죽음, 기억, 예술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먼저는 점토상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임을 설정합니다. 다음은 존재론적 질문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흙으로 돌아간 몸과 억겁을 넘나드는 혼, 그리고 또 한 분이 죽음을 산다는 순환적 세계관, 그 아래 현재의 관람객을 낙엽과 카메라에 비유하며 그들의 일시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장인의 손길과 점토상의 분신성을 강조하면서 마지막 행에서 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수렴합니다. 우리에게 오래된 미래를 질문한다. 이 한 줄은 시를 단순한 감상에서 철학적 성찰로 끌어올립니다. 과거의 유물은 단지 보존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방향을 묻는 살아있는 목소리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노인과 지팽이입니다.
2: 노인과 지팽이, 배소윤. 지팽이 하나가 요양원 복도를 가로지른다. 벽에 부딪히며 스쳐 지나갈 때마다 힘껏 휘청거리다 척추를 바로 세우는데 마가을 햇살 물은 옥수수 껍질처럼 바짝 마린 손등 위에 반점 같은 얼룩진 상처들이 불빛을 머금고 걸음을 밝힌다. 시간의 너비를 건너뛰느라 걸음의 폭을 애써 늘려보지만 하루의 길이만 허무하게 길어질 뿐이다. 한 가정의 지팽이로 살아온 세월. 길을 잃고 길을 찾아 떠날 때, 태양이 골짜기로 내려앉아 어둠이 몰려올 때, 눈물의 긴 사연을 달빛으로 동요, 고향집 처마끝 고드름에 매달며 지새웠던 밤에도 지팽이는 넘어지지 않았으리. 하루하루 심장을 더듬으며 조금을 서성이는 지팽이.
0: 네, 이 시는 노인과 지팽이라는 단순한 관계를 통해서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지점을 건드립니다. 시 앞부분에서는 지팡이의 물리적 움직임을 통해 노인이 불안정하면서도 의지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주었고, 또 노인이 신체적 노화를 섬세한 이미지로 형상화하며 상처가 오히려 빛이 되는 역설을 담았습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오면서 시간에 대한 노인의 그 심리적 고통과 시간을 이기려 하지만 결국 허무만 남는 상황을 표현했고 점차 과거 회상으로 이동합니다. 노인은 한때 가족의 지팡이였으며 그 시절의 고난과 눈물 속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았다는 그런 시인의 경외감이 표현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현재로 다시 돌아와 지팡이가 그러니까 노인과 이미 어제는 지팡이가 되지 지팡이가 죽음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이 시의 가장 큰 미덕은 지팡이라는 하나의 사물이 노인이 전 생애를 투영한 점입니다. 지팡이는 보행 보조 도구에서 가족의 버팀목으로, 더 나아가서는 삶의 의지로 되었다가 지금 죽음을 서성이는 존재로 점차 의미가 확정됩니다. 또한 이 시도 위에서 살펴본 그 다른 시들과 마찬가지로 질문과 서성임의 태도를 공유합니다. 정답을 주기보다 인간 존재의 유한함과 그 속에서도 빛나는 존엄을 조용히 응시하게 만듭니다. 이런 점이 아마도 배소연 시인이 특유의 시창작 품격이라면 품격이겠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옥수수 죽을 그림에입니다.
2: 옥수수 죽을 그림여, 배소윤. 은은한 노을빛이 할머니의 숨결처럼 번지는 저녁, 주걱이 손끝에서 둥글게 시간을 저으며 옥수수 죽을 끓인다. 식탁에 나란히 모여앉은 올망졸망 눈빛들, 죽석에서 서로의 옛말을 끓이는데

0: 타닥타닥 끓는 소리는 고향집 열린 마당문으로 들려오는 옛 이야기 장단 같아서 먹기도 전에 벌써 따뜻해져 가는 가슴이다. 알갱이 하나하나에 로인의 손말이 굽은 세월이 스며있고 청춘의 기억처럼 통통한 강낭콩도 저녁빛과 함께 천천히 무른다. 한술 입에 떠넣는다. 부엌을 지키던 엄마의 향기, 부엌 너머 엄마를 바라보던 아버지의 깊은 미소, 행주 치마에 매달려 손가락 빨던 막내 동생의 장난스러운 얼굴이 잠든 기억을 깨운다. 옥수수족이 조용히 끌린다. 그리움은 고향 굴뚝의 연기를 타고 와 요양원 식탁구에 내려앉아 낡은 옛말을 다시 피워 올린다.
1: 예, 이 시는 예, 옥수수죽이라는 가장 일상적인 음식을 통해서 시간과 기억과 상실을 동시에 끌어내는 그런 시입니다. 핵심은 예, 옥수수죽 자체가 아니라 죽을 끓이는 행동이 곧 기억을 다시 살려내게 하는 행동이라는 데 있습니다. 시인은 예, 죽을 저으면서 과거를 저어내고 죽을 먹으면서 기억을 삼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예, 요양원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예, 이 시가 슬프지만 전혀 우울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뜻해져가는 가슴 다시 피어올린다 하는 그 마지막 표현에서 느껴지듯이 이 시는 예, 상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억의 예, 재생력을 긍정합니다. 그리움은 아픔이 아니라 이 시에서만큼은 예, 추억은 다시 살아난 그런 힘입니다. 이 시는 예, 한편의 시이자 하나의 완결된 새로움이 탄생입니다. 냄비 안에서 죽이 끓듯 시인의 의식 속에서의 과거가 끓고 그것이 독자의 가슴으로 전해됩니다. 은근히 무게를 누르면서도 새 희망을 불러오는 그런 힘을 주는 시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0: 네, 서늘한 가을바람 속에 배소연 시인의 진정 넘치는 시를 감상하고 또 냉금산 시인의 시에서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1: 예,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0: 네, 이상 오늘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시랑송의 최명곡,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2: 오색 찬란한 가을, 우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조국의 생리를 맞이합니다. 56개 민족이 서로 손잡고 화합의 정을 이어가며 한마음 한뜻으로 조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랑스런 조국의 휘황찬란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중화민공화국 창건 77돌을 열렬히 경축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당의 기치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그리움과 기다림, 그리고 돌아가는 그 길에 설레는 마음을 노래한 가요. 담연 작사 리해 작곡의 귀향길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살아가길 바라며 조려화 작사 양춘복 작곡의 리홍관 가수가 부른 행복하게 살아가시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한 기운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고 이웃과 정을 나누며 우리는 지금 좋은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윤민호 작사, 최명철 작곡의 이 좋은 세월에를 전해드립니다. 안정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름다운 고향에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동진 작사, 라성도 작곡의 지춘하 가수가 부른 살기 좋은 우리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입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작은 변화부터 오래오래 건강을 지켜가는 비결까지 여러분들의 일상 속의 건강 상식 오늘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건강을 키워가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도 박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여러분들한테 주요하게 이야기 드릴 내용은 혈관, 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선 혈액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서 말씀드리기로 하지요. 혈액은 주요하게 그 조성으로 놓고만 하게 되며 세포와 혈청으로 조성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혈청이라는 것은 그 혈액 가운데 바로 세포를 담고 있는 그 매체를 놓고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혈청은 100분의 90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분의 10은 그 가운데 주하게 그 단백질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혈청과 세포로 조성되어 있는데 세포를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포로 놓고 말하게 되면 혈액이 세포 가운데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혈구는 그 생명주기가 120일로 되어 있습니다. 백혈구와 혈소판의 생명주기는 야들에 내지 열 하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다시 그 공능 자체부터 질부터 펴서 이야기한다면 그 혈소판 이것은 피를 응고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왕왕 가정에서 뭐 주방에서 일을 하다 보게 되면 손을 베거나 이래다도 피가 그게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간 지나간다면 그게 응고돼서 더 나오지 않죠. 이건 무엇이 작용하게 돼 있는가 하면 혈소판이 피를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피가 멎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백혈구는 무슨 역할을 하게 돼 있는가 하면 백혈구는 주약의 두 개 얼굴입니다. 하나는 백혈구가 너무 높게 되면 그것은 염증이 있다는 걸 말하게 돼 있는데요. 평균 백혈구의 수치는 4천부터 만 이런 그 단위로 되어 있겠습니다. 이래서 백혈구 수치가 많이 높다면 염증이 있다는 걸 놓고 말하게 되어 있고 백혈구 수치가 또 다른 한 개 방면 두 개 얼굴 가운데 다른 한 개 얼굴은 백혈구 수치가 너무 낮다면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걸 놓고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천 내지 만을 기본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백혈구가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 너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 너무 높으면 염증이 있다는 걸 놓고 말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적혈구로 놓고 말하게 되면 이제 생명주기가 120일이라 하였는데요. 이 적혈구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우리 혈액 가운데 붉은색을 띤 그 부분이 바로 적혈구에 속합니다. 이 적혈구의 생명주기가 이제 120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적혈구는 자기 분담하는 일이죠. 전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혈구의 하는 일은 산소를 운반하고 대사활동 가운데 생성된 노폐물을 재배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혈구의 역할 가운데서 보통 혈액 가운데 적혈구가 싣고 당기는 혈액의 량은 기본으로서 만포화 상태 제일 적어서 100분의 98 그 이상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혈액 가운데 산소 부족이 생긴다면 40% 모자란다면 쓰러집니다. 만약 70% 모자란다면 쓰러졌다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혈액 세포의 조성으로 놓고 말하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적혈구는 바로 그 피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백혈구는 두 개 얼굴인데 하나는 높으면 염증, 너무 낮으면 면역력 저하 이걸 의미하게 되었고 혈소판은 피를 응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지금 평상시 중 노년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추천하는 것은 아스피린 장용편을 100mg짜리를 하루에 한 알 식전에 드시라고 하는데 이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하면 피를 응고시키는 성분이 혈소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혈소판이 나이가 들면서 점차적으로서 이 농도가 깊어지게 되게 되면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 혈액이 점점 더를 증가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아스피린 장용편을 드시라고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혈소판의 농도를 많이 그 희석약초는 이런 셈이 되어 있어서 피가 한데 응고돼서 머리 뇌혈전, 심장에서 심장혈전을 형성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혹시 어떤 분들은 아스피린 장용편 100mg짜리를 하루에 한 알씩 들라고 하시는데 부담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알씩 100mg을 식전에 드시게 되면 장기적으로 드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아스피린 장용편 식전 1시간 전에 드시는 것은 그리고 장용 아스피린이기 때문에 위에서 용해하는 것이 아니라 장에서 용해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식전 1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1시간 전에 드시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혈소판이 농도가 점차적으로 우리가 원래 뭐 혈액 가운데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제외하고도 혈지가 높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저밀도 지단백이 높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혈관을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서 뇌혈전을 형성하거나 혹은 심근경색을 형성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아스피린 장용편 매일 100mg짜리를 한 알씩 드시라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스피린 장용편을 드신다 해서 금방 수술하고도 곧만 뇌출혈이 왔는데 이러한 분들은 절대 안 됩니다. 만약 아스피린 장용편 평상시에 계속 드셨다면 일단 수술 같은 거 할 때게 되면 한 일주일 지나서 아스피린 일주일 전에 끊어야 됩니다. 이래서 혈액이 전전도를 너무 뭐 낮추는 차원이라게 되면 수술하게 되면 자연적으로서 출혈이 생길 수도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만한 상식 같은 것은 미리 전에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의 중량은 전반 체중이 100분의 7 내지 8을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체중이 100근이라면 내 몸에서 흐르고 있는 혈액량은 7근 내지 8근이 흐르고 있습니다. 체중에 따라서 퍼센트가 부동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해발이 높은 지구에서 비중량은 보통 해발이 평균 해발을 보증하는 이런 전제하에서 그 비중량보다 2리터가 더 많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오히려 그런 양이 모자라게 되면 해발이 높은데 올라가게 되면 어림증이 나고 심장이 불편함감을 내고 이럴 수도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보통 몸에서 출혈이 생겼을 때 10% 정도 생긴다면 자아 조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전반 피 가운데서 100분의 10 좌우가 출혈했다면 그 출혈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생길 수 있는데요. 자아 조절 능력이 있어서 이때는 특히 특별하게 뭐 수혈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출혈량이 100분의 20이 되었다면 맥박이 빨라집니다. 혈압이 팍팍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분의 30이 그 출혈이 됐다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이래서 100분의 20, 100분의 30 이 정도 됐을 때는 무조건적으로서 수혈을 해야 되는 겁니다.
0: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0: 선생님 계속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혈액의 작용은 무슨 작용을 하게 됐는가며 호르몬과 화학물질과 모든 영양물질과 로폐물이 전달과 배출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영양물질이 전달에 있어서는 우리가 드신 음식은 누가 전달해 주는가며 소화기통을 통해서 간에서 합성해서 전달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혈액입니다. 혈관에 있는 혈액이 이런 영양물질을 전달하고 로폐물은 또 혈액을 통해서 로폐물이 배출 도경을 통해서 운반해서 재배출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액이 작용 본신 놓고 말하면 이제처럼 그런 호르몬 전달, 영양물질의 전달, 체온 조절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우면 땀이 나고 추우면 피부가 달기살처럼 많이 세포가 수축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체온을 조절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더울 때게 되면 많이 땀이 나고 하는 것은 우리 체내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땀을 통해서 재내보내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적당하게 땀을 내고 물을 보충하고 그러니까 소금이 담긴 이런 물을 적당하게 마시는 것도 좋은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형 상태를 이루는 좋은 과정으로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호르몬이란 무엇인가? 제가 이제 호르몬, 혈액은 호르몬 전달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호르몬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내분비 물질을 말합니다. 그러면 호르몬은 어떤 호르몬을 위주로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이 생성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를 집중해서 이야기 드리게 되겠습니다. 혈액은 호르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하였는데요. 호르몬은 우리 한정말로 말하게 되면 지수라는 겁니다. 지수를 하게 된 사람들을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몸에서는 꼭 호르몬이 분비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호르몬은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있고 그런 다음에 또 무슨 호르몬이 있는가 하면 그 콩팥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선상센수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선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도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도수. 지금 호르몬은 이제 제가 이야기한 이런 몇 가지 호르몬이 있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은 직접 심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콩팥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은 선상센수 호르몬은 성적 호르몬이라고 말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선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은 이도수라고 말하게 되었는데요. 직접 혈당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갑상선 호르몬 심장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여기에서는 대뇌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이것도 또 있습니다. 대뇌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이라고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호르몬이라 하면 깜짝 놀랄 것도 없고 호르몬은 지수라 하게 되면 우리 꼭 있어야 되는 이런 내분비 물질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선에서 분비하는 것은 바로 이도수라고 말하였는데요. 이것은 혈당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당뇨병으로서 고통을 받는 분들 가운데서 1형 당뇨와 2형 당뇨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1형 당뇨는 많게는 선조한테서 유전으로 나오는 이런 그 당뇨병이라고 말할 수 있고 2형 당뇨는 나이가 드시면서 점차적으로서 호르몬 분비 문란이 오면서 생기는 이런 당뇨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호르몬 분비는 혈당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많이 분비하거나 너무 적게 분비하거나 이게 모두 혈당을 조절하는 데는 상당한 영향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마치 이제 앞에서 이야기하는 갑상선 호르몬에서 많이 분비하면 갑상선 항진, 적게 분비하게 되면 갑상선의 호르몬 분비 저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이선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자체가 너무 많이 분비되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분비되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은 직접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가 하며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고 심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혈액순환은 어떤 인사와 관련이 있는가 이걸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액순환과 관련 인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는 혈액순환은 심장이 펌프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펌프 역할, 심장이 충족하게 1분의 60부터 100자가 정상 범위라 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1분의 7, 80자 좌우면 됩니다. 벌써 90이 벗어질 때부터 시작하게 되면 벌써 불안한 감을 느끼게 됐고 숨이 차고 이런 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래서 심장이 혈액순환은 직접 관련이 있다며 심장이 펌프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며 심장은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1분의 7, 80차 좌우 수축위원, 수축위원 하면 이것은 정상으로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를 전달했다 다시 들여오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걸 말하게 되었고 그리고 혈관벽과도 혈액순환이 관계인 서 가운데는 하나는 심장, 두 번째는 혈관벽과 많이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혈관벽은 우리는 아주 탄성이 좋아야 됩니다. 아주 청춘시기까지 해서 스물몇 살까지 해서는 혈관벽이 탄성이 너무 좋습니다. 마치 새 고무줄과 마찬가지로 되어 있으면서 갓난 애기들, 몇 살 되는 이런 애기들은 뭐 혈관벽이 두꺼워서 혈관이 탄성이 줄어들어서 혈액순환 잘 안 되거나 이런 문제를 기본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혈관벽이 두터워지거나 혈관벽이 굳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벽과 관련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세 번째는 혈당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혈액순환과 관계의 인서 가운데서 심장이 펌프 역할, 혈관벽, 세 번째는 혈당. 혈당이 높다면 기본으로서 혈액순환에는 상당할 정도로서 문제점을 낳게 되었는데요. 혈지가 높거나 이런 분들은 많이 그 중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혈당 자체가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킨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라고 생각하지만 해도 혈당이 기본으로서 심장을 상하고 혈관을 상하고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데서는 큰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혈당은 그러니까 3.9부터 6.1mmol 농도 메리트르 이건 정상 범위에 속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벌써 이 농도를 초과한

0: 한다면 콘팥에서는 이만한 혈당을 뭐 더 받아내는 재간이 없어서 노도를 통해서 표준 농도 6.1부터 3.9부터 6.1mmol 농도 엮어지는 바수지만 해도 그 이상으로 되는 당은 노도를 통해서 재배출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이 소변은 썩은 사과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포도당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서 혈액순환과 관련 인소 가운데서 혈당은 아주 중요한 인소로 되어 있는데요. 주의하게 혈당이 높게다면 혈액순환 장애는 다른 것보다도 혈지나 콜레스테롤 수치보다도 더 못지않을 정도로서 크게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게 되어 있겠습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서 가정용에서 뭐 주방에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도 고기 같은 걸 싸다가 당에다 흘 전국에 담으면 아주 질기던 소고기 같은 것도 연해지지 않습니까? 그가 마찬가지로서 혈당이 높게 되면 혈관이 파괴 역할과 순환장애를 일으키는 끈적거리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땅바닥에 사탕가루 물 같은 게 떨어져 보세요. 그게 아무리 풀이 질질하면서 많은 그 문제 같은 걸 끌어들이게 되어 있거나 이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혈관 안에서도 이렇게 많은 찌꺼기 물질들을 혈액 가운데 혈관 안에 많이 담아두게 돼서 순환장애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 단련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혈관의 탄성이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1: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인생의 긴 도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서.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평소에 단련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국제위생조직에서 공부한 게 제일 좋은 운동은 그 걷는 운동이라 안전하고 좋은 운동이 걷는 운동이라고 하였지만 해도 역시 여러 가지 재미도 있고 운동 효과도 좋은 여러 가지 근육을 단련하는 이런 운동도 많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치마다 모두 뭐 그 운동 그런 기구들이 그대로 정부에서 안배했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 자격에 맞는 적당한 근육 단련이라든지 달리기 운동이라든지 걷는 운동이라든지 많은 걸 적당하게 섞여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나이가 드셔서 단련을 하지 않고 그리고 혹시 나이가 드신 다음에 넘어져서 고관절 같은 걸 상한다면 그러니까 고관절이 상한다는 것은 기본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뚱진상구 이바이테네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걸 수술을 받으셨거나 이렇다면 백날은 꼼짝 말고 그 다리를 쓰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리는 회복을 가져오지만 해도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심장과 뇌혈관의 모병을 불러올 수 있게 되어져서 그 사회구역 검사에서 모든 수치가 정상이던 사람이 백날을 딱 침대에 누워있고 누이에 앉아있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쓰러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뇌졸중으로. 운동하지 않게 되면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 혈액이 제대로 수통되지 못해서 뇌에 올라가는 혈액이 힘이 모자라게 되어 있으니까 기혈 부족이 생깁니다. 그러게 되면 밀어주는 그 혈관, 혈액을 밀어주는 힘이 약하게 되게 되면 뇌에 올라가면 뇌혈전으로, 심장에서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질 수 있어서 노년의 한 80대 이상의 분들 가운데서는 고관절이 상해서 일단 움직이지 못하고 백날을 딱 누워 계시거나 누이에 밖에 안, 그러니까 그 밀고 당기는 그 밀차에 앉아 당기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결코 백날 후에는 뇌졸중 위험이거나 심근경색에 걸릴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련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과 관련 인소 가운데서는 중요한 인소는 혈액이 점점 더 혈지 이런 게 중요하게 되어 있으니까 수시로서 혈지를 관리하고 혈액이 점점 더를 관리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혈액이 점점 더 혈지를 조절하는 방법 가운데서는 꼭 깊은 약을 쓰는

0: 진을 박강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뇌의 중량은 체중이 1/100의 2.1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근이라면 대뇌의 중량은 2근 1량입니다. 남자의 대뇌의 중량은 여자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런데 대뇌 세포는 매일 계속 죽어나가고 생성되고 죽어나가고 생성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대뇌 세포가 사망하는 죽어나가는 그 비례로 놓고 말하게 되면 10만 개 대뇌 세포가 점차 매일 죽어나가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점차 대뇌 세포가 죽어나가는 비례가 더 높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대뇌 세포는 매일 사망하는 그 량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10만 개의 대뇌 세포가 죽어나가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자면 대뇌 세포가 죽어나가고 대뇌 세포가 살아나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고 이게 정비례되어야 되는 건데 나이가 드시게 되면 점차적으로서 죽어나가는 비례가 높고 생성되는 비례가 떨어지게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기억이 점점 떨어지고 영활해지지 못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대뇌의 신시량은 소식량은 만 권의 책을 보지하고 있는 도서관에 상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뇌가 그러니까 저축하고 있는 모든 그 지식량, 신시량 포함해서 소식량 포함해서 만 책이 도서관에 상당하다. 우리 대뇌는 이렇게 많은 그 소식과 지식과 이런 걸 거기에 담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뇌졸중과 뇌졸중이 전조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오림증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뇌졸중 직전에는 갑자기 오림증이 나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갑자기 손과 꼬리 아파라는 머리가 많이 아파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입술이 마모가 오면서 혀가 뻣뻣해 나는 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는데 다른 사람을 알아듣기 힘듭니다. 그 사람은 자기는 마음으로 정상으로 이야기했다고 느끼는데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투질부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듣기 힘들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쓰러집니다. 넘어질 환경이 아닌데 쉽게 넘어지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눈앞이 갑자기 까맣게 되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혹은 까맣게 되지 않더라도 또 눈앞이 보얗게 되면 갑자기 똑똑하게 좀 잘 보이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중풍전에 나타나는 주요한 몇 가지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그러다 말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중풍전에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일부에 속한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미리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방송이 청취자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1: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0: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1: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0: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1: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갑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저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1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8월 20하루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93번째 시간입니다.

행독해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 사이 못했던 온 담배를 또 한 대 붙여물고 방 안을 거닐었다. 모두 저 계십니까? 문 밖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다. 역검령이었다. 그는 헐레벌떡 사다리를 올라왔다. 일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모태똥은 역검령을 자리에 앉히고 물었다. 일이 잘못되다니. 역검령은 호주무원에서 전보를 꺼내 모태똥에게 건넸다. 장국도가 진창환한테 보내는 비밀 전보문이었다. 모태똥이 펼쳐보니까 깜짝 놀라며 물었다. 언제 받은 겁니까? 금방 받았습니다. 역검령이 말했다. 우리가 한창 회의를 하고 있는데 김일 과장과 부과장이 이 전보를 갖고 왔더군요. 진창호가 마침 연설을 하고 있어서 제가 내용을 보고 나서 몰래 넣어가지고 뒷간에 가는 척하면서 여기로 왔습니다. 모태똥은 팽덕에게 고개를 돌리었다. 당신 짐작이 맞았어요. 장국도는 1-3군단을 포함해서 우로군 모두가 남아해야 한다는 것.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당내 투쟁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모태똥은 팽덕에게 전보문을 건네고는 옆방으로 가더니 장문천과 박고를 불러왔다. 사람들은 전보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었다. 장국도 그자가 끝내 비련한 술수를 쓰려고 하는군. 안경을 우러 축혀 올리는 장문천의 코끝에 쌀알 같은 땀방울이 맺히었다. 이 위험한 상황에서 한시법이 벗어나야 합니다. 박고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당신은 돌아가지 말아야겠어요.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엽검령을 바라보았다. 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마 여러분도 갈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직속 부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동지들을 버릴 수는 없지요. 모태똥이 단호하게 손을 저으며 말했다. 그래요. 동지는 어서 돌아가시오. 역검령은 전보문을 주머니에 넣고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될수록 빨리 여기를 떠나십시오. 3군단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태똥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웃었다. 이곳에 더 머무를 수 없게 되었으니 가야죠. 우리는 내일 동토기 전에 떠납시다. 하지만 나는 진창호와 서양잔한테 가서 마지막으로 한번 그들을 더 설득해 보겠습니다. 엽검령이 층계를 내려가려는데 팽덕회가 뭔가 생각난 듯 따라 나와 말했다. 엽동지, 지도, 감숙지도를 잊지 마십시오. 엽검령은 알았다는 뜻이 고개를 돌려 빙긋 웃어 보이고는 층계를 내려갔다. 사람들은 문어구에 서서 그를 바랬다. 모태똥이 당부했다. 엽동지, 내일 일찍 와야 합니다. 엽검령은 층계 아래서 웃는 얼굴로 손을 저으며 삼비탈을 내려갔다. 사람들은 모두 엽검령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엽검령이 이런저런 일들을 내놓고 떠벌리는 성품이 아니라서 그런지 사람들은 그를 사상이 투철하고 일을 빈틈없이 해내는 믿음직한 참모 정도로만 여기었다. 그런데 마냥 점잖은 선비 같기만 하던 사람이 중요한 순간에 현명하고 단호하게 결단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은 그렇게 뜻밖의 일도 아니었다. 그는 일찍이 손종산을 따라 혁명을 할 때도 진혁명이 등을 돌리게 되자 손종산과 함께 보벽함에 올라 반란군과 싸웠다. 그때 그는 진혁명 아래에 있던 영장이었는데 자기 처지를 아랑곳하지 않고 손종산과 함께 혁명 리렴을 지키려고 하였었다. 대혁명 시기 장계성은 엽검령이 마음에 들어 이사사장으로 임명했다. 졸세길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장계석이 노동자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는 장계석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뒤에 결연히 자리를 박차고 떠난다. 또 남창봉 기절에는 왕정위 무리가 엽정과 하령을 죽이려고 수를 썼는데 엽금령이 미리 알고 두 사람 목숨을 구하기도 하였다. 엽금령이 오늘도 큰일을 해냈군. 이렇게 달려와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곧 죄수가 됐을 테지. 다시 화덕 곁에 앉으며 장문천의 가슴을 쓸어내리었다. 무태똥이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렇습니다. 옛말에 제갈량은 평생 신중하게 살았고 려우단은 큰일에서 어리석지 않았다고 했는데 엽검령이 바로 그 여단이로군요. 밤이 되자 모태똥은 총주입으로 갔다. 서양전은 한창 람프를 들고 지도를 보고 있었다. 그는 모태똥이 오는 것을 보고 람프를 놓고 반겨맞았다. 모두석 동지, 아직도 주무시지 않았습니까? 모태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멈추어 서서 진지하게 그를 바라보고는 입을 열었다. 향전 동지, 지금 형편을 보면은 북진과 남하로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데 동지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는 서양전한테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서양전은 한참 망설이다가 난찬 얼굴로 떠듬거리었다. 지금 두 방명군이 어렵게 만났는데 다시 헤어지면 안 되지요. 사방명군이 둘로 갈라지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태똥은 실망을 했는지 말이 없었다. 그는 속으로 한숨을 쉬고는 인사를 건넸다. 그럼 일찍이 쉬십시오. 참, 진창호 동지는 어디 갔죠? 아마 산책으로 갔을 겁니다. 모태똥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몸을 돌려 문을 나섰다. 진창호는 소나무 몇 그루가 있는 곳을 거닐고 있었다. 창호 동지, 오늘 아침 국도 동지가 보내온 전부를 보았는데 남아하려는 생각이 굳어서 쉽게 돌아설 것 같지 않더군. 당신 생각이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진창호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말했다. 저는 북진 방침에 동의했지만은 장주석이 그렇게 말했으니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었다. 내가 거듭 말했지만은 남하를 하게 되면 지형이나 경제 조건, 민족 문제 같은 여러 조건이 아주 불리합니다. 실패를 할 겁니다. 동지는 이 점을 잘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창호가 말허리를 잘랐다. 주석께서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은 장주석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북진이 꼭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듯이 남아도 꼭 실패한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두 방면군이 합쳤는데 어떻게 또 둘로 나뉜단 말입니까? 이쯤 되면은 굳이 더 입씨름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았다. 모태똥은 말투를 싹 바꾸어 말했다. 남하를 하려면 회의를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을레와 가상은 병으로 3군단에 있으니 내가 박고 문천이랑 3군단 사령부에 가서 을레 가상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진창호는 모태똥이 순수하게 나오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예, 그러는 게 좋겠죠. 모태똥은 천천히 산비탈로 올라갔다. 그가 돌아가자 장문천과 박고가 달려와서 물었다. 어때요? 희망이 있습니까? 모태똥이 고개를 저었다.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문천이 물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야죠. 모태똥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어려운 일을 수도 없이 겪어봤지만은 지금처럼 어렵고 곤혹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장국도 이런 놈일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박고가 화가 나서 말했다. 호위병들이 서둘러 준비를 끝내자 세 사람은 문 앞에서 조용히 말해 올랐다.
모태똥은 생각을 많이 한 탓에 몹시 지쳐 있었다. 그는 호위병이 부축해 주어서야 겨우 말에 올랐다. 세 사람은 호위병들과 함께 산비탈을 내려가 어두컴컴한 골짜기를 걸었다. 말을 탄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조잘조잘 흐르는 냇물 소리와 터벅터벅하는 말밥국 소리만이 좁은 골짜기를 울리었다. 혁명이 궁지에 몰렸지만은 절망 속에서도 살 길은 있었다. 섭섭한 산과 겹겹한 물이 앞을 가로막아도 멀지 않아 두두나무 숲, 아름다운 꽃밭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역금령이 모태똥을 만나고 취부로 돌아왔을 때에도 사람들은 회의를 계속하고 있었다. 역금령은 아무 일도 없은 듯 자리에 앉아있다가 회의가 끝나자 전보를 진청한테 건네주었다. 그리고는 곧장 숙소로 돌아왔다. 엄청난 일을 앞두고 머릿속이 꽤 복잡해놨다. 혼자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은 쉬웠다. 하지만 일방면군 간부들을 모두 데리고 가자면은 그리 만만치가 않았다. 문득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다. 그래, 진창호는 온통 남아 하는 일에만 골몰했을 테니까 그걸 이용하면 되겠군. 엽금령은 진창호를 찾아가서 태연하게 말했다. 진창호 동지, 이제 우리는 남아를 하게 되겠죠? 맞습니다. 동지도 잘 알고 있군요. 진창호가 말했다. 남아하려면 초지를 지내야 하는데 양식이 없으면 안 될 텐데요. 나도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직속 부대를 데리고 양식을 구하러 나갈까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진창화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은 생각입니다. 될수록 많이 구해오세요. 지난번에 조지를 지날 때 양식이 모자라서 큰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허락을 받았으니 드러내놓고 갈 수밖에 없었다. 엽금령은 서둘러 회의를 열었다. 림백고, 양상곤, 리극록, 소향령 등 동지들이 모두 들어왔다. 엽금령은 숨가쁜 상황을 알리었다. 우리는 새벽 2시에 모여 삼군다루로 갑니다. 겉으로는 양식을 마련하러 가는 걸로 보여야 합니다. 비밀은 반드시 지키세요. 알겠습니까? 역검령은 모두들 늦지 않게 마을 어구에 있는 물방앗간으로 모이라고 단단히 일렀다. 그는 회의가 끝나자 양상군도로 남으라 하고는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까지 물샐 틈 없이 살피었다. 오랫동안 참모의를 해온 터라 로련하고 치밀하였다. 사람들을 모두 보낸 뒤에 역검령은 작전과를 찾아갔다. 마침 낮에 전범물을 가져온 김일과장 료괴이만 남아있었다.

여기 동지, 그 전보에 관한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얘기해서는 안 돼요. 료개인은 고개를 끄덕이었다. 동지한테 섬사성과 감수성 지도가 있지. 역검령이 물었다. 이번 포부서 전투에서 10만불의 일자리 감수성 지도만 노획했지 섬사성 지도는 없습니다. 그 감수성 지도를 나한테 줘. 료개인은 상자 안에서 감수성 지도를 꺼내주었다. 역검령은 지도를 품에 넣고 돌아와 몰래 침대 밑에 있는 작은 등나무 상자에 넣었다. 이런저런 준비가 착착 끝났다. 하지만 갑자기 3군단의 선전부장 류지견이 선전대를 거느리고 포부소에 있는 30군 주둔지로 공연을 나간 일이 떠올랐다. 역검령은 류지견에게 서둘러 돌아오라고 전보를 지었다. 역검령은 진창호, 서향전과 함께 경당에 묵었다. 진창호와 서향전은 벌써 잠든 것 같았다. 역검령도 새벽에 움직이려면 조금이라도 눈을 붙여야 할 듯하였다. 하지만 도통 잠이 오지 않았다. 이제 서른을 갓 넘겼지만은 그도 꽤나 풍파를 겪은 사람이었다. 꼼꼼하게 준비를 한다고 하였지만은 혹시 어디 빈틈이 있어서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조마조마해놨다. 광주 봉기를 일으킬 때도 그랬다.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다고 여겼었는데 수류탄을 나르던 트럭이 들통나는 바람에 봉기를 하루 앞당겨야 했다. 옆감량은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두근거려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자꾸만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다. 겨우 새벽 1시까지 기다리고는 몸을 일으키었다. 그는 외투를 걸치고 감속성 지도를 꺼내 가죽 가방에 넣은 다음 조심스럽게 경당을 나섰다. 문 밖에 한참 서 있다 보니 뭔가 빠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허리춤을 만져보고 나서야 회전식 연발권총을 침대 머리맡에 두고 나오는 것을 알아차리었다. 역검령은 서둘러 권총을 가지러 들어갔다. 그는 고개를 돌려 두 사람을 바라보며 한숨을 짓다가 속으로 되뇌었다. 장국도만 아니라면 이럴 일이 있겠습니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검령은 성큼성큼 마을 밖으로 걸어나갔다. 얼마 가지 않아 앞에서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였다. 군사위원회 사무총장 소향령이었다. 역검령은 지도를 꺼내 그에게 넘겨주었다. 소동지, 이것은 감속성 지도인데 전군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숨처럼 귀중한 것이니 잘 보관하세요. 물방앗간 앞은 벌써 사람들로 북적거리었다. 양성군과 리궁농, 림백거 다들 무사히 빠져나온 듯하였다. 소설한 바람에 집집에 달린 경번이 펄럭펄럭 나붓기였다. 몸이 오싹해지면서 왠지 음산한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 낮이 기속삭였다. 우린 도망치듯 빠져나왔어. 역검령이 곧장 그 말을 받았다. 그게 아니지. 주왕의 북상 방침을 집행하러 가는 것이니 떳떳한 진굴이라고 해야지. 사람들이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다. 세어보니 빠짐없이 다 와 있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9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래,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오늘은 우리 조국의 생일입니다. 거리마다 어선 불공기가 휘날리고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웃음꽃을 피우며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유와 행복이 가득합니다. 조국이 있기에 우리가 있고 조국의 강성함이 있기에 우리의 이 평화로운 나날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조국을 노래하고 고향을 노래하며 이 좋은 세월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김대현 작사, 류천 작곡의 남송가수가 부른 꽃피는 조국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가을 햇살처럼 따뜻하고 락엽처럼 그윽하게 스며드는 사랑의 감성을 담은 가요. 박경만 작사 작곡의 리설련 가수가 부른 가을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연휴를 맞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이 시간, 이 노래가 여러분의 가을을 더욱 아름답게 물들여줄 것입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고향벌에도 올해도 어김없이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리춘희 작사, 박동호 작곡의 렴수원 가수가 부른 고향벌의 풍년이 왔네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황금빛으로 물든 고향벌의 풍요로운 풍경과 그 결실을 경쾌하고 신명나는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와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시간의 줄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름다운 조국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돌째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 동방에 힘차게 날아치는 중국. 중국 꿈을 꽃피우며 새시대 열어가는 조국의 번영불강을 기원합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천리만리 수려한 금수강산, 꽃향기 온 대지 감싸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56 형제민족 한 마음 모아 따뜻한 정으로 미래를 꿈꾸네. 붉은 노을이 강산을 물들이고 찬란한 태양 높이 떠오르네. 중국 꿈 꽃 피우며 새 시대 열어가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영원하리라.

0: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인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입니다. 오늘도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네, 여러 가지 건강 상식들을 나누면서 좋은 시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예, 오늘은 시간을 내서 우리 갑상선하고 갑상선 질병에 대해서 연구를 해봅시다.
0: 네.
1: 예, 갑상선이라 하게 되면 우리 인체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아주 중요한 선체 기관입니다.
0: 네.
1: 예, 보통 보게 되면 내분비 기관에 속하는데 에, 많은 분들이 갑상선이란 말을 들어봤지만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잘 모를 겁니다. 에, 우리 경부라는데 목에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갑상연골이 있습니다. 그 아래측에 위치해 있는데 기관지 옆팔에 있습니다. 에? 그럼 어째서 갑상선이라고 붙였겠는가? 여러분들이 흥취를 가지겠죠?
0: 네.
1: 가불이라는 갑자를 썼는데 말이죠. 그 모양새가 말이죠. 예, 나비 모양새가 비슷합니다. 예, 후대.
0: 네.
1: 또한 말이죠. 옛날에 예, 전사들이 말이죠. 싸움에서 쓰는 방패와도 비슷한 특점이 있습니다. 방패, 둔자라는데.
0: 네.
1: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갑상선이라고 이름을 달았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가요? 우리 남성분들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몸 앞에 뻘락하게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후결이라 합니다. 그 후결 아래편에 대개 말이죠. 1cm나 3cm 그 부위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이 어째서 중요한가? 예? 갑상선이가 말이죠. 이 갑상선은 우리 유기체에서 이런 작용합니다. 에너지기를 사용하는 속도라든가 단백질을 제조하는 이런 공능이라든가 또 기타 호르몬을 말이죠. 조절하는 이런 말이죠. 공제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에너지기를 사용한다 할 때 이 갑상선 공능이 빨리 사용하는가 늦게 사용하는가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갑상선은 말이죠. 어떤 갑상선 소를 사용하는가? 어떤 분들은 화음을 해보면 보고단을 가지고 오지요.
0: 네.
1: 그러면 티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말이죠. 하늘로 산된 자단산 유래한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티스가 있습니다. 스된 자단산 유래한산. 그래 환자분들이 보고단을 가지고 어째 내 티산이 높고 티스가 높은데 도대체 무슨 진단인가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거든요. 이것이 갑상선에서 산생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면 갑상선 질병이라 할 때는 우리 림상에서는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하나는 내과 질병에 속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든가 갑상선 기능 저하라든가 갑상선 염증이라든가 그게 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급성 갑상선염, 만성 갑상선염, 아급성 갑상선염, 교본 갑상선염, 하늘로 초본 자단생이었는데 이거는 주약의 내과 질환에 속해 있게 되었습니다.
0: 네.
1: 그 다음에 또 외과 질환에도 말이죠. 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갑상선 종대, 갑상선 종류. 또 갑상선 종류는 구체적으로 말이죠. 량성 종류, 악성 종류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0: 네.
1: 그래 보통 보게 되면 내과 질환에 말해 속하는 갑상선 질병은 그 갑상선 공능 검사를 해보게 되면 이상하게 번져집니다. 예? 갑상선 공능이 항진되었다거나 혹은 저하되었다거나. 예? 그 다음에 외과 질환에 속하는 갑상선 질병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말한다 할 때는 갑상선 공능이가 정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떨 때는 서로 전변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갑상선 질병이 아주 많은데 우리가 임상에서 무슨 중시를 불러일으켜야 되는가? 많은 분들이 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지만은 증상이 명확하지 못할 때에는 중시를 불러일으키지 못해요. 최근에 우리 티젠 중신에 연변병 같은 이런 티젠 중신에서 검사를 해보게 되면 이 갑상선 질병에 걸린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보게 되면 갑상선 결절 대개 말이죠 17.8%를 차지하는데 보통 보게 되면 증상이 명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 있는가 하게 되면 본인이 이 병에 걸린 지 며칠이라든가 몇 달이라든가 몇 년 되는데 증상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에 걸렸지만은 모르고 있고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를 하지 않지요.
0: 네.
1: 그러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우리 봅시다. 어느 날인가 말이죠. 이 목이 말이죠. 갑상선 부위가 불어납니다. 종대갑니다. 결계가 생깁니다. 그러게 되면 평소에 중시를 못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대한 치료를 하지 않아 왔거든요. 그러게 되면 어느 때인가 이거 종대가 심해지게 되면 압박 증상이 생깁니다. 무엇을 압박하는가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기관지를 압박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기관지를 압박하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오겠지요.
0: 네.
1: 숨이 차겠지요.
0: 그렇죠.
1: 그리고 또 식도 일명 식관이라도 하는데 식도를 압박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음식을 잡술 때 음식을 넘겨야 되거든요. 그것이 아주 불편한 감을 듭니다.
0: 네.
1: 그리고 또 말이죠 후반신경이라 하는데 후반신경에 이걸 또 압박할 때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처음에는 쉰 목소리 납니다. 심할 때는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아예 나오지 않죠. 또 말이죠. 혈관을 눌러놓을 때 있습니다. 야포혈관에. 그럼 어떻습니까? 정맥 확장 이런 말이죠. 증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부위가 통증이 나타나고 화음을 해보게 되면 갑상선 공능이 이상할 때도 있습니다. 기능 항진이라든가 기능 저하라든가 그리고 또 말이죠 기타 증상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게 되면 얼굴이 부어납니다. 면부 후종에 목소리가 개변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갑상선 결절이나 이런 질병 말이죠 진단을 받는다면은 제때 치료해 드리는 것이 방향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인가 비료로는 비교적 적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황이 있습니다. 갑상선 결절을 제때 치료를 해 드리지 않게 되면 악성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0: 네.
1: 갑상선 암이라든가.
0: 네.
1: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병변이 있는데 이런 병을 제때 치료를 해드리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가 우리 알아봅시다. 이 갑상선 기능 항진을 제때 치료를 해드리지 않게 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계통에 손해를 줍니다. 우리 그러면 하나하나 말이죠 따져나갑시다. 하나는 심혈관 계통. 심혈관 계통에 손해를 준다 하게 되게 되면 보통 보게 되면 심유리가 말이죠 고르지 못하게 됩니다.
0: 네.
1: 너무 빨리 뛴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중이내과에서는 심계정중증이라 이런 걸 일으키는데 그리고 더 심할 때는 심력 쇠갈증을 일으킵니다.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럼 또 신경계통에 손해를 줄 때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에 걸린 환자들 보게 되면 아주 이상하게 흥분 상태에 잘 빠집니다. 흥분된단 말입니다. 어떤 분들도 말이야 흥분됐다가도 또 말이야 정사가 절약 상태에 있습니다. 아주 소침해 있고, 예. 그러면서, 예, 우리 중의 내과에서 말하는 말이죠. 부매, 불매증. 그러니까 서의에서 말하게 되면, 예, 완고성 실면이라든가, 예, 번조 불안하는 이런 증세를 보입니다. 아, 또 소화계통 손해를 줄 때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예, 유기체의 아, 대사를 말이죠. 신진대사를 빨려줍니다. 가속화해줍니다. 아, 가속화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배가 아프면서 설사를 자주 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더 심하게 된 호흡곤란도 있고 질식현상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또 기타 말이죠. 계통에 손해를 줄 때 있는데 우리 증상을 보게 되면 예, 어떻습니까? 근육이가 맥이 떨어집니다. 예. 아무리 힘을 쓰자 해도 힘이 없거든요. 환자들 보통 보게 되면 사맥이 나른해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리고 서의에서 말하는 골질 소성증이라든가 이런 병증을 일으킵니다. 또 말이죠. 이 질병에 대해서 중시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더 심할 때는 갑상선 기능 항저하로 오는 외상 위험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열이 심하게 나타나고 콩알 같은 냉담이 나고 심혈이 아주 빨리게 뛰고 초조 불안해하고 심지어는 혼미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예, 폐수종이라든가 뇌수종이라든가 신공능 쇠결증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이요 갑상선 기능 항진을 제때 치료하지 못하게 되면 발생하는 이런 증상들입니다. 예. 그럼 갑상선 기능 저하는 또 어떤가? 예? 제때 치료하지 않게 되면 이런 문제를 초래합니다. 하나는 말이죠. 심혈관 계통에 문제를 발생합니다. 예. 심표에 말이죠. 적약이 생겼나든가. 예. 예. 혹은 심력쇠갈증을 일으킨다든가 관심병을 초래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발생합니다. 더 심할 때는 점액성 수종으로 일으키면서 혼미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체온이 내려가고 예? 표정이 딱막해지고 예? 심지어는 제때 구급하지 않으면 사망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인생의 긴 도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서.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이 하나 기르는 아이가 말이야 지뢰 장애가 오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키가 자라지 못하고 예? 네. 아이씨 어쩌네. 그리고 더 심할 때에는 밤에 잠을 자거든요. 잠자는 과정에 어떻습니까? 호흡정지증이 나타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예? 네. 그리고 근육이라든가 관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육이가 말이죠. 맥이 없고 힘을 쓰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통증을 느끼고 더 심할 때는 경련현상도 있고 예, 네. 수종현상도 있고 이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1: 네, 효과도 참 엄중하네요.
0: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때 말이죠. 확진을 하고 말이죠. 정확한 치료 방법을 채용해야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또 말이죠. 갑상선 염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 아까도 소개를 했지만은 급성의 갑상선염, 만성 갑상선염, 예, 그리고 아급성 갑상선염, 예, 요번 갑상선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질병들을 제때 말이죠 치료를 해드리지 않게 되면 아,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든가 갑상선 기능 저하라든가 이런 또 말이죠 병증을 일으킵니다.
1: 네.
0: 더 심할 때에는 폐혈증까지 일으킵니다. 폐혈증, 예,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통의 기관을 말이죠 손상 주고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이 갑상선 염증을 제때 해결해 드리지 않게 되면 양위라든가 조설 현상이 생깁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월경이 말이죠 거르지 못합니다. 부퇴, 외증 부퇴. 예. 월경 수량이 아주 감소되고 심지어는 폐경 현상까지 일으킵니다. 어린이들 경우에는 생당발육에 저해를 받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점액성 수종 현상이 생기고 예, 심할 때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예, 주위의 부분 예, 인근 조직의 압박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호흡곤란이라든가에 음식을 생길 때 예, 툰냉 예, 이 삼키는 것이 아주 곤란해지고 더 심할 때는 혼미에 거지 빠집니다. 그리고 갑상선 질환에서 최근에 보게 되면 비율이 점점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갑상선 암증, 예? 암증, 예? 자상신 아이라는데 이 갑상선 암증에 걸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링근 조직을 말이죠 침범하죠. 그 암세포와의 이렇게 되면 그 침범받은 그 조직에 일련의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보게 되면 갑상선이가 기관지 옆팔에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기관지를 또 압박하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막히는 현상이 있습니다. 호흡곤란이 오거든요. 그리고 후반신경을 눌러놓을 때는 성대가 결변됩니다. 목소리가 변화됩니다. 더 심하게 되면 목소리가 아예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식도를 눌러놓게 되면 음식을 삼키는 것이 아주 말이죠 불편합니다. 그리고 전이현상이 있습니다. 다른 계통에 말이죠 이 암세포가 쫙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계통에 침범되면 그 계통에 일련의 문제를 발생하고 심지어는 말이죠 사망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시간을 짜냈어요.

0: 이 갑상선이 지금 아주 많은데 그 많은 중에서도 우리 교번 갑상선 염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예. 초번 자동차에 연연한데.
1: 네.
0: 그러면, 우리 현대의학에서 말하게 되면, 이 질병을 말이죠. 만성 림파세포성 갑상선염이라고도 부릅니다. 예.
1: 네.
0: 그럼 무슨 질병인가 도대체? 이런 질병입니다. 일종 말이죠. 자체 면역성 질병이라 합니다. 자체 면역성에 냄새를 보게 되게 되면 보통 말이죠 30세 내지 50세 여성분들이 이 질병에 잘 걸립니다. 30세 내지 50세 분들에 무엇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걸 말이죠 우리 연구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 발병이 말이죠 아주 은폐적으로 발병됩니다. 예. 모르게, 예, 아주 모르게, 또 아주 더디게 나타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통 이 질병에 걸려도 환자분들이 걸렸는데도 모른단 말입니다. 예. 당연히 우리 병원을 오지 않기 때문에 예, 병원의 의사선생님들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병정이 아주 길어진 상태입니다. 그럼 어떤 임상 표현을 나타내는가? 예. 갑상선이가 미만성 종대를 일으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목이 불어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서서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얼굴이라든가 사지라든가 이런 부위가 말이죠. 붓는감이 납니다. 종창현상이 생깁니다.
1: 네.
0: 또 어떤 분들은 비교적 수단은 적습니다. 소수입니다. 갑상선 체내에서 말이죠. 엄중한 말이죠. 섬유화 개변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말이죠. 우리 만져보게 되면 아주 돌을 만지는 것처럼 바위를 만지는 것처럼 이런 땅땅한 이런 말이죠. 모습을 나타냅니다.
1: 아, 딱딱하군요.
0: 예, 그리고 그 주위에 조직하고 점착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진행성 압박 증상을 나타냅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1: 네.
0: 기관지를 압박하면 호흡곤란이 생기고 식도를 압박하면 음식을 삼키는 곤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음을 해본다 할 경우에는 티산이라든가 티스가 올라가는 말이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급성 갑상선염, 병독성 갑상선염, 유과종성 갑상선염, 거세포성 갑상선염 이런 염증이 또 있습니다. 중요하게서는 뭐라는가 하게 되면 또 통증을 느끼고 종찬 현상이 생깁니다. 저도 임상에서 이런 환자들 드문드문 목격하는데 그 통증과 말이죠. 그 부위가 아픈 분들도 있지만은 귀까지 연락 줍니다. 연결된단 말입니다. 연루된단 말입니다. 귀가 아프다. 예? 그럴 때 어떨 때는 말이죠. 오진을 하기 쉽습니다. 귀 기관에 염증이 생겼는가? 예? 중얼엔, 예? 과열도엔.
1: 네.
0: 그거 아니거든요. 이 갑상선 염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증세입니다. 그리고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예? 그럼 이 영웅이라 하는데 아급성 갑상선염이가 어떤 원인으로 인기되는가? 우리 중의학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봄계절은 어떻습니까? 바람, 펑, 예? 바람이란 사기가 유기체에 침범하기 쉽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풍열 화독일로 인해서 이 갑상선염증이 또 인기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외적 원인으로 인기되는 것이고, 그럼 내적 원인, 그럼 그 계절에 모든 사람들 다 갑상선염이 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예. 주의하기는 또 내적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중의학에서 사람이 정서를 이렇게 나눕니다. 희노우사 비공경이라고 해요. 신우, 유스, 비공경. 예. 이거 바로 칠정이라 합니다. 이 칠정이가 너무 과하거나 너무 차하게 되면 또 말이죠. 이런

0: 상선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외적 원인도 중요하겠지만은 본인이가 이 질병을 방지를 하자게 되면 어떻습니까? 항상 정서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예. 기분이 좋아야 된단 말입니다. 기분이 너무 나쁘거나 과하게 쓰거나 성질을 과하게 내거나 너무 새침해 있거나 이러게 되면 또 갑상선염증을 잘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림상에서 대개 보게 되면 이런 증세 표현을 나타낼 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증세를 나타낼 때이 되면 제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확진을 못 받았을 때. 네, 근데 봅시다. 최근에 어째서 내가 맨 안에 맥이 떨어지는가? 예? 설사를 잘하는가? 예? 기억력이 감퇴되는가? 예? 남이 무슨 말을 하는데 반응이 차한가? 사인스도 네?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아주 우울해 있습니다. 예? 아주 확실히 못 받았거든요. 그리고 계속 잠을 자기 싶은 생각이 나고, 예?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뭐 음식은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이제 체중이 불어나는가? 예, 변비증이 생기는가? 여성분들 경우에는 월경이 고르지 못한가? 예. 이럴 때는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녹색은 연변의 아름다운 바탕색이고
3: 생태는 연변의 보기한 자원입니다.
2: 봄에는 봄나들이로
3: 여름에는 피서로
2: 가을에는 단풍 구경으로
3: 겨울에는 빙설로
2: 사시절 매력적인 연변이
3: 연길 녹화 미화 행동으로 한층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 연길 녹화 미화 행동으로 주민들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한층 제고합시다.
4: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이 되는 해이고, 9월 30일은 우리나라의 13번째 열사 기념일입니다. 이날 오전 주밋 연길시 인민영웅들을 향한 꽃바구니 진정식이 연변혁명 열사릉원에서 거행됐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서기인 호가복, 주당이 부석이며 주장 대리인 최홍성, 주정엽 주석 주금성 등 지도 일꾼들은 로전사, 로동지, 열사 가족, 연길시 사회 각계 간부 대중 대표들과 함께 인민영웅들에게 꽃바구니를 진정해 혁명 열사들의 위대한 공적을 기리고 영렬들을 애도했습니다. 지푸른 송백에 둘러싸인 연변 혁명 열사릉원은 장엄하고 숙연했으며 열사 기념비가 우뚝 서 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인민영웅들을 향한 꽃바구니 진정식이 시작됐습니다. 의장병들은 힘차고 절도 있는 발걸음으로 기념비 앞까지 나아가 정숙히 섰습니다. 격앙된 의용군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를 높이 불렀고 격앙된 노랫소리는 기념비 광장 상공에 오래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국가 재창이 끝난 뒤 모두는 숙연히 서서 중국인민 해방사업과 공화국 건설사업을 위해 영영하게 헌신한 열사들을 위해 묵도했습니다. 묵도를 마친 후 소선대원들은 열사 기념비 아래에서 우리는 공산주의 후계자 노래를 부르고 소년 선봉대 경례를 올렸습니다. 우렁차고 생기 넘치는 노래소리에는 혁명 선열들에 대한 순경의 마음과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려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절절한 헌화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호가복, 최홍성, 주금성 등 지도 일꾼들과 각계 대표들은 앞으로 나아가 꽃바구니 앞에 멈춰서서 댕기를 세심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어 전체 인원은 천천히 기념비를 돌며 열사 기념비를 우러러보면서 혁명 선열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생사를 도외시한 순관 정신을 추모했습니다. 의식에 참가한 간부 대중들은 오늘의 행복한 생활이 쉽게 온 것이 아니라 무수한 혁명 선열들이 피와 생명으로 바꾼 것이라고 하면서 습군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혁명 선열들의 순관 품성과 우량한 작품을 계승 발양하고 당의 사업과 연변의 도약 주호를 위해 계속 분투해 실속 있는 사업 성과로 이 홍색 옥토에 잠든 선열들의 충혼을 위로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연길시 당리석인 진공래가 꽃바구니 진정식을 사회했습니다. 주국 관련 지도 일꾼, 주당의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로전사와 로동지, 열사 가족 대표 및 당정기관 간부, 학교 사생, 공안 간부 경찰, 부대 장병과 사회 각계 대중 대표들이 의식에 참가했습니다.
2: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서긴 호가복의 주재하에 9월 30일 주당의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선진제조업을 발전시킬 때 관하여 내린 중요 지시와 전국 선진제조업 대회 정신, 9월 21일 중공중앙정치국회의 정신, 습근병 총서기가 9번째 중국 농민 풍수절을 맞으며 내린 중요 지시 정신, 습근병 총서기가 더 높은 수준의 평안 중국을 건설할 때 관해 내린 중요 지시와 평안 중국 건설 4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우리주의 관철 실시 의견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에서는 또 최근 전주 고정자산 투자 안정과 고업경제 운행 안정 관련 삿배치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국경절 기간에 소비 촉진 활동 배치, 문화 관광 활동 배치, 안전 생산 삿배치 관련 정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습근병 총서기가 선진 제조업을 발전시킬 때 관해 내린 중요 지시는 선진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중대의 방향 경로와 중점 임무를 깊이 논술했고 우리 당의 선진 제조 발전 법칙성에 대한 인식을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려는 바 강한 전략성, 지도성, 목적성을 갖고 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습근병 총성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토득하고 전국 선진제조대회의 포치 요구에 따라 실물경제를 토대로 제조업을 주도로 하는 것을 기원지하며 지능화, 녹색화, 융합화 발전 방향을 확고히 하고 현재 실정에 맞게 종합적으로 시책하며 정밀하게 힘을 내어 선진 제조업을 골간을하고 연면 특색을 갖춘 현대화 산업체계를 다같이 구축해야 합니다. 전통 산업 개조 승격을 다그쳐야 합니다. 담배, 중의약, 광산물, 식품, 방직, 복장 등 기존 산업 토대에 입각하여 산업 사슬 보완, 강화, 연장,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능화, 녹색화, 기술 개조를 깊이 실시하며 제조업이 산업 사슬의 고급 단계로 연장이 되고 가치 사슬의 상류로 매진하도록 추진하여 산업의 강인성과 경쟁력을 부단히 증강을 하고 연변 제조업의 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전략적 지능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흩어진 자원을 하나로 묶으며 군집화 발전을 추진하는 발전 구상에 따라 신에너지, 신소재, 신의약, 신의료미용, 신장비 등 오신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4개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100만 톤 청정에너지 LPG 세분가공, 에너지 축적발전소 등 대상건설을 다그치고 의료미용 소진 건설을 힘써 추진하여 신흥산업이 군집화 발전 대세를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연변 제조업의 새로운 장성극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조업과 현대봉사업의 심층 융합을 추동해야 합니다. 연면의 지역 위치, 산업, 인문 등 비교 우세 의탁을 해 제조업과 연구개발 설계, 현대 물류 창고 수송, 상무 봉사 등 현대 봉사업이 심층적으로 서로 융합되고 결합 공생하도록 주동해야 합니다. 하드웨어 제조 플러스 소프트웨어 봉사 플러스 데이터 운영 플러스 정경 응용 융합 발전 모식을 적극 육성하고 공유 제조, 요연 제조 등 새로운 경영 방식을 탐색하여 연변 제조업의 발전 공간을 넓혀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이번 평안중국건설사업에서 우리주는 연소 세 번째로 평안중국건설시범지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이는 우리주 평안건설사업에 대한 당정의 긍정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영리를 소중히 여기고 계속 분발하며 습근병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평안중국건설사업의 포치 요구에 따라 총체적 국가 안전관을 확고부동하게 관찰하며 발전과 안전을 더욱 잘 통관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평안연변을 힘써 건설해야 합니다. 정치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국가 정권 안전, 제도 안전, 의식 형태 안전을 수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각종 침투 파괴 활동을 엄밀히 방비 타격을 하며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당정군 경민 5위일체 합력 변경 7위 기재를 완성하고 국가 정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중대 민감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사회 전반의 안정을 견결히 수호해야 합니다. 사회 안정수호 책임제 규정을 참답게 실시하고 안정 관련 중대 사건 복귀 기재를 건전히 하며 사회 안전 위험 감시 예비 경보 체계 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모순 분쟁 조사 해소를 상시적으로 잘해 중대한 집단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사회 치안 종합 7위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 치안 전반 예방 통제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 투쟁을 심화하며 총기 폭발물 관련 보험제와 전신 인터넷 사기 등 위법 범죄 활동을 법에 따라 엄하게 타격하고 중대한 악성 형사 사건과 개인 극단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엄밀히 방지해야 합니다. 화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 현시와 각 부문에서는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단단히 들어주고 난관 공약 대세를 유지하며 실속 있게 일을 하는 작품을 발행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 공업 운행, 문화관광 소비 등 중점 임무를 서둘러 착실히 추진하고 사사분계 힘써 분투해 경제가 지속적으로 새롭고 더 우수하며 더 좋게 발전하도록 주동을 하여 연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 임무를 견결히 완수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조금 더 늦추지 말고 다잡아야 합니다. 현재 대상건설의 유효 시공 시기를 다잡아 훈춘 석일 청정에너지, 도나 민덕생물이기, 연결 롱마트 디지털 지능산업단지, 왕청 중저에너지 축적발전소, 안도 신보음료, 도문 종탄명신 탄소소미 등 대상건설을 다같이 추진해야 합니다. 도나 합방전력고봉부하조절에너지축적발전소, 도문진흥에너지축적발전소, 왕청저온유통체계 집산배급중심 등 대상에 조속히 착공하도록 추동을 하고, 훈춘방천고속도로, 왕청목단강고속도로, 도나 334국도 개조 등 대상에 시공진척을 다그쳐 더욱 많은 실물삼량을 형성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온갖 방법을 다해 공업 운행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중점 기업에 대한 배치 분석을 일정 강화하고 기업들이 국경절 연휴 기간에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 생산을 멈추지 않도록 격려 지원해야 합니다. 화강약업, 민덕생물 등 재피해 기업들이 생산 판매 연결, 용자 연결, 인력 연결을 전개하도록 적극 도와주고 잠재력 있는 기업이 규모 이상 기업으로 승격되고 통계에 편입되도록 추진해 공업의 기본면을 전력 안정시켜야 합니다.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을 하여 농업 장성을 촉진해야 합니다. 가을 알곡 통계 편입 사업을 착실히 잘하고 온갖 방법을 다해 목축업 장사를 안정시키며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년간 농업 증산 효율 제고 목표를 순조롭게 실현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온갖 방법을 강구하여 건축업과 부동산업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국가에서 주민들의 주택 구매 대출 이자 보조 정책을 실시하는 유리한 기회를 충분히 이용을 하고 부동산 거래 계약세 감면, 개발 기업 가격 혜택 등 우대 조치를 잇따라 내놓아 건축업 생산의 순위를 앞당기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고 회복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연휴 기간 문화관광 소비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관광객 유동 고봉 상황을 정밀하게 판단하고 상업무역 기업들이 가격 혜택과 공동구매 세트를 내놓도록 인도하며 산뜻한 연변, 가을의 운치, 해란의 운치, 내로 한마음 등 명절 경축 행사를 알선대로 잘 조직해야 합니다. 교체 시전, 신전자상거래 생방송 축제 등 판매 촉진 활동을 조직 전개하여 황금 연휴에 소비 잠재력을 일정 방출해야 합니다. 국정절 연휴 기간에 안전과 안정을 실속 있게 보장해야 합니다. 중점 업종, 중점 분야, 중점 부에 초점을 맞춰 도로 교통, 공업 광산 기업, 가스 소방 등 중점 분야의 안전 우환을 깊이 조사 정돈하고 중특대 안전 생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견결히 비면해야 합니다.
1: 주당이 부속이며 주장 대리인 최홍성의 주재하에 9월 29일 16기 주인민정부 제8차 전체확대회의 및 렴정사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최홍성은 4.4분기의 관건적 단계를 단단히 들어지고 기세를 드높여 힘차게 난관을 돌파해 연간 발전 목표를 기한 내에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상이 관건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치고 통계 납입을 다잡으며 중대 대상 난관을 공략하고 대상 기획을 잘해 유효 투자를 힘써 확대해야 합니다. 감소량 통제와 잠재력 발굴을 중시하고 중점 공업 분야의 잠재력을 깊이 발굴하며 새로 규모 이상 기업에 편입된 기업의 기여도를 높이고 재해 피해 기업의 운영 능력을 힘써 회복해 공업 경제의 안정 장성을 확보함으로써 전성 공업 발전에 더욱 많은 증가량을 기여해야 합니다. 시장 수요를 방향으로 특색 소비를 진작시키며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용납을 심화하고 소비 촉진 활동을 잇따라 전개하며 한도액 이상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여러 가지 조치로 봉사 공급 능력을 높임으로써 연변의 소비 열기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농업 농촌 우선 발전을 견지하고 식량 안전을 견결히 확보해야 합니다. 농업 산업화를 다그쳐 추진하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하며 빈곤 해탈 난관 공략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해 향촌 진흥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세 자원을 통괄하고 국내와 국제 두 개 시장 두 가지 자원을 충분히 연결하며 상호 연결과 상호 소통을 다그쳐야 합니다. 개방 플랫폼을 강화하고 대외무역 규모를 확대하며 대외교류를 강화해 통로경제가 통상국경제, 산업경제로 전변되도록 추동함으로써 개방 발전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대외개방의 실효를 증강해야 합니다. 생태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두개산 리념을 충실히 실천하면서 오염 예방 퇴치를 잘하고 생태 환경질을 높이며 생태 제품의 가치를 발굴하고 탄소 감소, 오염 감소, 녹지 확대, 성장을 협동 추진해 연변 발전의 바탕색을 더욱 빛내야 합니다. 민생을 힘써 보장해야 합니다. 대중이 가장 관심하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리익 문제로부터 착수해 기본 민생 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도시 농촌 기초시설의 부족점을 다그쳐 보완하며 사회사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대중의 행복지수를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전면 관철해야 합니다. 사회 안정을 수호하고 재정 금융 분야 위험을 경계 해소하며 안전 생산과 재해 방지 감소를 잘해 사회의 안정 단결을 전력 수호하고 량호한 발전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회의는 확실하게 틀어지고 실속 있게 일하는 것을 직책이행 전반 과정과 사업 발전 각 방면에 관통시키고 고효율적으로 재반 사업을 잘하며 사업 교류를 엄숙히 하고 정무 봉사를 최적화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렴결하게 사업해 실천의 검증을 이겨낼 수 있는 합격된 답안지를 내놓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화상회의 형식으로 소집됐습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호복군, 리시가, 부주장 문금철, 정권, 두경국, 우혜생,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연변주재 중앙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일부 기업 사업단위 주요 책임자들이 주 회의장에서 회의에 참가하고 각 현시 분 회의장을 설치했습니다.

0: 입니다.
1: 중공연변 주 직속기관 사비원에서 주최한 연변의 얼굴이 되어 고향 이야기 전달 주 직속기관 청년 간부 종업원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제 선전 강연 전시 공연이 9월 29일 연변 노동자 문화공에서 열렸습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화가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예선 및 정밀 연습, 집중 연습, 집중 전시 공연 등 3개 단계로 나뉘어 진행이 됐으며 조직 속 각 기관과 사업단의 청년 간부들이 적극 참가했습니다. 최종 14개 우수 종목이 집중 전시 공연 단계에 진출했습니다. 전시 공연 현장에서 주당이 선전부, 주당이 통전부, 주총공회, 연변 일보사, 주사법국 등 조직 속 기관과 사업단의 청년 간부들은 본직에 입각하고 고향의 뿌리를 내려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라는 주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역사 기억, 문화 전승, 발전 성과, 선진 본보기, 가국정회 등 5대 주제를 중심으로 연변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의 생동한 실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들은 무형문화유산 전시, 민속공연, 실물기록 상황극, 실황송, 소통식 강연 등 다양한 형식을 교묘히 융합해 청춘의 시각으로 연변의 민족 단결, 역사 전승, 시대 발전 이야기를 정감 있게 들려주면서 조직 속 기관 청년 간부와 조무들의 앙양된 정신 상태와 단결 분투하고 담당 실천하는 양원 정신 풍부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지련한 각출 거쳐 활동에서는 최종 1등상, 2등상, 3등상과 우수상을 선정을 했습니다. 주당의 통전부 종합보장중심 부주임 리우항입니다.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은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통전 간부들에게 있어서 민족 단계를 수호하고 민족사업을 잘하는 것은 응당한 책임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잘 대답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일상적인 방문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도 많은 감동적인 인물과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연변에서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해온 가장 생동한 주석입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김민혜였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3: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2: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3: 고향은 지금

중화민공화국 창건 77돌을 열렬히 경축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당의 기치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올해는 조아이민공화국 성립 77주년을 맞는 뜻깊은 한 해입니다. 77년 조국은 가난과 락후에서 벗어나 세계가 놀라는 발전을 일으켰고 우리 연변의 들판에도 그 눈부신 발자취가 고스란히 새겨졌습니다. 또한 지금 이 계절은 땀과 정성으로 일군 풍년의 계절입니다. 황금빛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옥수수 밭마다 웃음꽃이 피어나는 이 가을, 모든 농가가 안전하게 수확을 마치고 풍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는 먼저 농업 정보를 전해드리고 이어서 14호 기간 연변농업과학기술 분야에서 거둔 성과와 15차 5개년식의 발전 전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농업 정보입니다. 국경절을 맞아 우리 농촌과 농업 분야에도 새로운 희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 수정된 농업법이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표결 및 채택돼 명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새로 수정된 농업법에서는 농업과 농촌 경제발전의 기본 목표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 요구에 부응하는 농촌경제체제를 보완하고 농촌 생산력을 지속적으로 해방 및 발전시킵니다. 농업의 종합생산능력과 품질효익을 향상시키고 량곡 등 중요한 농산물이 안정적이고 안전한 공급을 보장합니다. 국민경제 발전과 인민들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농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을 향상시킵니다. 농촌롤에게 다경로 취업을 촉진하고 살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추진합니다. 도시와 농촌 격차와 지역 간 차이를 줄이고 도농융합 발전을 촉진하며 점차적으로 농업 농촌 현대화를 실현합니다. 총 14장으로 구성된 농업법에는 총칙, 농업생산 경영체제, 농업생산 농산물 유통과 가공, 량식안전, 농업투입과 지지, 보호, 농업과학기술, 교육과 인재 및 토지 등 농업자원보호, 농업의 친환경발전, 농민권익보호, 농촌경제발전, 감독검사, 법적책임, 부칙 등 내용이 포함됩니다. 일전 중국 농촌발전보고 2026 발표회가 북경에서 개최됐습니다. 보고는 1개의 주요 보고와 19개의 전문보고로 구성됐습니다. 주요 보고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습니다.

주요 보고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15차 5개년 시기에 농업농촌 현대화를 다그쳐 중국식 현대화를 더 잘 추진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해결 방안을 전망적으로 계획해 농업농촌 현대화를 일체화로 추진해야 합니다. 총체적 사고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촌인구와 촌마을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과학기술 혁신과 개혁심화의 동력 엔진을 강화하고 량곡과 주요 농산물, 산업사슬, 공급사슬의 안전, 도시와 농촌 요소의 유동과 융합발전의 제도적 공급, 향촌의 근성발전과 치리존안의 기초적 보장을 튼튼히 구축합니다. 안정적 생산과 공급 보장 및 구조의 승격, 능률 향상과 공평한 공유, 신질 생산력 발전과 신형의 생산관계 조정 등 중요한 관계를 총괄해 중국식 현대화의 우세를 빌어 디지털화, 스마트화하고 인문학적이고 건전하고 공동부여하는 현대화 농촌을 힘써 건설합니다. 19개 주제보고는 변화식 특별편, 변화 대응편, 변화 추구편 등 세 개장으로 나누었습니다. 변화 식별편은 향촌 인구, 마을 구도, 농업 노동 생산률 등 관건 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단계적 변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식별했습니다. 변화 대응편은 경작지의 질을 높이고 농촌 자원의 요소를 활성화하며 향촌 지능의 투자 및 용자 체제를 혁신하는 등 중대한 핵심 조치를 둘러싸고 체계적인 대책을 제기했습니다. 변화 추구편은 현대 봉사업과 현대 농업의 융합, 향촌 사회 치리 체계, 농촌 양로 봉사 등 시급한 변화가 필요한 관건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예측성 해결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중국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 농업농촌부 공업 및 정보화부에서는 최근 디지털 향촌 고품질 발전 행동계획을 연합으로 인쇄 발부해 15차 오개년 시기 디지털 향촌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관한 사로 목표, 중점 임무, 정책 조치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14호 시기 각 지역과 각 관련 부분은 디지털 향촌 발전 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정책 협동, 중앙과 지방의 연동, 여러 측의 참여를 강화해 디지털 향촌의 발전을 추동하는 면에서 적극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혁명이 급속히 일어나고 농촌의 생산 생활 방식에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동계획에서는 디지털 향촌 발전이 직면한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초점을 맞춰 2030년까지의 발전 목표와 중점 임무를 명확히 했는데 이는 15차 5개년 시기에 디지털 향촌 발전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도록 추동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행동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디지털 향촌 발전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어 향촌의 신형정보 기반 시설이 최적화되고 보완되며 향촌 산업 산업의 디지털화, 향촌 건설의 정보화, 향촌 관리의 지능화 수준이 뚜렷이 제고되고 디지털 향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제가 더욱 건전해져 농민 대중이 정보화 발전 성과를 공유하는 가운데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이 더욱 충실해질 것이라고 제기했습니다. 행동계획에서는 5개 면에 24개 중점 임무를 배치했는데 여기에는 디지털 향촌 발전 기반 강화, 향촌 산업 디지털화, 향촌 건설 정보화, 향촌 관리 지능화 수준 향상, 디지털 향촌 발전에 내생 동력 격발 등이 포함됩니다. 제27회 전국 비료정보교류 및 제품교육회에 따르면 10여 개 단위 100여 명의 기술 일꾼들이 공동 노력으로 데이터의 활성화, 모듈의 정밀화, 기술의 최적화 3대 특징을 구비한 스마트 비료물 대형 모듈 1.1 버전

0: 이 완수됨과 아울러 23개 성에 근 150명 농업기술일꾼이 내부 측정과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1.1 버전이 농업기술일꾼들에게 보조봉사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이 확인됐습니다. 스마트 비료물 대행모 도료의 봉사 군체를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농업기술일꾼의 방향성 시험 사용 버전을 개발해 보급체계가 기술 봉사를 전개하는 데 보조적인 버팀목을 제공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농가 봉사 버전을 개발해 규모화 재배 후 가정농장, 전문 합작사 등 신형의 경영 주체가 비료물의 정확한 관리를 실행하는 데 결책 참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향후 광범한 농민 사회 대중에게 봉사를 제공하는 대로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1: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2: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1: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기계화 작업,
2: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1: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2: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1: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2: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1: 과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올해는 조화인민공화국 성립 77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77년 내 우리 연변은 거족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당이 령도하여 우리 연변은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진보하고 민속이 단결되고 인민이 안거라급하는 천지개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농업지구인 연변은 당의 민속정책이 빗발하에 농업교육기구, 농업과학연구 단위와 기술보급대어가 형성됐고 방대한 농업과학기술 일꾼들이 농업과학기술 사업을 활발히 벌려 농업생산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연변의 북방비어농사의 대표 인물이며 중국농업과학원 특별초청연구원 최숙성, 고한 산간지대의 농민비어 육종가 류창근 등 많은 연구일꾼들이 노력하에 연변은 국가 북방비어 원산지로 됐으며 몇 세대의 과학기술 일꾼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육성한 보람으로 연변 사과배는 국방배이왕 국가 원산지 보호품종으로 됐으며 연변에서 육성해낸 연변소는 고기 품질이 월등해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날 연변 농업은 높은 소출 고효과성 창출의 시대에 진입했는데요. 이 모두가 농업연구일꾼들이 연구성과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연변농업과학원 현영실 부원장과 함께 우리 주에서 14호 기간에 이룩한 농업기술 성과 및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연변농업과학원은 우리 주 농업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농업연구 전문 단위인데요. 연변농업과학원이 현황에 대해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연변저선족자치주농업과학원은 주내 유일하게 새품종 육성, 신기술 연구, 신제품 개발, 과학기술 성과 전환 및 농업과학 보급을 한데 아우르는 종합성 공익일루 농업과학연구사업 단위로 현재 재직 인원이 83명입니다. 연변농업과학원은 길림성 반상구 농업경제를 중심으로 연변특색산업과학연구 난관 해결에 힘을 쏟고 있고 벼, 감자, 사과배, 식용균, 담배 등 분야에서 장기적인 기술 축적과 지역 핵심 우세를 형성하고 있으며 우리성과 우리주의 양식 증산, 농업 효율 제고, 농민 수입 증가와 농촌 경제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이 14호 시기 농업과학연구원에서는 종자 산업으로부터 시작해 과학기술 복무 인재 양성 면에서 좋은 성과를 이룩한 줄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체현되는지요?
1: 14호 시기 우리 원은 주 당위, 주 정부의 정확한 령도와 주 농업 농촌국의 통일적인 지도하에 습근편 정석이 여바 룸원 시에자의 따디상이란 주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철하며 연변 자연 조건과 우세로부터 출발하여 전주 농업산업과학기술 수요에 긴밀히 부합되는 새품종 육성, 시범기지 건설, 과학기술 복무, 인재 양성 등 방면에서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0: 네.
1: 첫째는 산업기술 난관 해결에 집중하여 자주 혁신 성과가 지속적으로 산출되었습니다. 5년 사이에 성주 및 기업 귀타 과학연구 항목을 루개로 30여 건 완성하였으며 혁신 산출 지표가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그 중에서 뼈 새품종 연갱 30호 육성과 보급, 감자 새품종 연서 8호 육성과 보급, 장백산 상황버섯 균주 배육과 재배기술 연구와 응용,
0: 네.
1: 길림성 연초 유해 생물조사 및 진딧물 방치 기술 연구와 보급, 장백산 인삼 다당과 사포닌 추출 기술 연구와 응용, 사과배 성분 절감 효익 증가 재배 기술 등등이 9건의 성과가 성급 과학기술상을 수상했고, 천적을 이용한 담배 진딧물 녹색 예방 기술 보급, 검정귀 버섯 연특 3호 전문화 안전고 효익 핵심 기술 보급 등 9건의 성과 또한 성농업기술 보급상을 수상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연갱 39호, 연서 13호, 연농과 3호 등 10개의 알곡 작물류, 과일 채소류, 식용균 세 품종이 심사 통과되었고 1종 상황버섯 재배 복합 생물약재 및 상황버섯 고산 재배 방법을 비롯한 39개의 항목이 국가권리특구를 취득했으며 이와 함께 전문 학술 논문을 63편 공개 발표했고 성과 등으로 기술 감정을 35건 완성했습니다.
0: 네.
1: 그 중에서 과원 비료 농약 절감, 간편화 가지치기 재배 기술은 화학 비료 농약과 인공비용을 이중으로 무당 약 350원 절감시켰고
0: 네.
1: 생산량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고품질 과일 생산 비율을 크게 높여 현재 전주 보급률이 85%에 달합니다.
0: 네.
1: 연서 13호는 감자 세 품종으로 전국 감자 육종 난관 해결 협동 품평 활동에서 전문가 심사, 군중 맛 평가 모두 1등을 차지했으며 현재 성내 및 동북 기타 성에서 대규모 재배되고 있습니다.
0: 네.
1: 연농과 2호, 연농과 3호, 검정귀 버섯 품종은 연변 식용균 품종 자주 공급 약점을 메워 식용균 기둥산업 종자원 안전보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천적을 이용한 담배 진디물 녹색 예방 기술은 화학 농약을 효과적으로 대체하여 길림성 농업 기술 보급 1등상을 수상했으며
0: 네.
1: 연초 산업 녹색 발전을 유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0: 네.
1: 둘째는 인재 양성에 힘써 과학연구팀 종합능력이 꾸준히 제고되었습니다.
0: 네.
1: 장백 영재 1명과 서부이빛 방문학자 1명을 새롭게 배출했고
0: 네.
1: 길림성 돌출공헌 중청년 전문가 2명, 첨단 혁신 인재 1명, CU형 고층 인재 1명을 배출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여러 명의 과학연구인원이 길림성 인대대표,
0: 네.
1: 성 5일 노동상, 길림성 노동모범, 전국 여성 건공표병상 등

0: 성급, 국가급 선진영예를 수상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대외 교류 학습을 적극적으로 구축했으며 5년간 성내외 업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기술 지도, 학술 토론을 80여 차례 진행했고 각 전문 과학연구 핵심 간부를 차례로 파견하여 진학, 업무 훈련, 학습 교류를 220여 인차 참가시켰습니다.
1: 네.
0: 이를 통해 과학연구 인원이 혁신 시각을 끊임없이 넓히고 분자 육종, 생물자원 평가, 지능 농업 등 기술 실용 능력을 제고하여 과학연구 업무 수준이 뚜렷하게 향상되었습니다.
1: 네.
0: 셋째는 과학연구 기초 조건이 부단히 제고되었습니다.
1: 네.
0: 국가급 감자, 식용균, 배 등 세계 산업 기술 체계 종합시험소의 각 항임무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길림성, 벼, 옥수수, 감자, 검정귀 버섯 산업 기술 체계 연변시험소를 새롭게 증설하여 종자 자원 수집, 품종 육종부터 밭 시험까지 전면적인 과학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1: 네.
0: 이를 통해 국가급 체계가 선도하고 성급 체계가 지지하며 원내 전문 연구소가 기초가 되는 립체화 과학 연구 혁신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1: 네.
0: 이와 함께 과학연구 항목 건설에 꾸준히 노력하여 14호 시기 각급 프로젝트 자금을 2,600여만 원 지원받아 시험기지 개조, 기기장비 구비, 종자자원 수집, 주제시험 전개에 안전적인 자금 보장을 제공하였습니다.
1: 네.
0: 넷째는 농업 1선 3농 복무를 중요시하여 공익성 과학기술 복무 피방면을 끊임없이 확대시켰습니다.
1: 네.
0: 원내 전문가 자원을 통합하여 상시적으로 기층 기술 복무를 전개했습니다.
1: 네.
0: 5년간 성급 과학 특파원을 30여 인차 등록시키고
1: 네.
0: 30인차 3구 인재 11명이 과학 창업 전문 인원을 기층에 파견하여 향진, 합작사, 농업기업의 상주 복무를 제공했습니다.
1: 네.
0: 밭 현장 교육 집중기술 훈련을 총계로 200차례 조직하여 재배, 규모호, 신형직업 농민 5,200여 인차 강습시켰으며 표준화 재배기술 수첩, 간편 안내서를 2만여 부 발부했습니다.
1: 네.
0: 이와 함께 상시적으로 농가 합작사의 전화기술 상담을 1,300여 차례 접수하고 지방방송, 텔레비전을 통해 산업기술 문제를 50여 기 해답했습니다.
1: 네.
0: 이와 함께 농업과학원 위챗 공식 계정을 또 개통하여 신품종 소개, 밭 관리기술, 병해충 예방경보, 과학연구 업무 동태를 실시간 발표함으로써 농업기술 복무의 시효성과 피복면을 효과적으로 확장했습니다.
1: 네. 이 14호 시기 우리주 농업과학원에서는 많은 연구 항목이 삼농사업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성과로 전환되었다고 보는데요. 이는 농업과학원 산하 각 연구 일꾼들이 노력과 갈라놓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사과배 하게 되면 우리 연변의 자랑으로 알려진 과일인데요. 이 보급되고 있는 과원 비료농약 절감 간편화 가지치기 재배 기술은 화학 비료 농약 사용량 절감과 인공비용의 이중 절감을 실현했으며 생산량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고품질 과일 생산 비료를 크게 높여 현재 전주 보급 점유율이 85%에 달한다고 말씀 주셨죠. 이 하나의 연구 성과가 농업 생산에서의 그 효과성을 보완할 수 있는 거죠. 이 14호 시기뿐만 아니라 과수 연구 분야에서 따낼 내 과수 자원 개발 육종에서도 많은 성적들을 따낸 줄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0: 네, 우리 과수 연구소는 연변 지구에서 전문적으로 과수 자원 개발, 새 품종 육성과 재배에 종사하는 전문 연구소로서 주요하게 배 신품종 육성, 연변 사과배 다질량 다수확 재배, 영양 진단, 병충해 종합 예방 퇴치 등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0: 단연대 과수연구소에서는 량질사과배 생산종합기술 연구를 통해 연변사과배 산업을 위하여 믿음직하고 과학적인 기술을 부단히 제공하였습니다.
1: 네.
0: 그 외에도 사과배를 중심으로 사과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과일 재배 관련 기술 지도와 과수 묘목들을 농호에게 제공하고
1: 네.
0: 그에 따른 기술 지도도 하여 왔습니다.
1: 네.
0: 우리 연구원은 과수 방면에서 손으로 10여 개의 항목이 과학연구 성과를 거두었고 그중 5개의 항목에서 국가 및 성급상을 받았습니다. 과학연구소는 현재 국가배산업체계연변종합시험소 항목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 네. 우리 우에서 농업과학원 생물연구소의 연소 13호 감자 신품종이 14호 기간의 전국감자 6종 난관해결협동 품평활동에서 전문가 심사, 군중맛평가 모두 1등을 차지했으며 현재 성내 및 동북 기타성에서 대규모 재배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생물연구소에서는 무비루스 감자 생산기술연구에서도 큰 성과를 거둔 줄로 알고 있는데요.
0: 네, 우리 생물기술연구소는 주로 과학연구와 량정분식 및 선진기술 보급을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고신기술연구소입니다.
1: 네.
0: 연구소에는 조직배양실험실, 바이러스검측실, 농업부 길림성무바이러스쾌속번식중심, 감자종자번식기지 등 부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 네.
0: 현재 주요하게 무바이러스 감자종자의 생산연구와 품종보급, 감자신품종육성, 감자녹색 증산 증효 재배 기술과 원예 식물 조직 배양 기술 항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0: 지금까지 국가성 주급 항목 30여 개를 완성하였으며 길림성 과학기술 진보 1등상 2건을 비롯해 국가급 성급 장려상 15건을 수상하였고
1: 네.
0: 연소기통 감자 품종 15개를 육성하였습니다.
1: 네.
0: 우리가 육성해낸 감자 품종 수는 길림성 육성 품종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1: 네.
0: 연소 4호 5호, 13호를 비롯한 많은 품종들이 성내 및 동북 기타성에서도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1: 네, 이 14호 시기 농업과학원 식용균 연구소에서는 연농과 2호, 연농과 3호 금정귀 버섯 전용 품종을 우리조 식용균 주요 품종으로 공급함으로써 우리조 식용균 주요 품종 자주 공급 약점을 메워 식용균 기동산업 종자원 안전 기반을 탄탄히 다졌는데요. 단일 내 기술 부분의 이런 성과들은 우리조 식용균 산업이 특색 산업에서 좋은 효과 볼 수 있는 계기라고 봅니다. 단일 내 이 식용균 연구소에서는 어떤 성과들을 거두었는지요?
0: 우리 원 식용균 연구소는 연변주에서 유일하게 식용균 인종, 순화, 재배, 보급을 겸비한 과학연구소입니다.
1: 네.
0: 단연대 식용균 연구소에서는 장백산에서 채집 분리한 균종을 재배 순화하여 검정귀버섯, 영지, 상황버섯, 천마, 표고버섯, 노루궁뎅이버섯 등 50여 종의 식용균 균종과 30여 종의 독버섯 균종을 분리하고 배양하였습니다.
1: 네.
0: 현재 농업과학원 원내에 부지 면적이 300평방미터 되는 반려실, 멸균실, 완충실, 접종실, 균 배양실을 구비한 생산연구실과 4동이 표준화 하우스 재배기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1: 네.
0: 다른데 식용균 연구소는 국과 성주급 과학연구 프로젝트 50건을 완성하였고 성과학기술진보상, 성과학교육영농경색대회상, 성농업기술보급상 등 10여 건의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1: 네.
0: 동시에 과학기술 성과 등록 19건,
1: 네.
0: 특구 등록 18건을 완료시켰고
1: 네.
0: 연농과계통, 연특계통 검정귀 버섯 세 품종 다섯 개를 육성하였으며
1: 네.
0: 현재 영지버섯과 같은 약영균 세 품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본 연구소는 중국 식용균협회, 중국균물학회, 길림성 식약영균협회로부터 여러 차례 전국 식용균 선진단이

0: 전국 감정기버섯 업계과학연구와 보급광로단위 등 여러 차례 선진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1: 그렇네요. 네, 24호 시기 입담배연구소에서는 천적을 이용한 진딧물 녹색 예방 통제 기술로 입담배 생산에서 화학농약을 효과적으로 대체함으로써 전주 입담배 산업 녹색 표준화 전환을 추진했는데요. 입담배연구 성과는 입담배 재배를 하는 농가의 실제적인 효과성을 볼 수 있게 했다고 봅니다. 단일 내 입담배 연구소의 연구 성과에 대해 좀 소개해 주실까요?
0: 아, 네. 우리 입담배 연구소도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전문적으로 담배를 연구하는 연구소이며 주요하게 량질 입담배 생산을 중심으로 하면서 황건종 담배, 양건종 담배, 보리 담배의 신품종 육성과 체계적인 규범화 재배, 토양 비료, 병 충해 예측 예보와 종합 예방 퇴치 기술 등 방면의 연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1: 네.
0: 담배연구소에서는 근 20여 년 내 국가담배연구소, 성농업청, 성과학기술구, 주담배공사, 주과학기술국이 30여 개의 항목을 감당 완성하여 10여 개의 항목이 과학기술진보상, 10여 개의 항목이 과학기술보급상을 획득하였습니다.
1: 네.
0: 그 중에서 길련 9호, 길련 10호는 본 연구소에서 배혹한 품종으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길림, 흥룡강, 려능, 내몽고, 산동, 섬서 등 여러 성과 우리주에서 재배 면적이 루개로 천여만무에 달하며 특히 길련 9호는 단연간 보급 면적이 길림성이 100%, 흥룡강성이 60%, 려능성이 30%, 동북삼성이 50% 이상을 차지하여 길림성뿐만 아니라 동북삼성이 입담배 생산 발전에 중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1: 네.
0: 현재 배육 중인 품계 JY2301은 생장상태, 병해저항성, 산량 등이 길련 9호와 대동하지만 입담배 건조 후 품질은 길련 9호보다 우수하여 경제적 가치를 5에서 10%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1: 네.
0: 이 품계는 이미 국가 연초 우량종 지역 시험에 참가하였으며
1: 네.
0: 앞으로 국가 품종 심사위원회 통과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1: 네. 이 14호 기간을 중심으로 단일내 연변농업 과학원의 연구 성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 주의 유일한 종합성 농업 연구 단위로서 앞으로 어떤 면의 연구들을 계획하고 있는지요?
0: 네, 단연대 농업과학 연구원에서는 많은 성과들을 따냈습니다.
1: 네.
0: 앞으로 우리 연구원에서는 당면에 존재하는 약점과 부족점에 대비한 노력을 더 기울이려고 합니다.
1: 네.
0: 그 문제점이라면 첫째는 과학기술 성과 전환 및 보급 효율을 더욱 높여야 하고
1: 네.
0: 둘째는 과학기술 혁신 경려 방법을 더욱 완비해야 하며
1: 네.
0: 셋째는 고급 선도 인재가 여전히 부족하며 청년 과학 연구 인원 양성 강도를 끊임없이 강화해야 하는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1: 네.
0: 하여 앞으로 농업과학연구원은 과학기술 혁신을 핵심으로 농업 농촌 현대화, 기술 복무, 식량 안전 보장, 농민 수입 증진, 병광 번영 안전 지원을 목표로 종자 산업 진흥, 녹색 농업, 지능 농업, 특색 농업 발전에 집중하여 과학 연구 효능 향상, 인재 양성 질적 제고, 성과 전환 효율 증대, 과학 기술 흥농 강화, 기초 지지 보장 등 분야에서 더욱 큰 노력을 진행하여 우리 주 농업 현대화의 추진과 향촌 전면 진흥을 위해 더 크고 새로운 공헌을 하려고 합니다.
1: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셔 대단히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우리는 공화국 성립 77주년 생리를 맞아 풍년의 들판과 농업정보 그리고 연변농업과학원에서 거둔 농업기술 성과와 15차 5개년 시기의 희망찬 전망을 함께 나눴습니다. 77년 전

0: 우리는 가난과 결핍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77년 후 연변의 들판에는 황금빛 곡식이 넘칠대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농가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일용도와 조국의 발전 그리고 땀 흘려온 농가와 연구일꾼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조국이 더욱 찬란한 미래로 나아가고 고향 연변이 풍년과 번영을 이어가며 모든 농가가 안전하게 수확을 마치고 풍년의 기쁨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향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 채널 한어 뉴스 종합 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과 문의 생활 방송 교통 문의 방송 관광 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 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량완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경영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 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어갔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